0: 2,6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마이크론은 2,5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 약속이 이미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비중이 취임 당시 2%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현재는 40%를 향해 가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만 정부가 다음 주 미국에 대한 200억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러트닉 장관은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관세는 올해 1월부터 일부 품목에 먼저 적용됐으며 이번 발표로 전면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조폐국이 오늘 정오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새긴 1달러 금빛 동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발행된 이 동전은 앞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과 함께 자유를 뜻하는 라이벌티 문구와 건국 연도인 1776부터 2026까지의 숫자가 새겨졌습니다. 뒷면에는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 수리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숫자가 담겼습니다. 판매가는 25개짜리 한 롤에 61달러로 개당 2달러 44센트 수준입니다. 원래 미 연방법은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을 1달러 동전에 새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였던 2020년에 동전 뒷면에만 인물 초상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면에는 인물 초상을 넣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동전은 구리에 아연과 망가니켈을 섞어 금빛을 낸 것으로 실제 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집용 성격이 짙지만 법정 통화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 개시 직전에는 조폐국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발생할 만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얼굴이 동전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26년 전인 건국 150주년 당시 켈빈 콜리지 대통령의 초상이 50센트 기념 동전에 담긴 전례가 있습니다.
1: 네팔에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시신 처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지 취재 결과 섭씨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 시신 가방 수열 개가 야외 공터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상류수의 현장에서 헬기로 수습된 시신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수도 카트만두의 냉동 보관 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립된 마을에서는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주택 70여 채가 흔적도 없이 쓸려나간 채 실종자 가족들이 속수무책으로 발만 구르고 있으며 집단 매장되는 시신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시신 안치 시설이 부족한 네팔에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망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야외 시신 가방이 폭염 속에 방치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권준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3: 시신을 실은 헬기가 마을 공터에 내립니다. 바닥엔 이미 오전부터 모인 시신 가방 3, 40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대홍수 발생 지점인 강 상류에서 수습한 시신들입니다.
4: 섭씨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인데 시신 가방이 야외 바닥에 그대로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3: 실종자를 찾기 위해 달려온 가족들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시신 앞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시신은 다시 버스에 실려 수도 카트만두로 향하지만 그곳 역시 냉동 보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립된 마을에선 시신 수습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변에 있던 주택 70여 채가 흔적도 없이 쓸려나간 작은 마을은 당국의 발길이 닿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에 실종된 가족들이 묻혀 있는 걸 알고도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나는 대홍수 사망자. 열악한 시신 보관 시설에 집단 매장되는 시신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7: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8: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가 오늘 성명을 내고 자국 국영 해운사 바흐리 소속 초대형 유조선 시드로어를 공격한 배후가 이란이라고 공식 규탄했습니다. 시드로어는 어제 밤 11시 40분께 오만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피격을 당했으며 사우디산 원유를 실은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이 동시에 공격받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이 소유한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도 이번 피격 선박에 포함된 것으로 외신은 전했습니다. 두 선박 모두 피격 며칠 전 사우디아라비아 주아이마 항구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선적한 상태였습니다. 사우디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7월에도 바흐리 소속 유조선 웨디아노가 같은 해역에서 피격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이 지난달 30일 이란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한 데 이어 어제도 군사공격을 단행하고 이란이 즉각 보복에 나서는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위협으로 통항 선박이 급감한 상태입니다. 전쟁 발발 전 하루 평균 99척이 통과하던 이 해협을 오늘 통과한 선박은 단 9척에 그쳤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는 모든 당사자가 냉정을 되찾고 확전을 멈춰야 하며 국제항행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오늘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법원에 출석해 검찰과 사법거래에 합의했습니다. 애초 음주 또는 약물운전 혐의로 기소됐던 우즈는 이보다 낮은 난폭 운전 혐의를 적용받는데 동의했습니다. 우즈는 유죄도 무죄도 인정하지 않는 불항쟁 답변을 선택했습니다. 판사는 운전면허 5년 정지와 $1,500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올해 3월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즈는 플로리다주 주피터 아일랜드의 왕복 2 차선 도로에서 픽업트럭을 추월하려다 충돌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은 음성이었지만 소변 검사를 거부해 체포됐고 당시 주머니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계열 알약 두 알이 발견됐습니다. 우즈는 DUI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고 이번 사법거래로 그 혐의를 피하게 됐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며느리인 연인 버네사 트럼프도 동행했습니다. 비만과 당뇨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세마글루티드가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UC 버클리 데니카 첸 교수팀이 과학 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늙은 암컷 생쥐에게 세마글루티드를 투여한 결과 생리기능과 인지기능이 개선되고 노화의 여러 특징이 완화됐습니다. 수명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세마글루티드를 지속 투여받은 생쥐의 중앙 수명은 834일로 대조군보다 92일 더 길었습니다. 약 12% 차이입니다. 연구팀은 이 효과가 칼로리 제한과 비슷하지만 단순히 음식 섭취량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음식 섭취량을 24% 줄인 칼로리 제한군과 비교했을 때 체중 감소는 비슷했지만 세마글루티드 투여군에서는 뇌해마의 신경줄기세포 활동 증가와 염증 감소 같은 추가적인 생물학적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오젬픽과 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티드가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을 넘어 노화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다만 연구팀은 사람에게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려면 장기간의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첸 교수는 이번 연구가 향후 건강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의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 붕괴 사고에서 수 100명의 고립 노동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당국은 터널 내부가 치약처럼 두꺼운 진흙으로 가득 차 드론 투입조차 어려운 상태라며 중장비와 폭발물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널 구조 특성상 산소가 남아있는 에어포켓이 형성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한국 전문 구조대도 현장에 합류해 수색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전 세계가 기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노동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는 온통 진흙으로 차 있어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 그래도 극적인 생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0: 여러 개의 수력발전소 터널을 수색하고 있는 네팔 구조당국은 한결같이 내부가 진흙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구조대원은 두꺼운 진흙이 마치 치약처럼 쌓여 있어 드론을 날리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중장비나 폭발물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진입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11: We had some expectation that there could be some people like inside the power room, but seeing the level of blood, marred water, soil, everything there like rising up like 80-90% high.
10: 그래도 극적인 생존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널 구조의 특성상 산소가 남아 있는 공간,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던 9.7km 길이의 터널엔 중간중간 이동을 위한 작업용 터널도 다수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 가다가 보면은 막혀 있고 뚫려 있고 막혀 있고 뚫려 있을 겁니다. 희망적으로 우리가 생존자가 계시기를 바라는 혹은 실종자를 수습하더라도 그런 공간이 이제 발견되는 게 중요합니다.
10: 그렇더라도 서둘러 생체 징후를 파악해 산소와 식수를 공급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뒤늦게나마 한국의 전문 구조대까지 합류하면서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13: 이제 그 네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조대나 군인들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10: 시시각각 생존의 확률이 희박해져가는 가운데 기적적인 생환 소식이 전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5: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4: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5: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4: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5: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6: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7: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8: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7: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9: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0: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 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

0: 소개해드려요. 레드불에 블루 라스베리 맛을 섞어서 드래곤프루츠까지 얹었어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같은 신상 음료 라인을 맥도날드에서 맛보세요.
1: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오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환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한국해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 행사 제공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7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현재 금리는 2.25%로 유지됩니다. 캐나다 은행은 경제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위협이 지속 가능성에 리스크를 더하고 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캐나다 국내 총 생산은 연율 기준 3.3% 증가하며 1분기 부진에서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은행은 이 회복세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만큼 지속 가능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무역 갈등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지난달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단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신규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도 보복 관세로 맞선 상태입니다. 캐나다 은행은 이 관세 갈등이 기업 비용을 높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몇 달간 3% 안팎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캐나다 은행은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커진 만큼 경제 지표 흐름을 면밀히 평가해 필요시 통화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차세대 기동부대인 다형 역특임단 전력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미 육군이 독일에 본부를 둔 제2 다형 역특임단 전력을 유럽에서 한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선발대가 이미 한국에 들어온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형 역특임단은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증원 전력의 접근을 차단하는 이른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이를 돌파하기 위해 창설된 개념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한국에 다형역특임단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사령관 개인의 희망을 넘어 미군 수뇌부 차원에서 계획이 구체화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형역특임단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고안된 만큼 한반도 배치는 주한미군의 대중국 억제 성격을 강화하는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관련 보도에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 양국이 동맹 현안을 놓고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오늘 구조당국이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인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한 네팔 내 사망자는 최소 1114명으로 늘었고 중국 측 사망자 16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1130명에 달합니다. 실종자는 네팔과 중국을 합쳐 총 44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조대는 수력발전소 터널을 막은 바위를 폭파하고 진흙과 토사를 걷어내며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터널 내부가 진흙으로 가득 차거나 굴착구멍으로 물이 흘러들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퍼트리슐리 1발전소와 칠리메 발전소 터널에서는 어제 시신 3구가 수습됐습니다.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수색작전을 지휘했던 퇴역장성 비노즈 바스넷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정부 대응의 초점을 수색과 구조에서 재활과 재건으로 옮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재민들이 비좁은 공간에 밀집해 생활하면서 전염병 확산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 44명은 오늘 오전 군 수송기편으로 카트만두에 도착해 곧바로 수색 준비에 착수했으며 구조견 5마리와 드론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근무하던 어퍼트리슐리 1발전소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유엔개발계획의 예비추산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피해 지역에 쌓인 잔해와 진흙 등 퇴적물은 최소 220만 톤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6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0: 입니다.
1: 어제 저녁 독일 서부 베르카임의 변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송전장애가 발생했고, 같은 날 동부 지역 변전소에서도 폭발장치 수열계가 발견되어 일부가 폭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두 사건을 극좌단체 또는 외국 정보기관의 파괴 공작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라이프치 할레공항 폭발물 드론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출신 용의자 두 명을 특정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 수장은 긴급 회동해 러시아의 기반시설 공격에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으며, 러시아는 독일의 발표가 날조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독일에서 전력망 공격이 잇따르며 파괴 공작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난달 독일 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드론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가 지목됐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 수장이 긴급 회동하고 러시아에 경고를 보냈는데 러시아는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3: 현지 시간 1일 저녁 독일 서부 베르카임에 있는 변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송전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동부 지역의 한 변전소에서도 폭죽 형태의 폭발 장치 수십 개가 발견됐는데, 일부는 당국이 해체하기 전 폭발해 송전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독일 정부는 두 사건 모두 극좌 단체 또는 외국 정보 기관의 파괴 공작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 범행 방식은 지금까지 알려진 극좌단체 수법과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Mehr Sabotage, mehr hybride Angriffe, das findet nicht weit weg statt, das findet jetzt vor der Haustür statt.
3: 실제로 지난달 독일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 출몰한 폭발물 드론 사건과 관련해 독일 정부는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폭발물 드론 공작에 직접 가담한 러시아와 벨라루스 출신 용의자 두 명을 특정한 겁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유럽으로 점점 더 확대되자 유럽연합과 나토 수장은 긴급 회동하고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5: Russia has grown increasingly reckless. We have also seen an increase in malign activities targeting our territory directly.
3: 특히 이제는 일상적인 기반 시설까지 노리고 있는 만큼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6: We will increase it and we will not stop. Not until Russia stops bombing and killing innocent children, men and women in Ukraine.
7: 하지만 러시아는 독일 정부의 발표 내용이 날조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유럽과 러시아의 외교전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8: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인공지능 수요 급증으로 전국에 들어서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해 전기요금을 끌어올린다는 반감이 확산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회의론에 편승하는 모습입니다. 펜실베이니아대 애넌버그 공공정책센터 조사에서 거주지역 내 데이터 센터 신설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월 49%에서 7월 61%로 크게 올랐습니다. 에머슨대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지난해 12월 42%에서 올 7월 63%로 뛰었습니다. 뉴저지, 시카고, 펜실베이니아, 뉴욕 등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건설 유예와 사용량 보고 의무화 조치에 나섰고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의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도 데이터센터 전력망 요청을 즉각 중단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15개 주가 건설 제한 또는 금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AI 기업들은 5천만 달러를 동원해 데이터센터 찬성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며 국제전기노조는 90만 명의 조합원에게 건설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내도록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낙후되고 가난해지기를 원해서라는 메시지로 반대 여론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찬반 여론전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의 갈등 끝에 어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군 전체에서 24번째 숙청입니다. 드리스콜 장관은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로 지난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올해 4월 헤그세스 장관이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을 경질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조지 총장과 가까웠던 드리스콜 장관이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리스콜 장관까지 떠나면서 육군의 두 최고 지도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됐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부터 장군과 제독 24명을 해임했으며 해임된 장교 중 60%가 흑인 또는 여성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동 미군 기지는 드론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고 군 지도부 공백이 대응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제1회 LA 한국영화제를 개최합니다. 하모니 골드 프리뷰 하우스와 LA 한국문화원 두 곳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 예술 독립 영화와 신진 영화인들의 작품을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 LA에 집중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내외 주요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지만 미국 관객들에게 소개될 기회가 많지 않았던 한국 영화 총 19편이 3개 섹션을 통해 상영되며 상당수 작품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북미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개막작은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으로 2025년 토론토 국제영화제 플랫폼 경쟁 부문에 선정되고 바르샤바 국제영화제에서 국제영화 비평가연맹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윤 감독과 서수빈 배우가 직접 LA를 찾아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스포트라이트 섹션에서는 김지훈 감독과 유지태 배우의 영화적 여정을 집중 조명하며 두 사람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해 관객과 심도 있는 대담을 나눌 예정입니다. 넥스트 신 섹션에서는 2026 미쟁센 단편영화제 수상작 7편이 모두 북미 프리미어로 선보입니다. 2002년에 시작된 미쟁센 단편영화제는 재능 있는 신인 감독을 발굴해온 한국 영화계의 주요 등용문으로 꼽힙니다. 모든 상영과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상세한 일정과 예약 방법은 LA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네팔 정부는 이번 대홍수를 기후 참사로 규정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탄소 배출 국가들의 기후 배상 청구서를 공식 발송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미한 네팔이 기후위기의 대가를 치르는 만큼 단순 원조가 아닌 법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시작된 홍수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휩쓸었고 수백 년간 이어온 티베트 불교 사원들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네팔 정부는 빙하 붕괴가 아시아 20억 인구의 물 안보를 위협하는 문명사적 위기라고 경고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네팔 정부는 이번 대홍수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기후 참사로 규정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국가들이 단순한 자선이나 원조가 아닌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네팔 정부는 이번 빙하홍수를 토네이도급 히말라야 쓰나미로 규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탄소 배출 국가들에는 기후배상 청구 서한을 공식 발송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미한 네팔이 기후위기 대가를 치르는 만큼 원조가 아닌 법적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히말라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네팔 정부의 주장에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더하고 있습니다.
5: This is the third largest reservoir of ice other than North and South Pole. And we have seen there is a lot of glacier loss, there's a lot of ice retreat, especially in the last few decades.
4: 네팔 정부는 히말라야 빙하 붕괴가 네팔을 넘어 남아시아 20억 인구의 물 안보를 위협하는 문명사적 위기라고 경고합니다. 녹은 빙하에서 시작된 거센 탕류는 하루아침에 가족과 이웃, 삶의 터전까지 휩쓸어갔습니다. 대홍수의 상처는 재난 이후 원주민들이 마주한 문화적 붕괴 현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티베트 불교 문화가 보존된 국경지대의 사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백 년 이어온 정체성이 다음 세대에 닿지 못하고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토수민족 공동체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대홍수는 국제사회에 기후위기 청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6: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7: 눈은 밝게,
8: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7: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8: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7: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8: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7: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9: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0: 놓치지 마세요.
11: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1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3: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4: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3: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4: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3: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4: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1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7: 213-383-3838 213-383-3838
2: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8: 로스앤젤레스 곳곳에 수수께끼 같은 낙서가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사이 LA 주요 교차로의 애플렉 보험 광고판 여러 곳에 검은 글씨로 벤 애플렉이라는 이름이 낙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TMZ가 포착한 사진에는 배우 벤 애플렉이 직접 LA 골목 안 애플렉 광고판에 검은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의 애플렉이 광고판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렉과 애플렉은 발음이 거의 같아 오래전부터 농담의 소재가 되어 왔는데 이번 행보가 그 유사성을 활용한 광고 캠페인의 일환이 아니냐는 추측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카데미 수상 경력의 배우가 여러 광고판에 직접 등장한다는 점에서 공식 협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기준으로 애플렉 측도 협업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TMZ는 두 당사자 모두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1: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카운티의 도로세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프레즈노 카운티 고등법원은 어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주법 AB 1923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도로세 관련 안건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공식적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도로세를 절반으로 낮추고 30년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레즈노 카운티는 그동안 이 법안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법원이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카운티 측의 법적 저항은 일단 벽에 부딪혔습니다. 도로세는 지역 도로 유지와 교통 인프라 예산에 직결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이 절반으로 낮아지면 카운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최종 결정은 11월 주민투표에서 프레즈노 카운티 유권자들이 내리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부보안관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오늘 배심원단으로부터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였다는 평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케빈 에두아르도 카타네오 살라자르는 2023년 9월 16일 팔름데일 보안관 분서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라이언 클링컨 브루머 부보안관을 대낮에 총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살라자르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와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를 동시에 주장하는 이중무죄 답변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배심원단은 살인유죄 판결을 내렸고 오늘 정신감정 단계에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살라자르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살인 혐의에는 법 집행관 살해와 매복 공격 그리고 차량 내 총기 발사라는 세 가지 특별 정황이 포함됐으며 배심원단은 이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세 가지 특별 정황은 모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심신상실 판정을 받았다면 향후 법원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로버트 루나 보안관은 오늘 판결이 발표되는 법정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LA밸리 글렌지역 콜베스 에비뉴 6340번지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시소방국에 따르면 단층 단독주택 다락방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확인되어 소방대원들이 현재 내부 진입 방식으로 화재 진압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민간인 2명이 발견되어 LAFD 구급대원들이 부상 여부를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 인근 건물로의 불길 확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C 교통국과 LAPD 애도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현장 인근 도로에서는 교통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라디오 자울은 추가 상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긴급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6년 9월 1일 화요일 낮 12시 7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카슨시 사우스 에벌론 블러바드 2만 번데 블록에서 사망사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카슨 셰리프 스테이션 소속 부보안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가운데 신원 미상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셰리프 당국 살인수사대가 투입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용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분간 현장 인근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은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벨리빌리지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윗셋 에비뉴 5600번지 북쪽 부근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현장에서 성인 여성 한 명이 차량에 갇혀 LAFD 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여성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LA교통국과 LAPD가 현장에 출동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이용하시는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주변 교통 혼잡에 대비해 우회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지난달 아르카디아의 한 창고에서 가짜 명품 운동화와 의류 수만 점이 무더기로 압수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국은 항구 입항 과정에서 수상한 화물을 적발했고 그 화물에 적힌 주소를 추적해 아르카디아 골드링 로드의 상업용 창고에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뤄진 수색에서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제품 2만 6천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압수된 물품의 정품 소매가로 환산한 가치는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적발은 항구에서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위조품이 유통망에 풀리기 전 창고 단계에서 차단된 것입니다. 수색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없었으며 창고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아직 도주 중입니다. 보안관국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0: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0: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2: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3: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2: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3: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1: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홍수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재해당국이 발표한 사망자는 1,225명으로 집계됐고 실종자는 4,757명에 달합니다. 앞선 발표보다 사망자는 100명 가까이, 실종자는 300명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수력발전소 등 고립지역에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해외긴급구호대가 네팔 현지에 도착해 수색과 구조활동에 본격 합류했습니다. 44명 규모의 구호대는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펼칠 예정입니다.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매몰자 수색에 나서며 활동 기간은 약 10일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악지형 특성상 접근이 어렵고 2차 붕괴 우려도 남아있어 구조작업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흘 만에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0.56%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46%와 0.45%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금리 불안이 잠시 숨을 고르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입니다. 반면 국제 유가는 사흘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5를 넘어섰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1를 기록하며 각각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배경에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 남부 해안의 레이더와 기뢰시설을 공격하자 이란이 영내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하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하루 통과 선박이 최근 열흘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원유 재고도 시장 예상의 4배를 웃도는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증시는 숨을 돌렸지만 유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3: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4: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3: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4: 이게 바로 새로 달해야. 국산 달해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3: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해?
14: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3: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4: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3: 상큼함에 달해를 더하다. 제로 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해.
1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6: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7: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8: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7: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8: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7: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9: 선택하세요 품질을,
2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1: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22: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 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2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4: 요즘 캘리포니아 집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 밸류가 오르니 당연히 에큐티가 많이 쌓였죠. 에큐티란 집 감정가에서 현재 남은 융자 금액을 빼면 그걸 에큐티라고 합니다. 에큐티는 현금화되진 않지만 현금화하려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집을 판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죠.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 이자도 너무 싼데 집 팔고 다시 융자를 한다면 요즘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융자 페이먼트가 많아져 더 큰 부담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집 감정가는 150만 불이고 남은 융자 금액이 60만이라면 에퀴티가 90만 불이 있는 겁니다. 이 에퀴티 90만 불을 담보로 융자 받는 것을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0: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메이저 은행에 가서 라인 오브 크레딧을 신청했더니 거부당했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메이저 은행과 거래가 40년 동안 비즈니스 어카운트와 개인 어카운트도 있고 크레딧 카드도 있고 모기지 페이먼트도 한 번도 늦은 게 없는데 거부되었다는 사실에 몹시 흥분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메이저 은행에 가서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엔 최근 2년 동안 인컴과 크레딧을 확인하고 융자를 받을 만큼 인컴이 충분한 만큼까지만 융자 승인을 해줍니다. 당연히 인컴이 부족한 경우엔 융자 거부, 즉 융자 승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융자 나라는 인컴보다는 에퀴티가 얼마나 있는지,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는지 확인이 되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거부되는 건 아닙니다.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으면 융자는 됩니다. 이런 분들 융자 나라로 연락하세요. 213-388-5600, 213-388-5600번. 융자 나라.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월요일 상암동 한약방 시간입니다. 정옥임 전 의원, 강수영 변호사,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오늘 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자 많은 걱정과 우려 알고 있다.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는 답을 내놨는데요. 여성계에서부터 진보 정당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용혜인 후보자 민심을 설득할 수 있을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논란 과거 이야기까지 파묘되고 있다고 해요.
2: 네, 지금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도 출근길에 기자들이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지점을 어떻게 용혜인 후보자가 판단하느냐, 의원과 장관과 비례의원을 같이 겸직하겠다라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이 부분에서 걸리다 보니까 보수진이나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제 과거 의혹들이 파묘라고 해야 될까요? 뭐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주진우 의원이 안산에 있는 주택을 1년 만에 되팔았는데 2천만 원의 차익이 났다. 이걸 이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폭로를 했는데 또 여기다 이제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달았어요. 그 매수자가 아마 중국인이었던 모양이에요.
0: 그래서 이제 중국인의 세탈하는
2: 뭐, 네. 이제 그 이제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넣어갖고 유튜브 뭐 썸네일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해서 했는데 오늘 이거를 이제 보니까 뭐 이거는 통상적인 거래라고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여러 키워드들이 이제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걸렸고요. 뭐 과거에 이제 가족과 공항 귀빈실을 이용했고 뭐 당명이 입은 옷을 이제 선거 기간에 사전에 착용했다 뭐 이런 의혹들은 이미 한번 제기됐던 예, 부분들인데 예. 또 이제 다시 발굴이 돼서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용혜인 후보자가 좀 해명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기본소득당의 운영과 관련된 대목인데 뭐 남편이 당직자였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고 이게 이제 소수정당에서 같이 활동을 오래 해온 이제 말하자면 커플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들에서 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몇몇 사람들이 국회의원 한 명을 중심으로 해서 월급을 받고 뭐 당직이 오르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당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예. 소명할 필요가 오늘 예. 제기가 됐습니다.
0: 예. 뭐 특히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남편이 고위 당직자로 있다. 거기다가 이번에 최고 위원으로 출마한 사람들이 용혜인 의원의 보좌관 아니었느냐 이러면서 이게 뭐 가족 회사냐 뭐 이런 논란까지 지금 네. 불고 있는 상태예요.
3: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이 기본소득당 만들어지기 전부터 오랫동안 사회 활동을 했었고 사회 운동 활동을 했고 기본소득당에 못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고안도 예. 연구도 남편이 용혜인 의원보다도 어쩌면 더 많이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0: 예.
3: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치 용혜인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을 막 당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족들이 당에 있는 재정들을 빼먹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도록 하는 말씀하신 분들인데 그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0: 제가 1년에 보면. 11억씩 받지 않느냐 국민 세금으로. 뭐
3: 네.
0: 이렇게.
3: 마치 그 정당 의원 의석수 하나 가지고 가족들이 돈을 뭐 다 빼먹기 때문에 의원직을 포기 못하는 거다. 이거는 소수 정당의 생리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 개각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의사 그러니까 용혜인을 왜 지명했는가 그게 소수 정당들도 배려하고 예. 여성들도 배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한 건데
0: 청년까지 아우르겠죠.
3: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효과를 보면은 오 이상하게 역효과가 나더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을 한 것 이상으로 후보자가 개인이 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비례대표 안 내려놓고 우리 정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안쓰러워하는 사람보다는 그 왜 욕심을 부려서 예. 우리는 비례대표 두 번만 한 것도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위성정당하고 젊은 사람들도 우리하고 너무 다른 사람 같다. 그 나 비슷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용혜인 의원들을 동질감을 느끼기보다는 예. 특혜받은 사람 인식하고 소수정당들도 위성정당 타고 들어간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지명을 하면서 의원직도 사퇴 안 하는 걸 그럼 이런 위성정당 탈법적인 행동을 용인하는 거냐. 그럼 앞으로 이건 안 없앨 거냐. 용혜인 의원 본인이 그거 저 위성정당 만드는 거 반대한다고 막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수정당도 반발, 청년 반발, 여성 반발 이러니까 개각의 의사 의도하고는 전혀 동떨어진다. 예. 예.
0: 그 뭐 강수영 변호사 말처럼 조금 심한 공격이고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불법 편법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국민 정서나 감정 눈높이에 전혀 안 맞는 행동이 아니냐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1: 저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용혜인 후보자라 그래야 되나?
0: 예.
1: 후보자가 처음부터 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예. 하고선 장관 청문회 준비를 예.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상징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수 정당 소속의 젊은 여성, 여기 이제 청년 여성이 네. 다 들어가죠. 예, 예. 그러면은 이런 반발이 좀 덜했을 것 같아. 이게 겸직에서 완전히 그냥 그 뭐라 그래 뚜껑이 열렸다 그래야 되나?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용혜인 의원을 천거한 사람이 누굴까? 대통령이 직접 명픽한 것일까? 아니면 주변에 누가 천거한 것일까? 아마 정무적으로 굉장히 이게 만약에 의원직을 내려놨다면 어떤 면이 있느냐면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가 될 사람이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하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완벽한 트리플이에요. 그러니까 왜 왼쪽을 좀 뭐라 그랬어? 살피라? 아니, 뭐라 그랬지? 왼편을 챙기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직전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얼마나 공격을 예. 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번에 이 개각 발표를 보면은 그 유시민 작가와도 친하다고 알려진 그 고재순 씨,
0: 예.
1: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김경수. 예. 이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아주 판타스틱한 트리플이거든. 그러니까 네. 정치 공학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아마 청거한 사람의 머릿속엔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용혜인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고 예, 예. 하는 순간 이게 다 지금 틀어져 버린 거죠.
0: 예예. 예.
1: 아무 의미도 없게 됐어요.
0: 예. 근데 지금 용혜인 의원 입장은 기본소득당이 유일한 자기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 그 점을 조금 배려해달라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기본소득당에 대한 예정이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 뭐 본인이 창당에 직관여했기 때문에 또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한 파묘가 되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네. 흘러나와요. 이게 뭐 과거에 언더조직 이야기도 나오고 네. 당의 실질주의는 다른 사람이 아니냐 네. 이렇게까지 흘러가고 있거든요.
2: 이제 과거에 그 운동권 정파에서 그 있었던 얘기고 이제 학생운동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얘기라서 SNS에 많이 도는데 네. 그 이제 정파가 실제로는 80년대 학번에 이제 그 선배가 오랫동안 이제 막후에서 관리해 왔고 용혜인 의원이라든지 등등등 지금 세대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고 뭐 구체적으로 SNS상에는 이제 그 대표가 그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뭔가 이제 비선 조직 이런 이미지가 씌워지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러 의혹들도 사실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돼 성립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헛방들이 많은데 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이제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예.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나를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를 너무 악마화한다 이러니까 더 버티는 기재가 사실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용단 폭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뭐 기자하면서 인사청문 과정을 여러 번 이제 지켜봤지만 사실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뭔가를 소명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본인이 결심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민주당 여러 의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당을 지켜야 될 것 같았으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지 애초에 그러면 이제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아마도 그 의원직을 이렇게 지키겠다라고 이거 너무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0: 그 뭐 저도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일 선택을 해서 의원직을 내려놓기로 생각한다면 빨리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지금 파묘가 되는 것들이 더 많이 나올 네. 수 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청문회가 15일, 18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직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원직을 계속 같이 가고 가면 이거보다 또 어떻게 나올지 네. 알 수가 없다.
3: 그러니까 제가 종교적으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원외 정당 될 수도 있다. 의원이 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위성 정당을 안 타고 비례대표로 됐었으면 순번 2번으로 그 당에서 또 의원이 나오죠. 그런데
0: 예.
3: 위성 정당으로 갔기 때문에 순번 2번이 위성 정당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아, 한 명밖에 없는 정당이구나 불쌍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위성 정당 탔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소수 정당들 그 위성 정당에서 배제됐던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는 또 굉장히 강하게 심판하잖아요.
0: 예.
3: 그러면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그러면 또 위성정당 타고 그렇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몰각시키는 그거 안 고치고 그대로 갈 거냐 이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부적으로 답답하고 오히려 장관직을 선택하고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의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 더 어필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당이 있어야 되는 의미 이런 것들을 더 홍보해서 장관직 잘 수행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될 수 있는 걸 지금 의원직 내려놓자마자 무슨 정당이 파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 받는 거 한참 뒤 아니에요. 또 몇 달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 본인 혼자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건지 다른 그룹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타깝습니다.
1: 예. 아니 이게 다들 뭐 이미 덜 얘기하신 건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가장 그 속에서 화가 나는 부분이 공정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예. 정당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대응 태도라 그럴까? 대응 태도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말을 했나요? 다음 총선에는 비례대표로 예, 나가지 않겠다.
0: 네. 얘기했습니다.
1: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특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두 번이나 비례대표를 하고 또 장관까지 하려고 그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무슨 자기와는 상황이 다른 것에 대한 그런 괴리감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태도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0: 그런데 뭐 최민희 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나 또 박시환 민주당 전 박규환이죠. 네. 박규환 민주당 전 최고 또 김어준 씨 네. 이런 분들은 그 장관 하면서 국회의원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네. 그 불법도 아니고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 없다고 얘기하던데. 네.
2: 그게 약간 공교롭게 이른바 이제 반명 혹은 뭐 친청으로 분류되는 인사 스피커들이 일제히 이게 이제 인사가 비례 의원을 하면서 국무위원을 하는 게 위법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뉴스공장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이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 두 번 한 게 능력 있다는 거 아니냐 오히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옹호를 하고 해서 오늘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왜 이러는 거야.
0: 그러니까
2: 도대체.
0: 저도 그게 좀 궁금한데 네. 그 소위 말해서 뭐 친청 반명이라는 분들이 오히려 네. 용해인 의원을 이렇게 옹호하고
2: 이제.
0: 있고
2: 그리고 당내에서 뭐 진짜로 이제 카바 뭐를 쉴드를 쳐야 되는 대변인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공직에 있는 분들은 당직에 있는 분들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신영인 대변인 같은 경우도 하나 내려놔야 된다.
0: 아니,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친명 스피커라고 하는 사람들도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려놔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어떤 논리랑 안 맞잖아요.
2: 안 맞아요. 지금 안 맞는 상황이 네. 벌어졌고 오히려 이제 그래서 이쪽에서는 왜 지금 어쨌든 그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인사 청문회 이제 후보인데 왜 방어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오늘 하는 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주류적인 목소리는 이거는 하나를 내려놓기 전에는 방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0: 그 뭐 강승부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네. 대통령이 어쨌든 인사를 했으니까 예. 보통의 논리면 그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반대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 뭐라고 보세요?
3: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친명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행태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0: 이걸 그대로 가면 대통령 지지도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3: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각을 이렇게 하시는 그 취지가 다 몰각돼 버렸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드리려면 아니 장관직을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덜어드리고 개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빨리 결단을 내리라 이런 의미인 것 같고 그 이제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팀 전 총리 그쪽은 무슨 그건지 네. 잘 알 수가 없지만. 혹시
0: 아니 그 논리면 이렇게 계속 가라 그래야 지지율 떨어진다고 이런 네. 거예요?
3: 근데 그거보다 이제 고재순 씨가 뒷번호 되는 게 중요해서 혹시 일단 장관 되는 건 도와줄 테니까 그래도 뒤쪽에서는 뭐 좀 의원직은 이제 물러나는 그림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혹시나 달래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0: 근데 이제 원래는 뭐 우리 김한 기자가 뭐 현직 기자로 계십니다만 언론에서는. 또 야당에서는 용해인 의원보다는 김승원 의원의 포커스를 네.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갑자기 용해인 의원이 앞에 나선 것이죠.
2: 그날 이제 아침만 하더라도 일제히 이제 이번 인사의 키가 김승원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있다고 보고 김승원 장관 관련된 발제가 주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었을 텐데 당일날 이제 점심 지나면서 이게 기류가 확 바뀌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다른 것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본인이 비례를 겸직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분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들이 이어지면서 이게 분위기가 바뀐 건데,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용혜인 후보자가 뭐 탱커냐 이런 비난과 논란을 견디는 역할이냐, 왜냐하면 이렇게 5~6명 개각을 하면 사실 이제 모두 그 뭐 청문 동의서가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낙마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냐라는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봉이어야 되는 자리보다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0: 근데 지금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아마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그 김승원 후보자가 공소취소 모임을 이끌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마 공소취소 하고 싶어서 법무장관 지명한 거다. 이 논리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신약 청탁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혐의 없음이 아니고 기소유예니까 어쨌든 뭔가 죄가 좀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청문회에서 풀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조금 용혜인과 다른 점은 아까 우리 패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지는 아마 청와대에서 생각 못한 것 같은데 이 기소유예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1: 2023년에 나왔던 얘기죠.
0: 그러니까. 네. 네. 이 문제를 아마 김성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풀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기소유예가 돼서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다시 이게 이제 환기가 되면서 2023년보다도 더 지금 시시콜콜 모든 문자 메시지까지 지금 이제 그 국민들이 알게 되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왜 그러면 기소유예로 됐 제로 덮여졌다라고 보느냐 하면은 그 2024년에 계엄과 맞물리면서 김승원 의원만 기소유예로 이렇게 그 표현은 뭐하지만 이렇게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아마 이제 의구심을 야당을 중심으로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메시지가 막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한 메시지, 또 김승원 후보자가 그 소위 식약처장에게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던 제약업체의 브로커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여성과의 메시지. 그러자 또 김승원 의원이 오빠가 식약처장과 문자 하루 만에 해결. 이런 상당히 자극적인. 응? 근데 식약처장은 나중에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법대로 그 처리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근데 식약처장과 문자에서 하루 만에 해결했다라는 문자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물론 기소유예라는 게 기소를 당했다는 건 아니지만 혐의가 없다는 건 아닌데 법무장관을 그 할 사람이 이런 부적절한 일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서. 근데 또 이 김승원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민의 문제는 다 처리하는 그런 의미로 서비스를 했다 그러는데 그 또 브로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빠라고 한 여자.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그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무엇보다

0: 그러면은 이게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이제 문자 간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심사 절차를 뭔가 생략을 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제공해달라는 것은 인정되기가 어렵다. 그건 인정 안 했어요, 법원에서. 그리고 대가성 청탁 그 청탁하고 뭐 후원금하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냐 이것도 인정을 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검찰이 지금 무슨 혐의로 기소유예를 했느냐? 알선 뇌물 약속이거든요. 알선 뇌물 약속 혐의예요. 그러니까 알선을 해주면은 나중에 뭐 뇌물을 줄게라고 약속했다는 그 혐의인데 이게 기소유예라는 게참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약한 게 재판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냥 검사가 일방적으로 처분해버리는 거거든요.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검사는 내가 봤을 때 죄가 돼라고 기소유예 처분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정치인 일반인들은 뭐 그러고 짜증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정치인은 계속 이런 식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재판 받아가지고 결백을 밝힐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헌법소원 한 거거든요.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 아,
0: 요거는
1: 그때
0: 좀
1: 했어요. 그래서?
0: 그건 지금 기사로서는 지금 확인이 안 돼. 하겠다는 기사도
2: 본인은
0: 있고
2: 이제
0: 했다는
2: 억울하다. 그래서
0: 예.
2: 하겠다고
1: 그
2: 헌법소원
1: 당시에
2: 하겠다는.
1: 했냐고요. 그래서
0: 그건 지금 확인이 안
2: 확인이 안
1: 돼.
2: 돼. 아직 안
1: 그
2: 되고.
1: 얘기는 본인이 지금 안 하고 있죠. 했는지 안 했는지. 안한거 아니까.
3: 이게
2: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목인데 이건 이제 전과 기록이기 때문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동의서를 쓰면 바로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명한 내용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청와대가 이 정도면 얘기가 소명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아마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논란이 커진 거 중에 하나는 서영교 위원장한테 보낸 문자가
1: 맞아요,
2: 예,
1: 맞아요.
2: 공개되면서 거든요.
1: 그것도 일종의 청탁
2: 네,
1: 비슷하죠.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논란을 키우고 있고 애초에 이제 김성현 그 후보자를 타깃으로 언론이나 야당이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공치모에 대표를 했다라는
1: 맞습니다.
2: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지명되고 나서 처음에 그 법사위원, 법사위 간사인데 법사위 간사 포함해서 법사위가 11명 중에 10명이 지금 당장 공소시효를 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면 사실 이게 약간 김이 빠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용인 후보자가 나오면서 약간 죽었다가 어제 이제 서영교 그 법사위원장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한동훈 의원의 폭로 이런 게 더해진 건데 뭐 본인이 이 부분은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뭐 법원 판결 논리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받았고 식약청장한테 보냈고 이런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신약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쪽에서는 야당에서 그래도 문자 내용이 또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0: 그게
2: 것들이
0: 문제죠, 뭐.
2: 흥미 요소가 되고 있죠.
1: 아, 그 문자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약도.
0: 약도
1: 그
0: 문제죠.
1: 약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한동훈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 잡을 약을 만들 뻔했다. 어? 그리고 그 약도 개발했다기보다는 뭐 인도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는 있죠. 지금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검증
0: 만
1: 대상은 됩니다.
0: 네. 약 개발했던 그 사람은 유죄 판결 받았어요. 1심에서.
1: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 브로커 오빠
0: 남.
1: 그분 재판도 또 한번 변호를 해줬었대요. 그 사람에 대한 재판.
4: 예. 그 김승원 의원 헌법 소원은 25년에 낸다고 얘기했고 냈네요.
1: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4: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아직. 예. 결과 나왔으면 뭐 기자들이 기사 썼겠죠. 근데 김한 기자 이야기처럼 처음에 이제 공소시효가 아마 좀큰 건이 되지 않겠느냐 여론상으로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도 공소시효는 할 생각이 없다. 그다음에 기소조작 특검에 공소시효를 넣을지 말지는 아직 의논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2: 네.
4: 김이 빠진 상인데 이게 문자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또 야당 의원들이 또뭐 PPT에서 띄울 거 아닙니까? 영상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도 이제 국민 감정, 국민 정서가 어떻게
1: 그렇죠.
4: 작용할지 또 문제가 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문제된 건두 분인 거네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들 얘기 나온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2: 뭐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고 뭐지 야당에서도 뭐 이서영 후보자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호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0: 그렇죠.
2: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요 이제 두 후보자 관련해서 그리고 만약에 용혜인 후보자가 그 비례원직을 내려놓는 선택으로 그냥 국무위원으로 가기로 하면 사실 지금 제기된 의혹은 그렇게 뭐 굵직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운영 관련된 문제니까 여기가 김이 많이 빠질 것 같고 물론 상징성이나 이런 게다 이제 휘발돼 버린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정치적 부담은 앞으로 계속 있겠습니다만 그럼 인사청문회는 아마도 김성원 법무장관 후보자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왜 야당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용혜인 후보는 일종의 디코이, 미끼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용혜인이 조만간에, 금명간에 아, 나 이거 하나 포기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김승환 후보자는 상당한 공세에 시달릴 것 같더라고요.
2: 그렇게 되겠죠. 네. 네.

0: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어쨌든 서영교 위원장한테 보낸 문자가 공개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본인의 어떤 뭐 실수라면 실수 때문에 또 커진 문제가 있습니다. 네.
1: 텔레그램 좀 하지 마요, 다들. 왜 그러는 거야?
2: 그렇네요. 예. 그 뭐 문자 또 이번에 또 박선호 의원 또 문자가 공개됐을 것 같은데 그 기자들이 다 찍는 거 알 텐데 왜 자꾸 그 필름 없어요? 그거 안 보이게 하는 거.
0: 원내대표가 고지도 하고 하거든요. 필름을 붙이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아예 꺼내지 마라 주머니에서 보좌관한테 맡기고 들어가라고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뒤에 사진 기자들은 뭐 대포카메라고 불리는 카메라 놓고 누가 핸드폰만 꺼내면 탁탁 찍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있는데도 사진이 찍히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앉아있는 시간이 기니까 사실 긴장감을 좀 놓치는 건데 그래서 뭐 부적절한 문자들이 공개되고 또 전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뭐 이런 관계 상황입니다.
1: 그래서 그 사진 찍힌 거에 박선원 의원의 오른손이 살짝 오픈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일부러 찍힌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원장이 어젠가요? SNS에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다. 뭐 여기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뒷말이 문제였죠.
1: 네.
2: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아마 유죄 나올 것이다. 이 발언으로 이제 심지어는 민주당 쪽에서는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형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지지율 10% 빠지는 거 감수하면서 사면 복권을 시켜줬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1: 예,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냉철하게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모든 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직선거법 사건 허위사실 공표죄 조희대 대법원장이 급하게 파기환송했던 그 사건이 지금 파기환송심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게 이제 퇴임 이후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크게 흥분할 건 아닌 게 원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거기 사실상 구속이 돼요. 여기다 대고 그 대법원 틀렸는데요. 이렇게 또 만약에 무죄를 했다. 그럼 위에서 또 파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그 논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사건을 끌고 와요. 여기서 논리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논리 그대로 적용된 거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뭐냐. 공소취소는 무리니까 원래 또 공소취소는 1심 사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런데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내가 제안한 해결책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건 윤석열 사건도 그러면 날아가요. 면소 판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을 보면 한 사람만을 위해서 법을 바꾸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까지 같이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에요.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도저히 저는 경악스러워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부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싶어요.
2: 이게 정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이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왜 우리한테 정중하게 합당 요청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왜 김용남 전 의원에게 자리를 주느냐 그럴 수 있느냐 그럼 결국은 합당하자는 얘기잖아요.
1: 네.
2: 그런데 지금 조국 원장이 이렇게 발언하고 어떻게 합당이 됩니까?
0: 그러니까 이게 합당을 하려면 서로가 어쨌든 신의를 지켜가면서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태도들이 오늘 이제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오히려 기자들한테 물어봐요. 왜 이러는 것 같아? 이걸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선회하자 그래도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배은망덕하다 이런 의견까지 하는데 그거 자체가 오늘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정리를 했던데 생뚱맞다는 거예요. 이 얘기 자체가. 왜 지금 이 얘기 예, 하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이 생뚱맞음이 의도된 것이냐 아니면 조국 대표가 조국 전 대표가 원래 이제 법학자 시절부터 본인의 SNS에 법리 같은 거를 본인만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글들을 올리곤 해요. 그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올렸던 글들이 과거에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기간에 조족조라는 인터넷에 용어가 있을 정도로 조국에 적은 조국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이 했던 법리 해석들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인터넷상에서 미화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건도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이 타이밍에 합당 논의가 되고 있는 타이밍에 이걸 하는 거는 이게 뭐 벼랑끝 전술이라고 보기에는 상대도 벼랑으로 사실 미는 얘기잖아요. 상대가 덩치가 워낙 큰데 자꾸 이제 이런 식의 공격을 가해오면 이거가 기분이 상해서 뭘 하겠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2: 예. 그러니까
0: 지금 이게 어떤 전술이냐 뭐 해석조차 민주당에서도 잘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기분은 굉장히 나빠하고 있어요.
2: 그렇겠죠. 네. 지금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국 전 대표의 발언을 끌어와서 대통령 레임덕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은데 정전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3: 국민의힘으로서는 레임덕이 빨리 오는 게 좋다고 예? 생각을 하는 그거야 뭐 야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예. 행동이라고 보는데 조국 혁신당이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이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당을 하기까지 우리가 비록 덩치는 작지만 다윗이 골리앗에게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눈을 가격하듯이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라는 걸 애들로 표현하면서 본인의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일단 이렇게 한번 맛을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총선에서 합당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잠재적 후보자들이 갈 수 있는 지역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2: 예, 예.
3: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국 혁신당 이미 그런 얘기했잖아요. 공천다 뭐 중요 지역에 공천하겠다고.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기지 못해도 내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소위 이제 개각을 하는데 이혜민 의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굿윌을 표현하는 줄 알았더니 김용남 사실 그 상임 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무슨 빅딜은 아니잖아요.
2: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2: 관련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나쁜 말로 하면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도 네. 보여지는데 그 김민석 대표가 신장식 대표하고 상견례 하는 날 자강하시라
0: 네.
2: 바로 옆에다 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0: 네.
2: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에는 1대1 통합은 없다.
0: 네.
2: 하면 흡수 통합. 뭐 이런 네. 말도 했고.
0: 네.
2: 그런데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김어준 씨가 자기 방송에서 최민희 의원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합당을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올해 안에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0: 네.
2: 그러면 이제 3,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0: 안 남았죠.
2: 그러면 조국 원장으로서는 좀 초조해지고 급해지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다.
1: 근데 그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이 늘 쓰는 스킬 아닙니까?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사야 돼요. 좀 있으면 못 사요. 이거 아닙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민주당이 급할 게 뭐가 있나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2: 민주당 급할 게 없죠.
1: 네, 조국 혁신당 지지율 얼마 아직도 안 나오고요. 그들 사이에서도 이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조국 원장의 메시지를 갸우뚱갸우뚱 우리가 하는 것도 보면 조국 혁신당과 조국 원장이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한 목표를 가지고 일사불란한 게 아니라 지금 SNS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게 소위 말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합당 논의라는 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아니, 합당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겠어요. 합당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더 어렵게 만드는 건 합당 후에 공천 문제 아닙니까?
2: 결국은 지분을 그렇죠. 합당할 때 얼마나 얘기하느냐 싸움이겠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합당 얘기할 때는 전략 공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국 혁신당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어디에 전략 공천을 좀 해줄 건가 그거를 보장을 안 해주면 합당 못해 이런 식으로 혹시 조국 혁신당이 지금 제끼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민주당이 끌려갈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건 오픈이 돼야 되고요. 아니 뭐 합당 여부에 대해서 찬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난 1월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조건을 오픈하시라. 그거 없이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이건 다 속이는 게 되는 겁니다.
0: 뭐 그 오늘 조국 대표 그래서 SNS에 많이 쓴 얘기가 레드팀이에요.
2: 네. 아 레드팀 네. 관련된 네. 얘기는 2부에서 이어서 갑시다. 자 1부 순서 마치고 2부에서 조국 대표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이기 때문이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발언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이트앤하드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1부에서 이어서 강수영 변호사 정호김 전 의원 김한 한결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왜 조국 대표가 이런 발언 또 이런 SNS를 하냐라는 질문에 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혁신당의 역할이 바로 그 레드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과거에 이제 쇄빙선 논이 있었잖아요. 쇄빙선 논은 바깥으로 뚫고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뭐 터치할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는데, 레드팀이라고 하는 건 그 방향을 안으로 돌려서 지금 돌진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레드팀이 쓴소리를 하고 비판을, 내부 비판을 할 때 그 레드팀이 운영되는 건 오너나 어쨌든 대표의 승인하에 너무 기분이 나쁘지만

0: 여행까지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아무도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왜 이거를 본인이 자임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레드팀도 지금처럼 이제 지지율 하락과 지지층 분열 여러 가지가 이제 악재가 겹쳐 있으면 회사가 위기에 빠지면 활동을 잠깐 멈추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그럴 때를 파고 들어오는 게 안으로 들어오는 회빙선이 되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하시던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평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우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뭐 아침에 박봉계 의원이 그 협상과 관련된 얘기는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또 그것도 조국 그전 대표가 부인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이제 국면이 좀 장기화되고 또더 내용도 좀 깊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 민주당과 합당 논의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오늘 합당 논의는 없었다. 합당 미락 등 공격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세게 받아친 건데 이 합당 미락 공격이 뭐냐면 이현주 의원이 받은 문자.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시민 씨가 지금까지 했던 인터뷰하고 조국 혁신당 관계자 인터뷰 보면 그 문자는 김민석이 보낸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누가 보낸지 모르잖아요, 지금.
0: 그
1: 안
0: 공격이
1: 밝혔는데.
0: 전당대회 때도 계속 있었죠.
1: 네. 계속 그거 밝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신하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2: 예, 근데 답답한 게요. 그 레드팀이라는 게 원래 회사에서도 되게 유능한 사람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경영진이 뭔가 이대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되옵니다를 얘기하려면 경영지보다 뛰어나야 돼. 아주 감각적으로 뛰어나야 돼요. 근데 그리고 또그 내로남불이 안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답답한 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세금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유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정부안이 결국에는 다 원위치. 1인 1거주 비주택 비거주 1인 1주택 다 원위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뭐 질러놓고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수 있어요.
1: 조국 혁신당은 더 세게 해라라고 하는 거죠.
2: 예, 그러면서 조국 원장 바로 또 글을 올리잖아요. 아니 보유세는 이거 진짜 필요한 거고 이런데 개혁이 다 후퇴되고 막 잘못됐다고 막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과거에 2017년인가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 아내 정경심 교수한테 했던 문자가 재판에 나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1: 집 빨리 팔라고?
2: 경남 그 성경 아파트 집 종부세 매기려나 봐. 보유세 폭탄 맞는다. 빨리 명의 옮겨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 동생 전처 명의로 넘어갔잖아요. 아파트가. 이런 문자가 재판에 나오고 했던 전력 있고 이게 기사가 다 남아있어요.
1: 내로남불에 빠지는 거라면 또.
2: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된다. 레드팀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1: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전당대회 이후 후폭풍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쌓였던 앙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3: 이거는 뭐 전당대회 이전과 이후로 나눌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원래 있었던 간극이고 전당대회를 했다 그래서 이게 통합으로 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자체는 지금 상존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결국은 권력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라질 수도 없고 해소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본능적인 그 정치의 기본대로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단지 이제 정당이라는 제도 하에서 겉으로는 합당을 외치고 레드팀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그 치열한 권력 암투가 있는 것이죠.
1: 아니 같은 진영의 사람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지금.
3: 같은 진영의 누구요?
1: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을 잡았
3: 같은 진영이라고 생각 안 하는
1: 안 해요?
3: 원래 네. 그게 또 이런 게 있어요.
0: 저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명쾌한 거죠.
3: 네. 아니 나 원래 명쾌해요. 근데 저기 뭐야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도발을 했다. 그럼 솔직히 화도 안 나요. 원래 그런 도발자이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뭔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영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도발적 행태가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분노와 상처는 훨씬 깊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워딩들이 일부 유사성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는 구조적 실패나 필연적 실패를 얘기하고 오늘 이제 조국 전 대표는 퇴임 후 실패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듣는 사람 수용자는 실패의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왜 실패한다고 하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실패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방식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걸 이제 하지 말아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하게도 얘기하고 직접적으로도 얘기했는데 자꾸만 이 워딩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지금 인상을 좀 갖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어떤 티키타카가 있는 건가 어떤 주고받음이 있는 건가 여기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세력인가? 이런 이제 말하자면 뭐 의심이나 의혹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좀 그 피로감으로 쌓이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3: 그 아까 용해인 우리가 후보자 얘기하면서 왜 그 친명계에서는 이걸 더 비판하고 그 다음에 친청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덮어주는 그게 바로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이거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썼는데 죽 써서 뭐 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특히 젊은 정치인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밖에서는 그래 그래 니네가 망해야 내가 그다음에 그런 심리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간 본능에 근거한 심리적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2: 레드팀은 그 대안제시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3: 대안이 어디 있어?
2: 그러니까 비판만 하면은 그건 국민의힘도 하는 겁니다. 야당도 하는 거고.
3: 거기도 레드팀이죠.
2: 아니, 그러니까 아까 뭐 그 보유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보유세 뭐 대통령이 심심해서 혹은 정부 부처가 심심해서 원위치 시킨 게 아니잖아요. 국민적인 그 여론이 워낙 안 좋고 여러 가지 그 예외 사유를 정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하다 보니까 고심 끝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럼 조국혁신당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그 지금 나빠진 여론을 전환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본인들이 만약에 지금 정권을 갖고 있으면 제시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도 없이 말만 할 거면 그건 레드팀이 아니에요. 진짜 레드팀 같은 우리 회사 안에서 레드팀을 하려면 그건 레드팀이 아니라 그냥 바깥에서 비난하는 경쟁사죠.
1: 그런데 예. 대통령이 뭐 왼쪽을 안 살폈다 그동안 하면서 뭐 이혜민, 김경수, 용해인 뭐 또 황운하한테도 뭐 하겠습니까 네.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거절했다는 거고. 그러면 손을 내민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뭐 김보준, 유시민 또 조국한테.
0: 근데 그 이혜민 의원이 갔을 때 조국혁신당의 반응을 좀 유심히 보는 네.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 당 사무총장까지 지내고 현역 의원이었는데 당연히 당과의 협의 속에서 간 건데 그럼 조국신당에서 오케이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날 환영성명이라든지 아니면 없죠. 이거를 보내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국신당의 언어로 설명하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바로 다음날 신장식 대표가 김용남 전 의원을 그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임명한 거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당대당의 연대, 정책의 연대, 뭐 인적 교류 뭐 이런 과정을 통한 뭐 과정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사람이 그냥 나간다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제 말하자면 반응인 거예요. 근데 이게 12명 이렇게 의원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불안할 수 있죠. 작은 정당에서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1: 아니 그거는 승계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0: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뭐,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반응의 순차적인 시간표를 보면 조국신당이 그렇게 합당을 요구하고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떤 인적 교류나 정책 연대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또 흔쾌한 반응이 나오진 않는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뭐 과연 올해 연말까지 합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의 양당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강민구 전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네. 겁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이제 기자한테 포착됐는데 정청래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 작업 들어온 듯하다.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보도였는데 이 보도가 나고 나서 김민석 대표가 즉각적으로 강민구 전 부단장을 해임 조치했다.
0: 네.
1: 예. 그런데 지금 문자 내용 보면 강민구 전 부단장이 김민석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고 아 이거 정청래 쪽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빨리 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강민구를 날려버렸죠?
2: 아니 근데 빨리 장악해야 할 듯합니다. 아. 이게 이제 핵심이죠. 문제의식은 동의할 수 있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해결 방법이 우리 팀이 장악합시다 이래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당내에 아직도 개파가 있구나. 그리고 파벌 이뤄갖고 윤리감찰원이라는 데가 독립기구가 아니라 파벌들끼리 싸워가지고 포션 차지하는 데인가 봐 이렇게 되잖아요. 안 날릴 수가 없죠. 이거는 네.
0: 그래서 뭐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가장 신속한 시간대에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이 문제를 끊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1: 친청들이 당연히 이거 가지고 공격할 테니까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고 네. 뭐 이렇게 하느냐 아마 네. 그런 것 때문에 할 것 같은데 좀 당내 분위기는 이 문제 가지고 뭐 좀 양립적입니까 대립적입니까 어떻습니까?
0: 당내 분위기에서 이 개파 갈등을 내가 나서서 개파 갈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먼저 되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역력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제가 지금 워낙 민주당이 깊은 상처가 됐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분위기들이 있고, 사실 이 문자가 공개되기 전에 이른바 이제 민티07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플랫폼이 오픈을 하면서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상대표 새로 들어오니까 뭐라도 한다, 으쌰으쌰 된다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이 문자가 공개되면서 또 다시 이제 요소용돌이로 들어가서 조금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1: 그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도 사임을 했는데 아직 임기가 남았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분 아닙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임 당대표가 임명한 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전임 당대표에서 임명장을 받았으니까 새 당대표가 왔으니까 사임하겠다. 이것도 이제 자연스러운데, 지금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개파 갈등 문제로 보면 이 윤리심판원이 국민의힘의 사례에서 보면 어느 순간에 숨어있는 1인칭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있는 이제 기구인 거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또 이 임기를 남기고 사퇴한 거에 대한 또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 국민의힘에선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물러남에도 여전히 공세입니다. 특검으로 ETF 게이트를 규명하자, 미래에셋 로비 의혹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2억 원까지도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세 분 의견 어떻습니까? ETF 특검으로 가야 되는지.
0: 그러니까 이게 아직 뭐 특검이 될 만큼 재료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않는데, 나경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걸 이제 고소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입장을 밝혀서 고소가 되면 이제 그 외에 수사가 진행될 사안으로 보여서 이게 뭐 정치권에서 의견을 모아서 특검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군데군데 아직 완전히 뭐 연결되기에는 설명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기되는 의혹들에 말하자면 선정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자극성에 비해서 근거는 좀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특검을 간다는 게 뭐 어쨌든 의혹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ETF 레버러지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이득을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나온 건 없으니까. 네. 예,
2: 운영사가 이제 운영 보수를 많이 벌었다는 거죠.
3: 커미션, 네. 수임료.
2: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아들들이 있다.
3: 그게 또 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냐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잔류하는 것으로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공격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사퇴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상한데 분명히 잔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왜 사표를 내고 경질성 수리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나갔을 리는 없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아들이 둘이나, 그 김용범 정치시장의 아들과 그 또 하나 아들은 이찬진 금감원장이네요. 네. 그러니까 금감원장 아들이 하필이면 미래 에셋 증권입니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뭐 김용범 실장과 그 미래 에셋 회장과의 뭐 관계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저는 검증할 수 없는데, 근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정부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증권사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증권사가 집단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우려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출범이 됐잖아요. 출범이 되니까 뭐 그 아까 말씀하신 수입료를 포함 나름대로 수익이 생긴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엮어가지고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인사 시즌이니까 지금 중수청이 이제 출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 중수청장은 누가 되느냐? 아까 하구나도 아마 중수청장 후보로 아마 얘기됐던 것 같은데, 이게 국민청구가 있었고 후보 추천위에서 아마 회의를 할 것 같은데요. 경찰 출신이 되느냐, 검찰 출신이 되느냐, 이것도
0: 치열한 또 분쟁이 예상되고 중수청장, 공수청장 뭐 다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경찰 인사가 났는데 경찰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수사기관장이 줄줄이 임명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구체적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도 있고 근데 이재명 정부가 여태까지 인사하는 걸 보면 하마평에 오른 분들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1: 없었습니다. 예.
0: 기자들만 물을 먹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뭐 이 부분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SNS에 공개하기로 했었어요.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사인을 했다라는 걸. 그래서 이제 누가 되는 거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어젯밤에 정부가 하반기 경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장 가운데 14명을 교체했다. 네. 문제는 아직도 경찰청장은 공석이다.
0: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들이 지금 경찰 안에서도 엇갈린데 애초에 설명은 이제 그 치안정감이라든지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비상계엄의 가담 정도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이제 더 추가적인 확인과 파악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1년이 넘은 상태에서 여전히 그런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재판 중이거나 이런 사건들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 임명하지 않았고 경찰청장 경찰청 내부에서는 12월 전에는 할 거다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이번에 이제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에 대한 인사만 지금 미뤄졌습니다.
1: 예. 이게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부산 오륙도 인근 바다에서 8명이 탄 예인선이 전복됐다가 침몰했습니다.
6: 우리나라 선원 1명이 숨지고 외국인 선원 1명이 구조됐는데 나머지 6명을 찾기 위한 밤샘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7: 컨테이너 운반선 아래쪽에 선박이 뒤집힌 상태로 바짝 붙어 있습니다. 서서히 침몰하는 배 위에서 선원 한 명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8: 현재 보이는 건 인원 한 명, 인원 한 명. 현재 배 바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7: 부산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286톤급 예인선 TNS 캐치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1시 반쯤. 컨테이너선 A호를 예인하기 위해 부산항에서 출항한 지 3시간여 만입니다. 사고가 난 예인선은 뒤집힌 상태로 잠시 떠있다가 침몰했습니다. 사고 해역의 수심은 80m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원 6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구조된 사람은 2명입니다. 인도네시아 선원은 사고 직후 전복된 배 위에 있다가 컨테이너선에 구조돼 곧바로 해경 부두로 이송됐고
9: saya cepat-cepat keluar dari dapur yang prepare masak itu.
10: Yurisanika, yori hangin jungi taga, pali-pali, 그 식당에 있어 나와서.
7: 의식이 없는 상태로 선내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50대 선원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과 해군 함정 등 선박 19척과 항공기 3대가 구조와 수색에 동원됐고 무인 잠수정도 투입돼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5: 부산 예인선 전복 사고 실종자를 한시바삐 찾아야 하지만 바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6: 조류가 강하고 파도가 높은 데다 사고 선박이 침몰해 구조당국이 어려움 속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부산 광안대교 교각 사이로 대형 선박이 보입니다. 항해 불능 상태인 6만 6천 톤급 상선입니다. TNS 캐처호는 애초 이 선박을 예인하려고 출항했다가 전복됐습니다. 조류가 강하다 보니 상선이 사고 지점에서 동쪽으로 한참을 떠밀린 겁니다. TNS 캐처호는 사고 2시간 만에 가라앉았는데 수심이 87m가량 되는 곳입니다. 실종자가 조류에 멀리 떠밀렸다고 가정해 수색 범위를 상당히 확대해야 하고 선내에 있다고 생각해 잠수사가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고 해역은 파도까지 높아서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건이 좋지 않지만 수색 작업은 밤낮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11: 현장 그 조류가 지금 3노트 이상으로 나와서 수중 수색이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야간에도 그 요강기관과 협력하여 그 가용세를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수색하겠습니다.
7: 해경은 사고 해역 주변으로 가로 25km, 세로 12km를 수색 범위로 잡고 15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해군과 공군도 함께 수색에 투입돼 실종 선원을 찾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고 수습본부를 꾸려 선원 가족 지원에 나섰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0: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가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1: 각종 전문 장비를 갖춘 만큼 향후 수색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공군 수송기를 타고 카트만두 국제공항에 도착한 해외 긴급 구호대. 첫 일성은 생존자 구조였습니다.
3: 저희 국민 보호도 있지만 연대 차원에서 생존자를 살리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봅니다.
2: 긴급 구호대는 먼저 네팔에서 활동 중이던 신속 대응팀을 흡수하며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5: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4: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매 콤보도 19불 99,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6: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7: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 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 사회와 함께한 세안 여행사로 전화 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 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 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4: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관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왓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뉴스 특보입니다. 똑똑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너무 좋습니다.
4: 저 근데 좀 실망이에요.
3: 왜요?
4: 저 호가 똑똑이 아니잖아요.
3: 아, 쏙쏙이네.
4: 네.
3: 아니, 우리 작가님 선배랑 왜 그러세요?
4: 헷갈리신 것 같은데.
3: 죄송합니다. 저
4: 아닙니다.
3: 똑똑하고 쏙쏙 이렇게 귀에 듣게 잘해주신다고 다 같이 붙인 거예요.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김용범 전격 사퇴입니다.
3: 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어요. 배경부터 좀 짚어주세요.
4: 네, 한마디로요. 정부 경제정책 운전대를 세 사람한테 넘긴 겁니다. 네. 김 실장은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 1년 3개월 동안요. 한미통상협상이랑 3대 메가 프로젝트 이끌어왔고요. 1기 청와대 실장급 인사 가운데 물러난 건 김 전 실장이 처음입니다.
3: 그러네요.
4: 최근 들어서 이제 2기 개각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좀 맞물리면서 경제 라인도 새로 짜이게 됐는데 최근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굉장히 컸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랑 또 개인 투자자 손실 논란까지 함께 불거졌었습니다.
3: 우리 정 기자님이 어제 김용범 실장하고 직접 통화하셨다면서요?
4: 네.
3: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
4: 어젯밤에 제가 이제 김 전 실장님한테 제가 내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출연해야 되니까 좀 사퇴 내막을 알려달라 이렇게 텔레그램을 보냈거든요. 네. 근데 어젯밤 늦게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김 전 실장 자신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한테 교체를 건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 기조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정책의 총괄하는 사람 바꾸는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하고요. 다만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오래 전부터 사퇴 논의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근 하루 이틀 동안 대통령한테 집중적으로 뜻을 전했고 형식적으로는 전날 사이 밝히고 다음날 수리된 거긴 하지만 갑자기 결정된 사퇴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4: 네.
3: 김 전 실장의 사퇴를 바로 받아들였대요?
4: 아닙니다.
3: 아니에요?
4: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사람이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만류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책실장이 추진한 일이 많은데 세 사람이 와서 제대로 이어갈 수 있겠냐 이런 걱정 굉장히 컸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부동산도 좀 안정이 될 수도 있고
3: 네.
4: ETF 논란도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썩 내켜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자신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3: 이렇게 큰 인사인데 청와대
4: 네.
3: 내부에서도 거의 몰랐다라는 뒷얘기가 있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어제 통화를 좀 했는데 사퇴 논의를 알았던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과 또 강훈식 비서실장 정도였다고 네. 합니다. 수석들도 당일 아침에 처음 듣고 완전히 김 전 실장 표현을 빌리면 동공제 진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김 전 실장이 어제 회의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모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표정 좀 지었다고 하고
3: 네.
4: 청와대 내부에서도 갑작스러운 사퇴로 보였지만 그전부터 김 전 실장이 대통령을 좀 설득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 그런데 경제가 안정됐다면서 왜 지금 정책실장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까?
4: 네, 일단 김 전 실장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3: 네.
4: 경제 파이를 키우는 단계에서 이제 그 파이를 국민이랑 나누는 좀 단계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거시경제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고 재정 분야의 큰 제도도 정부 안에서 합의됐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3: 네.
4: 그러면서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광주 군공항 문제도 좀 비가역적인 그러니까 되돌리기 어려운 정도로 자리를 잡았고 앞으로 성장과 세수도 좀 좋은 흐름 이어갈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3: 네.
4: 문제는 경제 지표 자체가 좋아졌다고 해서 국민이 모두 좋은 점수를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은 100조 원이 넘는 세수가 거친다는데 나는 받은 게 뭐냐. 그 돈은 어디로 갔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해서요. 경제 성적표의 숫자는 좋아졌지만 국민의 지갑까지 따뜻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했던 것만큼 좀 강하게 사회정책 그리고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내가 그 일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분야에 더 강점이 있고 새로운 시각과도 에너지 가진 사람이 맞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3: 그런데 일부에서는 부동산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때문에 책임을 진 경질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4: 사실 그런 경질설이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여론도 있고 언론에서도 그런 점 계속 지적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김 전 실장 어떤 얘기를 했냐. 경질이냐 아니냐 이걸 수학 공식처럼 딱 잘라 말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경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건 청와대 설명을 보고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고요. 다만 이 두 논란 자체가 교체 판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계속 자리를 지키면 부동산도 못 잡았다. 단일 종목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치적 공격이 계속 될 텐데 왜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쓰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채가 젊어진 점도 사퇴를 결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젊은 경제부총리랑 후배 관료들이 좀 자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관료 출신인 대선배가 계속 위에 있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3: 그 생각을 왜 지난 일요일에 개각 발표할 때 왜 안 했죠? 그것도 좀 이상하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앞으로의 계획은 뭐라고 합니까?
4: 네,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좀 뿌듯했던 일로는 한미 관세 협상 이걸 좀 꼽았어요. 네,
3: 맞아요.
4: 정부 출범 뒤 맡았던 가장 컸던 첫 번째 도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일은 원 없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장 아쉬운 점은 또 성장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 정책 이걸 좀 더 추진하지 못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이 부분은 새로 오는 사람 잘 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네. 앞으로 특별한 자리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유인인데 무슨 역할 맡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책 읽고 경제사회 문제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1년 3개월 동안 만나지 못했던 후배들 지인들 만나면서 이제 좀 재미있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네, 김용범 전 실장님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나오시면 제가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인터뷰 저랑 한번 하시죠. 김 실장 후임으로는 누가 거론됩니까?
4: 우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꼽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내부에서는 유덕현 보좌관이랑 하중경 수석 전직 관료 중에서는 이호승 전 실장이랑 윤창열 전 국조실장도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요. 다만 맞네요. 정부가 이제 경제정책 분위기 확 바꾸려고 한다면 기존 관료가 아니라 외부 거시경제 전문가를 깜짝 발표 반 가능성도 함께 점쳐지고 있습니다.
3: 좋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4: 민티 첫방입니다.
3: 반응이 어땠습니까?
4: 예상보다 크게 좀 흥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 민주당 TV 얘기한 거죠? 김민석 그렇습니다. 대표 나가고.
4: 네. 네. 어제 아침 프로그램 민티 07이어 동시 접속자 2만 4천 명으로 출발해서요. 방송 후반에는 5만 8천 명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네. 김민석 대표도 2만 명이면 대박이라고 봤는데 예상을 훌쩍 넘었다. 이게 민주당 힘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요. 그런데 같은 시간 나름의 경쟁자가 있죠.
3: 그럼요.
4: 김어준 씨 방송에는 이날 20만 명 넘게 몰렸다고 네. 합니다. 유료 회원도 한 5천만 원 넘었다고 하고요. 전날보다 20배 넘게 뛴 건데 민주당 지지층의 유튜브 주도권 경쟁이 아주 불이 붙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정 의장님 다 보셨죠?
4: 네, 그럼요.
3: 솔직히 평가해 주세요.
4: 솔직히요?
3: 솔직히 한 문장으로.
4: 제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보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3: 재미가 없었다.
4: 일단 왜냐하면 네. 뾰족한 질문이 없었어요. 사실 여기 뉴스명당 나오면 앵커께서 뾰족한 질문도 하고.
3: 아니에요. 저는 칭찬해드릴 거예요.
4: 아니에요. 의원들이
3: 나오실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4: 불편한 질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봤는데 의원들이 실제로 여기 뉴스명당 나오기 전에 이 질문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만큼 이런 데 나오면 좀 불편한 질문도 던지고 시청자들이 청취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도 던지는데
3: 네.
4: 어제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직접 운영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진 않았고요. 앞으로도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좀 들기도
3: 그러네요.
4: 했습니다. 그리고 첫 방송만 보면은 좀 민감한 현안을 비껴간다는 느낌도 받기는 했는데요.
3: 네.
4: 3부에서는 K-POP 문제를 좀 다루긴 했는데 물론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 뭐 주식,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 이런 문제잖아요. 이런 아픈 곳을 제대로 짚었는지 좀 따져봐야 할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과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달라요.
4: 그럼요.
3: 그러면 안 들릴 수가 있겠죠.
4: 네.
3: 그래도 5만 5천 명이면 대단한 거네요.
4: 네.
3: 민주당 의원들 반응은 좀 어때요?
4: 사실 그 소신 발언을 막는 장벽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실시간 댓글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김민석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던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실시간 댓글창을 계속 보고 있다고 보다 보니까 지지층이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좀 꺼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3: 그렇죠.
4: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게 후원금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출연자 입장에선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 네.
4: 그리고 민주당 TV에는 여기서 하나 더 김민석 대표라는 장벽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제가 비유를 좀 쉽게 해드리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랑 또 사원이 함께 방송에 나와서 사원한테 회사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3: 네.
4: 그러면서 이제 당대표가 바로 옆에 앉아있고 지지층 댓글까지 실시간으로 좀 올라오는데 의원이 당의 불편한 말을 얼마나 솔직하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3: 그러네요. 뭐 그러한 고민들과 지적들은
4: 네.
3: 다 김민석 TV 준비하는 팀들도 알
4: 네.
3: 거니까 어떻게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지 지켜보시죠.
4: 네.
3: 그래도 동접자 5만 8천 명이면 첫 방송 성공했다.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4: 첫날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3: 네.
4: 그런데 이 숫자 계속 유지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첫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 기자들도 정말
3: 그럼요.
4: 많이 봤고요. 워딩 치느라 계속 끝까지 본
3: 맞아요.
4: 기자들 정말 많고요.
3: 네.
4: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이른바 고관여층도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업 효과가 빠진 뒤에도 5만 명 안팎이 들어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기자 입장에서 보면 첫 방송 전체를 제가 다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으로 뽑힐 만한 한 문장이 없었어요.
3: 아니 왜 당의 정치 기조를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4: 네.
3: 집권여당 기조면은 뽑아낼 게 많지 않았어요?
4: 그러니까 뭐 메가텐이든 뭐 청년 정책이든 그러니까 주제 담론 자체는 굉장히 많았으나 기자 입장에서 딱 한 문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을 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이 나오면 그게 한 문장이잖아요. 이 한 문장이 보이지 않았고요. 사실 이렇게 농담이지만 강수영 변호사가 전은수 의원보다 한 살 어리다 이거 빼면은 사실 기억에 남는 문장 자체는
3: 진짜
4: 없었다.
3: 진짜 강 변호사가 어리세요?
4: 네. 그랬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도 자체도 정책 내용보다는 김어준 씨 방송이랑 또 이제 동접자 수 얼마나 차이 났나
3: 그러네요.
4: 또 유료 후원은 또 얼마나 들어왔나 이런 거에 좀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요. 방송 성패는 아무래도 첫날 몇 명 들어왔는지보단 다음날 기사 제목 나올 만큼 그런 새로운 이야기 또 불편한 질문 나왔냐 이런 거에 좀 집중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앞으로 방송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저희 뉴스명당은 동접자는 좀 다른 방송보다 적 지만
4: 네.
3: 기사 인용도는
4: 정말
3: 온 뭐 다른 아침 방송에 타이 추종을 불허해요.
4: 그럼요.
3: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다라고 자랑. 세 번째 뉴스는요?
4: 세제 개편안 유턴입니다.
3: 일부 내용을 다시 좀 정부가 뒤집었네요.
4: 네, 그렇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3: 한 달도 안 됐어요.
4: 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이제 종부세 강화 방안 약 30일 만에 없던 일로 돌렸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한 채 갖고 있긴 한데 직장이랑 자녀 교육 문제로 그 집에 살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정부는 이들의 종부세 공제액을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이려다가
3: 다시.
4: 현행대로 다시
3: 네.
4: 12억 원 유지하기로
3: 맞아요.
4: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사도 잦고 또 전세살이가 좀 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을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세금 더 물리는 건 좀 가혹하다 이런 반발이 있었는데 이걸 좀 받아들인 거고요.
3: 네.
4: 실거주 유도하려다가 애꿎은 직장인 그리고 전세 거주자까지 잡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일단 정부가 한 발 물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개인 자산 형성 관련된 ISA 제도도 원래대로 돌렸다고 하던데 네. 이게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국민들께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4: 네, 그렇습니다.
3: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4: 마지막 뉴스는 김승원 벼르는 국힘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뭘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4: 네, 일단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한 김 후보자 과거 발언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3: 네.
4: 김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불법적인 진술 거래 를 했단 취지로 이렇게 여러 차례 문제를 좀 제기를 해왔습니다.
3: 네.
4: 지난 7월에는 불법 수사나 또 허용되지 않은 진술 거래 있었다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한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사유를 넓힌 형소법 개정안도 국회를 좀 통과시켰습니다.
3: 네.
4: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대북 송금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총공세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의힘은 결국 담당 검사 징계와 조작 기소 특검이 결국 이 대통령 사건을 정리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라면서 청문회 과정 중에서 계속 공유할 것 같은데
4: 네.
3: 요거는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에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4: 네, 알겠습니다.
3: 정 기자님, 정리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기자예요.
4: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 시사전을 정윤경 기자셨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겸직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만뒀고요. 이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오랜만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자주
5: 안
3: 나와서
5: 불러주셨는데?
3: 저희...
5: 불러주셨나요?
3: 아, 그랬나?
5: 몰라요.
3: 저희 자주 모시고 네, 여러 가지 네. 좀 얘기 좀 들을게요.
5: 네,
3: 많이
5: 네.
3: 응해 주세요.
5: 네.
3: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난 일요일 날에 개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께서 긴급하게 기자회견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제기하셨어요. 그때 예. 내용이 좀 뭐예요?
5: 아, 개각 발표하기 전에.
3: 전에.
5: 예, 네. 개각 발표하기 전에 제가 김용범 실장, 제가 요새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는데
3: 네.
5: 김용범 실장과 그리고 ETF
3: 네.
5: 관련한 3인방이죠.
3: 네.
5: 김용범. 그다음에 고용차. 금융위원장 네,
3: 2억 원
5: 그리고 이찬진
3: 네.
5: 3명 물러나라 이런 기자회견을
3: 아,
5: 했습니다.
3: 그러셨군요.
5: 뭐냐면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개미 투자자 손해가 54조예요.
3: 어마어마해요.
5: 그런데 이것으로 순이익 미래에셋의 순이익이 상반기 순이익이 9천억입니다. 9천억
3: 네.
5: 원. 그런데 김용범 실장하고 이찬진 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의 재직 중이다.
3: 맞아요.
5: 이런 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3: 네,
5: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용범 실장이 이걸 주도했고 그리고 이찬진 원장은 이 금융위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그리고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반해서 들어가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이거는
3: 아.
5: 명백한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3: 네.
5: 게다가 사실상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김용범 실장하고 미래에셋 회장하고 비밀 회동했다 이런 언론
3: 오.
5: 보도도 나옵니다.
3: 그렇습니까?
5: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김용범 실장과 2억 원 그리고 이찬진 원장은 사퇴해라 이런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났는데 개각을 발표했는데 뭐 여러
3: 빠졌죠.
5: 가지 문제점이 네.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주식시장 도박판 만든 이 주책임자 김용범 실장이 쏙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완전
3: 네.
5: 안고 없는 개각이다라고
3: 그래서 어제 SNS에 의원님께서 김용범 사태, 비겁한 도주 사태이자 명백한 꼬리 자르기 사표 한 장으로 덮고 도망칠 수 있는 가벼운 죗값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죗값. 좀 법적으로 문제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5: 저는 이제 그래서 일요일 날 국정조사를 요구했고요.
3: 아.
5: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서도 이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권력형 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3: 네.
5: 이런 금융시장 교란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될 텐데 이게 법적인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미래에셋이 돈을 벌고 그다음에 아들들이 성과급을 받아갔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3: 그렇죠.
5: 그래서 저희가 고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네. 김홍범 네. 실장은 우리 방금 전에 뉴스 브리핑을 한 정윤경 기자랑 통화에서는 아유, 대통령은 계속 일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그만둔 거다. 후배들이 지금 뭐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데 내가 자리 비껴준 거다.

0: 그런 이유로.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0.5% 이상 득표했다는 이유로.
1: 맞아요.
0: 이번 그 선관위 3분기 때 보면은 2억 7천만 원 받게
1: 맞아요.
0: 되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1년에 11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 가능했느냐. 용혜인 의원은요, 한 번도 기본소득당의 비례의원으로 당선이 된게 아닙니다. 이게 소위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이 기이한 형태의 선거제도에 있어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시민연대라고 민주당이 다 끌어모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표로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는 그다음에 그 당에서 제명 처리가 돼요. 더불어시민연대에서. 그런 다음에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혈세를 가져가요. 이거는 정말 꼼수 중에 꼼수고 국고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 그렇죠.
0: 이런 경우 일종의 이 정상적으로 자신의 당으로 비례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비례대표가 된 이후에 탈당하고, 그러니까 제명처리를 되죠. 탈당하면 비례의원직을 상실하니까 제명처리되고 다시 복당해서 이렇게 당의 의원이 된 경우에는 요건에서 제외하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정당 보조금 주지 말자. 이게 용혜인 방지법입니다.
1: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3분기 때부터 2억 7천만 원 넘게 계속 국고보조금 받으니까 앞으로 1년 동안
0: 앞으로 4년이 되죠. 지방선거 있을 때까지.
1: 그렇죠. 11억 정도를 매년 받게 된다. 그런
0: 예,
1: 말씀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참, 그 국민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0: 정말
1: 드는데.
0: 화가 나실 거예요. 그리고 또뭐 남편이 사무총장이었다느니 아니었더니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
1: 부총장이라느니
0: 뭐
1: 뭐.
0: 기본소득당이냐 가족소득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1: 그 오늘 아침 막 각종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막 제보가 많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행태와 관련된 내용도 계속 좀 발표가 됐고 또 언론에서 문제 제기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저는 사실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준연동형 비례제가 제가 2019년에 원내대표 할때 민주당이 이 빠루까지 들고 와서 저희가 있는 의안과의 문을
1: 아, 그때
0: 부수고 통과시킨
1: 그거였군요.
0: 그
1: 아,
0: 선거법입니다.
1: 네.
0: 그 선거법이 그때 이제 민주당이 소수 야당들 이막 꼬시면서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준 건데요. 이게 제가 그때 경고했어요.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만드는 정당, 이중대 만드는 선거법이다. 이중대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꼼수로 위성 정당을 만들고 그들을 또다 나눠져 갖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200석 가까운
1: 아이고,
0: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 제가 한
1: 그대로
0: 말대로 다
1: 됐네요.
0: 된 겁니다.
1: 그러네요.
0: 이거는 대의민주주의의 왜곡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 정확한
0: 우리가
1: 말씀이세요?
0: 기본소득당 지지한 거 아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은 먹튀방지법만 제가 발의했지만 이참에 그 선거법 개정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용혜인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의원분들은 좀 방어하시더라고요. 뭐 기본소득당에 여러 가지 뭐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고 최민희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두번한 것도 실력이다. 균형감 있게 평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논란 때 조국 정도의 엘리트는 다 그렇게 한다. 이래가지고 특권의식에 쩔었다면서 엄청나게 많이 비판받았는데 지금도 그냥 실력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네요. 그럼 정유라 씨가 예전에 우리 최순실 씨 같은 엄마 둔 것도 실력이야 그래가지고 국민적인 공분을
0: 엄청난
1: 샀잖아요.
0: 분노를
1: 이게
0: 만들었죠.
1: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되는 해명과 발언일까 전좀 의아해서 여쭤봐요.
0: 최민희 최고위원님 그래서 우리 편이 될것 같아요.
1: 아이고.
0: 예전에 보수의 또 어머니가 한명더 보수의 누난지 보수의 한분더 나타났는데요. 정말 청년들이 그 공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1: 그러니까요, 두 번.
0: 비례대표를 두번 했을까? 정말 이거 불공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용혜인 의원이 주로 한 것이 동성애 동성혼합법화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과정에서 극단적 젠더 갈등 이런 부분을 일으키신 분 아닙니까? 또 정책위도 극단적 뭐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주로 정책위를 했다 이렇게들 비판하는데 그런 것이 실력이다. 라고 하니 이 과정이 절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줄 거다 이렇게
1: 솔직히 거기 뭐
0: 생각합니다.
1: 전문성이 있으려면요. 거기 뭐 본인이 의정활동할 때 성평등과 관련해서 젠더 갈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0: 또한 법안을 좀 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1: 법안을 낸
0: 법안
1: 게 하나도
0: 한번
1: 없다는
0: 대표발의한 게
1: 거죠.
0: 하나도
1: 예, 뭐
0: 없다
1: 각종
0: 하더라고요.
1: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저희가 용해인 의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개각은 용해인 의원은 사실은 이 욕받이 미끼
0: 그런
1: 아니냐.
0: 말씀하셨어요.
1: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뭐가
1: 그리고
0: 문제예요, 그러면?
1: 진짜 통과시키고 싶은 사람은 뒷문으로 조용히 통과시키고 싶은 사람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0: 왜
1: 후보자다.
0: 그렇게 판단하세요?
1: 아니, 이번 개각의 핵심이 뭡니까? 기승전 대통령 공소취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0: 그렇게
1: 네, 저는
0: 판단하시는군요.
1: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모양은 그동안 국민들이 욕했던 그러니까 핵심은 다 빠진 개각이었어요. 김윤덕 장관 그리고 저뭐 안규백 장관을 물러나기는 했지만 정책 설계자 김용범은 안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이런 걸 물러나게 했지만 결국은 공소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인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했고 그래서 저희가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 오래 토론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금기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이미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되지 않을까, 용해인 의원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용해인 의원과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김승원 후보자 얘기 좀 할게요. 용해인 의원은 그러면 장관직 후보자를 사퇴해야 된다. 아니면 비례대표 사퇴하고 장관직 임명 천문회에 들어가라. 뭐로 생각을
1: 굉장히
0: 하세요?
1: 지금 고민일 겁니다. 장관이라는 권력, 의원이라는 배치, 그리고 또 11억이라는 기본소득당
0: 그렇죠.
1: 연명줄이거든요.
0: 맞네요.
1: 그러니까 사실은 용해인 의원은 장관직을 받으면 안 됐었습니다. 본인이 정말 뭐 본인들의 당을 지키겠다고 하면, 본인의 당을 지키겠다고 하면 받으면 안 됐었죠.
0: 그 참고로 시청자,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는 용해인 의원이 그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면 국고보조금 2억 7,700만 원은 못 받게
1: 못 받게
0: 된다. 그렇게
1: 됩니다.
0: 말씀을 드립니다. 그
1: 네.
0: 조건이 원내 정당
1: 네.
0: 중 직전 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했을 때
1: 또는 지방선거에서 1%, 그러니까 0. 그게 지방,
0: 0.5.
1: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0: 그래서
1: 네.
0: 의원직을 그만두면 아마 기본소득당이 유지하기가 힘들 거다. 그런
1: 네.
0: 현실적인 고민도 좀 있는 것
1: 예.
0: 같아요. 그 정정식 원내대표 역시요. 지명철의 영순위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표님 판단하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갖고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 당연하죠. 김승원 후보자가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로 계속해서 공소취소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고 전국 순회 투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나와서는 정성호 장관이 일종의 지휘권을 발동해서 공소취소를 해야
0: 아, 그
1: 된다.
0: 정도
1: 이런
0: 얘기했군요.
1: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공소취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1: 네.
0: 메시지가 하나 포착됐어요.
1: 네.
0: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김 의원이 헌법소원 냈고 이에 대해 취지를 설명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것도 청문회장에서 좀 크게 문제가
1: 그래서
0: 될까요?
1: 김승원 후보자는 해서는 안 되죠. 거기 핵심은 김승원 후보자는 지금 뭐 대장동 그 남욱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것도 있지만 이
0: 본인
1: 식약
0: 아니라고 지금 뭐
1: 아니
0: 얘기를 하고
1: 남욱
0: 있어요.
1: 피고인의 변호인은 맞고
0: 이름을
1: 예
0: 올렸다
1: 뭐
0: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1: 네
0: 본인 얘기를.
1: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 식약처 로비 의혹인데요. 실질적으로 기소유예라는 거는 혐의 없음하고 다른 거거든요. 혐의 없음은 아예 죄가 없다는 것이고 기소유예라는 거는 죄는 있지만 가벼우니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한테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실험 빨리 해달라고 부탁한 게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500만 원 정치자금을 받으려다가 정치자금 입금이 되려다가 말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헌법소원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점을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보기에는 뭐 이 의도가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한 의도가 결국 공소 취소, 기승전 공소 취소라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후보이다.
0: 이렇게 청문회 봅니다. 과정 중에서 김승원 후보 대통령 공소 취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막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수사 지휘권 발동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1: 뭐
0: 그랬을 때
1: 본인 말을 100% 뒤집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승원 후보는 그동안 뭐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일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개각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그 마치고요. 국민의힘 좀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당협위원장 직선제요. 네. 대표님도 반대하셨어요?
1: 당협위원장 직선제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 우리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뭐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당 상황에서는 너무 우리 당원들 자체도 마음들이 많이 갈라져 있어서 지금은 참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0: 예. 대표님이 다시 당협위원장 뽑히는 거 조금 불안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1: 아, 저는 특별히 뭐 제가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당협위원장 선출도 뭐 당원들의 직선제도 나쁘지는 않은 그런 방법이나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수렴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당이 좀 하나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당내에서 갑론을박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지도부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뜸을 좀 들여보자. 좋은 쌀이라 그래도 뜸을 잘 들여야지 좋은 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0: 대표님, 장동혁 대표 잘하고 있어요?
1: 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늘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자꾸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로 가야 될 때예요.
0: 하나로.
1: 그래서 제가 이제 중진 의원으로서 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내 갈등을 자꾸 우리가 부추기면 이게 장성철 우리 앵커님이 자꾸 부추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잘 해결해서 안에서 잘 다독다독해서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럼
1: 그리고 이재명 정부하고 싸울 게 너무 많잖아요. 저는 참 제가 예결위 질의해서 정동영 장관한테도 또 질의한 게 있는데
0: 뭐예요?
1: 그 대북송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나오던 대북송금 방북비용 70만 불을 전달한 북한의 대남 이 총책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0: 그쵸.
1: 그 사람이 다시 또 등장을 했어요.
0: 언제요? 왜?
1: 제주지사 오영훈 지사랑 지난 2월에 회동을 하고 제주도가
0: 그래요?
1: 지금 이중계약서를 제출해갖고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0: 방북승인이요?
1: 아니 방북승인이 아니라 물품 보내는 거 지금 보냈어요. 물품을 근데 뭐 받았다는 그거는 지금 영수증 같은 건 못 받았거든요. 수령증은 그래서 지금 리오남이 또 등장을 했어요. 이재명 대북송금에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에 리오남이 또 등장했단 말이에요. 저는 빨리 대통령 재판 체계를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니까 자꾸 따라하기 이제 오영훈 지사 따라하기 일어나는 것 아닌가.
0: 알겠습니다.
1: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체계 서명 운동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자꾸 공소취소 하려는 것이
0: 오늘 청문회 과정 좀 지켜보고요. 대표님 지금
1: 저는,
0: 국민의힘 여쭤봐야 돼요.
1: 저는 공소취소 이렇게 자꾸 공소취소에 집착을 하시는데 꿈 깨시라. 지금 빨리 재판 재개해야 된다. 이 얘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공소취소에 목매지 않으시게 재판 재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0: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따로 아이템 잡아서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 좀 정리하고 여쭤봐야 돼요.
1: 국민의힘 뭘 정리합니까?
0: 장동혁 대표 그럼 내년도 8월 달 임기 다 채운다라고 보세요?
1: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로서는 이제 당의 쇄신과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당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이 소통하려고 하지만 뭐 대표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은 임기가 그대로 가는 것이겠죠.
0: 그래도 이전까지 뭐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에서는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부분이 당 대표가 항상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던 판단의 기준이었잖아요. 거기에는 맞는 행동이다라고 보세요?
1: 계속 오늘 이제 뭔가 하나라도 우리 당내 갈등 기사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0: 그냥 장동윤 대표 사퇴해라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1: 지금 저희가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님도 모셨고 네. 그다음에 그저께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명박 대통령도 찾아뵀습니다. 네. 지금 당내에 너무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뭐 어제도 저희가 저희 지역 회의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 잘하신다는 분들 계시고 또 아 장동혁 대표가 이제 좀 물러나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당원들 그렇죠. 생각도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당내에 물러나라 뭐 계셔라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유임해라 이런 걸로 우리가 갑론을박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당분간은 장동혁 체제가
1: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고 네. 저는 최근에 뭐 부동산 정책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에 제가 잠을 못 잡니다. 네.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국민들 한 달 동안 마음 졸이게 하다가 네. 지금 대부분 도로 원상 회복한다는데 이거 완전히 국민 삶을 갖고 장난친 꼴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장동혁 대표 때문에 불안해하고 위험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국민의힘 어떡하나 걱정된다. 이렇게.
1: 어쨌든 저희 각자 저희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걱정들 좀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우리 나경원 대표님에게 기대하는 거 아시죠?
1: 뭐 제가 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네.
0: 막 이렇게 욕도 먹으시지만 더 기대하고 칭찬하는 분들도 더 많거든요. 대표님 뭐 하실 거예요 앞으로?
1: 뭐합니까? 저는 사실은 이재명 정권이 정말 지금 대한민국을 가져가는
0: 기승전 이재명 정권
1: 아 정말 기승전 이재명 정권이에요. 정말 국민들 삶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최근에 그거 보셨어요? 경매 물건 급증할 것이다.
0: 봤어요.
1: 경매 물건 사갖고 이 공공임대주택 만들 대량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 준비해라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재경부 차관한테 이 차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경매 물건에 나온 물건이 투기한 물건이냐. 이 물건이 다 지금 대출 맞아요. 규제하고 뭐 다 옥죄고 금리 오르니까 이거 다 눈물 나는 피눈물 나는 경매 물건인데 그거 사갖고 공공임대주택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재경부 차관도 뭐 그게 뭐 투기 목적에서 투기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네. 경매에 나온 거는 다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다. 그렇죠. 그거 안 나오게 정책을 쓸 생각은 안 하고 그거 네. 기다려갖고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 만든다고요. 저는 이런 발상을 보면서 야 이거는 국가가 결국은 국민들 재산 뺏어가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싸울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요. 네. 그거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도 처음 엄청나게 이상하게 하다가 네. 지금 많이 원복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막아보고 고쳐보고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언론 활동 하셔서 의원님 생각 많이 들려주세요.
1: 네. 불러주세요.
0: 알겠습니다. 이상 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첫 소식입니다.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해외 긴급구호대가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5: 각종 전문 장비를 갖춘 만큼 향후 수색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공군 수송기를 타고 카트만두 국제공항에 도착한 해외 긴급 구호대. 첫 일성은 생존자 구조였습니다.
7: 저희 국민 보호도 있지만 연대 차원에서 생존자를 살리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봅니다.
6: 긴급구호대는 먼저 네팔에서 활동 중이던 신속대응팀을 흡수하며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또 바타르 지역을 베이스캠프로 정하고 같은 날 이동을 결정하는 등 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타르에는 네팔군 헬기장이 있어 협조만 얻으면 수색 장소까지 금방 닿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7: 지금 현재 있는 신속대응팀과 코이카 사무소에서 바타르라는 지역의 최적의 수요 휴경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있어서
6: 구호대가 도착한 날에도 현장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실종 추정 지역과 맞닿은 람체에서 드론과 육로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들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구호팀은 인력 10명을 추가로 수색 지역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실종자들이 탈출했다면 산 비탈길을 이용했으리라 보고 수색 범위를 넓히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구호대가 챙겨온 고해상도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장비 등 장비 천점도 빠른 수색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구호팀은 네팔 당국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일부 인원은 카트만두에 남아 고위급 인사 설득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8: 직원 6명을 찾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도 헬기를 띄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임차한 헬기 2대 가운데 한 대를 띄워 계곡 상부 위어댐 부근과 사무동 쪽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동 발전에서는 드론 6대와 수색견 4마리를 동원해 자사 직원 3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제 현지 업체에서 빌린 수색견들을 헬기로 실어 나른 남동 발전은 어제도 직원들이 사고 당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베이스 캠프 주변을 수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 상황은 어렵습니다. 온통 진흙으로 가득 차 있어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는 중입니다.
5: 그래도 극적인 생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태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9: 여러 개의 수력발전소 터널을 수색하고 있는 네팔 구조당국은 한결같이 내부가 진흙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구조대원은 두꺼운 진흙이 마치 치약처럼 쌓여 있어 드론을 날리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중장비나 폭발물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진입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10: We had some expectation that there could be some people like inside the power room, but seeing the level of blood, mud, water, soil, everything there like rising up like 80-90% high.
9: 그래도 극적인 생존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널 구조의 특성상 산소가 남아있는 공간,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던 9.7km 길이의 터널엔 중간중간 이동을 위한 작업용 터널도 다수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 가다가 보면은 막혀있고 뚫려있고 막혀있고 뚫려있을 겁니다. 희망적으로 우리가 생존자가 계시기를 바라는 혹은 실종자를 수습하더라도 그런 공간이 이제 발견되는 게 중요합니다.
9: 그렇더라도 서둘러 생체 징후를 파악해 산소와 식수를 공급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뒤늦게나마 한국의 전문 구조대까지 합류하면서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12: 이제 그 네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조대나 군인들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9: 시시각각 생존의 확률이 희박해져 가는 가운데 기적적인 생환 소식이 전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8: 자, 이번 재난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5: 홍콩 매체는 이를 인용해서 우사인 볼트라도 피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국경 청사를 덮쳤다고 썼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3: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와 내달립니다. 그러나 이내 들이닥친 시커먼 흙탕물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국경 청사마저 완파되고 맙니다. 홍콩 매체 SCMP는 육상 금메달리스트 우사인 볼트였다고 해도 피할 수 없었을 거라고 썼습니다. 당시 토성류의 속도는 초속 19m, 100m 세계 신기록 9.58초보다 두 배나 빨랐다는 겁니다. 이번 재난을 분석한 중국 과학원의 첫 연구 논문을 인용한 기사인데 현장 CCTV 화면의 픽셀과 프레임 수 등을 바탕으로 도출한 계산입니다. 연구진은 재난 발생 몇 시간 전부터 지진 관측소에 여러 차례 이상 신호가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일부 시간대는 현장 목격자가 관측한 소규모 빙하 붕괴와 일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4: 视频是8月 26号 10点53分 在亚洲 1号 观景台上 拍到的 后来才发现 拍到了泥石流的一个瞬间
13: 해발 5140m 네팔 영토에서 62만 제곱미터 규모의 빙하가 무너지면서 대재앙이 촉발됐다는 관영 CCTV 보도. 하지만 논문은 재난 위험 평가가 발원지의 부피 추정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산 위에서 얼마나 무너졌느냐 보다 계곡에서 얼마나 덩치를 키우느냐가 관건이란 설명입니다.
15: 20공리 范围之内의 高차 약 3300米 那么它的规模 物质组成 它的冲击速度 또远高于去年的这个冰湖溃决的这个
13: 이 밖에 하류 지역 인구와 수력댐 같은 핵심 시설의 재난 노출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8: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오륙도 인근 바다에서 8명이 탄 예인선이 전복됐다가 침몰했습니다.
5: 우리나라 선원 1명이 숨지고 외국인 선원 1명이 구조됐는데요. 나머지 6명을 찾기 위한 밤샘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16: 컨테이너 운반선 아래쪽에 선박이 뒤집힌 상태로 바짝 붙어 있습니다. 서서히 침몰하는 배 위에서 선원 한 명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17: 현재 보이는 건 인원 한 명, 인원 한 명. 현재 배 바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16: 부산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286톤급 예인선 TNS 캐치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1시 반쯤. 컨테이너선 A호를 예인하기 위해 부산항에서 출항한 지 3시간여 만입니다. 사고가 난 예인선은 뒤집힌 상태로 잠시 떠있다가 침몰했습니다. 사고 해역의 수심은 80m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원 6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구조된 사람은 2명입니다. 인도네시아 선원은 사고 직후 전복된 배 위에 있다가 컨테이너선에 구조돼 곧바로 해경 부두로 이송됐고
18: Saya cepat-cepat keluar dari dapur yang prepare masak itu.
19: Yuri sanika, Yuri hangin cungi taka, pali-pali ke sitangnya isa nawasa.
16: 의식이 없는 상태로 선 내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50대 선원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과 해군 함정 등 선박 19척과 항공기 3대가 구조와 수색에 동원됐고 무인 잠수정도 투입돼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8: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봐주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기소했습니다.
5: 박 전 본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20: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던 박성주 전 치안 정감.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윤기의 살인과 스토킹, 성폭행 사건을 각각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21: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 라면서 스토킹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각기 다른 수사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20: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가 스토킹과 성폭행에서 나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미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부실 대응한 탓에 많은 비판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산경찰서가 광주경찰청을 통해 수차례 제기한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 사건 병합 수사 요구를 박 전 본부장이 모두 뭉개버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의 이러한 수사 개입으로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살인의 동기와 성범죄 목적 규명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주 전 본부장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왜곡되고 폄하되는 상황을 볼 수 없다면서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현우입니다.
5: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했던 제주 부모 경장이 삭제한 사건에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실종 사건도 포함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경찰청은 부 경장이 프로파일링에서 삭제한 15건 가운데 아동 실종 사건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관리 목록에서 기록이 삭제되면 살아있는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다시 실종됐을 때 관련 내용을 볼 수 없어 수색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8: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분출하고 있는데요. 지도부는 여론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0: 의원직도 장관직도 모두 놓지 않겠다는 용해인 후보자를 향해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1: 비례대표직은 좀 던지는 게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결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 원내 한석군인 기본소득당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젊은이답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라거나 정치는 순리를 따라야 한다, 자칫 국정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공개회의석상에선 민주당 지도부 등 용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일절 자제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나선 것과 대조적입니다.
22: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 일단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선 여론 흐름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특히 거센 청년층 반발에 자칫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23: 갑자기 벼락 출세하고 특혜를 2중 3중으로 받은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욕심으로 보이는 것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거죠.
0: 국민의힘은 연일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용 후보자를 영도자, 최고 존엄으로 모시는 정당에 왜 국고를 지원해야 하느냐며 정당 보조금 문제를 거듭 제기했고 이른바 용해인 방지법까지 꺼내들었습니다.
24: 자신의 당으로 비례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비례대표가 된 이후에 탈당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정당 보조금 주지 말자.
0: 기본소득당은 당대표에게 직언하면 징계하는 정당이야말로 령도자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을 힘껏 맞받았습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의원직 사퇴 요구엔 아직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조차 장관 지명 철회 요구까지 나오면서 여권 내 회의로는 더욱 확산할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8: 청와대는 여전히 청문회에서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 김용범 정책실장의 전격 사퇴로 공백이 생긴 차기 정책실장 후임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25: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으로 야당은 물론 범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는 관련 논란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청문회에서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칫 소수 정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춰 당초 연합정치의 취지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데다 지명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인사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돼 사전에 다양한 우려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점차 가중되는 정치적 부담은 청와대로서도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되 그 이후의 판단은 후보자 본인의 소명과 여론의 평가에 맡기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인 만큼 이기 경제 정책 라인의 가속화를 위해 조만간 후임 인선을 발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26: 장관 인사청문회라는 과제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이 맞물린 상황에서 청와대가 쇄신과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8: 자, 그런데요. 용해인 후보자만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지목한 지명철의 영순위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5: 과거 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으로 기소 유예를 받은 걸 고리로 파상 공세에 돌입했는데 민주당은 묻지마 비판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7: 정기국회 개회식 도중 포착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 과거 지인 부탁으로 특정 제약사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걸 직접 설명한 겁니다. 단지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차원이었다는 게 김 후보자 측과 서 의원장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스스로 이번 청문회 철통방어가 필요한 사안이다 인정한 거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라며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져야 마땅한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건 공소취소 돌격대장으로서 역량이 출중하기 때문이다 비꼬았습니다.
2: 부정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김승원 내정자의 업무 방식인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수문장으로서의 법무부 장관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27: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와 민원을 전달한 지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실제 임상 승인도 통과돼 주가가 폭등했었다며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부당이익을 챙긴 거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외적으로는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공식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3: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는 콜레스테롤이 75%는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간하고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데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술, 또 잠을 충분히 주무시지 못하는 등 여러 원인으로 간이 피곤한 상태가 되면은 몸에서는 간을 복구하기 위하여 콩팥 위에 붙어 있는 부신 피질에서 더 많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가 주 원료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혈중의 콜레스테롤은 높아집니다. 간은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공장이기도 하지만 또 배출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만약 간이 과중한 부담으로 지쳐 있으면 우리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배출을 못하여 자연히 올라갑니다. 또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콜레스테롤은 담즙으로도 배출되는데 담관이 좁아졌거나 담결석 등으로 통로가 막혀 있어도 자연히 혈중 콜레스테롤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배출 경로는 바로 대변입니다. 우리 몸에는 대식세포라는 백혈구가 있는데 이것이 동맥벽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탐식하면 이 탐식된 콜레스테롤은 고밀도 지단백인 HDL에 옮겨져 간으로 운반이 됩니다. 간으로 운반된 이 콜레스테롤은 담즙을 통해 장으로 이동된 후 마지막으로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변비를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왔는데 밖으로 내보내려면 창문을 열어놓고 쫓아내야 하겠죠. 바로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내어보내려면 변비가 없으셔야 합니다. 임상에서 보면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하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더 높은 이유 중 하나도 여성이 남성보다 변비가 더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3: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황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새 코너로 찾아갑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요. 여의도 한복판 국회의원의 시선으로 전국을 돌아보는 전지적 국회 시점. 오늘 함께할 세 분 모십니다. 여당의 시점으로 풀어주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예,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3: 감사합니다, 의원님. 야당 시점으로 풀어주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5: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3: 네, 오늘 화끈하게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자 시점으로 국회를 풀어주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3: 감사합니다. 네. 김영배 의원님. 네. 그리고 김재섭 의원님. 저희가요, 이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검증하려고 모신 거거든요.
5: 검증요?
3: 그 정치권에서 두 분은 장래의 서울시장감이다. 장래의 대통령감이다. 이런 얘기가 막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 김재섭 의원은 맞는 것 같고.
3: 아유,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검증을 해가지고 진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인가. 그것을 또 우리 청취자,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3: 활약을 많이 해주시고.
5: 뜻깊은 자리였는지는 모르고 왔는데.
3: 아이,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두 분 이렇게 방송에서 마주해서 토론하시는 거는 처음이시죠?
5: 예. 네.
3: 어떠세요?
6: 처음 뵙는데 벌써 네. 저 오늘 옷차림이 네. 예상보다 심상치가 않아요. 김재섭 의원이.
3: 편하게.
6: 쫄리고 있습니다.
5: 아, 그게 지금 시청자분들 보시겠지만은 네.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김영배 의원님만 안 맞추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김영배 의원님이 드레스 코드를 안 맞추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 평소에 뭐 본회의장에서 인사도 좀 하시고 식사도 그럼, 해보시고
6: 예,
3: 뭐
6: 예. 아주 지역구가 멀지 않고
3: 그러니까요.
6: 예. 네. 또 우리 김재섭 의원이 시원시원하잖아요.
3: 네.
6: 예. 그래서 아주 선배들한테도 잘 하시고 네. 예의 바르게 하기 때문에 네. 선배들이 참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3: 그래요?
5: 네. 그리고 또 김영배 의원님은 제가 도봉구에서 자랐지만 네. 학교는 또 성북구로 유학을 갔거든요.
3: 네.
5: 그래봐야 뭐 한 버스로 15분 거리지만 학교를 성북구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성북구에 표가 많습니다. 그런데
3: 아.
5: 김영배 의원님 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도 김영배 의원님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3: 근데 이렇게 훈훈한 얘기하면 저희 조회수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김영배 의원님, 김재섭 의원, 저거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저러지?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5: 김재섭 의원
3: 무조건 무조건 하나 얘기해 주셔야 돼요.
6: 김재섭 의원이 사실은 당대표 깜인데
3: 네.
6: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상황이 좀 어지럽고 엉망이잖아요. 지금 좀 나서서 예. 이렇게 딱 한번 저 깃발을 들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3: 네.
6: 보니까 이 기회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 네.
6: 그래서 보면 언제 치고 나올까?
3: 네.
6: 아, 그게 늘 제가 보면 네. 네. 관심 가는 사람.
3: 기대 섞인 비판이고 김재섭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주세요.
5: 글쎄요, 뭐 처음 만남부터 너무 험한 소리를 할 수는 없고
3: 이제 비판할 차근차근. 가치가 없어요?
5: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제 김영배 의원님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제 민주당 전반에 관해서 이제 좀 비판적인 생각이 있죠.
3: 네.
5: 특히 최근에 있었던 뭐 보안사건 폐지 문제나
3: 네.
5: 그다음에 또 서울에 계시니까 또 서울에 있는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 그리고 서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보안사건 폐지 문제를 걱정한 사람으로서 비판 지점이 있죠.
3: 네.
5: 근데 그건 뭐 김영배 의원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3: 그래도 훈훈하네. 아이,
5: 아니, 처음부터 왜 그러세요?
3: 광우신 기자님,
7: 네.
3: 우리 곽 기자님이 날카롭게 이 두 분 비판적인 관점에서 얘기 한번 해줘요.
7: 아, 두 분이요?
3: 네.
7: 아니 뭐
3: 안 돼.
5: 자비판 안 돼.
3: 비판해야 돼.
7: 아, 아니 사실 저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3: 네.
7: 저는 내년에 서울이 큰 판이 열릴 거라고 99% 믿고 있기 때문에
3: 오세훈은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7: 있죠,
3: 많습니다.
7: 있죠.
5: 오세훈 무죄죠. 네.
7: 아, 있지만 네. 네.
5: 무슨 말씀?
7: 저는 5월 판이 열릴 것이고 네. 그러면은 두 분이
3: 네.
7: 상당한 파이터로서 붙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3: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7: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3: 그렇군요.
7: 그럼 그때 상황 봐서.
3: 네. 그때 비판할 거예요 그러면?
5: 너무 그걸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 그럼요.
5: 그런 걱정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이건 무죄다라고 법적 대응을 잘하겠다라고 전달해왔습니다. 정기국회가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 협치를 다짐했지만 그렇게 여야가 항상 싸우지 뭐 협치하겠어요. 청문회도 지금 있고요. 쟁점 법안도 많고요. 정기국회 총체적으로 김영배 의원님 뭐가 좀 제일 걱정되세요?
6: 지금 부동산 민심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서
3: 맞아요.
6: 예, 이제 굉장히 걱정스럽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도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이제 늦게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신 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경제 성과,
3: 네.
6: 민생의 성과 이게 여당은 결국에는 책임의 핵심 아닌가 싶은데
3: 네.
6: 우리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냐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우리 여당을 평가하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민생 성과 뭐 이렇게 키워드로는 요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나 당원들이 얘기를 하세요?
6: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성북구가 최근 몇 달 동안
3: 네.
6: 집값, 특히 네.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에서 1위입니다.
3: 아, 그래요?
6: 그리고 전세가도 상승률이 1위예요.
3: 네.
6: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종로에서 가깝고 교통이 좋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전세도 많이 살고 또 이제 가깝게 이렇게 좀 이 징검다리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3: 네.
6: 투자처로 아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3: 네.
6: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기존에 좀 더 나은 주거 여건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좀 나도 몰려나는구나 쫓겨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3: 네.
6: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고가 주택을 가진 강남 지역만이 아니라
3: 네.
6: 그 중간지대에 있는 우리 성북구 같은 곳들도 이 세제 개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3: 네.
6: 굉장히 사실 뭐 사람들이 말씀들이 많아요.
3: 그렇군요. 예. 김재수 의원님 여당의 네. 공격 포인트는 이번 국정감사 정기국회 뭡니까?
5: 결국 또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3: 네.
5: 그러니까 국민들의 자산이라고 그러면 결국 이제 부동산 하나,
3: 네?
5: 뭐 그다음에 주식 투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부동산은 뭐 정말 불장이 돼버렸고. 당연히 주식시장도 지금 불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급등 급락을 계속 반복하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3: 네.
5: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질타하지 싶습니다.
3: 네.
5: 그리고 제일 관심 많은 것이기도 할 거고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세제 개편이 어떻게 나올지 금융정책은 어떨지
3: 네.
5: 저는 이제 정무위에 있으니까 특히 이제 금융정책에서 많이 들여다보긴 할 텐데
3: 네.
5: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그 공격 포인트가 될 테고 그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성북구를 비롯해서 저희 옆에 있는 도봉구도 마찬가지고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이 동북부 일대가 전세 월세 매매가 다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트리플 폭등을 다 하는
3: 네.
5: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징검다리 역할을 하거나 뭐 사회 초년생들,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처음에 거처를 마련할 때 많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하는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가 뭐 내지는 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인데 소위 말해서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 서민들이 들어가야 되는 집들이 지금 다 올랐다는 거는 강남 일대 몇몇 그 초고가 아파트의 집값이 잡혔다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정당할 수 없는 진짜 서민들한테 직격탄을 받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됐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번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때 네.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싶습니다.
3: 역시 서울 지역 의원분들이시다 보니까 부동산 세제 개편 집값에 가장 큰 관심과 걱정이 있으시네요. 과구승 기자님,
7: 네.
3: 이렇게 두 분 의원님들이 이 정기국회 때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는데 연차내 때 뭐
7: 네.
3: 취재도 하시고 보고도 받으셨잖아요. 이 양 정당이 정말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기국회 대비 국민들 민생 제대로 살피고 진지하게 논의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연찬에는 박근혜 왔다. 이게 최고의 관심사였고 민주당 연찬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브리핑했네. 막 이거예요.
7: 그렇죠. 그렇죠. 네.
3: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 연찬에 상황을 좀 분위기 지켜봐야 되는 건지.
7: 근데 사실 그 연찬회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3: 네.
7: 저도 되게 오랜만에 진짜 국민의힘 연찬회 갔었거든요.
3: 가셨어요?
7: 네, 제가 23년도가 마지막에 그동안 안 가고 있다가
3: 네.
7: 이번에
5: 저도 거기 가서 만났어요.
7: 네, 오랜만에 갔는데 네. 분위기 자체가 연출되는 분위기 자체는 네. 굉장히 단합된 분위기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는 뭐 투톱 갈등부터 해가지고 네. 뭐 기저부터 당원 중심이냐 국민 중심 했지만 어쨌든 그날 최고위를 열지 않고 이제 당협위원장 가는 문제에 대해 그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안 걸었잖아요. 네. 결국에 이제 무산되고 좀 조정이 됐죠. 그러면서 약간 의원 연찬의 분위기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좋은 분위기였는데 겉으로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게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데려와서 그 분위기를 만든 것 자체가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고 또 거기에서도 당의 논평 같은 것도 좀 세게 나왔거든요. 뭐 졸렬한 거다. 뭐 너네도 없지. 뭐 약간 뭐 너네 뭐 없지고 너네도 부르든가 이런 식의 반응 나오고 하는 것들도 네.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단합되어 보이지만 정치로 보았을 때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인가. 그리고 야당이 그러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진 게 사실 워크숍이나 연찬회라는 거는 국정감사는 항상 사실 원래 야당판이잖아요. 야당이 그럼요. 잘해야 되는 판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 여권 인사 불러놓고 지적하는 자리니까. 박근혜로 시작해서 박근혜를 끝나 연찬회를 했던 국민의힘이 과연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거기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3: 그러네요.
7: 얼마나 골을 잘 넣을 것인가. 이게 네. 조금 물음표가 뜬 거고. 네. 그럼 반대로 방어로 디펜스를 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워크숍에서 끝나고 남은 거는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 언급한 것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SNS에 올리고 뭐 해가지고 이 트러블이 사실은 또 이슈 주목도 많이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날 네. 이제 김민석 대표가 나름 뭐 주도적으로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던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지금 당내 갈등이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야권에서 공격하는 거에 대한 방어전선 치더라도 이쪽에서 좀 일치단결해가지고 톤앤맨을 조절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조율을 좀 빨리 정리를 상임위별로 하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기습에 한방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3: 준비가 조금 아쉽다 그런 얘기로 들리고요.
6: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는 모습은 좀 기괴했어요.
3: 기괴했어요?
6: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퇴한 보스가 지금 이제 있는 현직 보스를 이지매하는 듯한 이런 제 모습으로 연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정치가 좀 이제 미래로 나가려면은 그 당내에 있는 미래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네. 현재와 싸워야 되는데 과거가 와가지고 현재를 이렇게 평가하고 그러니까요. 심판하는 듯한 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퇴행적으로 느껴졌고 네. 안타까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당의 경우도 사실은 저는 김민석 대표 약간 과잉 의혹이 불은 네. 약간 그런 이제 안타까운 장면이었는데 특히 이제 조금 이제 운도 안 좋았던 게
3: 네.
6: 네팔 사고가 나고 하면서 맞아요. 사실은 1박 2일 다음 이제 하고 나서 청와대로 전원 국회의원이 가서 대통령하고 좀 단합도 과시하고 또 우리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갈등들을 좀 봉합하는 공식적인 세레모니 같은 게 좀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취소가 네. 되고 하면서 사실 김이 빠지는
3: 네.
6: 예, 이런 이제 게 좀 운이 좋지 않은 측면도 있었던 것
3: 네.
6: 같아요.
3: 네. 김재수 의원님 짧게 박근혜 전 대통령 와서 무신분립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막 그 얘기 하셨잖아요. 뭉쳐라 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4: 네.
3: 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니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5: 아, 그 이제 와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과구신 옆에 있는 과구신 기자가 네.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김재석 의원님, 그 박근혜 대통령 온다는데 진짜예요?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네. 그래서 에이 설마라고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에이 설마 저로서도 믿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약간 TPO에 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3: 네.
5: 그게. 그 때도 안 맞고 상황도 안 맞고 뭐 인물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와가지고 그렇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3: 영남권 중진 의원들과 수도권에 계신 분들하고는 좀
5: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아마 과구신 기자 행간에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은데 네. 외형적으로는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후에 뭐 간담회 이런 것들 해보면. 영남이 아니라 TK 중진들 중에서도 왜 왔나라는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누구예요?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3: 해주세요.
5: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확실히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제가 그 개런티만
3: 네,
5: 하고
3: 네, 네.
5: 왜냐하면 이제 지역구상 여전히 특히 영남이나 특히 TK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연민 같은 것들이 인간적인 그렇죠. 연민이 그렇죠. 남아 있잖아요.
3: 네.
5: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 어떤 평가를 떠나서도 그렇기 때문에 특혜 의원들이 뭐 대놓고 아 박근혜 전 대통령 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정치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는 영남의 의원님들도 수도권의 민심을 알기 때문에
3: 네.
5: 이게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뭐 지도부 중심으로 뭉쳐라 이게 해석이 미묘하잖아요.
4: 그러니까 정점식이냐
5: 장동혁 대표를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해석이 미묘하니까 그것도 내부적으로 좀 불편한 기색이 있었던 거고 네. 실제로 나아가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얘기 말고 뭐 하냐 그러면 열심히 싸우세요 서로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러면서 이해는 하면서도 막 굳이 와가지고 그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게 뻔한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3: 알겠습니다. 고상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국정감사는 아마 추석 이후에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추석 전까지는 최대 화두가 인사청문 전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일요일 날 개각 발표가 있었고 어제는 김영범 정책실장 사퇴했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네. 짧게요. 야, 요 인사는 조금 좀 이상하다. 근데 요 인사는 잘 됐다. 그거 일단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6: 네, 우선은 뭐 대통령께서 경제정책의 속도와 이제 집행의 어떤 강도 이런 걸 높이겠다라는 취지로 경제부총리하고 국토부 장관을 네. 현직을 발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네. 현재 대한민국 대전환의 네. 어떤 기획력을 집행력까지 네. 높이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성평등 가족장관 용혜인 장관의 이제 지명이 지금 논란을 이제 맞아요.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형사사법 체계가 워낙 지금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법사위를 오래 해온 네.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인 김승원 의원 그 법사위 간사를 오래 했죠. 그래서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 이걸 이제 굉장히 목표로 중요하게 내세운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제 공소 취소 관련되어서 모임의 대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아요. 그런 의심의 눈길 같은 걸 야당에서 보내는데 그게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네. 개인 뭐 이제 국회의원일 때 하고 한나라의 장관일 때는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같이 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편이고요. 용혜인 장관의 경우는 이제 소수 정당으로서 불가피하게 사실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소수 정당이 배려받았기 때문에 여당과 함께 그동안은 사실은 뭐 공조를 해왔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특히 성평등 문제를 다루는 장관에 임명된 거라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네. 능력도 있는 분이니까요. 다만 이제 국회의원직을 최근에 김한길 2000년도에 김한길 장관 이후로 모든 비례대표의 입각자들은 다 그렇죠. 의원직을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버리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네. 박철원 그 당시에 정무장관이나 아니면 천용택 장관.
4: 그 DJ 때.
6: 예, 예. 그때 이제 그 두 분은 안 버렸던 사례가 있는데.
4: 아이고, 어렵게
6: 그 뒤로는 이제 예, 계속 다 이제 버리는 게 사실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지금 뭐 국민들도 따가운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지명을 한 취지를 살리면서 네. 동시에 본인이 져야 할 국민적 검증의 어떤 잣대 이런 거는 좀 본인이 해결할 필요가 있고 저는 결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해결과 결단이라는 단어는 비례대표직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6: 저도 비례대표직은 좀 던지는 게 네.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맞는 것 같은데요. 다만 본인이 소명을 할 기회를 청문회 네. 과정에서 가지면서 네. 동시에 그 문제는 뭐 해결이 되는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김대수 의원님 네. 기대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
5: 기대하는 거는
3: 없어요?
5: 있죠. 있죠.
3: 있어요?
5: 매우 있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겠구나
3: 아이고, 아이고,
5: 라는
3: 아이고.
5: 기대감이 굉장히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은 네. 아, 저런 분들이 나가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나라는 우려가 있죠, 동시에. 근데
3: 한 명도 이렇게 잘 된 분은 없어요?
5: 근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그
3: 강신철
5: 네, 굉장히 평가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소영 의원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 그분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5: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 당에서는 예를 들면 용혜인은 연막이고 진짜는 김승원이다 이렇게 네. 하는데 저는 그런 계산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연막 때문에 예를 들면 잘된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소영 의원이나 국보장관 후보자 같은 분들도 안 보여요.
3: 사라졌어요.
5: 네. 네, 사실 그런 분들이 그나마도 떨어지는 지지율을 그 조금 속도를 낮춰줄 수 있는 인물들인데 네. 용혜인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들도 안 보이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김승원을 위한 연막이라고 한다면 그 연막 때문에 잘된 인사까지 다 가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연막은 아니었다고 보고 네. 그냥

0: 이게 누가 뭐래도 어떤 이 남성들의 처벌 대상을 늘리는 문제인데 이게 성평등이라고 하는 가치에 맞느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게다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직을 사퇴를 안 하니까 뭐 양손을 다 쥐고 그냥 욕심쟁이 아닙니까?
1: 욕심쟁이.
0: 예,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 우리 김영호 정책실장은 저는 이렇게 그냥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1: 안 돼요?
0: 생각합니다. 예.
1: 그 얘기
0: 여러
1: 조금 이따가 일단은 좀 해보고,
0: 네.
1: 그 용인 의원이 상당히 핫한 인물이고 논란이 계속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하루에 두세 건씩 새로운 사실이 폭로되고 공격당할 것 같은데, 곽유신 기자님,
2: 네.
1: 용인 의원 관련된 논란 좀 짧게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떤 논란이 있죠?
2: 용인 의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섞여 있는데 사실 제일 지금 중심에 있는 거는 결국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은 의원직을 유지를 하면서 장관을 하겠다라는 요 부분이 제일 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는 항상 사퇴를 해왔는데 그게 관례에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1인밖에 원내 의원이 없는 정당인데 특히나 그때 위성 비례정당으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후순위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중간에 최혁진 의원도 기본소득당 돌아오지 않아서 그
1: 그러니까.
2: 무소속 남아 있고 그래서 기본소속당 입장에서는 원내 정당이라는 지위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그럼 양손에 떡인 거 아니냐 그럼 장관을 받지 말든가 장관을 할 거면 의원직 물러나야지 이게 아마 인사청문회 전까지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더해져서 지금 계속 논란 나오는 게 아까 김재석 의원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은 과거의 어떤 논란들 여기에 이전에 좀이 했던 것들이 끌어올려진 측면들도 이제 좀 공항 의정 관련 논란이라든가 그래서 그때 가족들이 했고 공무가 아니었는데 이런 의전 받는 게 맞냐 이런 게 있었고 여기에 지금 뭐 일종의 이제 기본소속당이 용해인 의원 개인이 사당 아니었던 거냐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의원직 유지하려고 하는 게뭐 남편, 뭐 가족, 월급, 당직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국비 계속 받으려고 뭐 이런 식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다 보니까 아마 당분간은 이제 주목도 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내부적으로는 기본소득당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그 남편은 이랬거든요. 용인 의원은 이랬거든요 하면서 이제 제보나 폭로가 지금 오늘부터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김은배 의원님
2: 네.
1: 2030 여성 지지율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용인 의원 성평등 가족부 장관 임명하면?
3: 예, 최근에 사실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인데요.
1: 숙제잖아요.
3: 부동산 여파나 여러 이제 여파로 인해서 아까 뭐 보안수사권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송영길 시장 후보가 오세훈 시장 후보한테 이제 시장 질 때, 그때도 20대 여성이 65% 정도가 투표를 송영길 후보한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원호 후보는 사실 40%가 안 되게 30% 정도 때 득표밖에 못했고 지금 지지율은 그보다 더 낮게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1: 그렇죠.
3: 이게 이제 20대, 30대 여성들의 민주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가 심상치 않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성평등 가족과 관련된 업무 장관이 그걸 해결해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이걸 악화시키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지금 우려가 사실은 제기가 돼서 당에서도 굉장히 여러 면에서 이제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 장관으로서 본인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 이런 부분은 본인이 증명을 잘 해나갈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그 이외에 개인으로서 자기가 해결해야 될 국회의원의 문제, 정당 내부의 문제 이런 부분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게 정말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좀 해결해 주시는 게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솔직히 우리 민주당 혹은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본인이 문제를 좀 보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여당의 지도부의 반응도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 용해인 의원 관련해서 비례대표 두번한 것도 실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균형감을 갖고 좀 평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 아마 이제 최민희 의원이 본인이 여성이시기도 하고 또 여성들에게 쏟아지는 일종의 그 일방적인 약간 비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막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1: 근데 이게
3: 같긴
1: 도움이
3: 합니다.
1: 돼요?
3: 뭐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1: 도움이 되냐고요? 아니 최민희 의원이 예전에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논란 때 조국 정도의 엘리트는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0: 그래서 이런 특권 의식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요?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1: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저
2: 그거를
1: 양면이 있는
2: 저한테
1: 거긴 하죠.
2: 물어보셔야지. 김용배 의원님한테
0: 아니
2: 물어보셔야지.
0: 일단은 좀 곤혹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2: 저는
0: 김재성
2: 내놓은 몸이라 곤혹스럽지는 않습니다.
0: 김재성 의원님 이게
2: 네.
0: 맞습니까?
2: 그건 메신저
0: 이러네요.
2: 메시지 둘다 별로였습니다.
0: 둘다 별로예요?
2: 네. 메신저 메시지 둘다 별로였던 거였고 아니 저 비례대표 두번 했다는 거는 그 최민희 의원 입장에서야 뭐 실력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특권이죠. 특권이고
0: 엄청난
2: 기득권이죠.
0: 특권이죠.
2: 그거를
0: 그렇죠.
2: 아 이거는 뭐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용혜인 의원의 변명이랑 사실 궤를 같이 하는 건데 남편이 실력이 있었으니까 그 이제 취직을 해서 당에서 일을 한
0: 김원석
2: 거지.
0: 당에서.
2: 예. 그거를 뭐 사적 관계, 뭐 공적 관계, 뭐 사적 관계 때문에 뭐일 못하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린 게 저희 의원님이나 저나 다 국회에 있지만 사실 보좌진 채용할 때 저희가 다 인사 검증을 하는데 친인척 관계 뭐 사돈의 몇촌까지 다 보거든요. 다 보잖아요.
0: 그럼요.
2: 소장님 잘 아시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공적인 업무에서는 그게 사적 관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차단하자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당은 국회 사무처처럼 완전히 뭐다 오픈되는 공간은 아니고 정당 사무라는 자치 사무가 있으니까 별로 안 들여다봐서 그런
0: 맞아요.
2: 규정이 없을 뿐인 거지.
0: 그렇지.
2: 그 변명은 굉장히 구차하고 나쁜 변명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저희 집에 계신 그 우리 와이프도 저희 아내도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능력 있다고 제가 보좌관으로 채용하면 그 세간의 문매를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0: 그래서는 안
2: 말이 안
0: 되죠.
2: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변명을 하고 있고 게다가 최민희 의원은 아 실력 있으니까 한 거지 뭘 그거 그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민희 의원이 저 용혜인 의원을 낭만시키기 위한
0: 낭만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2: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뭐 이렇게
0: 돌려크기
2: 저렇게
0: 한 거예요?
2: 많이 공격하고 계신데 굉장히 고도의 수를 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는 망발이었습니다.
0: 김용배 의원님,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그 따님인 정유라 씨가 최순실 같은 사람을 엄마로 둔 것도 실력이야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잖아요. 부적절하죠? 이런 얘기하는 거, 해명하는
1: 예,
0: 거.
1: 뭐할말 없네요.
0: 골로
1: 뭐, 예,
0: 넘어갈게요.
1: 김용범 실장 얘기하시죠.
0: 네, 김용부 실장 갑자기 사퇴한 거 아니, 원하는 대로 해도 첫날인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에 일을 계획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저는 예정된
0: 예정됐다고
1: 수순이었다고 생각해요.
0: 보세요?
1: 제가 이제 청와대 비서관을 두번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두번 비서관을 했는데 인사라는 거는 이제 내각을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참모진 개편하는 걸 원래 따로 합니다. 특히 이제 정책실장이 뭐 오른팔이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의 향후 방향과 그리고 이제 기조 이런 거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의미 있는 그런 이제 행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석을 이제 두는 거라서 저는 뭐 이제 경제부총리 이하 장관과 일부 청와대 참모를 이제 개편하는 거 하고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러 이제 경제정책 관련한 그런 이제 논란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 정책실장 교체는 따로 해주는
0: 예정됐어요?
1: 게 정책실장에 대해서 예의이기도 하고 또 향후에 다음에 올 정책실장한테도 그만큼의 중요한 무게를 실어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이제 차원에서 저는 인사는 원래 이렇게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김재수 부원님, 뭐
2: 네.
0: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뒷얘기를 좀 들어보면
2: 네.
0: 강훈식 비서실장 외에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다. 갑작스러운 어안벙벙했다. 이런 뒷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바꿨을까요?
2: 아니, 지금 제가 우리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국민 재산이라는 게 자산이라는 게 부동산 주식 두 개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호언장담하면서 이거 두개 아주 뭐 부동산은 뭐 개국 정비보다 쉽다 그랬고 주식 뭐 5천피, 6천피, 7천피 이재명 정부의 공적으로 계속 치하를 했었고 스스로. 근데 지금 뒤돌아서 보니까 1년 지나서 보니까 부동산은 엉망이 됐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너무나 커졌고 그 가운데서 개미들이 피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운용사들 돈 벌었고 증권사들 돈 벌었고 다만 국민들은 피해받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제 정책을 설계했던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했던 누군가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김용호 실장이 제가 앞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렇게 그냥 끝날 건 아니고 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책임이요? 게 아 이게 무능해서 그냥 그런 거다. 네. 예를 들면 그냥 내 철학이 시장 경제와 안 맞았나 보다. 이재명 정부가 무능했나 보다라고 평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제가 이제 정무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좀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가 계속 이번에 그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레버리지 ETF잖아요. 네. 이 너무 변동성을 크게 했다 이것이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재명 정부의 과실로 지금 보고 있는 그 잘못으로 보고 있는데 과오로 보고 있는데 보통 이런 레버리지 ETF를 출범할 때 출시를 할 때에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오. 이것이 보통 뭐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대신 어떤 파급이 있을지 이런 테스트들 충분히 거친 이후에 이 출범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안 한 것 같아요. 아, 금융감독, 금융 네. 관련 기관들이 원래 이거 반드시 네. 거쳐야 되는데
0: 갑작스럽게
2: 제가 예, 제가 이제 그 대충 들은 얘기로는 그리고 국정감사 이런 데 저희가 나온 얘기는 김용무 실장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네. 변동성이 큰 상품을 네. 출범한 거 아니냐, 출시한 네.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우리 주식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사이드카가 하루에도 뭐 그러니까 하루가 뭐다고 걸리는 맞아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자산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손 털고 나갈 문제는 아니죠.
0: 네.
2: 저는 분명 이거는 잘못을 졌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무능해서 그냥 죄송합니다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의 반박은 짧게 광고 듣고 와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3: 위원회
0: 네,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정치실장의 사태는 사태로 끝날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김재수 의원님이 날카롭게 비판하셨는데 김용배 의원님 옹호해 주세요.
1: 예,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들 손해보신 분들도 꽤 계시고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가슴앓이도 많이 하셔서 네. 정말 뭐 책임지라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죠.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데 다만 이 ETF가 도입될 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이재명 정부 초기에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그 당시에 2000포인트 조금 넘던 코스피를 임기 내에 5000으로 하겠다고 이제 돼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불장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좋아졌어요. 상황이. 그런데 이게 이제 서학개미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투자했던 분들의 돈이
0: 네.
1: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특히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그런 이제 예측 가능성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주식 투자자들 상당히 괜찮으신 분들이 돈을 미국 장에다가 많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율이 높았어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는 좋은데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수출도 잘 되는데 왜 환율이 높아?
0: 아.
1: 이 문제가 이제 큰 경제 부담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1: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에 가 있는 돈을 국내로 동학개미죠.
0: 네.
1: 그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자본시장 정상화라고 하는 큰 틀의 국정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돌아오는 돈에 대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돈은 미국은 ETF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배 이상 이렇게 많이 튀길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가장 빠른 단기간 내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0: 네.
1: 아까 김재섭 의원이 이제 의심하거나 혹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책이라는 게 보면 늘 그런 이제 이 빛도 있고 약간 그늘도 있고
0: 네.
1: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롤러코스터가 되면서 네. 지금 손해보신 분들 많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네. 예, 생각이 됩니다.
0: 어우, 논리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잊고 있었던 건데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좀 나고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곽 기자님
4: 네.
0: 그래도 개각 때 같이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용범 실장 바꿔야 된다. 뭐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4: 그렇죠. 네네네.
0: 근데 그때는 안 내보내고 이틀 후에 이렇게 사표를 수리했단 말이에요. 뭐 뒷얘기나 좀 여러 가지 다른 얘기 있습니까?
4: 그러니까 사실 그 여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했던 거가 처음에 이제 김용호 실장이 이번 중폭 계약에 빠진 걸 보고 아 그럼 당분간 좀 가려나 보다.
0: 네.
4: 정책을 그러니까 이 정책실장을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사실상 경질성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국정에 부담이 될 수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연착륙을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다음날 수리가 되는 식으로 조금 늦게 따로 나온 거잖아요. 여권 내에서는 제가 안테나가 많지는 않지만 늦었지만 다행이다는 기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걸 고리로 또 야권에서 계속 비판을 많이 세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김용범 실장이 물러난 줌으로써 원래 이번 개각이 기대했던 것들 아 좀 쇄신도 하고 좀 바꿔가면서 이재명 정부가 다음에 좀 더 잘해보겠다는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정치 부담 덜어줬다는 게 좀 다행이다 싶은 게 있는 거고 청와대도 좀 뭔가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질성으로 비치는 걸 최대한 경계하기 위해서 이후에 메시지가 관계자 말로 나온 것도 그렇고 또 김용범 실장이 물러나면서 SNS에 쓴 글도 보게 되면은 네. 경질당한 사람이 쓴 메시지 톤앤맨은 아니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4: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도 좋게 좀 나가면서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의 요구는 받아 안으면서도 네. 동시에 뭔가 나름 예우는 갖춰주고 이게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정리해주는 그래서 아, 이후에 후속 인선도 대체적으로 김용범 실장이 원래 추구했던 톤에서 크게 다른 사람이 오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청와대가 강조하는 건 2기로 가면서 우리 지금의 이거에 속도를 좀 높여볼게요. 조금 더 잘해볼게요. 라는 톤이라서 네. 그렇게 좀 연결되는 인선으로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김용범 실장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른 화제의 인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돼서 좀 얘기해볼게요. 김재수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공소취소 이거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을 갖고 계속 지금 공격을 하는 포인트잖아요. 어때요? 진짜
2: 의심이 아니라 팩트 아닙니까?
0: 팩트예요? 팩트.
2: 그거 너무 상징적인 인물을 진짜?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 공소취소 모임의 이제 수장인 분이 네. 그것도 뭐 다른 데도 아니고 뭐 중소기업 벤처부도 아니고 네. 뭐 성평등 가족부도 아니고 네. 법무부 장관으로 그 모든 논란의 핵인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거는 네. 이건 너무나도 그 분명한 사인 시그널이라고 저는 읽힙니다.
0: 근데 막 밀어붙일 수 있어요?
2: 아니 뭐
0: 예를 들면 조작 기소 조작 수사가 안 나왔어. 그런데도 막 밀어붙일 수 있어요?
2: 아니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 같아서요.
0: 그렇게 보여요?
2: 아니, 그 지금까지도 늘 그래 왔고 사실 공소취소 문제는 공소취소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법무부와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슈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정권의 뇌관 같은 거고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리스크가 정권 전체에 퍼져나가는 그 상황에서 어쨌든 맨몸으로 그걸 막을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필요했었던 건데 거기에 힘이 붙인 정성호 장관은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털고 나온 거고요. 누가 봐도 그거는 뭐 아파서 그만뒀다 여러 가지 있지만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시잖아요. 저 네.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 사법 리스크들을 그리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수사 재판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현역일 때 누군가는 막아줘야 된다라는 걸로 정성호 장관이 소위 말해서 이 몸빵을 했다. 이렇게들 다들 네. 이해하고 계시니까 이도 빠지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이제 결국에는 못 버티고 나오신 건데 네. 그러면은 그 후임 인사 누구겠습니까? 정성호 장관이 못했던 거 확실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목적으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승원 그 의원이 어떤 논란이 있을지 분명히 청와대가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건 그 정도의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어야 된다는 그 절박함 간절함이 있는 거죠.
0: 김용배 의원님 맞습니까?
1: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0: 아니에요? 예. 아니잖아요. 왜 김용범
2: 어떻게 김용범이 맞다고 말씀하십니까? 맞다고 하시면 안 되지.
1: 아, 그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제 형사사법 체계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청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1940년대 말인가요? 그때 보면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면서 일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그 쓴 회의록이 있거든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일제 시대에 경찰이 워낙 사실은 국민들한테 이 악독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경찰한테만 수사권을 주는 외국처럼 하는 거는 이 국민 정서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고 또 이제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는 이제 구조를 가지게 됐던 단초였는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검찰 정권, 그러니까 뭐 한동훈 그 당시 검사도 그랬습니다만 워낙 폐악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수사권하고 기소권 완전히 분리하는 국면에 왔거든요. 그래 그 지금의 시대 정신에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시대 사명 중에 하나가 이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새로 정립시키는 거고 안정화시키는 건데 지금 기소청 공소청이죠. 그러니까 공소청하고 수사청이 10월 2일 날 드디어 이제 출범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뭐니 뭐니 해도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수사사법 체계를 제대로 정립시켜내는 게 이제 첫 번째겠죠. 거기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대법관 재청 이런 문제를 보시면 알지만 사실은 사법 내에서도 보면 기득권과 기존의 민주공화국 헌법체제에 안 맞는 이런 관행도 이제 불쑥불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개혁과제 이런 걸 수행할 이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젊은 피 김승원을 앞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야권이나 국민들 일각에서 우려하실 수 있는 공소 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아니야 이런 이제 지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소명될 거다 이렇게 보고 저도 뭐 정치인이지만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그게 진행이 저는 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게 이제 국민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김수건 의원이 그 이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공소취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1: 그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앞으로 공무를 해나갈 때 하고 개인 이제 하고 그게 다르듯이
0: 네.
1: 김승원 의원도 의원 본인 개인하고
0: 네.
1: 법무부 장관이란 직위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공직에 걸맞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거기에 뭐 쫓겨나거나 감시를 받거나 견제를 받거나 하는 장치가 다 있거든요.
0: 네.
1: 그 국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늘 그런 걸 감시하고 우리 김재섭 의원 계시지만 아까 여러 이제 견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절대 언론과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부당하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다 하더라도 조국 전 이제 대표가 말했던 대로 이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조작기소 특검을 해가지고 조작기소의 어떤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이 뭐 나오면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임 법무부 장관한테 주는 뭐 이제 약간 제언처럼 들렸는데 뭐 그런 면을 김성원 장관 후보자가 절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예단해가지고 벌써부터 막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취임 자체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온당한 태도는 아니다.
0: 방해하지 말래요.
2: 방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준비가 되어 있어요?
2: 근데 왜 그러냐면 공직자 그러니까 공무위원일 때랑 국회의원일 때랑 신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 신분에서 공소취소 안 됩니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조차 예를 들면 우리 대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공소취소를 원해 그러면 거직 그 공무위원으로 소위 말해 취직을 했을 때는 사장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영업자 신분에서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영업자 신분에서도 공소취소를 강하게 외쳤던 분이 어딘가 취직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공소취소를 원해 더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소취소를
4: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원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 하면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하고 상의를 해 나가면서 여론도 신경 써야 되고 법사위에 그것도 있고 또 여론이라는 것도 지지층의 여론 따위고 중도층 여론 따위고 다 있잖아요. 이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내년에 서울시장 보고서가 있을 거라 보는데 이 서울시장 보고 이런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난 지방선거 때도 사실 그 공치모 있고 이런 논란이 대구나 여러 지역에서 민주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대체적인 사후적 분석이잖아요.
0: 네.
4: 근데 이거를 또 걸기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0: 알겠습니다. 김용배 의원님.
1: 네.
0: 솔직히 오늘 김용배 의원님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저희 방송 요주의 방송이라서 계속 모니터링 꼼꼼히 하거든요.
1: 네.
0: 조금 대통령실과 다른 생각을 얘기하셔가지고 좀 밉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거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국민의힘 상황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 예, 우선 전 뭐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시당 위원장이 돼가지고
0: 네.
1: 아까 과구신 기자님 말씀대로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나올 걸로 거의 확신하는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0: 어떤 걱정?
1: 우리가 연속 세 번 서울시장 선거를 국민의힘한테 졌어요.
0: 졌죠.
1: 만약에 내년에 또 지면
0: 네.
1: 그 다음 해에 있는 총선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심각한
0: 이제
1: 위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이제 선거가 정치의 거의 뭐 전부 아니겠습니까?
0: 그럼요.
1: 그래서 저희들 절박한 입장.

0: 상황에서 네. 사실은 민심 살피고
1: 그렇죠.
0: 또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1: 네.
0: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1: 네.
0: 저는 이제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한편으로 보면 약간 비슷한 그런 이제 고민도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인 거 알면서
1: 네.
0: 잘 해결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청년 문제가 문제인 거 알면서 좀 이제
1: 답이 없어요.
0: 에, 결단을
1: 없어요.
0: 이제 못 내리고 있는
1: 네.
0: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1: 해야죠.
0: 마찬가지로
1: 네.
0: 국민의힘도 이제 거의 저는 목에 찼다고 봐요.
1: 그래요?
0: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왔으면 더 나오실 분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1: 네.
0: 다른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없는 것 같고
1: 네.
0: 김재섭 의원 같은 분들이
1: 네.
0: 나서야 되는 상황 아니냐.
1: 네.
0: 그래서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너무 또 그렇게 잘 되면 우리 총선이 걱정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1: 네.
0: 다음 총선 치르고 나서 김재섭 의원 한 번 더 하고
1: 네.
0: 그때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1: 네.
0: 아, 참 저 정당도 이제 정말 뭐 이렇게 목까지 찼구나
1: 네.
0: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1: 김재섭 의원님
2: 네.
1: 당 상황 잘 아시잖아요. 근데 많은 솔직히 당원이나 국민들이 김재섭 의원님한테 실망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2: 그래요?
1: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 국민의힘의 보수파의 미래잖아요. 우리 김재섭 의원님은 너무 요즘 조용한 거 아니에요?
2: 와, 선거 때 굉장히 많이 나서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1: 어때요?
0: 사실 김재섭 의원이 우리 저 정은호 후보
1: 맞네.
0: 예,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 예
2: 너무
0: 부담을 저희들한테 줬어요.
2: 예. 너무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뭐 또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면
1: 예.
2: 채찍질로 받아들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당의 개혁 이거 어때요?
2: 그러니까
1: 분위기
2: 그거잖아요.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1: 맞아.
2: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뭐 지지율이나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좋으냐 그렇지
1: 네.
2: 않거든요.
1: 네.
2: 지금 여기 안에도 내분 분열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1: 네.
2: 뭐 부동산 문제, 뭐 주식 문제,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있는데 그 대한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흔쾌하게 바라보냐? 아, 저는 그렇지
1: 아니,
2: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여론에
2: 지지율만
1: 나오죠.
2: 봐도,
1: 네.
2: 예, 지지율만 네. 봐도 그 지지율은 아주 그냥 창백한 이 선으로 그려져 있지만 저는 그 안에서 그 국민들의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보수 진영 분들의 못마땅함 같은 것들이 그 표에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 니네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민주당 실정을 잘 지적하고 당 안에서 이상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저 때만 되면 뭐 부정선거 윤허게인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2: 근데 당이 그렇게 가고 있는 저 생각은 들어서 그거는 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겠구나라는 무력감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좀 당을 바꿔보자라는 희망이 더 많습니까?
2: 무력감이 아니라
1: 네.
2: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장동욱 대표를 그러니까 막 어떤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연임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게 그 이제 장동욱 대표 의 어떤 행보들을 보게 되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두 가지가 의원총회에서 팍 꺾여버렸어요. 첫 번째는 재선거 요청.
1: 네.
2: 그거는 그 장동욱 대표가 직접 의원총회에서
1: 네.
2: 설명을 했는데
1: 네.
2: 재선거를 그 누구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원당규상. 그냥 당대표가 하면 돼요. 근데 의원총회에서 그걸 물었는데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 재선거 요청을
1: 네.
2: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여기서 리더십을 팍 꺾인 겁니다.
1: 네.
2: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장동욱 대표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나름의 확신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2: 느낌이. 나아가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했던 그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하겠습니다.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오륙도 남동쪽 해상에서 전복 사고가 난 뒤 침몰한 예인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밤사이에도 이어졌습니다.
5: 8명이 탄 배에서 1명이 숨지고 1명은 구조됐지만 6명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김종호 기자.
6: 네, 부산입니다.
4: 네, 이 수색 작업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6: 네, 그렇습니다.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가로 25km, 세로 12km를 수색 범위로 잡은 해경은 15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근에는 공군 협조를 받아 조명탄 270발을 쏘며 실종 선원을 찾았는데 아직 추가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수색 작업에 구조 당국은 함정 19척, 무인 잠수정, 군 감시 장비, 항공기까지 투입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당국은 사고 해역으로 더 많은 선박과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부산 오륙도 남동쪽 9km 해상에서 예인선 TNS 캐처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1시 반쯤입니다. 운항 불능 상태가 된 6만 6천 톤급 상선을 예인하려고 출동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우리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은 사고 직후 뒤집힌 선체 위로 올라가서 상선에서 내린 사다리로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이 선원이 무트로 나왔는데 사고 충격으로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50대 선원 1명도 선내에서 발견됐는데 당시 의식이 없었고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6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뒤집혀 바닥면이 바다 위로 넓게 보이게 되었던 TNS 캐처호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그러니까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가라앉았습니다. 사고 해역 수심은 87m가량입니다. 수색 범위가 넓고 깊어서 실종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4: 네, 이번엔 네팔로 가보겠습니다.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대가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5: 각종 전문 장비를 갖춘 만큼 향후 수색에 탄력에 붙을 전망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공군 수송기를 타고 카트만두 국제공항에 도착한 해외 긴급구호대. 첫 일성은 생존자 구조였습니다.
8: 저희 국민 보호도 있지만 연대 차원에서 생존자를 살리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봅니다.
7: 긴급구호대는 먼저 네팔에서 활동 중이던 신속대응팀을 흡수하며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또 바타르 지역을 베이스캠프로 정하고 같은 날 이동을 결정하는 등 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타르에는 네팔군 헬기장이 있어 협조만 얻으면 수색 장소까지 금방 닿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8: 지금 현재 있는 신속 대응팀과 코이카 사무소에서 바타르라는 지역이 최적의 수용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있어서
7: 구호대가 도착한 날에도 현장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실종 추정 지역과 맞닿은 람체에서 드론과 육로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들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구호팀은 인력 10명을 추가로 수색 지역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실종자들이 탈출했다면 산 비탈길을 이용했으리라 보고 수색 범위를 넓히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구호대가 챙겨온 고해상도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장비 등 장비 천점도 빠른 수색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구호팀은 네팔 당국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일부 인원은 카트만두에 남아 고위급 인사 설득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4: 이번 대홍수의 희생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과 중국 재해 당국이 발표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1,225명, 실종자는 4,75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치는 앞선 발표보다 사망자는 100여 명, 실종자도 300명 가까이 급증한 수준입니다. 네팔 당국의 현장 수습이 계속되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신을 안치할 시설이 부족한 네팔에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망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5: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외에 시신 가방이 폭염 속에 방치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권준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9: 시신을 실은 헬기가 마을 공터에 내립니다. 바닥엔 이미 오전부터 모인 시신 가방 3, 40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대홍수 발생 지점인 강 상류에서 수습한 시신들입니다.
10: 섭씨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인데 시신 가방이 야외 바닥에 그대로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9: 실종자를 찾기 위해 달려온 가족들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시신 앞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시신은 다시 버스에 실려 수도 카트만두로 향하지만 그곳 역시 냉동 보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립된 마을에선 시신 수습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변에 있던 주택 70여 채가 흔적도 없이 쓸려나간 작은 마을은 당국의 발길이 닿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에 실종된 가족들이 묻혀 있는 걸 알고도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11: होइन त्यो डोजर आए पनि हामीले अब उसी कोटाउनु मिल्दैन रे क्या प्रशासन स्वयं आएर खोतल्नु पर्छ भन्ने कुरा छ
9: 이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나는 대홍수 사망자 열악한 시신 보관 시설에 집단 매장되는 시신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4: 네, 이번 재난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5: 홍콩 매체는 이를 인용해 우사인 볼트라도 피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국경 청사를 덮쳤다고 썼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2: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와 내달립니다 그러나 이내 들이닥친 시커먼 흙탕물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국경 청사마저 완파되고 맙니다. 홍콩 매체 SCMP는 육상 금메달리스트 우사인 볼트였다고 해도 피할 수 없었을 거라고 썼습니다. 당시 토성류의 속도는 초속 19m, 100m 세계 신기록 9.58초보다 두 배나 빨랐다는 겁니다. 이번 재난을 분석한 중국 과학원의 첫 연구 논문을 인용한 기사인데 현장 CCTV 화면의 픽셀과 프레임 수 등을 바탕으로 도출한 계산입니다. 연구진은 재난 발생 몇 시간 전부터 지진 관측소에 여러 차례 이상 신호가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일부 시간대는 현장 목격자가 관측한 소규모 빙하 붕괴와 일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3: 视频是8月26号10点53分在 亚洲一号观景台上拍到的，后来我才发现拍到了泥石流的一个瞬间。
12: 해발 5,140m 네팔 영토에서 62만 제곱미터 규모의 빙하가 무너지면서 대재앙이 촉발됐다는 관영 CCTV 보도. 하지만 논문은 재난 위험 평가가 발원지의 부피 추정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산 위에서 얼마나 무너졌느냐보다 계곡에서 얼마나 덩치를 키우느냐가 관건이란 설명입니다.
14: 20公里范围之内的高差将近有3,300米，那么它的规模、物质组成、它的冲击速度都远高于去年的这个冰湖溃决的这个。
12: 이밖에 하류 지역 인구와 수력 댐 같은 핵심 시설의 재난 노출 여부도 따져 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네, 이번 네팔 대홍수의 원인 가운데에는 기후위기가 있다는 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대형 재난의 경고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심혜영 그린피스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이 내용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사진 한 장 찍는데 88,600불. 그 숫자 안에 들어있는 의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모금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88,600달러의 가격표가 붙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왜 88,600달러인가요? 조금 특이한 액수죠. 하지만 공화당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숫자를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 현재 연방선거법상 개인이 전국정당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44,300달러입니다. 그럼 이건 또 왜 하필 44,300달러인가 하는 끊이지 않는 궁금증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44,300달러라는 숫자는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핵심은 인플레이션과의 연계입니다. 개인이 전국 정당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연방선거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매번 똑같은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법에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연방선거위원회는 이 액수의 조정을 2년에 한 번 하는데요, 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있었죠, 2025년. 자, 2025년 지난해에 이 한도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조정이 됐는데 그 금액은 2025-26년 2년 동안은 4,400달러다라고 규정되어진 것입니다. 자, 요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 촬영을 위한 기부금이 88,600달러라는 그 액수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띕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88,600불과 44,300불,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개인의 연간 기부금 한도액 44,300불 곱하기 2 하면 88,600불입니다. 아하, 이제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네, 부부가 같이 와서 개인 기부금 한도액을 각자 내고 부부가 같이 와서 함께 사진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에서 88,600달러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과 부부가 사진 촬영만 할 수 있는 기부금입니다. 배우자가 없어서 혼자 가게 되면 뭐 혼자 이 돈을 다 내야 하니까 뭐 누구라도 데려가는 게 좋겠죠. 하지만 뭐 혼자 가든 부부가 같이 가든 어쨌든 사진을 찍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 원탁회의에 참가해야만 사진 촬영도 가능한데 이 원탁회의에 참가하는 비용은 또 25만 달러입니다. 결국 원탁회의에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을 같이 찍는 데까지는 25만 달러 플러스 88,600달러, 즉 총 338,600달러가 필요한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구나 해당 금액의 돈을 내면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을 함께 찍을 수 있다입니다. 가끔 보면 자신의 사무실에 트럼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커다랗게 뽑아서 걸어놓고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물론 엄청나게 혁혁한 공을 세워서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돈 내고 찍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돈까지 내고 사진을 찍었을까요?

네, USPS에서 나온 내부 고발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우편 투표 제한 시도에 대해서 연방 우정국 USPS에서 내부 고발자가 출연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는 우편 투표 제한 조치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수많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할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편투표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연방우정국 USPS 소속의 연방공무원은 USPS 내부 사정을 폭로한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공개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의 주장을 들어보기 전에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우편투표 제한 조치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USPS는 최근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해당 규칙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 주정부는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려면 추적 가능한 바코드가 있는 봉투를 사용할 것. 둘째, 주 선거관리국은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 명단을 USPS에 제출할 것 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강조하는 건 미국에서 이 선거는 사실 연방 관할이 아니라 각 주정부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정명령에 따라서 연방우정국은 주정부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을 그대로 믿고 투표용지를 무조건 발송하면 안 됩니다. 우정국은 투표용지 발송 전에 반드시 봉투를 스캔해야 하는데 그 스캔 결과가 주정부로부터 받은 유권자 정보와 일치해야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권자 명부와 투표용지 봉투 스캔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 발송하지 않도록 지시가 내려간 것입니다. 이 같은 지시 내용만 놓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임에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촉박한 시간 때문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부 고발자의 공개가 아니어도 이번 조치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주정부가 우정국에 유권자 명부를 작성해서 보내라 라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르면 주정부는 선거 60일 전에 이 같은 명부를 연방우정국에 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선거일은 11월 3일, 오늘은 9월 2일, 이제 선거까지 6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권자 명부를 우정국에 보낸 주정부가 있느냐? 그러면 있느냐? 네, 단 한 곳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명단을 보냈다라는 일각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최종 확인 결과 거의 발송 직전 단계까지 준비를 상당히 한 것으로는 알려졌지만 역시 아직 발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우편투표의 이 제한 조치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연방우정국 USPS 자체의 시스템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시스템은 개발을 하는데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복잡한 기술 시스템인데 단 3개월 만에 완료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시스템 검증 및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도 고작 4일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는 아니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우편 투표를 보다 정확하게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추후에 심각한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바로 이 멀쩡한 사람들의 우편 투표 권리 박탈 우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을 지시한 이 시스템은 오류율 0%, 오류율 0%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오류율이 0%면 바람직하고 좋은 거지 그게 왜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오류율을 0%를 맞추기 위해서 투표용지 집단 폐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선거당국이 제출한 만 건의 우편투표 묶음 가운데 단 한 건이라도 정보 불일치가 나타나면 그 만 건 묶음 전체의 발송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류율 0%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한 투표용지 때문에 만 건의 투표용지가 권리 박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소한 문제 하나로 인해서 만 명의 유권자가 우편투표 기회를 박탈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내부 고발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사실 알고 있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우편투표 기회를 다량으로 박탈하는 것을 오히려 노리고 있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고발자는 아울러 USPS의 새 규칙은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때문에 지금 비밀리에 몰래 그 시스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지 말고 우편투표 제한 조치도 중단하라라고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법원 몰래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7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이 USPS의 규칙 시행을 중단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계속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고 내부 고발자는 휘슬을 불렀습니다. 자, 이번 내부 고발자 출연으로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우편투표를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의 논쟁과 공방, 아니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을 넘어서서 선거 이후 극단적인 국민들 간의 대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너희들이 만든 일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데? 라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 붕괴로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본 네팔이 미국, 중국, 인도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배상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네팔 재무부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 등이세개 나라 정부에 발송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들 강대국의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의 피해를 온전히 우리 네팔이 감당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네팔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보면 중국, 미국, 인도 등 대국들이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라며 네팔의 기여도는 제로에 가까운데 피해는 우리가 입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네팔은 이제 당당히 고개를 들고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며 우리가 재난을 입었을 때 일시적으로 구호품을 찔끔 보내주는 그런 일회성 문제가 아닌 우리에게는 정당한 권리 그리고 당신들에게는 무거운 의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접근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유엔 회의 등 국제 회의에서 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2차 홍수 등 추가적인 재난 가능성도 인정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상류 산악지대 세 곳에 대량의 물과 토사가 막혀서 인공 호수가 형성되어 있다라며 이곳에 물이 한꺼번에 터져 내려오면 하류에 대형 2차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끝으로 히말라야는 남아시아 전체 25억 인구의 젖줄이자 문명의 집약지다라며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 없어지면 네팔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인류의 수자원과 문명이 위협받는다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자, 줄줄이 논리를 제기하면서 보상을 요구해온 네팔이 피해 보상 청구서를 미국에 보냈는데 그 청구서를 받아든 이제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인도 등 이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0: 집에서 고효율 미세입자 필터, 즉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한달 동안 사용한 사람들 가운데 특히 40세 이상 성인의 특정 인지검사 수행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년 이후에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커네티컷대 등 연구진은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에 거주하는 30세에서 74세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용 헤파 공기청정기 사용과 인지 기능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이 지역 서머빌은 프리웨이 93번과 매사추세츠 28번 국도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교통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에 비교적 많이 노출되는 지역입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달 동안 실제 헤파 필터가 들어있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한 달간의 휴지기를 거쳐 다시 한달 동안 외형과 작동 방식은 같지만 공기를 정화하는 필터가 없는 가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은 반대 순서로 실험했습니다. 각 실험이 끝난 뒤에 인지 검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참가자에게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40세 이상 참가자에게서는 차이가 확인된 것입니다. 집행 기능과 인지적 유연성을 평가하는 검사를 평균 54초 만에 마쳤습니다. 가짜 공기청정기를 사용했을 때는 평균 61.4초가 걸렸습니다. 수행 시간이 약12% 단축된 것입니다. 연구진은 미세먼지가 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미세먼지 노출은 호흡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뇌의 집행 기능과 인지적 유연성에 관여하는 영역이 대기 오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결과를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머리가 12%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40세 이상 참가자가 특정 인지 검사를 완료하는 데 걸린 시간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기간도 한 달에 불과해서 장기간 사용했을 때 같은 효과가 유지되는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합니다.
1: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 인원이 126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5년 사이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전미 정책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취업이민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영주권 대기자는 총 126만 4,500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4월 104만 8,300명과 비교하면 20.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영주권 적체가 이처럼 심화된 핵심 원인의 하나로 연간 14만 개로 제한된 쿼터 한도를 꼽았습니다. 특히 이 한도에는 신청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동반 가족까지 포함돼 있어서 실제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 등 여러 가지 합법적 이민 경로에 대한 규정과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가에서 전통적인 4년제 학사 학위의 틀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 졸업에 필요한 학자금 자체를 줄여서 3년 만에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3년제 학사 학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 재학 기간과 등록금 그리고 주거비 등 생활비를 1년가량 줄일 수 있고 또 대학 입장에서는 학비 부담을 낮춰줘서 학생을 계속 유치하는 것과 이 졸업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공을 다 3년제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집중된 전공 분야는 경영, 관리, 마케팅이며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 정보과학, 보건 관련 분야, 그리고 심리학 등이 3년제로 뒤를 이었습니다. BTS 월드 투어 LA 공연이 어제 시작되면서 LA 전역과 한인타운이 BTS 열풍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BTS의 이번 LA 소파이 스테디움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남가주 전역은 물론 타주와 전 세계에서 LA로 몰려든 이 팬들과 관광객들이 한인타운으로 몰려들면서 K-pop 관련 매장과 식당, 호텔 등이 모처럼 활기를 띠면서 북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리아타운 플라자에는 어제 하루 종일 BTS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BTS의 LA 공연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오는 5일과 6일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총 4차례 열리는데 4회 공연 모두 일찌감치 전석 매진이 됐습니다. 공연 첫날이었던 어제 LA 한인타운은 BTS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한인타운 내 거리에서는 국적과 인종, 연령, 성별 등을 가리지 않고 BTS 팬들이 대규모로 몰려다니면서 공연을 기다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한인타운 상권도 공연 특수를 누렸습니다. 타운 내 한식당과 음료 그리고 빵 판매하는 업소 또 한국식품 및 상품 매장 등에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한인타운 곳곳에 K-POP 전문 매장과 이 관련 상품 판매점들도 팬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한국 영화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시선과 새로운 흐름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영화제가 LA에서 처음 열립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제1회 LA 한국영화제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흐름, 새로운 목소리를 주제로 올해 처음 막을 올리는 이번 영화제는 한국의 독립영화는 물론

0: 심각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지수가 50을 밑돌면 주택시장에 대해서 비관적, 그리고 50을 웃돌면 낙관적으로 간주되는데, 50 이하인 것은 물론 40 아래로 떨어져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건축업체들의 심리는 16개월 연속으로 지금 40 미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암리 위기 시기 이후 처음으로 있는 가장 긴 침체의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3782-8600, 3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LA가 그룹 BTS의 월드 투어 아리랑 개최를 기념해서 오늘부터 8일까지를 BTS 위크로 지정했습니다. LA는 어제 시의회 결의를 통해서 시청에서 BTS 위크 공식 선포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BTS 위크를 기념해서 LA시청은 오늘 BTS의 5집 앨범 아리랑의 대표 색상인 붉은색으로 불을 밝힙니다. 이는 도시를 방문하는 관객을 위한 공식적인 환영과 우정의 의미다라고 LA시는 설명했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세계 문화에 크게 기여해온 BTS의 놀라운 업적을 기리고 LA와의 특별한 인연을 전 세계인과 함께 축하하게 돼서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존리 LA 시의원은 이번 선포는 방탄소년단이 세계 문화에 남긴 특별한 발자취를 시 차원에서 기리는 것과 동시에 LA와 한국 그리고 LA와 한인 사회의 유대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BTS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오는 5일과 6일 이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4회 공연 이미 전석 매진됐습니다. 앞서 아리랑 공연이 열렸던 텍사스주 엘파소 카운티를 비롯해서 일리노이주와 캐나다 토론토 등도 콘서트 개최를 기념해서 BTS 위크 혹은 BTS 데이를 잇따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 규정을 위반한 상업용 운전면허 교육기관 270곳을 폐쇄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샨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110개의 상업용 운전면허 교육기관이 연방기관 등록 목록에서 제외되어 즉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학교들은 약 5천 명의 학생들을 교육했는데 나중에 이들이 요구되는 영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운전학교는 트럭 한 대나 또는 작은 주차장만 있는 곳을 그저 훈련센터다라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또 160개의 학교는 훈련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피 장관에 따르면 상당수의 불법 이민자들이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고 특히 이들은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서 안전운전에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피 장관은 지난해 이후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트럭 운전사들이 일으킨 사고로 239명이 사망했으며 심각한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주 상업용 운전면허를 갖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의 데릭 바스 국장은 가장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110개 운전학교에서 10명 이상의 불체자에게 면허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 영어 능력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국토안보부가 3일간의 특별 단속을 벌여서 위험 운전 혐의로 800명 이상의 트럭 운전사를 체포했는데 그중 36명이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삼성을 소송한 중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국 최대 TV 업체인 TCL이 삼성전자의 미니 LED TV 관련 허위 광고로 인해서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겼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CL은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니 LED 기술 표기 금지와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CL은 소장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재활용한 제품 라인에서 미니 LED가 아닌 저렴한 모델을 가져와 이를 마치 매력적인 가격대의 미니 LED 모델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TCL 측 변호사는 삼성의 허위 광고는 미니 LED TV의 고화질을 원했던 소비자를 오도해서 허위 라벨이 붙은 제품을 구매하게 했다라며 부당하게 TCL의 매출과 평판 또 귀중한 기술력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니 LED TV는 광원 역할을 하는 백라이트 주변에 초소형 LED를 촘촘하게 넣은 TV입니다. 기존 LCD TV보다 명암비와 색깔이 월등하게 현실적인 게 특징입니다. 지난 2019년에 TCL이 가장 먼저 선보였고 2021년부터 삼성전자도 출시에 나섰습니다. 현재 북미 지역 미니 LED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TCL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삼성전자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0: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강아지 영상을 15분 동안 시청하면 혈압과 스트레스 지표가 안정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 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실시된 것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뭐 세계 공통 아닐까요? 연구팀은요, 강아지 특유의 큰 눈과 둥근 얼굴 등 사람의 애정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이른바 베이비 스키마 특성을 분석해서 시청자가 마치 강아지와 직접 눈을 맞추는 듯한 경험을 하도록 카메라 시선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자주 올라오는 숏폼처럼 짧은 영상이 아니라 물놀이하는 강아지, 새끼를 돌보는 어미 개 등을 담은 적어도 3분 분량의 5편, 총 15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5분 동안 쭉 보고 나서는요, 수축기 혈압이 평균 7, 이완기 혈압이 평균 5가 낮아졌습니다. 맥박도 분당 4.12회 줄어들었습니다. 안정됐다는 거죠. 심리적 스트레스도 개선됐습니다. 총 기분 장애 점수라는 게 있다는데요. 긴장이나 우울, 분노 등을 종합하는 그런 점수인데 역시 낮아졌습니다. 혈압이라는 게 사실 약물 치료만으로 완전히 관리되기 어려운 지표라고 하죠. 결국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생활 환경을 잘 조절하는 것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진료실 밖에서도 적용 가능한 컨텐츠 기반 활용을 기존 치료와 병행해 보면 환자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혈압 조절을 돕는 좋은 보조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국제 학술지에도 게재됐을 정도로 정말 유의미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요. 혹시 혈압약 복용하시는 분? 뭔가 힐링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이럴 때 유튜브의 긍정적인 면을 취하시는 겁니다. 강아지 영상 조금 시간이 되는 걸로 또 강아지의 눈망울을 직접 볼수 있는 그런 채널을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 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9: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0: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분한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9: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11: 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소송의 첫 사전 변론회의가 어제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 관할권은 물론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모 회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쿠팡 측과 원고 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이제 이 YTN의 뉴욕 특파원, YTN의 뉴욕 특파원의 리포트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지만 사업의 거의 전부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쿠팡의 재판을 미국에서 하는 게 적절하냐? 그래 또 이 말을요, 똑같은 뜻이지만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만 본사는 엄연히 미국에 있고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는 쿠팡의 재판을 미국에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재판 관할권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리포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 미국 뉴욕, 브루클린과 퀸스 등을 관할하는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 소송의 첫 사전 변론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변론 준비 기일에 해당하는 사전 변론 회의에서 쿠팡과 원고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앤 도넬리 판사는 재판 관할권은 물론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의 책임 소재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쿠팡 INC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연결됐다며 관할권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3: 피고 쿠팡 잉크는 델라웨어에서 설립되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입니다. 게다가 이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미국 투자자들에게 직접 보고한 바 있습니다.
12: 쿠팡 측 대리를 맡은 미국 로펌인 커클랜드 앤 앨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뉴욕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된 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소재한 지주회사이며 한국 쿠팡은 하나의 자회사일 뿐 법적인 실체가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원고 측은 쿠팡 측이 정보 유출에 따른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며 피해가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이용약관에 쿠팡 회원 가입을 하려면 한국 주소가 있어야 한다며 뉴욕에서 재판을 하는 건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밝혔습니다. 도넬리 판사는 서면 제출 기한을 오는 10월 6일로 정했습니다. 원고 측은 대표 원고들이 대부분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 관할권에 살고 있다며 원고 5명을 수정 소장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약 한 달간의 유예 기간 동안 관할권을 둘러싼 법리 차단과 보강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1: 중국을 왕따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어제까지 10개국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의 면면을 보니 중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이란 등이 주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비서방세계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열린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였는데요.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벨라루스와 개최국인 키르기스탄까지 합해서 총 10개국이 정회원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평화 때든 전시 때든 미국의 적대국들이 나름대로 잘 버티도록 해줄 수 있는 시진핑 주석의 광범위한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색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경제를 끌고 가고 전쟁 수행 능력을 그래도 그나마 유지하는 데에는 중국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대 최대의 원유 수입국으로서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은 이를 활용해서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을 상대로 가하려는 경제적 압박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와 유럽에서 병력의 일부를 빼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이란산 원유를 더 많이 사주면서 이들이 버틸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걸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는 나라들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만은 중국을 상대로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달 안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연일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번 1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을 왕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다른 곳에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0: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로보택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마존의 죽스와 알파벳의 웨이모가 미국 내 서비스 지역을 더욱 확대합니다. 후발주자인 죽스는 휴스턴과 샌디에고에서 이달 중 시범 운행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죽스의 서비스 지역은 미국 내 12개 도시로 늘어나게 됩니다. 죽스는 지난달 10일 라스베가스에서 승객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정식 영업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운전대와 페달과 같은 수동 제어 장치가 전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의 미국 내첫 상용화 사례입니다. 죽스는 이 사업자 내 테스트 프로그램의 하나로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웨이머는 이달부터 덴버, 샌디에고, 템파 등에서 첫 일반 승객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웨이머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는 14개 도시로 확대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서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지역사회가 데이터 센터를 원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가난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성공과 부, 그리고 낮은 세금과 많은 일자리를 원한다면 데이터 산업을 흥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확산되는 데에 대한 못마땅한 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가 미국 경제와 안보에 막대한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만은 보수층 사이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거부감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요금 상승과 수자원 사용 증가, 그리고 환경 파괴 등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승인한 지방 정부에 대한 반발도 현재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 중북부 사카테카스주에서 경찰을 겨냥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11명이 다쳤습니다. 멕시코 치안당국은 이번 테러를 멕시코의 대표적인 범죄 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소행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밤에도 이곳 경찰본부 건물 앞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는 마약 조직이 아예 대놓고 경찰을 공격하는 사실상의 치외법권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6: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로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0: 200일 넘게 중동 지역에 장기 배치돼서 논란이 됐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라햄 링컨함이 태국에 기항해서 승조원들이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게 될 전망입니다. 태국 파타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승조원 5천여 명이 탑승한 링컨함이 다른 두 척의 해군 군함과 함께 오늘 오후 파타야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링컨함은 지난해 11월 모항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를 떠나서 중동 지역에 장기간 배치돼서 이란과의 전쟁 임무를 수행하고 이제서야 귀향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파타야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는 링컨함의 승조원들은 해안에서 머무는 기간에 따라서 하루 최소 약 30불에서 최고 약 100달러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의 대표 관광지 중에 한 곳인 파타야는 링컨함 기항을 앞두고 한 어촌 마을 일부를 아예 관광센터로 조성하는 등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인원 5천여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유입되면 파타야의 밤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타야 현지 경찰은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링컨함 기항을 앞둔 지난 주말 밤 유흥업소 일대 순찰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는 미군이 짧은 시간 대규모 유입이 되면 보건과 안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성착취와 성병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애플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애플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왜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있느냐라고 짜증을 냈고 이에 애플은 하루 만에 미국 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명칭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앞서 구글도 자사 지도에서 레이크 온타리오의 명칭을 레이크 아메리카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내 지도 앱을 운영하는 또 다른 기업 맵퀘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맵퀘스트의 이 같은 선언이 나오자 미국 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맵퀘스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맵퀘스트 다운받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맵퀘스트는 명칭 변경 반대 발표 하루 만에 지도 앱 분야에서 다운로드 1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캐나다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층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무역 갈등을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무역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너무 적었다라며 협상에서 물러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간선거 격전지에서 공화민주 양당 후보들이 거칠게 맞붙으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주 상원의원 선거 그리고 텍사스주 상원의원 선거가 그 대표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미시간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참석해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압둘 엘사예드를 맹공격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행사 연설에서 엘사예드 후보에 대해 매우 매우 사악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면서 쏘아붙였습니다. 엘사에드 후보는 성명에서 미시간은 오하이오에서 온 꼭두각시 벤스 부통령에게 훈계를 들을 만한 곳이 아니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는 사악한 것은 억만장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는 대가로 노동자들의 의료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사악한 것은 무역전쟁과 군사전쟁을 벌이면서 정작 국민들의 식료품과 가솔린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라며 아예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겨냥했습니다.
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3: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4: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3: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4: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3: 한국장의사 전화번호는요?
4: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10: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9: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10: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9: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2: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4: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5: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금 융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금 융자는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지 4개월만 되어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레딧이 그리 좋지 않으셔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비교적 간단한데 최근 3개월치 비즈니스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크레딧카드 매상 스테이트먼트 4개월치를 준비하시면 융자의 가능 여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리스가 적어도 1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장점은 융자가 7일이면 가능하고 융자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다소 이자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만약 월 매상이 10만 불이면 10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인벤토리 구입 등 단기간 돈이 꼭 필요한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6: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태평양에서부터 접근하는 B그룹대가 멕시코를 거치면서 남가주로 오기 전에 소멸될 것인지 아니면 소멸되지 않은 채 남가주로 접근할 것인지 기상청도 지난주에는 지켜봐야겠습니다라고 예보를 했는데요. 아마도 후자 쪽인 듯 싶습니다. 주말에 비가 내릴 확률이 이틀 전만 해도 30%인데 어제는 40% 그리고 오늘은 60%까지 조금씩 늘어났네요. 아, 그동안 너무 더워서 골프 안 치고 있다가 이제야 좀 치겠구나라고 벼르고 계셨던 분 이번 주말 좀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우리 탱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탱자 한미옥입니다.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 멀리 우주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으시죠? 최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무려 130억 년 전 우주 초기의 모습을 촬영한 재미있는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아니 130년도 아니고 130억 년 전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지? 다는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과학자들이 사진 속에서 발견한 건 붉고 조그맣게 반짝이는 작은 붉은 점들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점들은 그냥 조용한 별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 무섭게 자라나던 아기 블랙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베이비 블랙홀들이 혼자가 아니라 두 개씩 꼭 붙어서 짝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나는 짝도 없는데 블랙홀도 짝이 있구나. 우주 기준으로는 거의 코앞이라고 할 수 있는 수천 광년 거리에 딱 붙어서 서로의 힘에 이끌려 하나로 합쳐지기 직전, 합병 직전의 모습이었던 거죠. 거대한 괴물 블랙홀도 결국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베이비 블랙홀들이 서로 만나 꽉 끌어안고 하나가 되면서 덩치를 키워갔던 거죠. 혼자서는 작고 희미했던 존재들이 서로를 끌어당겨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주를 흔들 만큼 커다란 힘을 갖게 된다는 거 참 신기하죠? 우리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혼자 있으며 걸어갈 때는 작은 점 하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손을 잡을 때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던 그런 힘을, 에너지와 온기가 생겨나니까요. 자, 여러분에게 그런 에너지와 힘을 함께 모아서 함께 가고 싶은 굿모닝 차차차 출발!

0: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오늘 뉴스를 보니까 강아지 눈동자만 마주쳐도 혈압이 내려가고 건강해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어떨까. 아우 난 저 인간만 보면 혈압이 올라. 이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좀 정리하고 정말 나한테 맞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래도요 정말 난 혼자가 좋아 이런 분들 계시긴 한데 혼자 있으면 너무 안 된 게요 세상에. 요즘 이렇게 또 부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나이도 너무 젊고 미국에 살다 한국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무슨 미인대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외로운 그런 팔자인지 혼자 사셨는데 한국에 들어가서도 혼자 계시다가 욕실에서 쓰러져가지고 나중에 발견했는데 그 결과가 그거예요.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그렇게 해서 사망을 하셨다는 놀라운 얘기를 듣고 저는 한 번도 뵌 적 없어요. 말씀만 얘기 들어가지고 마치 아는 사람 같았는데 언젠가 만날 수 있겠거니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렇게 여자분이에요. 이렇게 떠나가지고 정말 옆에 누구라도 있어봐요. 하다못해 개라도 잘 훈련을 시키면 개가 막 도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그렇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목욕탕에서 특히 그렇게 낙상하는 사고가 많다고 그래요. 그 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고관절 부러지고 이러면 진짜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고 매사에 좀 조심조심 첫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서 뭐든지 안전하게. 벌써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하루가 이렇게 다른가요?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루가 이렇게 다른 거야? 응? 사랑에 빠져서 내 인생은 달라졌어요. 근데 날씨가 그러네요. 간밤에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양말 신고 그리고 바지도 입고 창문도 닫고 그러고 잤는데 여러분 계신 곳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쉬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뭐 이런 뭐 덥다 뭐 이런 날씨 속에서도요 큰 그림으로 우주를 쳐다보면 놀랍습니다. 아니 그 블랙홀이 그 입 130억 년 전에 그 빛을 어떻게 지금 아무리 대단한 그런 망원경이라도 그렇지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은 기존의 허블 망원경과 달리 적외선 전용 거대 거울과 극저온 감지기를 달고 우주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요 원래는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을 띄지만 130억 년을 달려오면 이 빛이 파장이 길게 늘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 된다고 그래요. 아니 130억 년을 이게 몇 년이야 진짜 이렇게 달려오는 빛을 보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블랙홀이 있다는 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또 어떤 세계가 있을지 정말 신기하죠. 130억 년 전에 베이비 블랙홀들이 서로 만나서 커다란 그런 팽창을 하면서 블랙홀로 탄생하는 그런 베이비 블랙홀을 최근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발견을 했다라는 오프닝을 전해드렸습니다. 블랙홀로 들어가면 이른바 그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 우리가 지평선을 보면 저 지평선 넘어는 알 수가 없잖아요. 빨려 들어가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빨아들이는 힘이 정말 굉장하다고 그래요. 시속 4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이 빛의 속도로도 한번 사건의 지평선 고 바운더리를 들어가면 도저히 이 속도를 이기고 빠져나올 수 없는 중력이 너무 강해진 나머지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되는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요 정말 조심해야지 잘못 빨려 들어가서 한번 잘못 디디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블랙홀로 가게 돼요. 요즘 그런 게 많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거 보니까 너무 지능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오늘 미국의 CNN 뉴스에서도 그런 게 나왔네요. 나 NFL 선수인데 말이야. 내가 좀 그리고 옆에 비서 같이 사기단 요원이죠. 아우 우리 선수님의 재원은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무려 이게 몇 명이에요. 내가 샌프란시스코 49ers 플레이어고 뭐 이래가지고 무려 130만 불 20여 명의 여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그런 남자가 있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혹시 그냥 잘 지내? 뭐 이런 문자가 올 거예요. 누구지? 모르는데 누구세요? 이러지도 마시고 모르는 번호인데 How are you doing, 미오? 제 이름도 알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그냥 얼른 딜리트를 정 필요하면 뭐 문제를 해서 나 누군데 하고 갈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딥페이크 음성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나 가족의 목소리를 AI가 딥페이크 복제를 해서 사고가 났으니 합의금을 보내달라라는 그런 긴급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도 먼저 가족에게 전화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 첫 번째 키운 개 있잖아, 하늘나라 가겐 개, 그게 이름이 뭐지? 뭐 이런 가족들만이 아는 그런 질문을 해서 정확하게 맞는지를, 그리고 일단은 이런 수상한 전화가 오면요 끊고 직접 자기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짜 채용, 재택 알바 스캠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주는데 이 돈을 받으려면 밑에 그 뭔가 어카운트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스캠에 이용됐더라고요. 그 구자가. 그래가지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 같은 거, 택배 배송 조회 링크 클릭하면 악성 앱이 깔려 있어서 휴대폰에 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사기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시면서 아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는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직접 얼굴 보고 확인하고 이래야지 요즘 판을 치는 이런 사기에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럴듯하니까 그렇게 사기에 넘어가서, 이게 사기가 한 번으로 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사기를 쳤어요. 어제 보니까 미국의 다이어트 그 약이 한국에서는 주사로만 돼 있고 약이 없더라고요. 이 다이어트 약을 그 테스트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해서 살이 빠진 사람에게는 모델이 될 기회를 주고 뭐 이래가지고 어머 나 살도 빼고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6kg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1등 했다는 소리를 듣고 1억을 준다. 근데 미국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계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3,300만 원, 30%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계속 뭐 이게 뭐 해가지고 결국은 1억 넘는 돈을 보냈고, 또 나중에는 그 먹었던 약이 마약이다 라고 해서 또 경찰관을 사칭해서 또 뜯어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당했던 그 얘기를 보고, 그리고 진짜요? 내가 이렇게 체포영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링크를 보내줘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고 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영장이 턱하니 뜨니까 어머 내가 정말 그렇구나 라고, 너무 가짜인, 그럴듯한 진짜 웹사이트를 표방하는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다가 개똥이 1111 엉뚱한 걸 쳐봤더니 진짜 그럴듯한 영장이 그대로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소셜시큐리티 이런 번호가 도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셜시큐리티 넘버 넣는 것도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안전된, 내가 늘 로그인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면 그런 개인정보 넣지 마시고 안전하게 블랙홀 하다가 이상한 얘기로 빠졌네요. 그래도 우리 서로 오래 이렇게 알고 함께 매일 아침 인사할 수 있는 우리들은 서로 사기 안 치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 한미옥 탱자의 에너지 넘치는 매력에 블랙홀처럼 빠져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를 해주십니까? 정말 이 9월이 되니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살랑살랑 사랑사랑하게 붑니다 하셨어요. 야,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따뜻하게, 우린 혼자가 아니야. 이제 점점 혼자는 어려워지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탱자들 모이자 해서 나중에 함께 서로에게 피난처와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일부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기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용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 원스톱 결혼 서비스로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오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병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3: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어머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내내 구수한 충청도 입담으로 여러분 찾아뵙는 이른바 한타 언니 한타 탱자예요. 아유 벌써 9월이네. 이 바람이 솔솔 불어오니까 이 마음 한구석이 휑하니 그 옛날에 나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던 그 가스나 응 가스나들이 아니지 그 오빠들이 응 그 첫사랑 떨리던 첫사랑 오빠들이 퍼뜩 생각나지 뭐요. 오늘 뮤직극장 첫 곡은요 저 멀리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조반니 마라디 응 한번 조반니

연주 진짜 끝내주죠. 난 이 음악만 들으면 아직도 20살 적 그 가을날이 떠올라요. 나한테 탱자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정 너만 보면 살겨, 이렇게 맹세하던 봉구 오빠. 그 오빠가 9월이 응? 9월만 되면 들국화를 꺾어다가 내 손에 쥐어지면서 아주 사슴 같은 눈망울로 나를 그 거시기하게 바라봤거든요. 아, 이 남자가 진짜 나 없으면 죽겠구나. 이게 진짜 진한 사랑이구나 싶어서 응? 내 마음도 콩닥콩닥 마음 주고 응? 다 주고 응? 근데 아주 미치고 팔쩍 뛰겠는 건 말이죠. 그렇게 너 없이 못 산다 하던 봉구 오빠가요. 내가 잠깐 서울 상경한 사이에 윗마을 기순이네 방앗간 딸내미한테 응? 가가지고 똑같은 노래를 불러주면서 둘극화를 쥐어지고 있더라고. 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 오빠 눈에 흙을 뿌릴 뻔했지 않요? 아주 우매 환장이여 내가. 응.

그래도요 세월이 이만큼 지나고 나니까 그 얄미운 맹세도 다 아련하고 오지게 그리운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 시절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믿었던 그 화려한 맹세들. 아유, 우리의 그 최고의 디바 우리 패티김 선생님의 목소리로 이 사랑의 맹서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도요 나한테 구라치고 떠난 그 인간 잘 사나 하고 추억 속으로 진하게 피 웃으면서 응? 응?

0: 튀김 선상님 노래 들으니까 뻥 뚫리면서 가슴이 그냥 따뜻하게 또 채워지는 것 같네.
1: 다시 들으면
0: 지나간 맹세가 헛되든 아니든 그 시절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 마음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1: 사랑이
0: 씁쓸했던 첫사랑 추억은 신선한 이 9월 바람에 훌훌 날려버리시고, 아무튼 오늘 굉장히 괜히 봉구 오빠 얘기를 꺼냈네. 아무튼 우리 아무튼 한타원이 내일 또 구수한 얘기로 보따리 싸들고 올게요. 오늘 밤엔 헛된 맹세 한 놈 꿈에 나오지 말고 꿀잠 주무셔요. 빠.

0: 패티김의 9월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봉고오빠 방고오빠로 바꿔버릴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울간 사이에 아 윗마을 기순이랑 응? 나도 기순이랑 친한데 말이요 이러면서 우리 한타 언니의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도 젊은 날 그런 경우 있었죠.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아까도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그 내가 미식 축구 선수인데 이러면서 가짜 신분을 연출했던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왜냐면 뭐 이렇게 데이팅 앱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여성들에게 접근을 했는데 물론 그 옷을 입고 49ers 유니폼을 입는 것도 있지만 고급 차량 앞에서 찍은 사진을 또 올리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연출 영상까지 게시를 했어요. 심지어는 이 팔로워, 좋아요, 조회수 이런 거를 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조회수 있고 팔로워가 이렇게 많아? 어머 진짜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이나 AI가 이런 팔로워, 좋아요, 조회수를 구매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실제로도 AI도 넘어가는 거죠. 뭐 진짜 선수네 하고 AI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공작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실제 그런 선수가 있는 것 같은 프로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이제 공범을 하나 키워요. 이 공범은 18살짜리 내가 이 형님을 응? 옆에서 보필하는 수천만 달러 자산을 관리하는 재무 자문가다라는 역할을 맡아서 그렇게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디 좋은 데가 있는데 투자를 해라 이랬는데 투자 플랫폼이 정말 그럴듯하고 그리고 들어가면 계좌 잔액과 수익을 화면으로 공유하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제가 요즘은 연락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한참 코인 사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인 1차 사기를 당한 분을 또 다른 코인이 2차 사기까지 당한 분도 계세요. 이 사기꾼들이 그걸 이걸로 회복해야지 응? 이러면서 또 아픈데 또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세상에.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이거 진짜야 나 이걸로 해서 이제 인생 나 폈다고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정말 웹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로그인해서 들어갔는데 가면 그 돈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 보임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이게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면 어머 이게 진짜인가 보지 이거 아닙니다. 가짜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함께 미래를 꼬신 거죠. 여자를 나랑 이래가지고 응? 우리 같이 함께 미래 이렇게 동키워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자 멋지게 뭐 이렇게 꼬셔가지고 투자처에 돈을 넣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계속 요구를 합니다. 최대한 뽑아먹는 거죠. 그래서 은행 대출이나 개인 대출까지 받도록 유도를 해서 여성들이 뭐 4만 5천 달러 어떤 분은 또 25만 달러 그리고 슈퍼카 뽑는데 리스 계약에 보증을 섰다가 8만 7,500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가는군요.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26명이라고 합니다. 총 130만 달러를 해먹었다는데 FBI가 떠가지고 이 두 사람을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그런 신종 사기 수법도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진짜 같은 가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짜 같거든요. 가짜가 조심하시면서 요즘은 그 아티피셜 플라워 꽃도요. 어머나 이 꽃이 이렇게 이뻐하고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고요. 어머나 이 꽃은 이 가짜자고 이렇게 비벼보면 진짜야. 그러니까 사람도요 그런 것 같아요. 잘 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굿모닝 차차차 함께 하고 계십니다. 1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도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4: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5: 놓치지 마세요.
6: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7: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8: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7: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1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4: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5: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4: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5: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4: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팔도밥상님 아이디가 너무 좋아요. 팔도밥상 밥상이 아주 풍성하실 것 같은데요. 옆에 마나님께서 그렇게 한 상을 차려주시나 아니면 혼자 차려드시나. 팽자씨 아침부터 너무 좋은 노래 감사감사 하셨어요. 어머 마음에 들으셨다니 저도 너무 기쁩니다. 우리 아이비님 팽자님 말씀처럼 인간은 한자 인간 인자가 최소 두 명이 이렇게 기대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도 두 명, 그래서 미혼, 싱글도 누구나 나이 불문하고 남녀 불문하고 최소 한 명의 다른 인간과 지내도록 창조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요즘 한인타운 보면 이렇게 싱글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주위에도 싱글 언니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그래서 야, 너 빨리 쫙 찾아 이러는데 아유 우리 나중에 못 찾으면 모여 살자 이래서 벌써 멤버가 이렇게 짜재가는 중인데 저는 이제 또 이 언니랑도 친하고 저 언니랑도 친하고 이런데 그 언니들끼리는 또 안 친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썸을 짜야 되나. 그래도 여러 여건상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이것저것 마음이 편안하고 함께 있으면 의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욕실에서 진짜 젊은 나이에 얼마나 이쁜지 키도 크고 옛날에 미인대회도 나가서 그리고 이대 출신이고 그렇게 다 소용없어 그렇게 왜 욕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특히 한국의 욕실은 많이 미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욕조를 들어갔다 나왔다면 사고를 많이 당해서 시니어 아파트에는 아예 욕조가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리고 그 깔개가 있잖아요. 미끄럼 방지 깔개를 꼭 좀 깔고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끄러졌을 때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도 한번 어머나 이러다 죽겠다 해서 그때 더워서 이렇게 벗고 있었는데 빨개 벗고 나가면 다들 놀랄 테니까 얼른 뭐 하나 주워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복도에 나갔는데 어머 그래도 죽을 뭐 어떻게 복도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서 있다가 옆집 이제 친구한테 도움을 청했던 그런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전화 한 통으로 그래도 어머 무슨 일이야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리고 물론 나도 그 상대방이 그런 위기 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비상 연락망 아 오늘 뉴스 보니까 그게 있어요. 여러분 바로 셀폰에도 비상 그 망이 있는 거 아시죠? 나의 그 인포메이션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면 여기에 그 비상시 그 걸 셋업을 해서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오늘 다 넣었어요. 비상 연락처 그리고 나에 대한 인포메이션 내가 먹는 약 여러 가지 의료 정보도 넣을 수 있고 주소 뭐 전화번호 뭐 그런 거 다 넣으면서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휴대폰에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그거 열지 않고도 이렇게 뜰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찾아서 아무튼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슈퍼 엘니뇨에 대한 뉴스가 어제 제가 이렇게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이 떠서 정말 지금 이게 좀 심각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엘니뇨 이러면 라니냐의 반대죠. 보통은 이 아메리카 쪽에서 무역풍이 불어가지고 물이 쫙 이렇게 저쪽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막 홍수나고 덥고 습기가 많고 이러는데 이게 약해지면서 오히려 반대로 저쪽 그 하와이 남태평양 여기 뜨거워졌던 그 물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남미 대륙과 여기 북아메리카 이 해안선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굉장한 비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하면 좋죠. 가장 심한 그런 때는 12월부터 내년 1월, 2월이라고 하는데 시에라 네바다 쪽에는 폭설이 내릴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역은 뭐 비도 오고 뭐 이러겠지만 그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시면 비 왔을 때 그 지도가 있어요. 이게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보니까 LA는 그래도 조금 이 타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롱비치 그리고 더 밑에 헌팅턴 비치 여기는 조금
좀 물이 잠기는 위험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으로도 홍수 지도에 보니까 그런 피해가 약간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에라네바다 바로 옆에 또 보면 이게 빅밸리잖아요. 이 빅밸리 지역이 그러니까 세크라멘토, 스톡턴 그리고 밑으로 뭐 시디 이름을 까먹었네요. 예전에 제가 크로스컨트리 할 때 한번 갔다가 어머 말도 키우고 여기 너무 좋다. 몬테스톤가요?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해서 쭉 그 농사만 짓는 그 지역이 또 홍수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는 아직 계절이 조금 몇 개월 남아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또 어디 흘러내릴 데는 없는지 물 새는 데는 없는지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뭐 자연 앞에서는 우리가 뭐 한낱 그냥 아무 힘없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미리 조금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전 시에 꼭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전이 얼마 전에 너무 더워서 전기가 소요가 급증이 돼가지고 정전이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뉴욕에서도 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에이지워러, 잉그루드 클립스 이런 지역도 지난번 허리케인 샌디가 왔을 때 일주일 동안인가요? 전기가 끊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 발생 시 생존을 위한 7단계 대처법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뭐 요즘은 뭐 춥진 않지만 그래도 밤에 썰렁하던걸요. 이 겨울에 이제 또 추워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 단열 같은 거를 방 하나에 온기를 모으는 거예요. 겨울철에 정전이 되면 가장 치명적인 게 저체온증입니다. 집안 전체를 데우려 하지 말고 창문이 적은 작은 방 하나를 선택해서 생활 공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문 밑에 젖은 타월이나 이불을 깔고 창문에 두꺼운 커튼 이불을 쳐서 온기를 가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요즘 온도가 너무 들쑥날쑥해서요. 레이어해서 입으라고 그러죠. 여러 겹의 옷을 입고 겉에는 방수되고 그리고 방풍까지 윈드브레이크까지 되면 더욱 좋죠. 그런 좋은 자켓도 하나 갖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물이 전혀 안 들어와요. 저는 바지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입고 폭풍우에 한번 트레킹을 했는데 진짜 젖지 않던걸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실내 화기를 들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텐트 치다가 그 안에서 춥다고 그냥 틀다가 다 세상 떠나는 일이 발생했죠. 바로 일산화탄소 CO.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미의 침묵의 살인자예요. 그래서 추위를 피하려다가 실내나 차고에서 연료를 태우는 기기를 작동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모든 발전기와 연료기기는 집에서 최소 20피트 떨어진 야외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건전지로 작동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이게 필수입니다. 배터리로 되는 헤드랜턴 꼭 잊지 마시고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하나 그렇게 건전지로 작동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양초, 이런 양초는 정전시 주택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촛불 대신 머리에 쓰는 헤드램프 그것도 LED로 돼 있는 거면 더 좋죠. 그래서 헤드랜턴으로 해야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낙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건전지를 쓰는 거는 이걸 놓아놓으면요 이게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부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따로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전이 되면 이게 수돗물 펌프의 전원도 각 지역에 그 수돗물 펌프의 전원도 끊겨서 수압이 낮아진대요. 그래서 수압이 떨어지기 전에 모든 용기에 물을 받아둬라. 욕조에도 받아놓고 그것은 뭐 이제 뭐 씻고 뭐 위생용으로 쓸 수 있고 냄비나 물통 같은 거에는 음용수 깨끗하게 보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와 냉동고 문을 열지 마라. 문을 안 열어도 냉장고는 4시간 또 냉동고는 최대
48시간 동안이나 내부 온도를 유지한대요. 그래서 음식 이상의 식중독에 걸리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문을 열지 말고 일단 냉장고 것부터 먹고 나중에 냉동 거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빈 공간에 물통을 채워 얼려두면 냉기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동고에 빈 공간이 있으면 커다란 물통을 놓고 물을 얼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몇 개의 병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얼려놨어요. 그래서 유사시 그리고 비상용 라디오 자가발전 핸드클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 그리고 태양광 방식의 그런 라디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경보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지금 물이 안전하지 않아요, 끓여 드세요 라든가 이런 재난경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 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어머머머 무슨 일일까 뭐 이러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를 좀 해놓으면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전이 됐을 때는 가전제품을 좀 뽑아놓으라고 합니다. 나중에 전력이 복구될 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전압으로 인해서 가전제품이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전기 절약을 위해서는 집에서 나가실 때 플러그 빼놓는 거, 그것도 좋다고 그래요. 특히 며칠 이렇게 어디 가실 때도 좀 빼놓으시면서 그러면 아주 좋겠습니다.

0: 코차차 1부 끝곡으로 들으십니다. 잠시 후 후니탱자와 2부에서 코 찾아뵐게요. 스마트폰에 또 비상 긴급 의료정보 넣는 방법 2부에서 후니탱자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2부에서 곧 만나요.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4: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3: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4: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3: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아이쿠 시큰시큰 손목이야.
10: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9: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0: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9: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0: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11: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2: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13: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12: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13: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8: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9: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후코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띠어야 합니다. 캡슐 안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후코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코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코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코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코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코이단의 색과 맛은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흔히 언니 언니래다.
22: 아, 뭐야 진짜. 나, 아이 다시.
0: 아, 나 진짜 엔지, 약 먹었나봐. 왜 이래
22: 아,
0: 이게
22: 왜
0: 진짜.
22: 그래요?
0: 내 더위를 먹었어.
22: 나 태어나서 언니에게 처음 들어봤잖아.
0: 언니 주변에 하도 언니들이 많아서. 오빠 아, 흔히 오빠 오셨어요. 굿모닝 차차차 우리 흔히 언니가 해주세요.
22: 굿모닝 차차차.
23: 굿모닝 차차차.
0: 아니 오늘 노란색 병아리처럼 하고 오셔가지고
22: 귀엽죠?
0: 네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이미지 변신을 잘하시는 것 같아.
22: 아 오늘 제가 아무도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0: 어머
22: 미팅이 아무것도 없어요.
0: 아
22: 그래서 오늘 사무실에만 그냥 쭉 방콕하면 되는 날이라서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0: 아, 밝은 색깔로 너무 편해 보여요.
22: 밝은 색깔 입어봤습니다.
0: 아 좋아요.
22: 저 원래 밝은 색깔 좋아하는데 사실은 요새 BTS잖아요.
0: 네.
22: 그 보라색 셔츠를 딱 입었다가 네. 그 실키한 거 아, 투 멋지다 싶어서 벗었는데
0: 네.
22: 오기, 사무실 오는 길에 외국분 여자 차에 네. SUV인데
0: 꽉 찼어.
22: 아니요 유리창에다가 그 이 뭐야 이 손으로 뭐 BTS, I love BTS, 뭐 지민 슈가 다 써갖고
0: Oh my God,
22: Hunk if you like BTS, 한국말 사랑해요 써 있고
0: 어머나
22: 외국분이
0: 어머나 어머나.
22: 그 제가 빵빵 거렸거든요.
0: 어~
22: 근데 제가 비키라는 줄 알고 네. 아주머니가 놀라서 막 비키면서 날 피해. 그러니까 네, 내가 네. 따라가면서 BTS 얘기하려고 응원하려고 창문을 여는데 네. 날 피해도 내가 막 자기한테 뭐라는 줄 알고 아니
0: 아,
22: 자기가
0: 진짜.
22: 뒤에다가 헝크 If you like BTS 해갖고 내가
0: 빵빵빵
22: 한 건데 내가 막 비키라는 줄 알고 막 도망가는 거야.
0: 자기네들이 써놓거든.
22: 사람 얼굴 보고 들어나 치사하게.
0: 그럼 가끔 운전하다가 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모르고 눌릴 때
22: 있잖아요.
0: 있죠,
22: 네.
0: 그러면 막
22: 되게 무한하죠.
0: 무한해 진짜. 아니라고 이러는데도.
22: 그래요.
0: 야 BTS 때문에 우리 한인 경기가 조금 이번 주에는 좀 많이
22: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0: 좋겠어요.
22: 네, 네, 네.
0: 얼마나 우리는 진짜 선택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조상님들.
22: 그러게요.
0: 네. 아 오늘 1부에서 그 얘기를 못했어요. 훈이 씨.
22: 스마트폰. 네.
0: 스마트폰에 그 비상 구급함이라는 거 읽고.
22: 저 몰랐어요. 저는 몰랐고.
0: 저도 이거 오늘 뉴스 보고.
22: 저는 보통
0: 알았어요.
22: 전화기를 올 때 응급 이머전시 콜 911 누를 줄 알고.
0: 그것만.
22: 그것만
0: 있죠?
22: 대충 알죠.
0: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이걸 잠깐 등록을 했어요. 뭐 넣을 수 있냐면. 내 의료 정보를 넣을 수 있어요. 혈액형 그리고 알러지 있는 거. 복용약, 체중, 키,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긴급 연락처를 넣을 수 있어요. 내 전화를
22: 되게 많이 들어가네.
0: 누가 열지도 않고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옆에 의료 정보라고 뜨더라고요. 그럼 딱 누르면 이게 나오는데.
22: 그러니까 위급할 때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저건지 아는구나.
0: 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22: 어떻게 해요? 어떻게?
0: 이거를 그 맨 처음에
22: 네.
0: 안전.
22: 안전?
0: 안전 및 긴급. 거기 그
22: 그러니까 설정으로 가서
0: 네,
22: 설정으로 가서
0: 맨 밑에 보면 안전
22: 세팅에서 안전 및 긴급 좀 따라해 볼게요.
0: 안전 및 긴급이 있어요.
22: 네, 설정에 가서 안전 및 긴급.
0: 거기 들어가서 그냥 등록하면 돼.
22: 안전 및 긴급이 어디 있어?
0: 한번 찾아봐요. 보이나요?
22: 아, 영어로 safety and emergency.
0: safety 네. and emergency.
22: 안전 및 긴급하면요.
0: 거기 나오죠.
22: Medical info. 이거 눌러요?
0: 예.
22: 제일 처음에 나오네요.
0: 예.
22: 그럼 add your medical info?
0: 혈액형
22: 그럼 컨펌. 이름 넣고
0: 혈액형
22: 컨디션 넣고 블러드 타입 넣고 알러지 넣고 와. 몸무게 지금 복용하는 약도 넣고 주소 올겐 도널도 넣을 수 있네. 몰랐어요.
0: 이거 몇 초면 등록해요?
22: 이거 해놓으면은 누구든지 위급할 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네. 내 전화가 다 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22: 좋다.
0: 그럼 위급할 때 의료 정보하고 누르면 이게 보이는 거야.
22: 이거 좋은 생활의 정보네요.
0: 네네네. 이거 등록해 놓으세요.
22: 여러분 이거 지금 전화기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쉽네요.
0: 세팅 가서
22: 안전 및
0: 긴급.
22: 영어로는 그 safety and emergency를 누르시면 바로 맨 앞에 떠요.
0: 네.
22: 맨 위에 있는 거 그거 눌러서 본인의 그런 뭐 드시는 약이 있으시거나 복용하는 약이 있거나 뭐 알러지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넣어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안 해봤어요. 훈이 씨랑 같이 해보려고.
22: 뭐요?
0: 긴급 SOS.
22: 네.
0: 위협을 느끼거나 몸을 움직이기 힘들 때 제가 아는 분이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그냥 사망하셨대요. 한국에서.
22: 아이고야.
0: 그럴 때
22: 네.
0: 전화를 저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전원 버튼 있죠.
22: 네.
0: 그거를 빠르게 5번 연속 누르면 911 통화 연결이 되고 내 실시간 위치가 비상 연락처로 즉시 전송이 된다고 그래요.
22: 근데 이거 좀 눌러보면 안 되잖아. 이거 눌러보고 싶은데 눌러보면
0: 얼른 눌러보고 얼른 끊으면 안 돼.
22: 안 돼. 911까지 된다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알고만 있어야겠다.
0: 전원 버튼을 5번.
22: 그러니까 계속 팝팝팝하고 누르라는 거죠. 연속으로.
0: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22: 이건 뭐야? 자동 충돌 감지 안심 체크는 뭐예요?
0: 이게 또 기능이 있나 봐요.
22: 이게
0: 뭐냐면 늦은 밤 혼자 귀가할 때 일정 시간 반응이 없으면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안심 귀가 기능도 있고.
22: 야, 이거는
0: 또 큰 교통사고가 나거나 사용자가 의식을 잃으면 스마트폰이 스스로 감지해서 구조대를 부릅니다. 제가 아는 언니가 그 쓰시는 애플폰이 그렇더라고요. 네. 뭔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감지해서 막 연락처를 비상 연락처에 막 보내.
22: 근데 만약에 그분이 지금 일정 시간 동안 반응이 없으면인데 만약에 다른 뭔가 하고 다른 걸 재밌게 놀고 있어. 그 일정 시간 반응을 못했어.
0: 네.
22: 근데 막 가면 안 되는 사람한테 연락이 간 거야. 이러면 어떡하지?
0: 그런 경우 있었어.
22: 있겠다. 있어요. 있겠다. 그죠? 난 안 해야지.
0: 왜 자동차에 네. 거기 SOS 이거 버튼 그렇죠. 그게 잘못 눌린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뛰어갔더니
22: 딱 걸렸구나.
0: 경찰 뜨고 난리 났다고 그러잖아요.
22: 그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막 격하게 이제 눌렸구나. 참나. 야, 그런 일이 있구나 진짜.
0: 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22: 아니 저 옛날에 이거 보니까 안심 기간이니까 생각난다. 옛날에 저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한국에 한국 살 때 그 서울역에서요 밤에 기차를 타고 내렸는데 어떤 그 당시 한 대학생으로 본 여대생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저기 미안한데 그 자기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0: 돈이 없대.
22: 아니 무서우니까. 제가 아니 나 어렸다니까요 저는. 자기 지인인 것처럼 해서 자기가 타는 택시 전화 그 뭐야 뭐라 그래 플레이트 넘버를
0: 적었다가
22: 자기 연락처를 주면서 자기 직접 연락처도 주면서 혹시라도 있으면 자기 신고해 달라고. 그 저는 예 그러면서 해드렸는데 한편으론 저분은 나를 뭘 믿고 이런 생각도 들고.
0: 그리고 반대로는 꼬매니까.
22: 근데 이제 그렇게 꼬맹이 같은 꼬맹이는 아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 어릴 때 야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면
0: 그러니까요.
22: 생판 모르는 나한테 이런 거 부탁을 할까.
0: 그러니까
22: 지금 같으면 제가 모셔드렸죠.
0: 아, 요즘 한국에서 그 제주도 장미란 씨
22: 그러니까
0: 아, 역도 선수 장미란 씨도 계신데 나는
22: 저는 그분인
0: 줄 알고 그러니까 난 그 라미란 씨 배우도 장미란. 있잖아요.
22: 아, 그건 라미란 씨니까 장미란 그래서 아니 역도 선수. 그리고 그분이 저기 그, 국회의원도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0: 네 그래요?
22: 비례대표로 근데 실종됐다 그래갖고 그분이 왜 실종이 됐지? 그러고는
0: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부경장이 응?
22: 아, 또 그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져요. 네, 아, 근데 그래, 진짜 맞아요. 그거는
0: 아니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22: 아, 조심해야
0: 어디 가서 돼. 요즘은 뭐 진짜 그런 게 많대요. 왜냐면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질수록 이런 악의 무리들이 어떻게 자기들도 생존하려고 막 그런 몹쓸 짓을 하잖아요.
22: 저는 근데, 정말로 제가 대통령이 될 생각도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많이 된다면 전 딴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저는 범죄와의 전쟁은 제대로 할 겁니다.
0: 아우 미워져야겠다.
22: 그래서 아니 내가 안 나갈 거예요. 나갈 건데 저는 옛날부터 그래서 내가 되면 진짜 뭐 삼촌 교육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자를 잡았는데 정말 이건 명확한 범죄자 또 인권 단체에서 뭐, 네. 뭐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진짜 명확한 네. 뭐 현장범 있잖아요. 뭐 성 희롱이라 성추행 뭐 성폭행 아니면 뭐 어린아이 뭐 유괴 뭐 납치 뭐
0: 진짜 아니 왜 강간살인. 비싼 세, 우리 세금으로 그, 왜 몇십 년을 먹여줘.
22: 아니 그걸 누가 원하냐고. 인권단체에서 왜 그런 사람 인권을 따져요. 당한 사람 인권을 따져야지. 그 저는 너무 싫어.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능지 추첨에다가
0: 아니 한국은 왜 그렇게
22: 돌을 던져야 돼.
0: 그렇게 아니 인권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요.
22: 그거 얼굴 가리는 것도요. 제가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경찰 쪽에 계신 분이 지금은 아니겠지만 네. 하도 형사분들이 취조하면서 때려가지고
0: 아.
22: 이게 너무 멍대서 가린 거래요.
0: 옛날에는
22: 옛날에 그래서 인권단체에서는 얼굴 가려주는 걸로 그 핑계로 네. 형사가 얘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제 몹쓸 놈이니까 네. 취조하면서 엄청 구타를 해가지고 네. 그렇지만 인권 보호 때문에 얼굴을 가려주고 마스크를 써서 네. 맞은 걸 티 안 나게 해주는 경우도 있대요. 그건 얘기 되면 속전하더라.
0: 에이,
22: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잘 못하죠. 이거 한 20년 얘기, 20년 얘기야. 지금 못하지.
0: 아,
22: 근데 저는 그렇게 한다 봐요. 범죄인의 권리가 중요한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권리보다는 피해자 또는 우리 네. 일반인들의 권리가 뭐 누가 더 높다는 말 못해도 당하면 안 되잖아요.
0: 그치 그치.
22: 저 중동 가보세요. 제가 옛날에 출격받았는데 거기는 성 그 저거 강간범 있잖아요.
0: 자르죠.
22: 자르는 게 아니고 사형을 시키는 걸 봤는데 사형을 그냥 시키지 않아요.
0: 그럼요.
22: 그 피해자의 네. 가족 중에 남자들을 뽑아요.
0: 네.
22: 그래서 뭐 삼촌이든 동생이든 아빠든 뭐 남자들만.
0: 네.
22: 그리고 그 현행범을 잡아서 벽에다가 세워요. 눈 가리고 총을 줘요. 거기서 사살을 시켜요. 가족들이.
0: 여러 명이 쏘는구나. 여러 명이.
22: 그리고
0: 맞는...
22: 마지막에는 경찰 간부 와서 딱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그거를. 좋다는 게 아니라
0: 네.
22: 이렇게 하면 그런 애들이 보고 겁을 먹잖아요. 이게 네. 그런 비슷한 것들을 못 하잖아. 유사 아니, 범죄를 못 하게 만들고 막아야지.
0: 너무 법이 조금 이거는 불평등하다 이런
22: 너무
0: 게 많은
22: 거 같아. 아니래, 너무 아니래.
0: 아, 나 감옥 가서 콩밥 한 20년 먹고 나오면 나 평생 떵떵거리고 살 건데
22: 뭐
0: 이런
22: 떵떵까지는 아니더라도
0: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슨 뭐 있어.
22: 아니 그리고 술 먹으면은 무슨 정신
0: 돈 때문에 그런
22: 심약 미인 뭐 뭐든 뭐야 그래. 정신미인가 뭐
0: 정신미약
22: 뭐 미약 그 팔 던드는 거죠.
0: 나 크레이지 해가지고 나 내가 그런 거야 이런 거.
22: 그 영화 보면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보셨어요?
0: 네,
22: 제가
0: 봤어요.
22: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 영화 중 하나인데 거기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네. 너 심신미약으로 내가 빼줄게. 우리나라 법이 그래. 야 너 범인하자. 근데 그게 진범이잖아. 근데 그게 빼려고 막 그게 하는 그게 진짜 이거는
0: 네.
22: 조금 더 손방망이 처벌하지 말고.
0: 아니 우리 오늘 수사반장으로 갔네.
22: 빰빰빰빰. 아 근데 이런 얘기하면 뭔가 스트레스 받아 저는.
0: 그럼 아예 안 돼. 아무튼 우리 오늘
22: 11시 11분을 가리키네요. 이 와중에.
0: 어머나 그래요? 1111. 네.
22: 자 오늘의 탱자가 나타나. 오늘의 단어는요.
0: 네.
22: 당랑거철.
0: 땅낭거철
22: 땅낭거철
0: 뭔 말입니까?
22: 사막이 당자 사막이 랑자 사막이 사막이
0: 야.
22: 그다음에 막을 걷자 저항할 걷자 수레바퀴 철자 뜻은 자신의 힘을 생각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강한 상대에게 무모하게 덤비는 것을 뜻합니다.
0: 아,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랑 비슷한
22: 거죠.
0: 거네요.
22: 그런 거죠.
0: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22: 예전에 중국에 어떤 왕이 네. 수레를 타고 왕의 수레가 쫙 가고 있는데 횡렬이니까 네. 어마어마했겠죠.
0: 네.
22: 막 호위병들이 있고 막 신하들 병사들이 막 바바 음악하면서 가는데
0: 네.
22: 말들이 쫙 피고 갑자기 수레가 서서히 멈추더니 속도가 줄이더니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왕이 뭐야? 예전에는 왕이 가는 그 행차가 멈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0: 응.
22: 무슨 일이야?
0: 응.
22: 그 왕이 딱 보니까 사마귀 한 마리가 쫙 이러고 그 말 딱 마 그 마 그 앞에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0: 예.
22: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0: 예.
22: 그래서 사마귀 입장에서는 뭐 자기의 모든 걸 바치고 딱 이렇게 날카로운 앞발을 들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왕이 너무 웃긴 거야.
0: 네.
22: 야, 저거 뭐냐? 그때 신하가 저것은 사마귀입니다. 저놈은 앞으로 나아갈 줄 알지 뭐 상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0: 네.
22: 그냥 무조건 덤벼내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그 사마귀를 보다가 너무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 용기가 가상한 거야.
0: 아주
22: 야, 저런 조그만 놈이 용의적이. 큰 말과 그 수많은 행차를 두려움을 모르는구나. 저렇게 조그만 놈이 두려움을 모르는구나. 저 용기가 가상하다. 저놈을 돌아서 가자. 그래서
0: 순례를
22: 돌아서 갔대요. 그러나
0: 그러나
22: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해야죠.
0: 네.
22: 내가 지금 이게 용감한 거냐? 아니면 무지하게 상황을 모르고 덤비는 거냐?
0: 안 돼. 몸살해야 돼.
22: 가끔은 수레가 또는 무슨 역경이 어려움이 또는 뭐가 닥쳤을 때 덤비고 싸워야 될 그런 용기도 필요하지만
0: 네.
22: 가끔은 그거 지나간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0: 그렇죠.
22: 가면 되죠.
0: 근데 네. 역사적으로 보면요. 네. 누군가 네. 분연이 일어나서 이건 잘못됐어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있더라. 지난번에 혼자 그 어떤 장교가
22: 뭐요?
0: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란 응? 전제 이러면서
22: 저 지금 한국 얘기하신 줄 알고
0: 아니 여기 미국에? 했잖아요. 난 그분 네. 보면서 야 진짜 용감하다.
22: 근데 그거는 아무 또 전체에 맞는 듯 그런 사람이 많아야죠. 그죠?
0: 네.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첫 테이프를 끊는 사람이 또 필요한데.
22: 제가 옛날에 그 사회생활 할 때 뭐 지금도 사회생활 하고 있지만 그 초년 신입 때 막 초년생일 때 겁도 없잖아요. 몰라.
0: 에.
22: 그냥 부장님 상무님 오면 그냥 높은 줄 말지 얼마나 높은지 몰라. 처음에는
0: 네.
22: 나중에 한 3년 5년 7년 차 되면은
0: 네.
22: 그분들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걸 알지만 처음에는 모르거든요. 그분들이 뭔가 회의 시간에 얘기할 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저는
0: 괜히
22: 하고 나면 손을 딱 들어요. 뭐 질문 있을 때 손을 딱 들어요. 아무도 조용한데 저는 항상 외람되지만
0: 외람되지만
22: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난거 미친 거죠.
0: 그랬어요?
22: 근데 저는
0: 땅난거처럼 했단
22: 근데
0: 말이야?
22: 저는 그냥 그 비슷한 얘기였는데 제가 이건 진짜 싫어합니다.
0: 네.
22: 한국의 모 기업을 제가 그 뭐라 그래 그 뽑아서 가는 그 진짜 동기들 있잖아 이렇게
0: 신입
22: 아니 신입 뽑아서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명 몇 명이 됐어요.
0: 네.
22: 그래서 저 이제 동기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0: 네.
22: 그 처음에 이제 한 달간에 이제 그 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막 실습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서류에 딱 만들어 갖고
0: 수습 기간
22: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중간에 딱 반 지났는데 한 분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뭐지? 근데 염색이 좀 있는 여성분이었는데 약간 낙하산같이 된 거죠. 경력자인데 약간 어떻게 그냥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린 그런가 보다 그냥 우린 어차피 연세도 있으신데 약간 좀 많지만 우린 동기를 맞아줬어요. 딱 끝나고 이제 수습기간 끝나고 본부장님이 딱 오셔갖고 전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음식이랑 뭐랑 착 차려놓고 편하게 먹으라 막 음악처럼 그러면서 한 마디씩 한 명씩 다 인사하는 거예요.
0: 네.
22: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텐가 예를 들면 그럼 뭐 옆에 있는 애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누구나 하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네 어떻게 할 건가 했더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군 최선 다 안 하나?
0: 어머.
22: 뭐 옆에 전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잘할 거야? 말끝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제 차례가 됐어요.
0: 그래서
22: 그 말을 다 붙여서 했지 나는.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결과를 잘할 수 있도록 뭐 했더니 자네는 정치를 하게 이러시더라고요.
0: 야.
22: 근데 그걸 끝나고 그분이 딱 그랬어요. 불평 불만. 우리는 회사가 그러면 안 된다. 편해야 된다. 이거 되게 옛날 얘기예요. 20년 넘은 얘기예요. 얘기하라. 편하게 얘기하라고. 불평이 있으면 얘기하라. 우리 회사는 편해야 된다. 너희들이 우리 회사의 자산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누가 얘기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0: 네.
22: 그 뒤늦게 오신 여성분이 손을 딱 듭니다.
0: 뭐래요?
22: 그분이 땅 난 거지. 손을 딱 들더니
0: 뭐라고요?
22: 의자가 불편합니다.
0: 의자가 불편합니다?
22: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본부장님이 뭐라고요? 옆에 그 담당 그 과장 차장의 얼굴이 빨개져요. 그랬더니 진짜 본부장님 진짜 성격 무서운 게 다시 한번 얘기해봐야 돼. 의자가 불편합니다. 딱 그런 거예요.
0: 그랬더니
22: 의자가 불편해요? 그랬더니 그 담당 뭐 과장 차장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야 박 부장 너 의자 불편한 거 알았어 몰랐어? 딱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모를 수 있대. 제가 모르겠지. 너는 편한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이러는 거야. 사람들 불이 싸해지잖아요.
0: 어떻게?
22: 야 박 부장 너 가서 의자 바꾸 네 거랑.
0: 어머.
22: 네 거랑 이분이 의자 바꾸고 너도 이 의자에 앉아 네가 편한 자리 네가 나한테 보고해.
0: 와.
22: 불이 싸해지죠.
0: 진짜.
22: 근데 이게 30년 전 얘기거든요.
0: 어머나.
22: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 그 여성분 나갔습니다.
0: 그렇겠죠.
22: 눈치를 얼마나
0: 그랬겠죠.
22: 와. 저는 그걸 실제로 보고 입 다물고
0: 그러니까.
22: 살겠구나.
0: 그러니까 입 다물고 살
22: 어디 의자가
0: 야, 눈치 봐가면서 해야 돼.
22: 눈치 보면서 해야지. 그것도 분위기 좋은 데서 얘기해야지.
0: 그럼 분위기 좋은 데.
22: 그 쌀쌀한 분위기에서
0: 분위기 봐면서 해야지.
22: 의자 불편합니다.
0: 어? 이게 뭐 정이다 이래가지고 괜히 막 그런 게 아니라
22: 진짜 무서웠어요.
0: 분위기 봐면서. 네. 그렇군요. 아, 사마귀 하니까 옛날에 사마귀 났을 때 진짜 사마귀 잡아다가 이렇게 놨는데 그러면 사마귀를 뜯어먹는다고 그러잖아요.
22: 그거 진짜 옛날 말이다.
0: 나 해봤어.
22: 허준이 나오기 전 얘기 아니야 이거는?
0: 아니 그런
22: 허준도 그렇게 안 했겠다.
0: 그런데 어제같이
22: 전래 진짜 돼요 근데?
0: 됐던 것 같아.
22: 말도 안 돼.
0: 아 진짜야. 없었어. 나 여기 있었어. 사마귀를 잡아다 이렇게 놨다니까.
22: 사마귀가 사마귀를 뜯어먹었다. 진짜로?
0: 아니, 요즘 사마귀 잘 안 보이잖아요.
22: 어, 잘 안 보이죠.
0: 근데 어떤 분이 어제 사마귀 차 옆에 유리창에 사마귀가 커다란 게 붙어있어요.
22: 미국에서요?
0: 어.
22: 오.
0: 우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사진을 올렸어요. 아니 이 사마귀 이러면서.
22: 그래서
0: 근데 오늘 사마귀 얘기해서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22: 그
0: 너무
22: 사진
0: 웃긴다.
22: 보셨어요 그래서?
0: 보여줄게요 지금.
22: 오.
0: 근데 사마귀는 진짜 특이해.
22: 무서워. 무서워.
0: 오.
22: 저 옛날에 저기 저 소린사건 배웠거든요 옛날에. 잠깐 네. 대학 때. 네. 그때 저기 당랑걸도 배웠어요 저.
0: 어 사마귀 같아. 오 잘한다.
22: 이거 춤인데.
0: 그 집 앞으로 가볼게요.
22: 어디요?
0: 그 집 앞.

0: 누구나 좋아하는 여학생 앞에서 서성거렸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1: 있어요. 아. 근데 요새는 그러면은 신고받지 않을까요?
0: 신고받지.
1: 저 미국에서 신고받은 적 있어요. 경찰 본 적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왜?
1: 여자친구 픽업하러 갔다가 네. 여자친구가 화장한다고 오래 걸렸고 한 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네, 네. 바로 주민이 저 신고해가지고 수상한 남자가
0: 아니 무슨
1: 있다고.
0: 화장을 한 시간이나 해.
1: 아유 그때 그랬어요 그분이.
0: 나 그래가지고, 요즘 화장 안 하고 다니니까 너무 좋아.
1: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0: 나 지금 쌩얼이에요. 아, 굳이, 진짜 요즘 일주일째야 쌩얼.
1: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을
0: 왜요?
1: 하신 것 같아요.
0: 진짜?
1: 어.

0: 짝을 친애고 와요 자기.
1: 아니 근데 데미모어랑 안 맞잖아요.
0: 나랑 왜 하려고 그래? 맞추려고.
1: 브루스 윌리스 할까? 고맙습니다. 원석표 관장님.
0: 이재성의 그집앞 들으시면서 굿모닝 차차차 2부.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에게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이추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집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 자원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1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1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는 게 있죠. 헬스코리아. 어머 웬일로 오늘 박수 쳐줬어요?
1: 분위기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0: 야, 헬스코리아의 미녀, 네, 여신.
1: 여신이죠.
0: 네.
1: 헬스코리아는 두 개의 여신이 있습니다.

0: 네.
1: 살아있는 여신은 우리 김원정 쇼호스트님.
0: 네.
1: 또 저의 여신은 디바.
0: 디바.
1: 둘의 여신을 모시고 있는 헬스코리아. 우리 김원정 쇼호스트님 모시고 말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디바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디바 덕분에.
1: 원래 여신은 제가 그냥 항상 여신은 두 명이에요. 아프로디테가 네. 있고 사랑의 비너스라는 것도 있고 뭐
0: 네.
1: 또 누구 하시려고 했어요? 헤라.
0: 아, 헤라.
1: 아 본인 나는 헤라다?
0: 아니.
1: 아 그래요. 헤라 헤라로 하세요.
0: 아프로디테?
1: 네.
2: 네.
1: 하지 마세요. 이상한 걸렸던 거 알아요?
2: 아니. 근데 그 모든 네. 여신보다 네. 정말 뛰어난 최고의 네. 여신 마사지 체육의 여신 중에 여신 따라올 자 없는 여신 디바.
0: 아 아니 지난번에 새로 나온 아이가 있잖아요. 걔는 어떻습니까 요즘?
2: 걔가 못 따라가나 봐요 디바.
1: 아니 근데 저는 아직 네. 그걸 체험을 못 해봤지만
0: 네.
1: 일단 디바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워낙 사랑하니까.
2: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그 모델이 네. 저희가 네. 이제 소개 잠깐 해드렸지만
0: 네.
2: 트로이잖아요. 네. 그
0: 아, 트로이.
2: 트로이는 뭐라고 이제 남자 신 중에 최고 제우스라 그래야 되나?
1: 제우스.
0: 네. 네.
2: 그러니까 근데 왜 트로이네요? 이 강함 뭐 이런.
0: 어머, 요즘 오디세우스 때문에 트로이 뭐 정말 딱
2: 최고죠.
0: 좋다.
2: 맞아 맞아.
1: 지금 느낌 좋죠.
2: 약간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0: 맞아
2: 네 맞아요.
0: 야.
2: 그래서 이게 디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매장 가서 받아보시라고 하는 게 네. 트로이를 좋아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왜냐면 둘의 매력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 남자 이렇게 약간 성별 구분가듯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모습에서도
0: 네.
2: 디바는 부드러우면서 고급스럽고 좀 우아한
0: 네.
2: 보면 막 뒤태까지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을 네. 해주시는데 트로이는 보기에도 약간 또 그 사이드 부분도 약간 각이 져 있고 그 네. 트로이 그 로고랑
1: 굉장히 멋있어요.
2: 예, LED 라이트도
1: 남성들이 좋아할 느낌도 나고 제가 딱 보고 진짜 멋있다.
2: 디자인적인 면에서
0: 네.
2: 약간 좀 강인함, 각이 약간 있고 그런 거고 마사지 맛도 좀 달라요. 마사지 볼 사이즈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도 가장은 남자죠? 남편이시지만
1: 아니죠. 내무부
2: 장관이, 장관이 최고예요.
1: 그럼요. 내무부 장관이 모든 네. 걸 다
2: 그 그렇죠. 남자를 주무르는 사람이 와이프 여자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신. 네. 여신인 디바의 매력에 더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디바는 나온 지가 저희가
0: 네.
2: 지금 한 4년 넘었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이나
0: 네.
2: 기존에 만나 보신 분들
0: 네.
2: 그런 분들이 인정을 해주시고
0: 네.
2: 아직까지는 최고다. 더 따라올 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헬스코리아에 가면 가격별로 네. 입맛대로 고르실 수가 있어요.
2: 이제 8가지.
1: 7가지 8가지가 됐네요.
2: 트로이를 포함해서 8가지입니다.
0: 네.
2: 그러니까
0: 네.
2: 가서 만나보세요. 마사지 체어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제 유목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다니면서
1: 유목민이라고요?
2: 체크해 보면서 네.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망설이시기만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1: 그쵸?
2: 내가 원하는 마사지 체어가 또 내 예산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1: 그렇죠.
2: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출 범위를 벗어날 네. 수도 있고 또 가격은 상관없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마사지 성능일 수도 있고 디자인일 수도 있고
0: 네.
2: 사이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유목민이래요.
1: 네.
2: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헬스코리아를 아직 안 와보셔서 계속
0: 네.
2: 그렇게 떠도시다가
1: 정착을 못하셨구나.
2: 정착을 하는 곳이 헬스코리아입니다.
0: 그러니까
2: 후회 없는 선택.
0: 네. 매장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네. 분에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네. 저희 갤러리아 몰 1층과 2층에 있고요.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입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1: 네.
2: 게
1: 네.
2: 지금 요 일주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얼마 안 일주일 네. 지금
1: 오늘의
2: 며칠 남았죠?
1: 딱 봤네,
2: 일요일까지
1: 네.
2: 갤러리아 몰, 그러니까 한인타운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0: 네. 네.
2: 멋진 특별 할인 행사와 함께 선물도 좀 더 다양하게 드려요. 요거는
0: 네.
2: 저희가 항상 다른 매장들도 다 똑같이 진행을 해요.
1: 네.
2: 그런데 요거는 갤러리아 지금 몰 전체가 좀 특별한
0: 네.
2: 이제 가을 맞이
1: 오.
2: 9월 딱 첫째 주,
0: 네.
2: 첫째 주에 특별한 행사라는데 저희도 이제 같이 동참을 하면서
0: 네.
2: 헬스코리아가 어디서 지는 거 싫어해요.
0: 네.
2: 그래서 행사에서도 저희는 사은품이나 이런 세일 그런 거에서 좀 더 강하게 합니다.
1: 역시.
2: 네, 이건 이제 다른 매장은 아니고 갤러리아 몰.
1: 갤러리아 몰에
2: 일주일.
1: 있네.
2: 네. 1층, 2층 똑같아요. 그러니까
0: 네.
2: 가셔서 마사지 체어를 지금 구매하시면 저희가 그라비티면 이지바이크 드리고 있고 디바면 원적외선 건식반시 좋게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1: 네.
2: 거기에 또 특별한 게 나가요.
1: 또 추가가 뭐 있어요?
2: 이건 얘기해드린 게 나을까 아니면 직접 가보신 게 나을까?
1: 가보신 분들이 느끼셔야죠.
2: 그렇죠. 근데 너무 헬스코리아에서는 건강을 위한 제품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사은품이 궁금하네. 베스트셀러가 네. 저희는 사은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돈 주고 사시려고 막 망설이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서 그 사은품이 뭔지 체크해 보세요. 마사지 체어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금 진짜 뭐 확실하게 그냥 아주 푸짐하게 쏘고 있습니다.
1: 제가 한 2개 정도 머리 팍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네, 네. 일단 방송 끝나고 여쭤볼게요. 네. 아 이거 이때 샀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게 모든 매장이 다 너무나 좋지만 지금 네. 이번 주까지만 갤러리아 매장 두 군데
2: 그러니까 방송되는 분들만 좀 혜택을 그렇겠네요.
1: 누릴 수 있어요. 모르시면은 또 안 되니까
0: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BTS 위기라서 한인타운에 BTS 팬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2: 그렇죠 그렇죠.
0: 그 매장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할인 행사 나오셨다가 너무 좋겠다.
1: 어 그러네요 진짜. 네.
2: 외국인들도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1: 네. 뭐 제가 한번 전달해 볼게요.
2: 네. 그래서 일단 마사지 체어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건강을 맞아요. 위해서 얘기하신 네. 것처럼 그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어르신 중에 몸이 아프고 나니까 자식한테 물론 모든 자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희생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민 생활하시면서 네. 많이 버셨고 또 자식들한테 다 투자를 하고 좋은 대학 다 보내고 하셨대요. 네. 이제 네. 또 젊은 세대들은 또 자기들 사느라 바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챙기고 싶어도 또 항상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바라기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시설 요양병원 이렇게 가 있는데 자식들하고 연결도 잘 안 돼.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나 그런 게 이제 와서 하소연하듯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친구 얘기라고 이제 그 친구분이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 오셔서 이렇게 막 좀 약간 어르신들이 네. 사랑방처럼 막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분이 친구분이 이제 요양병원에서 친구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좀 건강관리도 더 하고 좋은 것도 먹고 뭐 좋은 것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내가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네. 자식을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유산도 이분은 미리 다 줬대요. 아.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부럽다. 제가 모실 테니까 네. 아버님 집살 때 좀 보태주셔서 집 있는 것도 다 그 처분하시고
1: 미리 다 하셨구나.
2: 그리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안 나타나더라고요.
1: 그렇지.
2: 모든 자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전화로 형식상 그렇다고 또 이분 성격에 나 아프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게 어르신들이 괜찮아 괜찮아 절대 괜찮아가 아니에요. 나 괜찮다 괜찮다 그러다 어느 날 네. 갑자기 진짜 안 좋은 일을 겪을 네. 수도 있는데 네. 자식분들이 불효자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괜찮다니까 괜찮은 줄 아시는 거고 네. 난 필요 없어 니들이 다 가져 그러니까 그러셨다가 네, 네. 나중에 진짜 서운하지, 장례식장에서 진짜. 우시는 거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님 원망하면서 그러니까 요즘은 가장 정말 현명하고 그 자식분 자제분들도 바라는 부모 상이 네. 본인의 건강 잘 챙기고 본인의 네. 그 맞아. 인생을 즐기시면서 그럼요. 즐겁게 사시는 거. 네.
1: 그렇죠.
0: 오히려 자녀분들이 아우 나 필요 없어. 네네. 나 그냥 내 라이프 살 거지. 주시는 네네. 거 필요 없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2: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희생만 하지 마시고 어르신들도 본인을 위해서 뭔가를 네. 하세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이제는 내가 아우 나 걔 사주는 거 기다리느니 내가
1: 산다.
0: 내가 산다.
1: 아, 그게 낫죠.
2: 딱 그냥 어버이날 같은 때는 네. 아드님 손 붙잡고 딱 오세요. 아, 나 명품 가방 뭐 시계 이런 거 나 손목 무겁고 싫다. 가방도 무거워서 못 들고.
0: 그럼요. 가방
2: 마사지 체어 사달라고 딱.
0: 아, 그럼 오셔가지고. 제일 중요하지.
2: 그러면 자식분들도 그걸 오히려 더 바라시고.
1: 맞죠. 네. 네. 요새 그 트렌드 있죠. 샵 해시태그 할 때 샵 나를 위한 선물. 샵 나만의 휴식 뭐 이런 거. 이게 트렌드입니다.
2: 진짜.
1: 본인을
2: 위한 최고요. 아직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1: 근데 진짜 이거는 그냥 어르신 뭐 몸매 좋은 거 뭐 좋죠. 뭐 노경 선물 좀 좋은데 네. 이거는 정말 한번 해드리면 네. 1년 뭐 1년이 뭡니까? 5년 10년 그냥 24시간 그죠? 나를 네. 위한 정말 마사지사가 집에 있는 거니까 네. 이 그런 거 맞아. 들고 정말 후회하시는 분은 절대 없어요. 그때 김원종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네. 한 번만 써본 사람 없을 거라고 네. 진짜 뭐 가셔서 이거를 체험을 해보시면 트로이가 좋으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저희 좀 디바가 좋으신 분도 있을 거고
2: 어떤 꼭 디바가 아니더라도
1: 그렇죠.
2: 디바는 네. 내가 좀
1: 본인한테
2: 또
1: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2: 그리고 마사지 맛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카이로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카이로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아담하기 때문에 네네네.
0: 제가 좋아하잖아요. 앙증 맞고 꽁꽁 들러져.
2: 거기다가 한국인 체험이 좀 이제 작마니까 또 저희 세대부터 또 어르신들
0: 작은 고추가 맵다고 제일 작은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매워요?
2: 발끝까지.
0: 어, 꾹꾹 눌러주는데 쎄.
2: 그리고 또 집 사이즈도 네. 많이 줄이시잖아요. 여행 다니면서 네. 그렇죠. 애들 자제 근데 네, 다 이제 출가시키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이즈도 좋아하시니까 뭐
0: 가격도 싸.
2: 디바가 됐든 네. 뭐 어, 디바 터, 저기 디바가 됐든 그라비티가 됐든
1: 그쵸, 뭐, 트로이가
2: 가서
1: 됐던.
2: 만나보세요.
1: 근데 본인 몸이 잘 알아요. 딱 해보면 내 몸에 맞는 게 뭔지 잘 알거든요. 네, 네, 네. 저는 디바를 딱 5분 10분 만에 바로 알았잖아요. 아.
2: 그건 좀 빨랐고. 왜냐면 근데 기존에
1: 아 저는 기존, 원래 했으니까
2: 기존에
1: 원래
2: 이제
1: 있었으니까.
2: 마사지처럼 있었는데 그거 이제
1: 네, 처분하고 싶었는데 처분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런 네. 고치덩어리였던 거죠.
0: 아. 그랬구나. 근데 헬스코리아는 바로 19년째
2: 그럼요.
1: 그렇죠. 어. 믿음과 신용으로 함께한 19년 지금 20년이 되겠죠.
2: 마사지 한두 푼 하는 거 아니고 네. AS 받으면서 우리가 한 10년을 사용해야 되니까
1: 그렇죠.
2: 그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꼭 사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뭐 좀 광고하고 이런 브랜드들 막 그 비싼 네. 모델들 네, 써서 네, 네, 네. 한 그런 브랜드들 몇 대 들여놓고 여기서 판매하는 그 샵들이 있죠.
1: 그쵸.
2: 근데 AS 때문에 아. 너무 힘들어하세요.
0: 그러니까.
2: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판매를 했었잖아요. 처음 마사지 체어 나왔을 때
0: 네.
2: 제일 그때 당시에 잘 나가는 브랜드 최고가 그런 것들을 선을 보면서 여러분들 판매를 했고 고객분들의 그 리뷰를 계속 들었잖아요.
1: 그쵸.
2: 네. 니즈를 듣고 거기서 생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제작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렇게 진심으로 하면서 연구 분석하면서 하면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그라비티 1호 모델이 성공을 안 했으면 지금 디바며 이렇게 8가지 모델이 나올 수도 없었고
0: 네.
2: 마사지 체어 이제 맛집이고 전문 명가입니다. 네. 이런 데서 구매를 하셔야 무슨 문제가 네. 생겼을 때도
1: 그렇죠.
2: 다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약간 미주 지역의 삶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이민사회에서 한인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서비스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다리 부분 이런 데 관리가 네. 잘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니까 어느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AS를 받을 때도 전체를 다 바꿔가지고 하는 한 파트가 잘못됐는데도 전체를 다 바꾸게끔 이게 설계가 돼 있으면은 AS 받을 때 비용 부담이
0: 그쵸.
2: 차라리
0: 정말 낭비야.
2: 다시 사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하면 쓰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0: 네.
2: 시간이 지날수록 마사지 체어 판매 대수에서는 저희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0: 아.
2: 처음 시작은 저희가 조금
1: 네.
2: 그 제작 면에서 조금 H 솔루션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0: 네.
2: 정말
0: 탑이에요. 탑.
2: 탑이에요.
1: 그럼요.
2: 네.
0: 헬스코리아입니다. 헬스코리아. 네. 전화번호
1: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도 오늘 아침에 네. 디바를 두 번 만나고 왔기 때문에 오늘 6시에 일어나서 두 번 했어요. 두 타.
2: 아침 저녁이 아니라
0: 좋겠다.
1: 아침에도 목 아파서 목 한번 해주고 네. 그다음 기상 모두 딱 한번 해주고
0: 아, 네. 지금 현재 무이자 48개월 할부도 해주고
2: 네.
0: 그러니까 월 230불 플러스 택스입니다.
2: 무이자입니다.
1: 이거 정말 식사 한 끼예요 여러분. 식사 요새
0: 무료 배송 3년 워런티
1: 3년 풀 워런티
0: 거기에다가
1: 지금 선품을 주시는 거잖아요.
2: 원적외선 건식반신욕기
0: 네. 아,
2: 이거 1500불 상당이에요.
0: 이제 1500불짜리인데 이거.
2: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네. 근데 여름에도 사용 많이 하세요.
1: 그럼요. 여름에 많이 써요.
2: 그냥 묻어서 막 땀 빼는 거랑 틀려요.
1: 그 여름에 배앓이도 많이 해요. 아이들도. 그때도 많이 좀
0: 네,
1: 많이 써요.
0: 네, 네.
2: 그리고 체온 1도가 올라가는 거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올렸냐도 중요하죠. 이건 원적외선이라 몸 속으로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1: 그렇죠. 네.
2: 덮여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막 보통 사우나실에 들어가거나 막 이렇게 땀 빼는 거 막 네. 더워가지고 빼는 거랑은 피부 표면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0: 네.
2: 안에서부터 진짜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 1도가 올라갑니다.
0: 1도 올라가면 진짜 몸에 균이 죽는다고
2: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1도 내려가면 암이 좋아하는 온도라고 하는데 그 요 단독 상품으로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0: 네.
2: 반신욕 좋은 거 알지만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1: 그렇죠. 귀찮고 힘들고,
2: 귀찮고 힘들고
1: 물 받아서 좀 금방 씻고
2: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건식 반신욕기로 너무 간단하니까 요거하고 또 디바에 앉으시면
0: 네.
2: 마사지 효과는 두세 배
1: 그렇죠.
2: 숙면을 취합니다.
0: 네.
1: 근데 오늘 진짜
0: 위해서?
1: 고민하시는 분들 선물도 나오고 무이자도 가능하시고요. 또 올림픽 갤러리에서 하시면 또 다른 히든 선물. 선물도 있다고 하니까
2: 꼭 챙겨가실
1: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네. 헬스코리아
1: 네. 그리고 마지막 시간 얼마 없지만 좀 저주파 마사지 터치2
2: 터치.
1: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2: 터치2는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저기 막 몸 쓰시고 그러면요 막 사는 것도 싫다 막 딱 죽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너무 막 이렇게 무릎 통증이랑 이런 게 심하셔서
1: 그러니까
0: 네.
2: 몸을 너무 많이 쓰신 거예요. 막 여기 와서 돈 벌고 일하시느라. 근데 어르신이었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진짜 살이 다 탄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화상 뭐 쑥등을 뜨신 거예요. 아, 차라리 살이 타는 그 고통으로
0: 네.
2: 아픈 통증을 없애는 게 낫다는 아이고. 거죠. 그 정도로 아파서 고생하신 분이 이 터치 사용하시고 저희 그분은 이제 터치 원 사용하셨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물리치료실 같은 데 가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0: 네.
2: 요 마이크로 커런트 저주파로 네. 여러분들 저기 우리 체내에 흐르는 가장 비슷한 그 전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주파로 치료가 되니까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 전기도 잘 흐르도록
1: 네.
2: 몸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해주는 통증 치료 기기입니다.
1: 네, 굉장히 작고요. 한 손에 쏙 들어가는 그냥 네. 조금 커다란 그러니까 스크류드라이버 정도 사이즈.
2: 아,
1: 그 정도 딱 사이즈니까요. 그냥 손에 갖다
0: 그럼 들고
1: 해주시고.
0: 다니면서 맨날.
2: 그렇죠.
1: 그럼요.
0: 사람 만나면 터치해 지금.
1: 아프신 분 되면.
2: 아프신 분들
1: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0: 그러면서 친해지고.
1: 충전 타입이기 때문에 뭐 배터리도 필요 없으시고요.
2: 그리고 헤드가 다섯 개예요.
0: 아 그래요?
2: 그래서 이제 교체하면서 몸 부위가 다 다르니까. 근데 터치 2만의 매력은. 네. 보통 이런 제품들 이용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물리치료실도 네네. 그렇지만 근데 그 패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1: 네, 붙이는 패드.
2: 넓은 면적, 네. 허리나 같은 그런 부분에 붙일 수 있는 건 따로 구매를 하셨는데 이거 연결해서 하실 수 있게끔 네. 제가 이 패드도 4장이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침 네. 맞는 효과 같이 누리실 수도 있고
1: 예.
2: 그리고 헤드를 바꿔가면서 네. 그다음에 패드 형식으로 젤 패드를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도 가능하니까 이거
0: 네.
2: 해보실 수 있어요. 매장 가시면
1: 체험 가능하십니다.
0: 네. 네.
2: 캘로니아 매장 가보세요.
0: 어제 고양이랑 놀아준다고 바닥에서 이러다가 잔 네. 거예요. 새벽 2시 반까지.
2: 그러면
0: 그 어깨랑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2: 안 돌아가요.
0: 아니 왜 나를 깨우지도 않나 우리 고양이는. 일어나요 들어가자요 이래야 되는데
1: 그런 분들이 가면 진짜 금방 낫죠.
0: 그래요?
2: 네.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면 네. 나중에는 정말
1: 그죠 뭉치고
2: 해결하려면
1: 하면
0: 아 그래요?
2: 그러시죠.
0: 정말 그러니까
2: 이런 거 하나 딱 있으면 그때 갖다 댕겨.
1: 그럼요.
0: 아 저주파 마사지기 터치 2.
1: 네.
0: 이거 특별가로 99불이네요.
2: 99 이거 정말 특별가. 할인 특별가인데 이것도 네. 가면 또 선물이 있을 거예요.
0: 뭐. 진짜요?
2: 갤러리아 몰만.
1: 갤러리아 몰.
2: 네. 1층 2층.
0: 네. 올림픽과 웨스턴에 있는 네. 갤러리아 몰라의 헬스코리아입니다.
1: 전화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2: 근처에 계시면 네. 방송 들으셨으면 그냥 지금 가세요.
1: 맞아요. 한번 가보세요.
2: 가세요. 마켓 들리면서도 네. 가시고
1: 네. 바로 옆에 빵집도 있으니까 한번 네. 가셨다가
0: 자꾸 들려서 한번 체험해보세요.
2: 그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0: 진짜. 네. 헬스코리아랑 친하면 건강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쇼호스트 김언정씨였습니다. 안녕.
1: 감사합니다.
2: 고마워하세요.
1: 감사합니다. 네.

0: 송소령님이 신청해 주셨던 노래 조금 늦게 준비했는데 혹시 듣고 계신가요? 한국의 천안 주무시고 계신가요?
1: 천안에서 그 카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2: 그래요.
1: 네, 그래서 늦게까지 그 마무리 정리하시고 네. 그 새벽에 또 저희 방송 들어주시네요.
0: 아, 감사한
1: 분입니다.
0: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1: 터치 바이 터치? 이거 네. 읽을까요? 네. 구문의 시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이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루유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루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루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5: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8: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9: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1: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3: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3: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3: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구이 포차 화연

0: 후니 씨.
1: 네.
0: 우리 지구상에서요. 우리 손톱이 자라는 속도보다 더 훨씬 빠르게 달리는 대륙이 있어요. 어떤 대륙이게요?
1: 잠깐만. 손톱이 자라는 속도보다 것보다 빠른 대륙이요?
0: 빠르게 달리는 대륙. 움직이는 대륙.
1: 넌센스예요?
0: 아니에요.
1: 그게 뭐예요, 그럼?
0: 우리 어제 얘기했던 대륙. 캥캥.
1: 호주?
0: 어. 호주.
1: 진짜요?
0: 예. 네. 아,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호주 대륙이 매년 북북 동쪽으로
1: 네.
0: 그러니까 북동쪽이 뭐 어디야? 한국 쪽이네.
1: 그 위로 올라오는 거죠. 북방구로.
0: 약 2.8인치씩 이동하고 있대요.
1: 1년에요?
0: 응.
1: 그렇게 많이?
0: 응.
1: 그럼 앞으로
0: 우리
1: 한참 시간 지나면 붙겠네? 제주도
0: 그치,
1: 되겠네?
0: 그 얘기예요 지금.
1: 우와.
0: 그러니까 우리 손톱이 1년에 얼마나 자랄 것 같아요?
1: 뭐 되게 많이 길 것 같은데? 한 몇 센치는 길지 않나요?
0: 한번 길러볼까?
1: 아니 보통 한 1, 2주만 자라도 이만큼은 길잖아요. 1cm 정도는.
0: 아니 세계에서 가장 손톱 긴 사람 보니까
1: 막 이렇게 막 주렁주렁 막
0: 주렁주렁주렁
1: 징그럽던데.
0: 아 그거 자르는 재미 너무 있지 않아요? 자르고 싶다 막 그런 거 좀.
1: 그분은 못 자를걸요? 톱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거? 징그러워.
0: 1.6인치나 자란대요 우리가.
1: 그밖에 안 자라요 1년에?
0: 4.2cm 예. 4cm 이 정도지 많이 자라는 거죠.
1: 하긴 1년에
0: 그러니까
1: 근데 야한 생각 많이 하고 그러면 더 빨리 하지 않나? 아 그럼 머리카락이구나.
0: 아 그래가지고 네. 이게 매번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몇십
1: 이게 40시간이 지나면
0: 지도상의 좌표를 실제 이렇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고치는 해프닝까지 지난 2020년도에는 있었다 그래요.
1: 아 그게 그럼 실질적으로 지도의 그
0: 좌표로 차이가 나는 거지.
1: 차이가 난다는 거구나.
0: 오래되면 나중에 왜냐면
1: 신기하다.
0: 1994년에 맞췄던 거랑 보니까 5.9피트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궜대요. 그래서 한 2-3억 년 후에는 호주랑 아시아랑
1: 붙어있어?
0: 딱 붙을 거라고.
1: 그러면 그 전에는 제주도 정도 되겠네요. 그죠? 와 신기하다.
0: 그 전에는 그러니까 2-3억 년 생각만 생각했죠 뭐.
1: 그 조만간 아니지만
0: 조만간 아니야. 2-3억 년이야.
1: 2-3억 년 있다가는 대한민국에도 캥거루가 돌아다니겠네요.
0: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많은 것들이
1: 그 옛날 그 지도 보면은 대륙들 붙어 있는 거
0: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진짜 그럴 수도
0: 그래요.
1: 있어요. 그러면
0: 그래 아니 그랬어요.
1: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0: 우리는 하나였는데 떨어져서 언젠가 또 붙는 거야.
1: 와
0: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이 지구에서
1: 2억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0: 응, 2억만 기다리자.
1: 2억 반만 차면 돼? 2억 년 반만?
0: 막 그거 같다.
1: 뭐야?
0: 나 1억만 줘. 2억만
1: 야, 지나가다,
0: 기다려라.
1: 지나가다. 야,
0: 아니
1: 1억만
0: 하나님한테.
1: 아 그런 기도를요?
0: 하나님 당신한테는 1억이 10원이라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1: 10년만 기다려라?
0: 그레이노라.
1: 그런 거야?
0: 1년만 기다려라. 그게 10억 년인
1: 10억
0: 거지.
1: 괜찮다. 아, 이거 뜻이 옛날 들어가 봤기도 하고.
0: 네. 네. 지구가 돌아서 오늘 밤이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1: 지구는 자전과 공존을 함께하기
0: 네.
1: 때문에.
0: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1: 아 갑자기?
0: 아니
1: 네.
0: 어제 보니까 남태평양에 물이 늘 들어와.
1: 어디요?
0: 만조가 되면.
1: 집에요?
0: 네, 인도네시아 그런 섬 그 해안가 있는 사람들은
1: 네.
0: 그냥 어디 돈이 없어서 이사도 못 가고 집에 늘 만조 때는 물이 무릎까지 들어온 데 살고 있더라고요.
1: 그걸 어떻게 좀 잘 좀 하면은 약간 리조트가 되지 않을까? 좀 아예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0: 진짜?
1: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0: 그러니까 거기서 춤추는 아줌마도 있더라고.
1: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 나름대로 또 행복을 찾으면 되죠.
0: 그래요. 우리 힘내서.
1: 하여튼 가진 거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0: 우리는 너무너무 가진 게 많다고 감사하면서.
1: 그럼요.
0: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즐거운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요. 저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
1: 감사합니다. 안녕.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5: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10: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9: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10: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13: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12: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13: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보온밥솥, 전기전골냄비 및 전기생선구이기, 전기그릴 등
12: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13: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6: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6: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17: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8: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메뉴가 뭐였을까 궁금한데요. 가슴 뛰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누구나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어진 대로 운명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삶, 베스트 라이프를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열망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힘, 그러니까 결단력과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0: 네, Aeon's Fly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The One That You Love. 아, 참 좋은 노래죠. Aeon's Fly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도 많이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글이라던가 또 사연이라던가 이거 소개해 드리면서요. 여러분들과 좀더 가깝게 소통하는 시간. 예, 마련했습니다. 많이들 함께 해주시고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점심 메뉴는 뭐 드셨는지 이런 것도 좀 소소한 일상도 공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죠. 아, 참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어진 대로 사는 것보다는 뭔가 최상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필요하다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 열정이 없이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열망대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탱해주는 힘, 결단력도 필요하고 또 뭔가 루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가슴 뛰는 삶을 향한 어떤 루틴, 매일매일의 습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더 높이 좀 점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어서 오세요,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요. 9월의 둘째 날이네요. 수요일에는 선배님께 빨간 장미를 드려요. 아, 기분 좋다. 스튜디오에 아주 그냥 장미 향이 가득합니다. 덕분에. 아,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네, 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좀 여유롭네요. 뭔지 모르게 여유로워서. 아, 참, 이 빨간 장미 드려요라는 이 말이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큐팡님, 어서오세요. 선미님, 해피님들, 엄지 척척척척 올려주셨는데, 오랜만에 반가, 반가. 예, 아큐팡님,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AI 정우 씨 불러볼게요. 예, AI 정우 씨와 함께 탁 터놓고 이런저런 이야기, 아, 중요 이슈에 대한 이야기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괴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고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아침에 올려주셨어요. 약 없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은 뇌 구조를 바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줍니다. 라는 진짜 좋은 내용을 올려주셔서 아침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우리의 뇌 구조를 바꿔준다고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그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준다고 하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요. 아우 안될 거야. 아 정말. 아우 힘들어. 참 지친다. 뭐 이런 말보다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이런 좋은 말들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로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주게 된다면 기왕이면 이렇게 주여 그렇게 하래요. 예, 감사합니다. 근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해보세요. 효과 있어요. 이런 말씀도 적어주셨는데 아, 참빵 터졌어요. 제가 그것도 쭈여 이렇게 하래요. 아, 이분 정말 재밌지 않아요? 예, 도하님 감사합니다. 로라제이님 많이 웃어주셨네요. 다들 뭐 하트 올려주시고 예, 크크크 예, 웃음 날려주시고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해피투게더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멘트를 날려드리고 싶네요. 김현식입니다. 내 사랑 내 곁에.

0: 네, 내 사랑 내 곁에 김현식 노래였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자, 오늘 오후에 함께해 주실 특별한 게스트 AI 정우 씨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0: 반가워요.
1: 오후 햇살처럼 밝은 분위기가 스튜디오에서도 느껴지네요.
0: 고마워요.
1: 오늘도 바깥은 여전히 뜨겁다고 하던데 사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도 그 열기랑 꽤 맞닿아 있어요. 멀리 히말라야 쪽에서 벌어진 대홍수 소식인데요. 네팔과 티베트 일대를 덮친 이 홍수가 단순한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건드린 결과인지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0: 아하.
1: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변화들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문제더라고요. 선미 씨는 히말라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0: 저는 히말라야 산맥의 그 눈 덮인 에베레스트 산, 네, 해발 그 8,000m 이상의 세계 최고봉이잖아요. 그 네팔과 티베트 일대가 물에 잠기고 많은 인명 피해와 수많은 사람이 실종된 가슴 아픈 그 피해를 입은 히말라야 홍수 얘기 꺼내 주셨는데요.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네요. 정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이 홍수의 직접적인 방아쇠가 뭔지 아시면 좀 놀라실 수 있어요.
0: 네.
1: 빙하가 녹아서 생긴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를 막고 있던 얼음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물이 쏟아진 거예요. 빙하호 붕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지구가 더워지면서 그 얼음벽이 해마다 조금씩 얇아지고 있었던 거죠.
0: 네.
1: 그런데 여기서 더 불편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0: 뭘까요?
1: 그 산 위에서 진행되던 상업적인 등반 활동이나 개발이 이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든 건 아닐까? 그 부분은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히말라야는 멀게 느껴지지만 그 얼음이 무너지는 속도가 우리 일상의 선택과 연결돼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0: 아하, 그럼 지구 온난화

0: 그리고 이게 히말라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게 더 불편한 지점인데요.
1: 네네네.
0: 알프스도 안데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1: 어허.
0: 지구 전체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얼음이 버텨왔던 자리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1: 네네네.
0: LA에서도 요 몇 년 사이 산불 시즌이 눈에 띄게 길어졌잖아요. 다 연결된 이야기예요. 결국 이 얼음벽이 약해진 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
1: 아하.
0: 수십 년 동안 쌓인 온도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선미 씨는 이런 소식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1: 저도 정우 씨 말대로 이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자연재해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그 네팔과 티베트 경계에서 일어난 대규모 홍수를 두고 과학자들은 조금 다른 시각을 전하더라고요. 이 거대한 안반이 무너져 내린 진짜 이유는 단순히 기온이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안반 속에 그 균열이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지질학적인 취약성이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자연재해인데 인간 활동이 빙하의 온도를 높였다라는 과학자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정우 씨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0: 사실 저도 그 생각을 오래 했어요. 빙하가 녹는 건 지구, 온도 탓이고 온도를 올린 건 결국 인간의 활동이니까 우리가 뭔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 볼 필요도 있어요. 히말라야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상업활동을 통제하면 해결이 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히말라야 현장의 등반활동이나 관광인프라다 빙하에 미치는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그림이 있거든요.
1: 네?
0: 네팔이나 티베트 현지 주민들한테 그 산은 생계예요.
1: 그렇죠.
0: 관광과 상업활동을 막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아요. 기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지워버리는 건 또 다른 불균형이 될 수 있거든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단순히 통제냐 아니냐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대비할 수 있을지를 먼저 묻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1: 아하.
0: 경고 시스템을 갖추고 대피로를 만들고 조기에 위험을 알리는 것. 이런 실질적인 준비들이 지금 당장 더 절실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멀리 히말라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심각한 지구온난화가 우리 인간들의 활동이,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0: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네팔이나 티베트 홍수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긴 한데 어딘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LA 한여름 더위도 결국 같은 흐름이 있더라고요.
1: 그래요?
0: 지구 어딘가에서 얼음 벽이 무너지는 것과 여기서 에어컨 없이 못 버티는 것이 사실 같은 이야기라는 거. 그게 와닿으면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1: 오호.
0: 청취자분들도 오늘 이 더위 속에서 뉴스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감각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직접 히말라야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방식이 그 얼음 벽을 조금씩 건드리고 있다는 것. 거창한 각오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 연결을 한 번쯤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 아하.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데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해피님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서 뭘 해볼 수 있을까요?
0: 있어요. 거창한 것 말고요.
1: 네.
0: 진짜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이요. 우선 하나. 지금 쓰는 에너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에어컨 온도를 살짝 올려보는 것. 아주 작은 차이인데 그게 쌓이면 달라지거든요.
1: 아, 그렇네요.
0: 히말라야 얼음벽도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1: 네.
0: 네, 조금씩 쌓여서 무너진 거니까.
1: 반대로
0: 조금씩 쌓아가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지금 히말라야 일대에서 활동하는 재난대비 단체들이 꽤 있어요.
1: 네.
0: 이 지역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돕는 곳들인데 직접 가서 뭔가를 할 수는 없어도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연결이 시작된다고 봐요.
1: 어허.
0: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행동의 시작이거든요. 사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0: 멀다고 느끼는 순간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 가깝다고 느끼는 순간 뭔가 하나라도 달라지니까요. 아. 선미 씨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날 것 같으세요?
1: 제일 먼저 뭐 정우 씨 얘기해 준 것처럼 당장 에어컨 온도부터 낮춰야죠. 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뭐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오늘 히말라야 홍수 얘기를 길게 풀었는데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딱 하나예요. 멀리 있는 일이 실은 멀지 않다는 거요. 얼음벽이 무너진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인 결과잖아요.
1: 그렇죠.
0: 그 반대도 된다는 걸 오늘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해서요. 거창한 결심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에어컨 온도 하나 바꾸는 것도 좋고 그냥 이 연결을 머릿속에 한 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각오보다 인식이 먼저거든요.
1: 그렇죠.
0: 알고 나면 보이는 게 달라지고 보이면 행동이 조금씩 따라오니까요. 오늘 선미 씨랑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괜히 마음이 좀 가벼워진 기분이에요.
1: 저도 그래요.
0: 선미 씨는 오늘 이 대화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리셨어요?
1: 글쎄요. 국제 연구진에 따르면 등반객 수천 명이 머무는 이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의 상업활동이 엄청난 양의 얼음을 직접적으로 녹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봄철 등반 시즌 50여일 동안 텐트 난방과 이 취사를 위해서 태우는 막대한 화석 연료가 빙하에 고스란히 이 치명적인 열기를 가한다고 해요. 심지어 사람들이 빙하 위에 그대로 배출하는 그런 따뜻한 소변의 열기만으로도 한 시즌에 150여 톤의 얼음이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발생하는 인위적인 열기를 모두 합치면 한 시즌에만 무려 2,500톤의 빙하가 녹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위성 관측 자료를 확인해 보면 인간이 머무는 텐트촌 지표면의 온도 상승 속도는 인접한 순수 빙하보다 두 배나 빨랐다고 해요. 이 온난화로 이미 약해진 얼음 벽 위에 수천 명이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는 현재 방식은 더 이상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자연탐환 하기보다는 붕괴를 앞당기는 이런 무분별한 우리 인간의 상업활동에 대한 이 뼈아픈 통제가 시급한 시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우 씨가 정말 중요한 얘기들, 포인트들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0: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도 꽤 남는 대화였어요. 히말라야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 얘기를 한 것 같아서요. 멀리 있는 얼음벽이 무너지는 것과 여기 오후 햇살 아래 우리가 숨 고르는 것이 사실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거.
1: 그쵸.
0: 그걸 오늘 선미 씨랑 같이 들여다본 것 같아서 좋았어요. 거창한 결론보다 이런 대화 자체가 어쩌면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1: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우 씨 오늘도 정말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내일은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안녕. 유튜브 댓글창에 정우 씨랑 은근히 정 드는데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0: 회사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10: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9: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0: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9: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11: 오늘 히말라야 홍수 얘기를 길게 풀었는데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딱 한...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쿠키모찌님 어서오세요. 가을이 다가오는 느낌을 아침 저녁으로 느끼게 되네요. 굿 애프터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 노래 들어볼게요.

네, 사랑 기차를 타고 마주린 노엘의 노래였습니다. 샹송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같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해요, 둘이서. 같은 방향으로 간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몰라요. 당신 또한 저를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잠시 후면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같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목적지에 이를 때면 우리가 더 행복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기차 타고 가면서 뭔가 썸띵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예, 사랑은 기차를 타고 원제는 그 같은 차로라는 뜻이래요. 예, 에디 마른의 작사, 귀 마장타 작곡입니다. 샹송계 베테랑이 만든 정말 상쾌한 노래로서 마조리 노엘이 불러서 굉장히 히트를 친 그런 음악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달달하게 들어봤습니다. 쿠키모찌님, 지금 막 점심 먹었는데, 점심 먹고 디저트 드신다고요? 예, 쿠키모찌님 맛있는 거 드셨죠?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하고 케이크 아무리 배불러도 먹어야죠. 이게 적어주셨네요. 그죠? 이상하게 그 점심때는요 좀 달달한 게 땡기더라고요. 점심 먹고 나면 저는 방송하기 전에는 좀뭘안 먹는 편이라서 점심을 안 먹고 방송 끝나면 먹어요. 집에 가서 집에 가게 되면 먹고 다니면 뭐 네,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방송이 끝나야만 먹어요. 왜냐하면 방송 전에 먹으면 이제 뭔가 속이 더부룩하고 좀 이렇게 좀 헤비하고 뭔가 아무튼 그렇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은 좀 든든하게 먹는 편입니다. 과일까지 다 챙겨 먹어요. 예, 그 든든하게 먹는 편이에요. 그러고 나면 별로 뭐이 시간까지도 배가 안 고프니까 네, 견딜만 하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공복 상태에서 방송을 해야 몸이 좀 가벼운 상태에서 방송을 해야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방송 끝나면 좀 먹는 편이에요. 저녁을 좀 많이 먹나? 네,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 먹는 건참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책한 권을 들고 나왔거든요. 좀 오랜만에 좀 TV 동화 행복한 세상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코너예요. 1650 책방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0: 1650 책방. 늙지 않는 이름이라는 이야기 함께 나눌게요. 직장에 다닐 때는 미스 킴이나 김대리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고, 아이를 낳고는 엄마라는 단출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어머! 이거 뭐야? 또 잘못 썼네? 성현이 엄마,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리고 그 앞에 딸의 이름까지 붙여지면서 나는 마치 나, 김정아라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서 괜스레 우울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서글픈 마음을 단번에 날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내게 엄마라는 이름을 갖게 해준 딸아입니다. 아이가 4살 때 일이었어요. 그 무렵 딸은 늙음과 죽음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히 내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1: 엄마! 엄만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0: 내가 할머니가 되고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몹시 불안해하던 딸아이. 나는 어린 딸이 알아듣기 쉽게 그 이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현아, 가을이 되면 왜 잎이 떨어지는 줄 알아? 묵은 잎이 떨어져야 다음에 봄에 새 잎이 돋아날 수 있거든. 사람도 마찬가지야. 만약 아무도 안 죽고 모두 살아있어봐.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살아갈 땅이 없지 않을까?
1: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싫어요. 엄마는 할머니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0: 아이는 내가 늙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 먹으라고 사다 준 어린이 영양제를 내 입에 꼬박꼬박 넣어줄 정도로 내게 집착을 보였으니까요.
1: 엄마, 이 약 드세요. 그럼 더 오래 산대요.
0: 이따금 할머니가 되면 어떤 옷을 입을 거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할머니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지 라고 대답하면 딸은 울음을 터뜨렸고, 평생 예쁜 아가씨 옷만 입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고서야 눈물을 그쳤습니다. 그토록 내가 할머니가 되는 것을 싫어했던 딸이건만, 하루는 평소에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1: 엄마, 이젠 할머니가 되셔도 돼요.
0: 어?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야? 언제는 늙지 말고 평생 예뻐야 한다면서. 엄마는 할머니가 되면 안 된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괜찮다니? 섭섭하다며 볼멘소리를 하자 딸이 내 가슴을 촉촉이 적시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1: 엄마가 할머니가 되셔도 난 언제까지나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거니까요.
0: 이제 내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딸아이. 그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딸을 통해 갖게 된 엄마라는 이름. 이제껏 내가 가져본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네, 마음의 창을 여는 싱그러운 느낌표 하나, TV동화 행복한 세상, 이 책의 내용이었어요.

0: 네, 알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유승경 염정아가 불러준 버전으로 함께 들었어요. 아, 쿠키모찌님,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예, 마조리 노엘이 불러준 사랑은 기차를 타고 들으시고서 기차를 타고 한쪽에는 넓고 푸른 바닷가가 보이고 다른 한쪽은 푸른 산하고 군데군데 이쁘고 화려한 꽃을 보면서 삶은 계란하고 사이다 마시면서 예, 추억 소환 하셨다고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려지네요. 추억 소환도 되고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책 읽어주는 코너 해보세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스토리가 좋으셨나봐요. 행복한 세상, 행복한 스토리 너무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름, 사랑의 모든 것이 함축된 그 이름, 엄마라고 적어주셨네요. 그렇죠. 세상 그 어떤 단어라 해도 엄마처럼 뭉클하고 아름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엄마, 맘, 마마, 그 어느 나라 말이라도, 예, 말이라고 해도 엄마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지. 예, 백배 공감합니다. 쿠키모찌님 뭉클해요. 라고 유튜브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해피투게더 1부 전화를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2: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1: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2: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피츠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1: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2: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8: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7: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9: 213-388-5600 융자나라
1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1: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1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1: 오, 진짜 통 크네요.
0: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1: 단체 주문도 되나요?
0: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3: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2: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3: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8: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9: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8: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9: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8: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8: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미인을 만들듯이 마음가짐에 따라 유전자도 변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장기 중에서 뇌가 가장 강하대요. 다행히도 인간은 뇌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행복도 당신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DNA, 뇌의 유전자로 리셋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살바도르 아다모 노래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라누이라는 노래였어요. 살바도르 아다모 하면 통브레네죠. 눈이 내리네.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예, 겨울 되면 자주 틀게 되는 노래인데 오늘은 라누이라는 노래를 들어봤어요. 샹송 오랜만에 들었는데 너무 좋은데요. 예. 사랑은 내 맘대로 안 돼. 아, 바보가 되게 만들잖아. 사랑, 너 도대체 뭐야? 그런 가사예요. 자, 아다모가 4살 때 가족과 함께 벨기에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12살 때부터는요, 교회 찬양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음악성을 키웠다고 하네요. 15살 때부터 작사를 시작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받은 이렇게 기타, 예, 그 기타를 배우면서 작곡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타고난 음악 천재였던 거죠.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1962년에 발표한 곡으로 아다모를 세계적인 스타가 되게 해준 곡입니다. 밤의 멜로디 라누이라는 노래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도 늘 불안해하는 남자의 마음이 애처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살바도르 아다모 막 애처롭게 부르잖아요. 한번 안아주고 싶은 그런 분위기의 노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픈 마음을 달래며 소리쳐 부르짖는 아다모의 보컬이 일품인 그런 노래 들어봤습니다. 우리의 DNA를 행복 DNA로 리셋합시다 라는 오프닝 멘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뇌는 속일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는데 미소 짓고 웃음 짓고 예, 아, 난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런 말들로 이런 마음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뇌는 그렇게 인지를 한대요. 아, 네가 행복하구나. 네가 안 아프구나. 그렇구나. 너 행복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입꼬리를 올리는 순간 아, 네가 웃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속이자고요. 속이자라는 말보다는 우리 뇌를 브레인을 좀 컨트롤하자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긍정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 나 너무 통증이 있어서 아파. 네. 아파. 이거보다는 아, 물론 뭐 아프죠. 네. 근데 이왕이면 좀 속여보자는 거죠. 아, 그래. 나 안 아파. 나 행복해. 나 엄청 힘든데. 나 괜찮아. 뭐 아무렇지도 않아. 좋아.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예, 그렇게 행복한 DNA 예, 그런 긍정의 말들로 우리의 뇌의 유전자를 항상 리셋시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 바이러스 DNA. 그러니까 항상 아침마다 그렇게 충전받고 그렇게 리셋하면서 그렇게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더 행복한 우리 해피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켈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비님 해피님 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그동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회복 중인데 오늘은 선비님 해피님 꼭 만나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너무 반가워요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네, 켈리님 꼭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해피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켈리님 위해서 예, 더 많이 건강하시라고. 행복 유전자로 리셋합니다. 하셨네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와, 저 배웠어요. 네, 행복 DNA 유전자로 리셋합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건강 다 회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켈리님 기도해 주신 우리 소피아님 참 마음이 예쁘세요. 고맙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3: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2: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3: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피츠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2: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3: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9: 오, 진짜 통 크네요.
8: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9: 단체 주문도 되나요?
8: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으로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에서 2부 도움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그 연예 소식을 보니까요. BTS 월드투어 아리랑인 LA가 LA 소파 스타디움에서 열렸다라는 이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파 스타디움에서 뭐 첫날 7만 명이 아미 팬들, 7만 명의 아미 팬들이 운집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 BTS에게 미국 로스앤젤레스 LA는 특별한 도시라고 합니다. 2014년에 데뷔한 지 갓 1년 된 그룹, 예, BTS는 무작정 그 당시 LA로 넘어왔어요. 힙합의 본토에서 힙합 유학을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길거리에서 직접 무료 전단을 나눠주면서 공연을 홍보했고요. 미국에서의 첫 쇼케이스도 LA에서 진행했습니다. 12년이 지난 오늘날의 LA는 그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BTS를 맞이했어요. 시위에서 그 BTS 주간, BTS 위크가 선포됐고 이를 기념해서 시청까지 붉은색 조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는 모두 이달 첫 주 LA에서 열리는 BTS 월드 투어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21년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이후로 4년 9개월 만에 LA에서 진행된 BTS 공연에 와 진짜 아미 팬들 대단합니다. 이 공연마다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응원하고 이 좋아하는 모습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7만 명이라는 아미 팬들이 모였는데 말이죠. 이 공연장 내에서는 능숙한 떼창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바디 투 바디에서 미뇨 아리랑이 길게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마지막하게 이를 따라 부르는 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연 도중에 이 관객석을 비춘 카메라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미들이 열정적으로 환호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65세 아미라고 자신을 소개한 팬은 BTS의 2016년 발매곡인 Young Forever를 집어넣어서 방탄 덕에 영원히 젊게 산다 이렇게 알려주는 팬말을 들기도 했어요. 또 다른 백발의 아미는 이 할머니는 BTS를 사랑한단다라는 문장을 This Granny Loves BTS를 그래미로 바꾸는 그런 재치있는 문구로 눈길을 끌기도 했어요. 최근에 미국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 측이 BTS와 아시안 팝 신설을 놓고 의견 차이를 빚었던 일을 좀 가볍게 꼬집은 거죠. BTS의 아리랑 듣고 계십니다. 아리가 났네 아리랑 외에도 LA는 BTS를 그리워했다라는 글귀가 카메라에 잡히자 이에 공감하는 듯한 다른 아미들의 환호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리랑 월드투어는 그동안 미국 템파를 시작으로 라스베가스, 시카고, 뉴욕을 비롯해서 이 캐나다, 토론토, 또 멕시코, 멕시코시티 등 미주 12개 도시에서 진행됐고요. LA 공연으로 북미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이런 순서는 아리랑의 이 아리랑이 시작된 지점에서 마무리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BTS 주간 선포식을 마치고 캐런베스 시장과 만나 이 도시는 BTS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 지난해 BTS 모든 멤버들
병역 의무를 마치고 곧바로 LA로 와서 컴백 앨범인 아리랑을 작업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BTS와 그 로스앤젤레스의 특별한 인연을 전 세계인들과 함께 축하하게 돼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했네요. LA 공연 아시죠? 1월 2일, 1일도 공연했었고요. 오늘도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5일, 6일 나흘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0: 참 낭만적인 가수예요. 조동진의 제비꽃인데 장필순과 함께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참 동화적인 노랫말을 갖고 있는 이 제비꽃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어디선가 읽었었던 그런 내용인데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 그 책 작품과 이 앙드레 슈바르츠바르트의 고독이란 이름의 여인을 읽고서 이 조동진 가수가 거기에서 그 책에 나오는 여주인공을 모티브로 해서 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참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한 거 맞죠? 예. 조동진과 장필순의 너무나도 멋진 명곡 제비꽃 들어봤어요. 제비꽃 하면은 나폴레옹과 조세핀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 조세핀이 제비꽃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비꽃이 예뻐요. 보라색. 예, 나폴레옹은 조세핀이 죽었을 때 그녀의 무덤가에 이렇게 제비꽃을 심었고요. 그 유배를 가기 전에 그 제비꽃을 로켓에 넣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목에 걸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예,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그렇게 항상 목에 그 제비꽃을 이렇게 해서 걸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책을 보면 나폴레옹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세계를 제패한 영웅이지만 자신을 지배한 진정한 정복자는 조세핀 뿐이라고. 그러니까 조세핀을 끝까지 그렇게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순정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둘만의 러브스토리니까. 그래도 뭐 지금까지도 그 로맨스가, 그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거 보면, 아, 참 많이 사랑했던 역사적으로 길이 남는 그런 러브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제비꽃 하니까 또 유난히 제비꽃을 사랑했던 그 조세핀이 생각이 나고 또 거기에 또 예, 나폴레옹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생각이 나네요. 참 멋진 노래, 명곡입니다. 가끔씩 제가 이 노래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이렇게 여유로우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0: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3: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비치 노래 들어볼까요? Hey, brother.

0: 네, 아비치의 Hey Brother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머나 세상에나, 론청님 반갑습니다. 아, 동진이는 고교 때 내 짝꿍이었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아, 진짜요? 조동진? 조동진 가수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 어떠셨어요, 조동진 선생님? 예, 가수 어떠셨습니까? 어땠나요? 고등학교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성격이었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런청님.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엄청 관심이 가는데요. 자주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투게더 자주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예, 조동진 가수 이야기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예, 저의 바람입니다. 예, 감사해요. 자, 오늘 어떤 임무를 좀 해볼까요? 네, 자, 타임라인 스케치. 자, 오늘의 인물은요, 안중근 의사입니다. 1879년 9월 2일 태어나셨어요. 대한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의군 참모중장입니다.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단죄하며 동양평화론과 대한독립의 의지를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그 리순 감옥에 수감 중일 때도 동양평화의 구상을 담은 미완에 져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참된 평화의 가치를 남기셨습니다. 안중근 의사 9월생이셨네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책을 엄청 좋아하셨던 분이시고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몸을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네, 안중근 의사의 유언이었어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조 마리아 여사입니다.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에 그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렸고요. 2008년 건국 훈장의 족장이 추서된, 그러니까 건국 훈장 애족장이 그 추서된 독립운동가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 갇혔을 때 일제의 명분 없는 공소제기에 타협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항소 포기를 권유했습니다. 당시에 보내신 이 편지는 한국 독립운동사의 상징적인 문장으로 남아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삼형제도 이 안중근, 안성녀, 안공군을 모두 독립운동가로 키워낸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안의사 서거 이후 만주와 상하이로 망명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을 수발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등 정말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쳤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말,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 참 어머니로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중의 안중근 의사에게 전달한 이 조 마리아 여사의 당부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은요, 영화 하얼빈 예고편이에요. 아, 안중근 의사에 대한 관련 영화도 참 많아요. 드라마도 많고요. 뮤지컬도 있습니다. 그 영화 영웅이라는 작품도 그렇죠. 2022년에 윤지군 감독 영화인데 이 동명이의 뮤지컬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하얼빈 거사 준비 과정부터 이 리순 감옥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다룬 대표적인 뮤지컬 영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하얼빈 2024년 오민호 감독 영화죠. 1909년 그 하얼빈으로 향하는 독립투사들의 추적과 투쟁을 다룬 액션 드라마 영화입니다. 그 현빈 주연 영화였어요.
1: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2: 범죄자들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오.
1: 독립이 되겠어. 자네 결정에 다른 동지들의 목숨이 달려있어.

0: 네. 하얼빈이라는 영화 살짝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도마 안중근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뭐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와 하얼빈 거사를 다룬 영화라고 할수 있겠지요. 오늘 들려드린 그 안중근 의사와 조마리아 여사의 이야기가 우리 가슴에도 깊은
1: 서대문
0: 울림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1: 영수사무실 차가운 바닥 부위 내 아들의 아들에게 내 딸의 딸들에게
0: 이 나라와 대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숭고한 용기, 그리고 그 뒤를 묵묵히 받쳐주었던 위대한 모성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그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1: 대안이 살았다. 거기 대안이 살았다.
2: 전중의
0: 힘겨운 순간마다 나를 있게 한 뿌리와 지탱해주는 마음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뜻깊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대안이 살았다라는 노래입니다. 뭐이 노래는 여러 가수가 불렀어요. 박정현, 이승환, 정동환 등이 참여해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재해석한 헌정곡입니다.
2: 전...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Me.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폭스 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이란과의 합의는 합의문이 쓰인 종이만큼의 가치도 없으며 이미 수많은 기회를 줬다면서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란군도 곧바로 대응에 맞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 재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이 국제 유가는 5% 안팎으로 급등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0를 넘어서며 7월 2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네팔 대홍수를 계기로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도 비슷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불안정한 호수가 늘고 주변 암석 지방까지 약해져 아르헨티나와 칠레, 페루가 대규모 빙하호 범람 홍수 위험에 노출됐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미국 하원이 2일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정치적 메시지 공세로 해석됩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결의안은 찬성 220표, 반대 192표, 기권 2표로 채택됐습니다. 공화당 전원에 민주당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카운티의 이 운명을 가를 논란의 도로세가 결국 11월 투표 용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프레즈노 카운티 고등표 법원은 1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주법 AB 1923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더라도 주정부가 세금안을 투표에 붙이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미 서부 지역에서 영업하는 11개 한인 은행들이 중동 전쟁과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한 경제와 경영 환경 속에서도 가장 최근 분기별 신용도 평점 조사에서 주류 신용 평가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인 은행들의 이 같은 평점은 JP모건 체이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와 웰스파고 뱅크 등 자산 규모 기준 전국 4대 은행이 모두 별 4개를 받았고 LA 카운티 최대 은행인 시티 내셔널 뱅크가 별 4개를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인 조인 킴 행장이 경영을 맡고 있는 텍사스주 사우스 웨스턴 내셔널 뱅크는 별 5개 평점을 받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고급 주거단지에서 희소 소아암 진단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 지역에 주택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20여 년 전 경고 문서가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단지가 들어선 땅이 원래 석유를 뽑아 올리던 유전이었고 사용을 마친 뒤 그대로 묻힌 폐유정이 지하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인 6종은 소아와 이 청소년의 뼈나 뼈를 둘러싼 연조직에 생기는 암으로 인구 2만여 명 규모의 단지 한 곳에서 6명이 확인됐습니다. SAT 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와 뛰어난 스펙을 갖추고도 명문대에서 줄줄이 불합격 고배를 마셨던 아시아계 남성이 대학가를 상대로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2013년 소수계 우대 정책의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대학들이 입학 에세이나 종합평가 등의 기법으로 우회적 인종차별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밝혀낼 주요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자,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태평양의 수온 상승으로 열대성 폭풍 마리가 이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이번 레이버데이 연휴 기간 남가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상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상예보관들에 따르면 현지 북상 중인 열대성 폭풍 마리는 이 컴퓨터 예측 모델에 따라 남가주 해안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이 폭풍이 남가주 지역으로 진입할 경우 연휴 동안 강풍을 동반한 폭우와 함께 높은 파도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국립기상청은 레이버데이 연휴를 맞아 해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강한 이안류와 높은 파도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남양을 바라보는 해안가 지역은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만 기상청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폭우와 홍수, 내륙 강풍이 발생할 확률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당국은 컴퓨터 스파게티 모델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폭풍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 추적하고 있으며
연휴 기간 이 해안가를 찾거나 야외 활동을 계획 중인 한인 주민들에게 최신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듣고 계십니다. 아메리칸 파이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사랑합니다.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 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의 고니.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맘나 뵙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9월하고도 두 번째 날인데요. 아, 혹시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하루를 지내다 보면 유난히 오늘이 아니길 바라면서 발걸음이 좀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아픈 데는 없는데 괜히 힘들고 지치고, 바로 그런 날이 오늘이 아니었으면 하지만, 사실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도 않고 뭐 영어로 하면 푸시하지도 않는데, 혼자서만 마음만 조급해지고, 또 글쎄요, 주변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방향을 다 걸어가고 있는데 나만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멈추고 있다라는 그런 멍청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죠. 오늘이 아니길 바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참새 아시죠? 새들 아시죠? 세상을 다 아는 날까지 퍼덕거리면서 날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는 생각과 함께 수요일 순서 한번 날아보겠습니다.

0: 아직 뜨겁잖아.
1: 네, 오늘 첫 곡으로는 좀 힙합 노래를 골라보았어요. 아이, 웬 힙합이야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죽기 전까지 날아야 하는 새. 앞서서 오프닝 멘트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네 인생이 하루하루가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침에 이제 일을 정리하고 나서 커피 한 잔 또는 뭐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드시면서 아이고 내가 뭐 한다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시면서 탄식을 하고 한숨 짓는 분들도 더러 계시리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고민한 만큼 좀 얻고 거두어야 되는데 택도 없이 모자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노력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주변 사람들 보면 별로 노력 안 하는데 운이 좋은 건지 뭐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리고 이런 거 보면 답답하고 속상한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안타깝게도 세상이란 게 그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거에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이고 비비안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 창에 보니까 또 많은 분들, 우리 한국에 계시는 통계님, 또 우리 로라님, 또 H님, 그 위에 모든 분들이 담소하시는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날이 있죠. 뭐 갑자기 뭐 누군가한테 뭐 털어놓긴 좀 그렇고, 아 이런 거 털어놔봐야 뭐 하나, 그래서 조그만 거 같은데 나한테는 마음에 크게 와닿고, 또 혼자 꿀꺽 삼키기에는 좀 뭐 목에 걸리는 그런 감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뭐랄까요, 별일 없었어 라고 자기 위로를 하지만 그 말 뒤에 내가 가진 그 수많은 피로들, 또 작은 상처들이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어른이라는 그 잣대와 기준점이 글쎄요, 뭐 어떻게 티도 못 내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는 원래 그런 줄 알았다, 엄마는 원래 그런 줄 알았다, 그 주인공들처럼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지금 3시가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해보고 우려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밤이 찾아온다라는 그 사실, 그래도 어둡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내가 표정을 들키지 않고 감출 수 있고, 어떻게 하루에 숨도 좀 고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의 쉼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순간의 걱정, 또 내일이 오는 그런 걱정도 너무 그렇게 부딪히지 마시고 잠시 좀 어디다가 맡겨두시고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셔서 함께 즐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즐긴다는 게 뭐 웃고 떠들어야만 즐기는 게 아니고 내 잠시 피곤한 감정을 숨겨놓고 편안함과 함께 저희와 나눈 음악들, 또 작은 소소한 이야기들로 함께 5시까지 하루의 피로를 녹이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려봅니다. 순철님, 눈만 똑바로 뜨고 살았어도 예, 반갑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 점심 얘기는 제가 잘 나누지 않는데 오늘 점심은 여러분 어떤 걸 드셨어요? 이럴 때가 있죠. 점심 먹어야 되는데 매일 먹는 점심인데 오늘은 뭘 먹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니 콩국수 먹을까? 아니 비빔밥은 어때? 뭐 여러 가지 고민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난 노래 우리 통계님이 또 주셨어요.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 이 노래 듣고 한번 내일 점심 골라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2: 좀 있으실 겁니다. 식사는 해야겠고 뭘 먹을진 모르겠고, 그럴 땐 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0: 내일도 만나요.
1: 네, 오늘 결정하셨습니까? 뭐 먹을지 고민한다는 그런 재미난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점심들은 잘 하셨죠? 저는 오늘 나름대로 맛나게 먹었어요. 갑자기 어니언링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햄버거 가게를 지나치다가 어니언링만 시켜가지고 케찹이랑 얻어서 차 안에서 시원하게 음악 들으면서 시원한 콕과 함께 먹으니까 한 끼 식사가 되더라고요. 오늘 셋인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렇듯 운전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주로 보면은 어떤 때는 뭐 타코 같은 거 또 햄버거 같은 거 이런 거는 차에서 간단히 해결할 때가 많은데, 아마 김밥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일 영업 다니시거나 볼일 보러 다니시거나 운전이 직업이신 분들은 특히나 차에서 요새는 더워서 내리고 뭐 하기 번거롭고 또 덥고 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H님 오셨네요. 다 모였네요. 안녕하시고 연락 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음식 중에 말이죠. 음식 얘기하다 보니까 의외로 비벼서 먹는 음식이 많습니다. 물론 뭐 비빔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밥에다가 뭐 고추장을 비벼서 된장보리밥 같은 거 먹을 때도 있고, 또 열무김치 넣으면 열무 뭐 비빔밥이 되고, 그 이외에 그냥 계란 후라이를 넣어서 비비면 계란 비빔밥이 되고, 그 이외에도 모든 걸 사실 비빔국수도 그렇고 비빔냉면도 그렇고 다 비벼야 먹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양식에도 보면 의외로 비벼서 먹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샐러드도 드레싱을 얹어가지고 막 비벼서 먹으면 비벼서 먹는 거고, 스파게티 파스타도 소스를 얹어서 막 비벼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비빈다는 거,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용한 양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곡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도 제가...

네, 재밌죠? 아, 비벼라, 비비랑 깨, 겁나게 비벼불어라. 아, 뭐 이런 재미난 노래였습니다. 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AM 150 그 웹사이트에서 아주 또 멋진 코너가 생겼습니다. 별이 언니의 타로라는 거. 의외로 그 젊은 분이나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나 타로에 관심이 있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LA 한인타운 어딘가에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카드를 펴주는 그 이웃 언니 같은 우리 별이 언니가 진행하는 인터랙티브 타로 코너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자, 마음속에 질문을 떠올리고 버튼을 누르면 78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 또는 과거 현재 미러를 짚어주는 세 장이 뒤집힙니다. 자, 이 카드는 말이죠, 1909년 오리지널 라이드 웨이트 덱 원판 그림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용은 무료이시고요. 자,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또는 홈 화면에 별이 언니의 타로 배너를 누르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 자, 오픈 기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소반에서 제공하는 50불 식사권 10명을 오픈 기념해서 9월 한 달간 참여자를 추첨해서 10분께 드리도록 합니다. 등록은 타로 페이지에서 버튼 한 번이면 끝납니다. 굉장히 쉽죠? 이달 말까지고요. 저희 그 등록 후에 카드를 1회 이상 뽑은 분한테 해당이 되고요. 발표는 10월 1일 날 목요일입니다. 당첨자 개별 연락을 하거나 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 공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당첨 발표 소식과 코너 소식을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죠? 자, 하지만 이 별이 언니는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0: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저희 라디오 소리 앞으로 이 별이 언니의 오늘의 카드 등 코너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아울러 AM 라디오 서울 1650 저희 웹에 들어오셔서 프로그램에서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를 배너를 클릭하시기만 하면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노란데 오픈 책 참여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 사랑방 식구가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1: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0: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1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네, 민혜경의 약속은 바람처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과는 누구나 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고 있고, 사과는 뭐 그냥도 먹고 주스로도 먹고 여러 가지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사과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뭐 그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제 기억으로 홍옥이라고 이렇게 반짝거리는 사과가 있는가 하면, 특히 겨울에 국광이라는 사과가 있었고, 뭐 한참 전에 부사라는 종류가 나오고, 또 노란 사과도 있고 종류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사과보다도 사실 그 식이섬유라는 게, 아시겠지만 사람의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탄수화물인데, 사과보다 의외로 배가 좀 더 한 1.5배 정도 식이섬유가 많은가 하면은, 또 여러분 팥 알죠? 저는 개인적으로 단팥죽, 팥빙수, 굉장히 팥밥도 많이 해먹는데 팥죽도 많이 먹고, 자, 그게 한 사과의 3배 정도가 식이섬유가 많다고 하고, 그 수종과 좋아하시는 곶감 아시죠? 또 요새는 그 홍시를 이렇게 곶감처럼 해가지고 냉장고에 올려서 먹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과보다 6배 정도가 많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이런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아이고, 로사님도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자, 범영이 오빠가 여러분을

0: 네, 김범용 씨의 그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2: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1: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2: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통계님 어김없이 오셨고요. 지금 통근 버스에 몸을 싣고 계실텐데 LA는 약간 더위가 조금 꺾인 것 같은데 아직도 대구는 많이 덥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9월에 진입했으니까 조금 날씨가 수그러들지 않을까. 곧 우리나라는 커밍 순입니다. 바로 단풍이 우리 앞에 오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10월의 그 단풍, 이렇게 뭐 사진으로 보던 유튜브로 보던 설악산, 내장산, 각종 산들에 물들인 그 단풍은 미국의 단풍과는 또 다른 맛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비비아님 듣고 계십니까? 펄 시스터즈입니다. 사랑의 교실.

네, 펄 시스터즈의 음성이었는데 펄 시스터즈 하면은 보통 커피 한 잔을 떠오르게 되는데 이 사랑의 교실이라는 노래도 꽤 펄 시스터즈한테는 중요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어릴 적에 어렴풋이 졸업하고 친구들이 떠나면 잘한 마음이겠지만 세월이 지나도 너무 좋다고 표현도 좋고 그만한 옛날에도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담은 것 같다고. 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도 저희 부친 되시는 이봉조 씨가 작곡한 노래이기도 하고 정훈이의 안개가 제1회 70년도 동경가요제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71년도 제2회 동경가요제가 이 노래로 출품해서 입상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노래는 원래 1971년도에 개봉한 영화 연애교실의 주제가로 원래 발표가 됐던 펄 시스터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봉조 씨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모르셨던 사실일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뭐 유행하던 가수들이 많이 있었죠. 말씀드리지만 펄 시스터즈, 또 바니걸스, 또 가수 현미 씨, 또 한명숙 씨 등등 많은 가수들이 있는데 몇 해 전에 이곳 LA에서 생을 마감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위키리라는 가수분이 눈물을 감추고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지금 발표가 됐으면 훨씬 더 인기가 있지 않나. 아마 미스터트롯 나오는 친구들이 불렀으면 굉장히 더 유행을 시키지 않았었나. 누군가 이 노래를 미스터트롯이나 무명전설에서 불러준다면 역주행할 만한 찬스가 있는 그런 노래,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일단 들어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눈물을 감추고.

네, 눈물을 감추고 위키리의 음성이었습니다. 순철님, 제 허스키한 보이스로 불러도 좋을 듯하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아, 큰형부가 술 드시면 잘 부르시는 노래 눈물을 감추고. 아, 비비아님 그러셨군요. 자, 내친 김에 그 당시에 유행하던 아, 이 노래 또 굉장히 기억 많이 하실 거. 혹시라도 70년대에는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시절이라서 혹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친구분들 중에서 월남을 직접 참여했었던 분들도 더러 계시리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이 노래는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위안이 되고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이 노래가 음원인데도 음질이 이렇게 좀 안 좋습니다. 아마 그 LP판 초창기 때 나왔던 것인데 그 이렇게 그 스크래치라고 그러죠. 기스가 좀 많이 나서 저희가 듣기가 많이 불편할 정도라서 양해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순철님, 이 노래 들으니까 아 그렇죠. 지금은 다 고인이 되셨지만 남철 남성남 씨의 그 세 발짝 가다가 획돌고 그랬던 그런 많은 웃음을 줬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 당시에는 뭐 역시 원맨쇼의 달인 백남봉 씨 또 남버원 씨 또 신선삼 씨 쓰리보이 배삼룡 구봉소보다 또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흉내내기를 잘하고 비행기 소리 폭탄 소리 세 사람이 모이면 드라마 한 편이 나올 정도의 그런 멋진 개인기들을 갖고 있던 지금에 있는 개인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지만 그때는 진짜 마이크 하나 가지고 우리를 아주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주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코미디 하시는 분들의 또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레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3: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3: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 오브 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서 이제 1부 끝곡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우리 광고 전에 순철님 얘기대로 남철 남성남 씨의 그 독보적인 두 사람이 세 발짝 갔다가 갑자기 틀면서 화 했던 그런 그 당시에 이제 이주일 씨가 막 나와서 저희 코미디계에 아주 하늘을 뒤덮은 헤이 그러면서 단단 수지큐 음악으로서 오던 그런 시절 얘기 참 그립습니다. 자, 우리 아줌마 파워라고 하죠. 우리 풍금 씨의 브라보 아줌마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3: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2: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4: 213-388-5600 융자나라.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8: 오, 진짜 통 크네요.
7: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 원 플러스 원에 드립니다.
8: 단체 주문도 되나요?
7: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6: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9: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6: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9: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2부 첫 곡은 모처럼 만의 R&B 노래 End of the Road, 여러분 잘 아시는 보이스 투 맨이라는 그룹, 너무 유명해서 저희 내한 공연도 한두 번 했고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라스베가스에서 쇼를 하고 많이 활동하는 그런 R&B의 대표주자 우리 보이스 투 맨의 End of the Road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이죠. 이 시간을 어김없이 찾아주셔서 우리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민산삼한방병원의 우리 서영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베키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4: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4: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해요.
0: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서영수 원장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5: 네, 안녕하셨습니까?
0: 네, 저 일주일 동안도 똑같이 바쁘게 지내셨죠?
15: 아, 예.
0: 아, 괜찮아요. 전화 좀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항상 바쁘시니까. 아,
15: 전화가 왔네요.
0: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예.
15: 지금 조금 있으면 통화할게요.
0: 네.
15: 지금 방송 시작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15: 여보세요?
0: 네, 좀 꺼내시고. 자, 항상 바쁘시지만 이게 한 주 한 주 조금씩 이제 그 환자들이 비슷하게 올 때도 있지만 또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올 때도 있죠. 환자들이 다양하게.
15: 맨날 다르죠.
0: 아, 맨날 네, 달라요.
15: 철 따라 달라요.
0: 아, 철 따라 달라요. 네. 자, 이제 뭐 9월이 이제 어쨌든 됐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덥다는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15: 예.
0: 예. 그렇게 되면 주로 어떤 환자분들이 찾게 되나요?
15: 예, 가을이 되면 이제 찬바람이 불죠.
0: 네네.
15: 폐 기능 환자들.
0: 아, 폐 쪽으로.
15: 알레르기 환자들.
0: 아, 예.
15: 알레르기 예상할 때고.
0: 그래서 오늘 뭐 방송 시작하면서 일단 어떤 환자분이 또 고생하시다가 굉장히 좀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15: 예.
0: 그래서 일단 전화 연결 한번 해서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예, 이분이 그 처음에 오셨을 때는
0: 네.
15: 우측 엉치가 쏟아지는 것 같이 아파가지고
0: 아 오른쪽 엉치가
15: 예, 예. 잠을 못 주무세요.
0: 네네.
15: 그다음에 우측 어깨가 뒤로 돌아가지를 않아.
0: 아.
15: 그 허리는 맨날 아프고.
0: 맨날 그냥. 아프고.
15: 네. 이제 그걸 한 석 달 동안
0: 네.
15: 치료하셨어요. 3월 네네. 9일 날 오셨으니까
0: 네네.
15: 9월 달 됐으니까 네네. 그건 다 나으셨는데
0: 네.
15: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알러지도 고쳐요.
0: 오, 야, 그렇구나.
15: 알러지는 병이 아닌데요.
0: 네, 네, 네, 네.
15: 그래서 침을 한 두 번 놔드렸는데,
0: 네네.
15: 20년 먹던 알러지 약을 끊으셨답니다.
0: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네,
15: 그래서 오늘 좀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위해서 특별히 아마 전화로 인터뷰 해주실 거예요.
0: 자, 그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0: 모르는 전화해서 안 받으시나 혹시?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네네네. 네. 아 예.
1: 아까 전화가 오셨는데 네, 아.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0: 네네네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신 사례가 있는 분의 인터뷰를 들으면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분은 네. 이제 이 코 알러지 때문에 여보세요?
2: 예.
1: 방송국에서 아. 전화가 가면 받으세요.
2: 예.
1: 예.
0: 네. 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213-500에
1: 4592
0: 500에 4592 맞죠?
1: 네
0: 4592
1: 여기 전화를 끊으세요. 아. 아, 3자 통화가 됐나?
0: 아니요. 제가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쪽 전화를 끊으시라고 하세요.
1: 여보세요?
2: 네, 전화가 왜?
1: 여 전화를 끊고요. 방송국에서 네. 전화가 한번 받으세요.
2: 네.
0: 네. 네, 끊으셨어요?
1: 네.
0: 213-500-4592 네. 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아 유병철 선생님이세요?
3: 예예. 예.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우리 서영수 박사님과 예. 함께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3: 예.
0: 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뭐 엉치 쪽으로 힘드셔가지고 알러지까지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 잠깐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제가 처음에는 그 좌골신경통이 딴 데서 치료를 했는데 한 두 달 다녀도 안 나가지고
0: 네네
3: 그 소원장님한테 누구 소개를 받고 갔어요.
0: 네
3: 그 지금 완치가 거의 됐어요.
0: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된 일입니다.
3: 한 3개월 치료를 받았어요.
0: 네 아 그러셨군요. 네. 그 지금은 좀 네. 약도 안 드시고 생활하시는데 많이 그럼 좋아지셨겠네요.
3: 네 네, 원래 저는 그 뭐 소염제나 이런 진통제를 안 먹거든요.
0: 아, 예, 그러세요.
3: 나이 네. 먹으면 그 신장에 문제가 생길까봐.
0: 아,
3: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 심이나 부항은 그 약이 아니니까.
0: 네네, 그렇죠.
3: 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선호를 했어요, 제가.
0: 네, 아, 그러셨군요. 아마 네. 그 우리 원장님 만나시면서 그 궁합이 잘 맞으셔서 고생하시던 거 약도 네. 안 드시고 이제 알러지도 그럼 네. 많이 나으셨어요?
3: 알러지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좌골신경통이 다 나니까
0: 네.
3: 원장님한테 알러지도 치료하시냐고 그랬더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0: 네,
3: 그래가지고
0: 네.
3: 그 침 맞고 그래가지고 지금 약을 끊었어요.
0: 아,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 네.
3: 근데 알러지가 이게 네. 보통병이 아니에요.
0: 아,
3: 병이죠, 무의병이에요.
0: 아, 그렇죠. 너무 힘들죠. 막 간질간질하고 네. 콧물 나고 재채기 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3: 콧물 재채기 나고 네. 뭐 하여튼 좀 어려운 거예요. 여기 캘리포니아는 뭐 웬만한 사람은 거의가 그걸
0: 그렇죠.
3: 알고 있더라고요.
0: 그렇죠. 여기가 좀 건조하고 그래서 그게 심한 사람들이 많죠.
3: 네. 네. 그 저는 좀 뭐야 이거 오랫동안 알았는데 다행히 네. 그렇게 쉽게 날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0: 아, 네. 아무쪼록요. 아무쪼록 앞으로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3: 네, 그리고 네. 하여튼 알러지를 앓고 계신 분들은
0: 네.
3: 꼭 약을 먹어야만 치료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0: 아 그러셨군요. 네.
3: 네.
0: 한 말씀
3: 네.
0: 주시죠. 네. 네.
3: 잘 저 뭐야 원장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0: 네네
3: 아주 로또 맞았어요. 로또.
0: 알겠습니다. 네네 로또 맞으셨대요.
1: 네. 그 저기 어렵게 전화 인터뷰 해주셔서
3: 알러지가 이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3: 네, 시즈 때도 없이 그냥 뭐 재채기 오지, 콧물 나지.
0: 그러니까요.
3: 네.
1: 네. 우리는 알러지는 병 네. 취급을 안 하거든요.
3: 네, 이상입니다. 뭐 더 말씀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0: 아니요, 괜찮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세요.
0: 네. 네. 아, 근데 생각보다 제가 통화해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알러지가 보통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알러지를 고칠 수가 없는 게요.
0: 네.
1: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0: 아.
1: 우리는 알레르기 그냥 고치는 병이에요.
0: 네, 예.
1: 병이 아니고.
0: 아, 당연히 고치는 걸로 네, 알고 네, 계시는구나.
1: 증상이에요, 증상.
0: 아, 증상 중에 네. 하나다. 근데 우리 유 사장님은 또 보통 병이 아니래잖아요. 네. 겪으시고 나니까.
1: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고추장, 된장국은
0: 네.
1: 한국 식당 가면은 당연히
0: 아,
1: 있잖아요.
0: 예, 예.
1: 근데 미국 식당 가면은 없죠.
0: 없는 거죠. 예.
1: 알러지가 만약에 된장국 먹고 나는 병이면은
0: 네.
1: 된장국 먹으면 그냥 나아요.
0: 어...
1: 그런데 뭐 토스트나 저기 그 뭐죠 애국 식당에서 먹는 스테이크 먹어서 안 났거든요.
0: 네, 안 났죠. 네. 예.
1: 그거하고 같아요. 비유가.
0: 어...
1: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환자들 운에 따라가더라고요.
0: 네, 네, 네.
1: 내가 이제 연세대학교 강의 들으러 가면은
0: 네.
1: 어, 교수 한 분이 이 목 디스크,
0: 예.
1: 목 디스크에다 알레르기까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냥 고쳐주겠다고.
0: 오.
1: 그래서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0: 오.
1: 그때 당시에 저 82살 먹은 할머니가 목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한 일주일 치료 오고 나섰어요. 그래서 그 사진까지 다 보여줬어요.
0: 네.
1: 이 목 디스크는 크게
0: 예.
1: 우리로에서는 우리 쓰는 말로
0: 네.
1: 돈이 안 되는 병이다.
0: 아,
1: 너무 쉽게 고치니까.
0: 네, 그렇죠.
1: 그러는데 말을 안 듣고 입원에 와서 보니까 목을 자꾸 가리더라고요.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0: 아,
1: 그래서 목에 흉터가 생겼는데
0: 네.
1: 아픈 것은 여전히 아파요.
0: 아,
1: 그러니까 이분은 된장국 찾아야 되는데 전부 된장국 안 파는 애국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만 먹은 거예요.
0: 아, 그랬구나.
1: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운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근데 지난번에 왔던 이제 박사천 의원,
0: 예, 예,
1: 저 동기,
0: 예, 예.
1: 저 동기,
0: 예.
1: 동문이죠, 우리
0: 예, 예.
1: 회장님.
0: 예.
1: 그분은 그날 다음 날 와가지고 지금 멀쩡해요.
0: 아, 그렇구나.
1: 예, 그건 이제 척추관 협착에서 와가지고.
0: 네, 네.
1: 어, 3번, 4번은 위로 탈출이 됐고 5번은 옆으로 탈출이 됐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우아래로 같이 탈출이 되니까 사람이 이 걸어다니기가 힘들 정도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사무실 가면은 서있질 못하고
0: 네네.
1: 앉지 못하고 누워있어야 되고
0: 아.
1: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어, 한번 물어봤어요. 이걸 왜 한약방 안 가고 그렇게 아프게 견뎠냐.
0: 네네.
1: 어딘들 안 가봤겠어요.
0: 그렇죠. 예.
1: 뭐 수십 군데 소개를 해줬는데
0: 어.
1: 마음이 와 닿는 데가 없어서
0: 아. 아,
1: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0: 어,
1: 그러는데 이제 나보다 형님이라고 그래요.
0: 아, 예.
1: 형님 말씀 들어보니까 딱하니 들어맞더래요.
0: 네네. 어.
1: 그래서 와서 한 두 번 치료했나?
0: 예.
1: 그러는데 허리는 아픈 거가 없어졌는데
0: 네네.
1: 종아리 외측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0: 어...
1: 그래갖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거예요.
0: 어...
1: 그 척추관 협착에서 오는 통증은요,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0: 네.
1: 그 통풍이 반드시 겹치게 돼 있어요.
0: 아, 통풍까지.
1: 예, 예. 예. 예. 왜냐면 신장에서 요산을 걸르지 못하니까
0: 네.
1: 그 요산이 돌아다니다가 그 척추관 협착돼서 신경 있는 데 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0: 아...
1: 이게 허리에 있는 세포가 다리로 가 있으니까
0: 네.
1: 세포가 죽어버리잖아요.
0: 네, 네.
1: 그럼 바로 요산이 달라붙으면서 내 살인데도 내 살을 못 만져요.
0: 네,
1: 어떻게
0: 네.
1: 아프던지. 아.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틀만 참아봐.
0: 네, 네.
1: 이틀 참고 나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 전에 안 아픈 상태로 돌아갔다고.
0: 아,
1: 그러니까 병은 고치는데도 그 자기 그거
0: 그렇죠.
1: 운이 있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와이프 레슬리가
0: 네.
1: 이게 저 아토피 때문에 가려워서 그 한 7년 넘게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0: 네, 네.
1: 그런데 병원에 가도 안 닿고 얘기해도 어디 가도 안 났으니까
0: 네, 네.
1: 흥미 자체가 없대요. 근데 멀리서 와야 되니까
0: 네.
1: 같이 차를 타고 오면은 칼플라인을 쓸 수 있잖아요.
0: 네.
1: 칼플 데이도 따라와 준 거예요. 그래서 왔으니까 한번 봐달라고.
0: 네네.
1: 그래서 보니까 양쪽 겨드랑이 다 헐었어요, 덩어리 쪽으로. 아. 그래갖고 가려워서 긁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네. 오른쪽 그 늑간신경통
0: 네네.
1: 대상포진이 겹쳐 있어요.
0: 네네.
1: 그 자리 어. 늑간신경통에는 아주 고치기가 쉬워요. 아프기는 무지하게 아픈데
0: 네네.
1: 그 신경줄이 있어요.
0: 네.
1: 줄 찾아가 쭉 하면서 찢어버리면 돼요.
0: 아 그랬구나. 네. 네.
1: 그래서 그 이제 어혈이 모여 있는 데를 진짜 이제 불로 지지듯이 그렇게 아픈 통증이 오거든요.
0: 네.
1: 그 자리 피 뽑아버리는 거예요.
0: 오,
1: 그 안에는 그래. 어혈이 들어있어갖고
0: 네.
1: 어혈의 그 세포골이 바늘골이에요. 그걸 그다 퓨린체라고 그래요.
0: 네네.
1: 그거 뽑아버리면은 안 아프죠.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세 번째 치료하러 와가지고는 나를 끌어안고 천재라고 그래요. 날 보고
0: 아,
1: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0: 네.
1: 글쎄 세 번 맞았다고 이렇게 나설 수가 있냐고 이해가 안 간대요.
0: 네.
1: 그래서 머리 뒤통수는 가려울 텐데 그랬더니 아 그것도 안 아파요. 안 가려워요. 그 진물 나든가 다 들어갔어요.
0: 네.
1: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에 얘기해서 이건 병이 아니야. 증상인데 양방 용어는 혈열이다.
0: 아.
1: 피에 열이 나면은
0: 네.
1: 가렵든지 아프든지
0: 네.
1: 열이 나면 이 기혈 소통이 안 돼요.
0: 네네.
1: 침 놔주고 기혈 소통 시켰잖아요.
0: 네.
1: 불통, 측통.
0: 네.
1: 이 혈자리들이 막혀가지고 어혈이 막혀 있으면은 그게 세포가

0: 된장국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근데 스테이크만 먹으니까 안 낫는 거예요.
1: 그렇죠. 아까 그 우리 유사장님 말씀대로 그 우리 박사님께서는 뭐 알러지는 병도 아니고 증상이라지만 당하는 분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0: 제가 아픈 건
1: 그런
0: 엄청
1: 것들이
0: 아프거든.
1: 필요한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요. 그다음 폐한증이라고 그래요. 폐가 차가우면은 겁을 먹고 차운 대로 더운 데서 찬 데로 간다든지 차가운 데서 더운 데로 온다는데 적응이 안 되니까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1: 그래서
0: 재채기
1: 그렇구나.
0: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폐로
1: 그렇죠.
0: 많이 들어가죠. 폐가 부족하니까 작용을 하는 거예요.
1: 그랬군. 네.
0: 그러는데 제가 주는 금옥단은 어때요?
1: 예.
0: 심장열 내려버리면
1: 그렇죠.
0: 심장열이나 폐열이는 심장 기능이나 폐
1: 그렇죠.
0: 기능은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1: 네네.
0: 못 내려가면은 알러지 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깨 아프고 뒤통수 아프고
1: 네.
0: 중풍 오고 그 다음에 치매까지 가는
1: 아,
0: 거예요.
1: 그러셨구나.
0: 근데 그걸 내려주면은 아랫배가 따스워져요.
1: 네.
0: 아랫배 따스운 사람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없죠, 당연히.
0: 병이 없어요. 아랫배가 따스우면 심장열이 밑으로 끌려가는데 그거 아프지 않으면은 또 전화가 또 오는데 방송 중에 10분
1: 아,
0: 있다 갑니다.
1: 전화를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중에 전화를 받으면 안될것
0: 이게 또 껐다고 껐는데 안 꺼지네.
1: 같아요.
0: 아이 또
1: 아,
0: 그냥
1: 천천히
0: 갑시다.
1: 끄세요. 자,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금옥단 얘기 나오신 김에 또 프로모션 이야기 좀 해주세요.
0: 프로모션인데 이제 10개면 그 1200불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600불에
1: 아,
0: 5분만
1: 600불에
0: 해드릴게요.
1: 5분만.
0: 그리고 내일 모레 약을 이제 다 떨어지고 내일 모레 새로 만들거든요.
1: 이제 다 떨어지고 만들어요.
0: 요번 전화하시는 분들한테만 5분한테는 500불씩 드릴게요.
1: 오, 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100개를 사시면 5,000불이고
1: 아,
0: 딱
1: 그렇구나.
0: 5분입니다. 선착순이에요.
1: 알겠습니다. 자, 또 노인벽사단 어떻게 되나요?
0: 노인벽사단은 이제 위장 기능이 거꾸로 올라왔을 때 잘못하면 중풍을 맞거든요. 원래는 치매하고 중풍 예방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장이나 소장병, 위장병은 다 들어요. 그것도 10개면 1200불인데 요거는 그것도 500불에 다섯 사람을
1: 좋습니다. 아주
0: 부도갈게요.
1: 프로모션이.
0: 그리고 이제 산삼. 산삼이 이제 재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1: 네네.
0: 정가에서 3분의 1. 3800불이면 그냥 1200불이면 드릴게요.
1: 그렇구나.
0: 올라가면서 다 드릴 테니까 오시면 됩니다.
1: 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서영수 박사님 또 유튜브 들어가시면 성민 산삼만 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0: 바로 나와요.
1: 예.
0: 그러면 내 얼굴이 나와요.
1: 네네.
0: 얼굴 그걸 클릭을 해야 동영상이
1: 아,
0: 나와요.
1: 그럼 동영상 치료 사례가 나오고 여러 가지 하시니까
0: 근데
1: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0: 라디오가 지금껏 인터넷 방송하는 것은 올라오는데
1: 네.
0: 그냥 얼굴로 안 나오고 그것만 나오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1: 아, 그렇죠.
0: 이 동영상을 딱 치면은 그 고메즈라고 이제 멕시칸 친구가 중풍 걸려가지고 못 걷던 걸 나오고 또 82살 92살 잡수신 어르신네가 20년 동안 아프다가 아침 한방 맞고 걸어가는 게 그게 나와요.
1: 알겠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고 뭐 위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팔가와 호바트 코너에 보시면 아주 큼지막하게 단독 건물로 뒤에 파킹랏이 마련돼 있고 213-503-3304로 전화 주시면 바로 연결하시니까 방송 마치자마자 전화 주시고 만일에 뭐 통화 중이시거나 그런 메시지 남겨주시면 일일이 다 대답해 드릴 거니까 항상 우리 서영수 박사님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뭐 알러지가 됐건 허리가 됐건 일단 찾아가서 방문하셔서 좀 내가 맞는 정답을 찾아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고통 없는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자,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0: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유튜브 가서 들으시면 되겠고, 이 약은 항상 가지고 계시면은 좋으니까 여행 가시거나 집안에 이머저시가 생겼을 때 위해서 딱 금옥단 10개하고 벽사단 10개는 항상 구비하시고요. 이제 이머저시 갈 일이 없어져요.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나오셔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동안 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그리고 생방송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은 해드리고 아까 알레르기 얘기했잖아요. 알레르기는 치료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1: 알겠습니다.
0: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3: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3: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8: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네, K-윌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꽃이 진다.

케이윌의 차분한 음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또 인사 오셨네.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기를 바라고. 참 우리 비비안님께서 그 조건의 모래성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참 모래성이 나름대로 또 사연이 있습니다. 딱 특별한 사연은 아니고요. 지금 항상 매일 와주시는 우리 세인트님, 제 친구, 아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혹시 기억할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우리 그 세인트님이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제 기억에 뭐 대구 쪽 포항 쪽으로 해서 부산까지 갔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세인트 옆에 차를 타고 부산 가서 하루 일 보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뭐 전복죽 한 그릇 먹고 이렇게 남해안 쪽을 이렇게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고, 제가 그때 집에서 이렇게 그 전축이죠. 거기다가 이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를 서로 들으면서, 저는 주로 잠을 자고 세인트 혼자서 운전을 했던 그런 추억과 기억이 있는 노래인데, 그때 모래성을 같이 들으면서 감상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벌써 제가 볼때한 30년은 좀 넘은 것 같아요. 30, 한 3, 4년? 야, 그러니까 오래된 노래죠, 이 노래도. 세인트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노래, 마침 또 비비안님의 선곡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의 차분함을 만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조관우의 모래성 함께 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작곡가 하광훈 씨, 대표적으로 홀로 된다는 것을 비롯해서 지금 이 조관우 씨의 늪이란 노래도 작곡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불렀던 첫사랑 나비의 꿈을 작곡해 준 하광훈 씨, 이것이 그 당시에 그 메모리 앨범이라고 해서 그 리메이크의 어떤 한 장을 열었던 그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하광훈 작곡으로. 거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꽃밭에서, 님은 먼 곳에, 뭐 애모 등등, 이 앨범 하나로 아마 그 우리 조관우 씨하고 하광훈 씨의 인생의 어떤 또 다른 시발점이 됐던 그런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우리 또 비비안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곡을 알게 됐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주시는 선곡, 또 작은 이야기들, 그것이 방송의 밑거름이 돼서 이렇게 방송을 꾸며나가고, 마치 흰 도화지에 우리가 물감을 드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다른 물감을 드리고 다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친구분들이 좀 즐기시고 잠시나마 오후 시간을 좀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게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8: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9: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8: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10: 용자나라, 좋은 나라.
11: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텍스.
12: 오, 진짜 통 크네요.
11: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 원 플러스 원에 드립니다.
12: 단체 주문도 되나요?
11: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또 편안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3시부터 5시까지면 저도 일상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조금 부족해지고 당이 좀 떨어지고 지금은 저도 이제 좀 출출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마 모든 여러분들도 하루의 일과를 보내다 보면 지금 시간이 가장 좀 뭐랄까 시간이 좀 시계가 덜 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 받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런 시간에 항상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찾아와 주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 채팅방에 채팅을 올려주시는 비비안님을 비롯한 우리 세인트님 그 이외에 모든 분들도 그렇고 카카오 책에도 오시는 모든 분들 또 그 이외에 함께 귀로 즐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제가 하루하루 방송을 할수록 여러분과 함께 저는 생각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나 이런 욕심도 부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좀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아, 비비안님 의리의 사나이 우리 세인트님 멋지다고 그날의 추억이 또 오시길 이렇게 또 저 혼자 복이 많은지 4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이 매일 방송에 들러주고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복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요일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특히 연휴가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은 금토일 3일 연휴인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디 바람 쐬러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항상 타운을 지키고 사수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좀 더 기운 나시게 제가 금요일까지는 최대한 저도 열심히 여러분께 방송하고 또 4월 7일은 공휴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곁을 지키는 그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바닷소리 시원하시죠? 네, 김원중의 바위섬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0: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제주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세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강아지 영상을 15분 동안 시청하면 혈압과 스트레스 지표가 안정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 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실시된 것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뭐 세계 공통 아닐까요? 연구팀은요, 강아지 특유의 큰 눈과 둥근 얼굴 등 사람의 애정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이른바 베이비 스키마 특성을 분석해서 시청자가 마치 강아지와 직접 눈을 맞추는 듯한 경험을 하도록 카메라 시선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자주 올라오는 쇼폼처럼 짧은 영상이 아니라 물놀이하는 강아지, 새끼를 돌보는 어미 개 등을 담은 적어도 3분 분량의 5편, 총 15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5분 동안 쭉 보고 나서는요, 수축기 혈압이 평균 7, 이완기 혈압이 평균 5가 낮아졌습니다. 맥박도 분당 4.12회에 줄어들었습니다. 안정됐다는 거죠. 심리적 스트레스도 개선됐습니다. 총 기분 장애 점수라는 게 있다는데요. 긴장이나 우울, 분노 등을 종합하는 그런 점수인데 역시 낮아졌습니다. AM 1190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여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물질과 영성, 진리, 훈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신명기 8장 3절 274페이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굶기시고 맛있는 거 못 먹게 하시고 옷도 한 벌 신발도 하나 물도 가끔 이렇게 먹이신 이유가 뭐라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는 광야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의 삶이 있게 하시는 이유가 헐벗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못 먹게 하시고 이런 이유가 안 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나는 내가 떡으로 사람이 사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물질을 앗아가신다는 거죠.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을 알게끔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 얘기만 하나 할게요. 우리 그레이스가 좀 심심해하니까. 저에게는 돈이 없은 때가 하나 있었어요. 1불도 없었어. 1불. 1불 있죠. 우리 그레이스는 엄마가 줘갖고. 근데 1불에 왜 두루마리 휴지가 6개가 1불 하거든요. 그때 99센트 처음 생겼을 때. 그때는 두루마리 휴지가 6개 1불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썼어요. 썼는데 아침에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9시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손을 씻고 나서 그 두루마리 휴지 6개 1불짜리 사갖고 썼는데 닦은 거예요. 닦았는데 어때? 이게 6개 1불짜리니까 얼마 후지겠어요. 손에 도로 묻는 거야. 막 바빠 죽겠는데 이거 띠내고 또 시간이 막 걸리네. 막 아이고 주여 하나님 내가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돈이 없지만 말이야. 저 네모잡이 휴지 같은 거 우리 냅킨 써잖아요. 저거 일부러 하잖아요. 저거 쓸 돈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다니까 마음으로 그냥 말로만 그러고 중얼중얼 그러고 나갔어요. 뭐 기도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돈이 없지만 저 네모잡이 일불짜리 그 휴지 사는 거 쓰는 거 그 돈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갔다니까요. 근데 나가고 나서 이제 운전을 딱 하는데 20분, 40분을 가야 되거든요. 5분 사우스를 타고 40분을 가야 라미라다 바이올라 유니버시티 그 라미라다 40분을 운전하고 가요. 근데 20분을 딱 운전했어요. 5분 사우스를 딱 운전했는데 내 앞에 그 네모잡이 휴지 든 게 저 냅킨 이렇게 1불짜리 있잖아요. 지금 그게 내 앞에 20개가 떨어져 있네. 앞에 20개 떨어지네요. 그럼 난 어떻게 했겠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뒤에 딱 보니까 차가 쫙 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등을 딱 켰지. 그거 딱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막 주웠지. 주워서 아무리 내 품 안에 안아도 5개 이상이 안 안아지네. 5개가 더 안아져야 되는데 이 20개 이렇게 그걸 다 줘야 되는데 5개가 딱 안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딱 차에 갖다 놓고 나니까 그 뒤에 차가 딱 뒤에 와서 선 거예요. 이제 선 거였지 와갖고 그래서 미국 여자더라고요. 미리 이렇게 긴 여자 노란 머리 너도 하나 줄까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뒤에 차가 왔으니까 어떻게 그걸 다 주고 싶은데 못 줍는 거야.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거 다 줘야 되는 건데 세상에 못 줍고 다섯 개만 주어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래 와갖고 학교 와갖고 그 전도사님들 맞아 전도사님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 갖고 가서 쓰세요 식탁에 놓고 그랬더니 기분 좋아 갖고 갔. 응? 하나님으로 산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을만 하지 아니하니까 안 주시더라. 할렐루야. 훈련, 물질이 없는 것도 물질이 없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네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물질이 없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왜 물질이 없냐? 아직도 나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는 아직도 떡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을 안 주시더라. 여러분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없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얻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마음을 더 드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낮아지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물질이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예. 그런 경험을 우리 그리스도 해봐야지, 그지? 물질이 없으란 얘기가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안 주시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배워서 알아서 합격이 되면 하나님이 물질을 붓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이 세상에서 물질을 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물질을 목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물질을 목적하여 따라간다. 나중에 그 영생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아서 남보다 부족함이 없이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영생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영생에서 나도 실패하고 내 자녀도 실패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나도 실패하고 자녀도 실패. 진짜 영생에서 승리하고 싶은 사람은요, 물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거,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거,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 정말 승리하고자 하는 자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진짜 복이고 자녀가 변화되는 것이 진짜 복인데 우리는 내가 변화되는 것은 두 번째로 놔두고 내가 첫째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자녀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거를 첫째로 두고 사는 사람은요 영생에서 실패하는 자라니까요. 부족하면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다 버리고 나를 와서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쫓아가고 있으니 영생에서 실패하죠. 가치로 따지자면 가치로 따지자면 따질 만한 가치가 그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는 거를 그걸 향해서 쫓아가고 자녀도 그렇게 교육시키고 여러분이 영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변화받고 내가 변하는 것에 초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에서 내가 잘 살지만 저 생에서 내가 실패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정말 진짜 복은 뭔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Matthew chapter 5 verse 5 verse 3 verse 3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 여러분 돈 많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데 왜 하나님을 찾아? 다 되는데 돈으로.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왜 망했어요? 돈 많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돈이 많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무 돈 많이 벌어도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 그 영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돈돈돈돈 그러고 사니까 돈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돈이 주인이 돼버린가 우리 인생에. 돈 때문에 울고 불고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돈 때문에 울고 불고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하고 안 계시면 불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말이야. 우습게 하면서 살고 있잖아 우리가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애통하는 건 내가 돈이 없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못 이루고 사는 나를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놓고 애통하는 거지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고 이래서 애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놓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주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될 것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저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날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얘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짓이 없는 자들이죠. 거짓이 없는 자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복하고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이만큼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뭐라고 복이라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이걸 복이라 생각해요. 내가 축복받았다 생각하잖아.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이 잘 많이 쓰고 난 축복받았다 생각해. 근데요, 그런 교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주님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너는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가련하다, 내가 보기는. 근데 너는 네가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네. 그런 얘기잖아요. 네가 미지근하다는 거죠.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복은 우리 영혼의 복인데, 우리는 육신적인 복을 축복이라 생각하고 살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복,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 우리 영혼이 축복받는 그 복을 추구하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하여 깨어나서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강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신령한 복이더라는 것이, 그게 영생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더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고난이 뭐예요? 축복이다. 예. 물질이 나에게 안 오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질을 안 주신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물질에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주십니다. 물질에 통과하고 나면. 물질에 통과한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좀 참, 저도 물질에 통과한다, 예, 이거는 참 정의하기가 참으로 난이합니다. 자, 물질에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끔 주실 뿐 아니라 심을 씨앗을 풍성히 주십니다. 먹을 것을 또 주시고, 심을 씨앗과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물질에 통과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질에 대한 욕심이, 탐욕이 없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물질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먹고 입을 것 외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이 왜 물질을 주시는지 아는 자, 이런 자가 물질에 통과한 자.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 주신데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걸 아는 자, 그리고 쓰는 자. 그런 자에게, 그런 자를 우리는 물질에 통과한 자라고, 이 두 개만 되더라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의 필요에 따라서, 이웃의 필요, 저 아프리카라든지 구제연금이라든지 어떤 옆에 있는 이웃이라든지 이웃의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 이런 자가 물질에 통과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물질을 예,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물질에 통과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나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나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되야. 나의 주인, 나를 움직이는 자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나를 슬프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그것이 물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내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물질이 오게 또 필요할 때마다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질과 영성에 있어서 진리 단계와 생명 단계의 차이점이 뭐냐? 물질과 영성에 있어서 진리 단계와 생명 단계의 차이점.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죠. 그죠? 생명은 예수님.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시작하는 단계. 시작이라고 한다면 생명 단계는 풍성하게 사용하는 단계. 시작하는 단계와 풍성하게. 그래서 주체가 물질을 쓰는 주체가 내 안에서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물질을 쓰기 시작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물어서 사용해. 물어서. 하나님, 제가 도울까요 말까요? 도운다면 얼마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물어서 사용해. 하나님 뜻이 있다는. 이게 진리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나는 주님 것이고 물질, 내가 가진 물질은 내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 있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물질도 있고 내 시간도 있고 정력도 있고 다 있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 것이다. 그 중에 일부분이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이에요. 물어서 사용한다. 물어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앉아야 돼.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물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제헌금, 예, 하나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 해라 딱 오잖아요. 근데 딱 기도 자리에서 일어서면 아, 아까운 거야. 하나님 분명히 기도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이렇게 꿈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꿈은 꿈이고 나 삶은 삶인 것처럼 딱 앉아서 기도할 땐 분명히 그렇게 하는 마음이 막 왔는데 딱 일어나면요. 내가 언제 그게 진짠가? 이러면서 자꾸 또 타협하려 그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하도 많이 해봐갖고 이제는 실패를 많이 해봐갖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딱 왔다. 그다음에 안 따집니다. 그냥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나는 진다. 생각을 안해 그냥 끝. 결제가 나버린 거야. 결제가 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기만 하면 돼. 그건 이제 내 돈이 아니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근데 내 돈인 것처럼 자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도 계속 생각하는 거야. 아,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여기도 아, 바바바바바 떨잖아. 근데 주님 앞에서 딱한거 결제가 나버렸으니까 그다음부터 생각할 그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끝이에요. 그냥. 결제 나버렸어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결제를 사인해버렸고 이제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럴 필요도 없는 그거 없다고 생각해 이제. 할렐루야. 없는 가운데서 이제 계획하고 삽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훈련하시고 구제헌금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쓸 때도 마찬가지. 응? 기도할 때 마음하고 또탁 돌아서 틀리잖아요. 그럴 때 결제 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는요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여기 올라가야 돼. 올라가 이게 목표거든요. 근데 계단을 하나하나 이렇게 오르는 삶이요. 이게 바로 나로 사는 삶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막 계단을 오르는. 근데 주님으로 대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계단을 내려오는 삶이 쉬워요. 그만큼 딱 차이가 그래. 내가 막 해보려고 하는 삶은 내가 막 인색한 마음을 내려놓고 막 생각하면서 막 하는 이게 계단을 하나 올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막. 날 쳐서 복종시키. 근데 내가 딱그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딱 보면 다 보여요. 내려오는 거 이제. 아, 편안하네. 훌훌하다. 아, 쉽다. 이러고 내려. 할렐루야. 그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 간절히 믿는 사람은 올라가는 게더 낫고 내려오는 게더 힘들대. 이게 탕탕하니까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처럼 쉽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넣어서 주님을 넣어서 살게 되면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삶에서 자꾸 나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막 따져지고 이런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마음을 딱 넣어보면 아, 내가 또 속고 있었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또 돌아와서는 또 그대로 살지 마시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예. 개가 토한 걸 뭐라고요? 다시 먹는 것 같이. 개는 토한 걸 다시 먹는다잖아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야. 토한 거는 토했다. 버려라.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참 가치 있는 삶이 살려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늘 먹고 싶어 했던 것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늘 먹고자 했던 것이, 주님이 늘 먹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먹고자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늘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늘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0: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격체로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신격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격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그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는 바로 이런 개념들을 지적인 것이다 이렇게 포장하고 들어와서 이것을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은, 이런 견해는 지금 자유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견해들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람과의 같은 똑같은 인격, 즉 희노애락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유신학은 거부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냥 이런 신, 다시 얘기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선을 가지고 계시고 힘도 올마이리, 전능하신 신이지만은 그러나 인격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다 드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은 저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신학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선이나 사랑 그리고 전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신이 아니고 이거 플러스 뭡니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친히 동참을 하시고 성도가 아팠을 적마다 침상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요 기독교 전통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현대인들이 가진 지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이 컨셉이 오늘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이민 교회에 우리도 모르게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랐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약 80% 지금은 그 넘버가 넘어가서 거의 90%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교회를 엄마 품을 떠날 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쳤던 교회의 교사들이 결국 그들에게 생명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배운 그 하나님은 인간의 힘,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that's it. 거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예, 안톨로지컬 하나님, 그냥 존재론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별에 태엽을 감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태엽이 다 될 때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one of the religion의 그 God,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뭐 성경이 하나님, 뭐 성경을 읽고 뭐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짧은 연조보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데에 반드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개런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성도로서 받아야만이,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이, 그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액팅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같이 울고 웃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친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기독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노력의 결과로 진리를 마치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원도 그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그 사조가 우리 한국 교회 이민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도전이에요.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찬양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보다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보다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냥 예배 시간이면은 와서 이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 이것도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경험이 신앙생활에 뭐 가장 중요하다, 뭐 이것이 뭐 프라이어리티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미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인벌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 펠로우십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시작으로부터, 즉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신약에서 보면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맨 마지막은 주 예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를 드린다 해도 자칫 잘못하면 추상의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섬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서, 예,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즉 God the Father, Jesus the Son, God the Holy Spirit. 할렐루야. 이 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시는데 세 위격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는 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지성으로, 논리로, 뭐 우리가 아무리 21세기의 초과학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의 이 이성으로, 탐구로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에 똑똑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지금 세상에 정말로 세상을 뒤바꿔 놓은 이러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서 뭐 그냥 최고의 부자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삶에 혁명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자체는 invisible 가시죠. 예, untouchable 가시고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의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서의 은사가 중요한 겁니다.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인간이 경험할 길이 없어요. 무슨 뭐 환상을 봤다. 예, 물론 좋지요. 저도 뭐 이든가라고 하면은 서러울 만큼 환상을 많이 경험했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여차 잘못하면 잘못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뭐 여호와 증인 그리고 안식교, 또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이단들의 그 괴수들은 전부 다 환상을 보면서 잘못 나간 거예요. 물론 환상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 말의 포인트는 성경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마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예, 우리의 관념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도 아니고 그런 진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즉 죽은 신이라 이 말이죠. 왜? 결국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결국은요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에서 인간이 죽지도 않고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고통받는 그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 예, the God of in the Bible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유의 주재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아덴에 갔을 때에 그 로마의 거대한 그 아덴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 제우스 신, 아데미우스 신, 또 뭐 다이애나 신, 각종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에 보면 나오는 그 이 신들이 그 신들마다 제단을 차려놓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예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제단을 그 워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unknown God이라고 하는 그 altar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제우스 신, 또 미의 여신 다이애나 뭐 등등 이 모든 뭐 힘이 있고 아름답고 또 뭐 사람들에게 뭐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다산을 가져 여러 가지 신들을 이 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아덴 사람들의 이 컨셉 생각 속에는 이 신들도 좋은데 이 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도 섬기긴 섬겨야 됐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to unknown God, 예, 모르는 신이다 이 말이죠. 미지의 신. 예. 사실 이것이 오늘날 이 자유신학을 통하여서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언노운 가시라고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예, 자유신학자들이 써놓은 모든 신학 서적과 그들의 그 설교를 보면은 다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즉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우리의 컨셉 속에 우리의 그 추상적인 abstract 어떤 그 아이디올로지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거부를 합니다. 이게 자유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21세기 초과학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이것은 슈퍼스티션이라는 거예요. 미신이라 이 말이죠. 예. 상상력을 벗어나는 예.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결과 결국 교회가 그렇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그렇게 잠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이런 그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예, 표적과 이적과 온갖 그 기적들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교회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한 능력은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이번에 우간다에서 저희가 여러분의 기도와 또 가신 분들의 그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순종만 하였을 뿐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보고 거기에 참여한 1,000명 이상의 그 우간다 형제 자매들도 어린아이들까지 그들도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예배하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저희가 다녀온 게 아닙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치유사역을 할 때 우리 지저스 힐링교회가 하는 치유사역은 다른 분들하고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 전부 이 사람들의 이 명단을 받고 그리고 1차로 제가 상담과 기도를 하고 또 2차로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사역을 이렇게 하지를 않는데요. 특별히 그 아프리카에 이번에 우리가 갔던 그 교회 한 20교회가 연합해서 왔었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교회에서 일반 평신도들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를 보세요. 예, 온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무슬림이에요. 어머니는 크리스천이었는데 아버지하고 만난 이후에 교회를 못 가게 핍박을 한 결과 결국 어머니도 무슬림화가 돼가지고 이 아이가 국민학생 아이인데 교회를 못 가게 안 돼요. 어머니가.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도망 나와가지고 왔어요. 너 그래서 왜 왔니? 아프대요. 어디가 아파? 말도 마세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 안 아픈 데가 없대. 머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다 아파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데요. 너 그러면은 이 병에서 고침 받으면은 예수를 믿겠니? 믿겠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예. 네가 엄마 아빠 다른 말은 듣지만은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알았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갑자기 아프니? 안 아프대. 할렐루야. 아프니? 그러면 예 아프니? 그러면 이제 2차로 이제 이 강단으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120문도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가운데 모인 디아스포라 주이시들 예, 약 15개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그들이 15개국 언어로 다 들은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지금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길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을 쓰시기까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단순히 능력만 가지고 있는 올마이티 갓이 아니에요. 올마이티 갓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이 고통을 다 친히 체휼하신 분,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또 친히 우리가 예배할 때는 주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의 그냥 상상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친히 와서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친히 여러분을 손잡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 전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인격체로서 여러분의 삶에 깊이 깊이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만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righteous tool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 갔을 때에 전혀 없어지지 않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사랑으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내가 은사를 좋은 것 가진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능력 있는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믿음의 일들도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마지막 31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 해석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상할 정도예요. 그러나 더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으나 더 큰 은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회에 유익될 수 있는 은사가 더 큰 은사예요. 항상 교회에 유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님이 선물로 준 이 은사가 은사로서의 그 역할과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할 때만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 하시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8절에도 그렇고 16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로 나가기 전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사랑으로 해야 할 것이 뭐이냐? 보면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뭔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사랑을 품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통해서는 교회에서는 또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또 그 말을 가지고는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교사로서의 내가 생활을 할 때에 집에서 내가 자녀들을 길러낼 때에 사랑이 없는 말은 자식에게 한 것 같아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다 그 말은 아무런 소리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으면 소음에 불과하고요. 이것은 듣기 싫은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이 없이 너는 왜 공부 안 하냐, 또 자칫 잘못하면은 너는 왜 영어만 하고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같이 예배 참석 안 하냐, 아, 죄는 우리 애기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 와가지고 미국에서 얼른 미국말 해가지고 출세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잃어버리거든요. 유대인들을 교육을 해보니까 그들이 어떤 교육을 하길래 도대체 이 세계를 이렇게 손으로 죄락펴락 하는가 봤더니 이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해버려요. 자기들이 다 이방에 흩어져 살았지 않아요. 그 흩어져 살 때에 제일 먼저는 뭐냐, 자기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사는 그 자국어, 그 나라 언어를 능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언어의 영어를 능통하게 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이 이 히브리인들보다 훨씬 머리가 좋답니다. 그런데 왜 떨어지느냐? 미국에 와서 있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 범죄하고 있잖아요. 내 자식을 가르쳐 놨는데 그렇게 예쁜 자식이 점점 커가니까 한국에도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한국은 한국말로 통화가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러면 말을 통해서 감정이 통하지고 그 깊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화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실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 없는 게 없어요. 방법은 지금 영어를 잘 아는 이 전도사 있습니까? 영어를 잘 아는 전도사가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100%를 받아야 돼요. 이거 그렇게 중요해요. 나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자가 100% 목사님하고 같은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그거 먼저 우선이에요. 그런 다음에 애들에게 능숙하게 영어로 가르치면서 이 가르치는 이 방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 어르신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은 하기에 젊은 사람도 요즘 백발이 많았다마는 그런데 어때요? 그게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지혜라는 것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그 전도사님이나 그 목사님이 담당하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핵심적인 것은 뭐냐? 자,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다 만들었단다. 그 나라들을 만들었는데 첫째 언어는 다 동일했지만은 범죄한 이후에 바벨탑을 쌓을 때에 언어가 다 통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성과 대를 하늘과 같이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 놀라운 방법이다. 그 방법이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서 세계적인 언어가 났다. 그런데도 각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놨으니 너희들이 아무리 미국에서 살아도 미국 사람이 너희한테 너는 나하고 동일한 미국이냐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우리 애들도 맞아,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미국인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한국인의 자체성,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력이 있으면 인정을 더 받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종노릇한 겁니다. 여러분, 종노릇한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주면서 자기 자신이 뚜렷한 자기 개성과 자기의 것이 뚜렷하면은 인정을 해주지만은 물에다 물탄들 술에다 술탄들 그저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점점 알려주면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잘 성장되어 가고 있는가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면은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 사랑 1번 같은 의미 속에서 부모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이 없는 자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인생이 다 잘 되게 되어 있고 어디 가서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든 메시지가 이렇게 주면은 그 부목사님들이 주는 그 메시지에 영어에 퍼펙트한 우리 자녀들이 빨려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잘 알아먹지 못해도 한 번씩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된다 라는 걸 나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 혼잡되었는데 어느 때 그 언어를 알아먹은 줄 압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 받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방에서 왔던 15개의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먹은 거예요. 미국에서 왔으면 미국 영어로 알아먹고 이집트에서 왔으면 이집트의 말로 알아먹고 또 아프리카에서 왔으면 아프리카의 자기 나라 말로 알아먹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어떤 일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만들어버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언어는 하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들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 마음속에 마저 내가 모국어를 해야지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하게 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주여 저들에게 한국어가 익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3대 동일한 신앙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애들의 마음을 터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참석에 있다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선교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2년 후에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됩니다. 안 되는 말을 못 하려고 제가 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사랑이 없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다고 되느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실천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엄마 아빠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랑에 담겨서 자식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해부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마음먹었던 것들이 그 말씀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은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면서 내 자식을 사랑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될 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교사를 해보고 저도 총장으로 있었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은 교수들의 학생들이 변화될 수 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에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애기들의 이름을 날마다 날마다 불러가면서 그 사랑으로 가슴을 안고 내 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맺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확실하게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한 거예요. 어젯밤에 12시 30분에부터 잠을 재우지 않은데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설교만 하기 위해서 왔다라면 우리 LA 소망 선교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뭡니까?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고 여기서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니까 내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내 형제 자매들 그냥 가서 되겠습니까? 성령님 저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을 새겨줄 거예요. 저는 강단에 설 때 확신을 가지고 섭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도 사랑을 품고 우리 서로 대화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정말 사랑으로 귀한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남편들에게 한마디 하면은요 끝나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목사가 돼서 설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내 아내였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제가 한 20년간 하고 목포에서 18년 목회를 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니 너무 진지하게 여보 당신은 진짜 목사야. 내가 이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하늘을 나른 것 같더라고요. 바깥에서 나한테 뭐를 하든지 그것은 문제없어. 그런데 나하고 같이 사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은 진짜 목사야 하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준 목사, 내 아내가 인정해 준 목사, 그러면은 성도들도 인정해 주니까 여기까지 달려왔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 어디서 사모님 오늘 꼭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진짜 목사야. 오늘 우리 여성계 의원들이요. 우리가 헌신 예배 다른 거 있겠어요. 남자들은 여기서도 찌들리고 저기서도 찌들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남자들입니다.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은 진짜 내 남편이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똑같은 말을 강단에 들었으니까 그거 따라서 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여성기원을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도 사랑으로. 두 번째로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2절에서 그렇잖아요. 꼭 내가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그리고 지식을 다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부흥에 다닌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 끝이 안 좋은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하, 주님이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듣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뭐예요? 주여, 우리가 다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다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그 이야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손을 저어본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수많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 능력과 믿음의 행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보기에는 더 깊이 들어가게 보면은 그 사랑이 없는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없는 사단의 장난일 수 있다라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이 없이 이걸 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인정을 해주고 사람들도 유명하고 테레비에 많은 방영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너라는 존재를 가치 없이 봐버린다 그 말이에요. 와,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했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맞습니다. 저도 오늘 가서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 보시기에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저 올라오기 전에도 성령님 저 좀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꼭 저는 올라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올라옵니다. 그래 저는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건 관계는 없는데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아마 지금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진짜 사랑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들 믿음을 나타내고 있느냐? 혹이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자식들 보는 데서 서로 다툼을 많이 하지 않느냐? 조금 빚 있다고 그 빚 때문에 한숨 푹푹 쉬면서 기도보다는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느냐. 이것을 너의 자녀들이 뒤에서 다 보고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내가 엄마 아빠하고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은 떠날 기회만 나면 나는 교회는 안 간다.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 빠져나간 죄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이 나 같은 목사들에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 목회를 누구에게 줬느냐? 부모에게 주었는데 부모님이 자식들의 목회를 못했다는 사실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마귀의 종되었던 나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밝혀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선물로 되었으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능력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게 없어요.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고 뭐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을 상급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누구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치 없게

0: 정말 내가 하는 말이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은 설령 겉사람만 보고 행동만 보고 유명세를 타지만은 내 하나님 아버지가 유명세를 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잖아요.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인생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행동이 주님이 정말 네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 내 자식아, 네가 미국 땅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 소망 선교계에 와서 믿음의 일을 하는 건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너는 어디다 내놔도 가치 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인정인 줄 불안한 거예요. 왜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봉사 그리고 구제 모든 헌금들이 주님이 네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구나.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서는 구제할 때 사람의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서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듯이 주님이 인정을 해준대 주님이 주실 상은 이 땅에 살면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랑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딱 시작될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7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럽니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모든 걸 행하라. 너에게 주어진 은사,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준 것이다. 그 은사가 은사로서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교회 모든 일과 만나는 사람들과 가정의 모든 일도 사랑으로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UBM 치러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뱀이 듣고 바로, 자, 우리 1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첫째 날에 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지금 이 광야가 어느 광야? 시내 광야라고 했어요. 보면 지금 기준이 뭐냐면요, 이집트 땅에서 나온 바로 그 날을 지금 시작 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쉽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유월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니산월 14일. 그러면 언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15일 날 나오는 거예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자, 14일 밤에 유월절, 그 밤에 문설주에,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나니까 모든 이들이 어떻게 이제 그 바르지 않은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나가 이랬단 말이에요. 빨리 나가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이튿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며칠이에요, 그러면? 1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니산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자, 저 제목 봤죠? 제목 출애굽 1년. 출애굽이 시작되어는 그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일 날 어디? 고센 땅. 람셋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여기 12장 39절부터 쭉 보면, 출애굽기 12장 39절부터 쭉 보면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에돔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에담인가요? 거기에서 묵고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옮겨진 데가 어디냐면 비아이론, 홍해 앞바다. 거기에 도착을 했단 말이죠. 도착을 해서 지금 여기에 1월 중순 출애굽기 14장 한절이 아니라 14장 전체를 봐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전술을 제가 쓰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진을 쳤는데 이집트 근대가 안 되겠다 그리고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중순경에 이 날은 중순이라고 잡았던 이거는요, 거리상 어느 정도 정확한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서. 근데 왜 중순이라고 잡았냐? 15일 날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1월 말쯤 중순 어느 간쯤 그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적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제 바다를 중순에 출애굽기 14장에 넘어왔어요. 넘어온 다음에 신광야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기 신의 광야가 아니라 이거는 신광야예요. 신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아, 먹을 거 없다는 거죠. 이제 또 금방 뭘 봤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마른 땅을 건너왔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죠? 한 달밖에 15일날, 1월 15일날 나왔고 2월 15일날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먹을 거 없다고, 고기 없다고 뭐 이제 불평불만들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6장 1절에 보면 만나를 주, 그 다음에 2월 말이에요. 2월 말 르비딤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신광야를 떠나라 이래가지고 떠나서 르비딤까지 왔단 말이에요. 르비딤 광야에서, 르비딤 바위에서 반석을 치죠. 그래서 물을 먹었어요. 그날 거기에 보면 17장 1절이 그 얘기고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17장 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 전쟁을 하면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팔이 아파서 내렸어. 아, 이거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렸어. 그랬더니 저, 그래서 누가 도와요? 아론과 훌이 돕잖아요. 그 얘기가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로 이동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동을 했어요. 3월 1일 이제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거는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전에도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줄 건데, 이거를 할 건데, 니네들이 지킬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걸 들고 백성에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키겠나이다. 이게 19장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때 안 지킨 거예요. 이게 안 지킨 거라고요. 여기 나오죠. 이제 20장에서 40장까지 쭉 이야기가, 아, 25장부터는 저기 뭐죠? 성막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막 얘기가 나오다가 금송아지 사건이 그 전에 있었어요? 성막 이후에 있어요? 성막 중간에 있거든요. 32장인가요? 33장인가요? 그때 금송아지 그 사건이 나온다고요. 그러고 나서 40장 끝장이죠. 40장 딱 끝머리에 가서 성막이 어떻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봉헌식이 이제, 네, 40장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곧그달 첫날에 뭐라 그래요? 성막이 세워지니라. 둘째 달, 아까 저 제목에 출애굽 제2년 차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둘째 달이에요. 그리고 첫째 달 첫째 날, 이게 지금 어디였어요? 계속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예요.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에 와 있으면서 계속 이게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월 1일 날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보면 40장 30절 34절 보면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아멘이었죠. 그 다음 연결되어진 게 우리 어저께까지 보았던 레위기였어요.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아까 장소 나오죠? 시내 광야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계속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법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성막. 그 전에 출애굽. 그죠? 출애굽해서 뭐 중간 다 떼고 지금 시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으면 됐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그 성막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거하실까요?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거룩해지셨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하시면서. 그러면 빨리 가야지. 약속의 땅으로. 그죠? 아멘. 빨리 가야 돼요. 자, 이제 민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디예요? 장소가 지금? 계속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 민수기의 뜻이 뭐예요? 수 세는 거잖아요. 수. 넘버.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백성이 얼마인지, 니네 저게 뭐에 그 뭐죠? 어떤 집단에 어떻게 있을 건지, 그리고 니네가 무슨 너네 지파 르우벤 지파는 무엇을 하고 유다 지파는 무엇을 하고 뭐고 저기 뭐지? 고아 자손은 뭘 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계속 숫자를 센다니까요. 그래서 민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제목은 뭐다? 벨미드바르. 광야다. 우리 헬라의 이렇게 사상은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상은 그곳에서 무엇을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그거를 놓고 저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레위기는 뭐였어요? 레위에게 말하다. 이게 레위기였잖아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오늘은요, 민수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시작하면서 저기 뭐지? 베미드바르를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광야에서 이제 1월 네. 이게 두 번째 해예요. 우리 첫 번째 해에 1월 14일이 뭐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무서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고 났는데 지금 1월 14일이 딱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냐면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가면 유월절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키고 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유월절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이 유월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듬해에 가서나 유월절을 지켜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언제? 한달 후. 한달 후에 두 번째 유월절 이래서 그 1월 14일 날못 드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유월절이 있다. 아,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세심하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9장에 나오고요. 자, 이제 오늘 거예요. 오늘 1장 첫 번째 인구조사. 뭐 르우벤 지파는 얼마고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고 갓 지파는 얼마고 뭐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따로 분리되어져서 계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2 지파예요. 어느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자, 여기에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 여기 장정이라고 적어놨어요. 남자의 숫자를 적은 거예요. 계수한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저기 계수 안한 거예요. 그게 4월 10 1장 46절까지 쭉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다가 나와요. 1장 전체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이게 몇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라고 해서 그 말도 나오고요. 그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1장 전체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저기 계수하라가 14번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의 광야를 어느 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얼만큼 머물러 있었을까? 자, 아까 1년 차에 딱 보면 3월 15일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월 20, 그 이듬해에 2월 20일 날 떠난대요. 그러면 1년이 됐을까 안 됐을까? 며칠 모자라는 1년이 된 거예요. 이제 베미드바르 우리 이렇게 볼게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자, 1장 1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베미드바르 우리 그래도 히브리어를 조금 보고 가죠. 네.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다? 광야이다. 그런데 지금 베미드바르는 그 광야 안에서. 광야는 와, 어려워. 뭔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올해에는 베미드바르는 말씀이 있는 곳, 교회가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베미드바르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3번에 계수하라. 세우 에트 로시. 네. 로시는 뭐예요? 머리죠. 이게 직역을 하면은요, 이거는 계수하라라는 얘기거든요. 뭐 할지니라라고 계수할지니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로시는 직역을 하면 머리를 들어 올려라 그 얘기거든요. 자, 이제 왜이 말을 썼을까요? 우리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죠? 아까 출애굽 얘기했잖아요. 노예들은 이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일어나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 이랬다가 쭈그리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노예들은. 근데 그곳에서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고개 숙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놔두세요. 아니, 머리를 들어라. 내가 너희를 세겠다. 1장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 수와 함께 모든 남자들 그들의 머리 수대로 계수하라. 여기에 보면 그냥 아까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그들을요 그냥 통틀어서 하나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족 단위로 이렇게 보지도 않으셨어요. 집안별로 또 보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너는 너희가 아니라 그룹으로 너희가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고 나아갈 자들이다. 광야 가운데 광야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 자신이 내 말이 있는 그곳을 걸어가고 싸워 나가야 할 자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머리를 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머리 드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좀 도도하게 어깨도 딱 펴시고요. 가슴 딱 내미시고요. 딱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라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내 스스로를 막 찍어누르지 마십시오. 제가 잘하는 게 아이 제가요 뭐 아이 뭐 이러고 하거든요.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또내 의대로 또아 이러면 그건 또 교만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실 때 주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십시오. 특히 영적 전쟁할 때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야의 이름을 들고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을 때 무엇을 들고 걷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뼈와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창이고 칼입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 두기네요. 전투하는 공동체다. 우리는요 룰루랄라 손뼉치고 먹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두 번째 나온 게 지금 영적 무장이라고 나왔어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우리 계수하는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면서 뭐라 기준이 있었잖아요. 어린아이 갓난아기부터 뭐 저기 뭐지 80, 90까지 세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20살 이상 보호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내 싸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노인들 80, 90이 넘었어요. 싸울 능력이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은 되는데요. 육신적으로 이 뭐라고 할까요? 체력,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신체 능력이 아니라 영적 에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이 있는 20대, 30대, 40대 진짜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 나이는 90, 100이야. 그런데요, 어린 아이인데도요, 이제 10살밖에 안 되고, 이제 7살밖에 안된 얘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있는 20, 30, 40대에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있다니까요. 이런 아이들의 기도와 이런 아이들의 이, 그 뭐죠? 저 찬양은요, 진짜 그 찬양은요, 못 말려요. 그거를 듣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이 깨어져. 마찬가지. 80이 넘고 육신적으로, 정말 70, 80, 90이 넘은 그 어르신들의 기도와 중보 이게 20, 30, 40대에 영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20대부터 20살부터 50살까지 싸움에 나갈 그리고 제사하는 나이는 몇 살부터죠? 레위기의 제사 30세부터예요. 예. 네. 그 뭐죠? 구별이 기준이 달라요. 자, 그렇게 봤습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광야에서의 영적 무장.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육신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이 영, 여기에 우리가 선포해야지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해요. 우리가 우리끼리니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까십하는 거 절대 불평불만하는 거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다. 우리 주님은 이기셨어. 아멘이시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그냥 왜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요. 왜요? 우리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막에 주님의 그 성막 안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베미드바르에 와서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 말씀이 있는 곳 그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넘어지는 것 같고 아직도 쓰러지는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순간순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발딱 일어나야죠. 천천히 일어나지 마시고요. 그냥 용수철 그냥 잡았다가 탁 놓으면 그냥 탁 튕기잖아요. 그렇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야 때문에. 그 이름 예수야. 그 이름 부르네. 예수야의 이름을 부르면서 튕겨져 올라오십시오. 나 아닌 것 같아. 나 왜 이래? 막 이러면 이럴 때 막 고개 들고 나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십니까? 왜 이러지?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나소 하시라고요. 고개를 들으시라고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베미드바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으십시오. 예수야가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상태입니다.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수했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머리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올까요? 이제 아까 뭐 동쪽 편에 뭐 누가 서라? 유다 지파부터 서고 뭐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서쪽에는 누가 서고 막 그래요. 그죠? 남쪽에 누구누구누구 떠떠떠 세 지파 서고 북쪽에 뭐 이렇게 서고 그러라고요. 그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하시거든요. 전쟁의 진을 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이동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법궤가. 법궤가 맨 먼저 가죠. 법궤가 맨 먼저 가고요. 중간에 이제 성막의 순서대로 이제 고아자손이 뭐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천막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널반을 들고 가고 그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성막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동할 때 뭐가 제일 먼저 나간다고요? 법궤의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무엇을 중심이냐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행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뭘 중심이 한다고요? 무엇이 먼저여야 된다고요? 말씀이 먼저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 자, 아까 금방 불기둥 얘기했어요. 불기둥이 움직여 다닐까요? 아니면 서 있을까요? 불기둥은 서 있어요. 구름기둥은 움직일까요? 서 있을까요? 구름기둥은 움직입니다. 인도할 때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되게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내가 머물고 싶다고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거를 나만 볼까요? 모든 사람이 볼까요? 모든 사람이 봐요. 나는 봤는데 그래서 가려고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안 일어나. 아니거든. 너 잘못 봤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못 본 거라니까요. 진짜로. 자기 판단에 자기가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공동체 안에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보여주세요. 정말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를 두고 그것을 두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같은 마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 그거밖에 안 돼. 막히는 거죠. 이제 네. 자, 그랬고 또 하나 민수기에 보면 금방 불평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엄청나게 나온다니까요. 가지고 이제 뭐 잘못했다고 딱 엎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열어주셨다가 또 그냥 잘 나가고 있으면 또 불평 불만이 나오고 막 그러면 또 아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아 진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불평 불만이 그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죠? 욕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가지고 불평하죠. 나중에는요. 아, 먹는 거 가지고 불평하면 참 사람이 조금 쫓아내 보이잖아요. 네, 쫓아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불평 불만이 뭔지 아세요? 모세 권위에 대한 너만 리더냐? 그 이제 좀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니 너무 먹는 것만 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건 좀 쫓아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예욕이죠. 먹고 살기 바쁘면요 명예욕 있지도 않아요. 열두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이 가데스 바네야. 아 이쁘다 왔다 여기 가데스 바네야. 거길 가가지고 열두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고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에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내가 메뚜기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혹시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저기 있네요. 네.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워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 실라울 레카가요. 민수기 13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미 들으신 후에요. 그렇게 말한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했지? 그래. 그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에 어저께까지 본 말씀 뭐가 있었죠? 베하르? 베오코타이가 있었죠? 베하르에서는 뭔 얘기했어요? 안식년과 희년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땅의 회복과 종들의 자유를 주시겠다. 회복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배후꽃 향에서는 무슨 얘기하셨어요? 내 규례를 순종하면, 지키면, 지키고 따르면 축복하겠다. 그런데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질병부터 시작해서 가난과 전쟁과 그거 하시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위한 저주를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저주하겠다 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1세대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2세대들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몇명 차이 나지도 않게. 기억이 안 나요. 60만. 그쵸? 그만큼 돼요. 한 200, 200몇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요, 1세대, 우리가 1세대와 2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이의 1세대, 2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옛생각, 옛습성, 옛것들, 나의 겉사람, 이게 1세대예요. 이게 죽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1세대를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셨냐? 아니요. 나의 나됨 있잖아요. 나의 나. 악한 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악한 자, 나의 나 되려고 하는 그 나, 그건 1세대예요. 그래서 죽어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2세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 새로운 자아예요. 나의 나됨에 대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자아가 살아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 자아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광야라는 이야기예요. 레위기에서 뭐였죠?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러면 지금 민수기에서는, 자, 이제 우리가 거룩하라 이거 외웠잖아요. 민수기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외워야 될까? 이게 9주 동안 이야기할 거예요. 요거 기억 잘. 약속을 땅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거예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라 이거예요. 통과해야 약속의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광야를 통과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우리 9주 동안 이렇게 딱 집어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지금 네팔에서는 시신 없는 합동 장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한 불교 사찰의 대법당 입구에 남성 19명의 얼굴 사진이 한꺼번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 놓인 제단 위에는 작은 초 하나가 타고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로 생수, 오렌지 주스가 과일과 함께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영정사진 속 평온한 얼굴의 남성들은 이번 대홍수로 실종된 쉐르파 족들입니다. 네, 흔히 쉐르파 하면 히말리아 고봉에 오르려는 전문 산악인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등반 가이드로 알려져 있죠. 본래 이 명칭은 오랜 세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살아온 소수 민족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들 쉐르파족은 민족명인 쉐르파를 성처럼 이름 뒤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마 누루프 쉐르파는 쉐르파족들은 기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함께한다며 거의 한 달이 건너면 다 친척으로 생각해서 이런 큰일이 생겼을 때도 같이 슬퍼하고 또 같이 위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영정사진 속 19명의 시신은요, 지난달 26일 대홍수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발견되지 못했습니다만 유가족들은 네팔 불교의 전통에 따라 결국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시신 없는 합동 장례식을 현지 시간 2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 장례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카트만두 안팎에서 이 불교 사찰에 모인 쉐르파족들 거의 1시간 만에 1,000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실종자들의 영혼이 강물과 진흙더미에서 나와서 편안히 쉬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침수된 수력발전소 지하 공간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네팔 전력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전력청의 암수 키란 이사는 라스와가디 수력발전소의 경우 터널 내에 방처럼 생긴 구조물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 안에는 46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부에는 식량과 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지만 분명히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퍼트 리슐리 3A 수력발전소에 대해서도요. 내부에 마른 공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생존자가 역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래서 터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네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요. 또 여기에 인도, 중국, 한국의 도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호주 전문가들도 합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서 내부에 마른 공간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라는 어퍼트리슐리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지금 실종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의 수색이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면서요. 현장에서 279명이 구조된 상태고 하지만 최소 63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한편 유엔 개발 계획은 이번 대홍수로 건물 파편, 암석, 퇴적물 등 무려 220만 톤 이상의 잔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쌓게 되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무려 6개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네, 한편 국제과학자단체가 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네팔홍수 발생 며칠 전에 빙하의 붕괴 징후가 포착됐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산악지역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하이리스크 소속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위성 영상 분석 결과 빙하 표면이 달라지는 등 산사태에 사전 징후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발생 이틀 전이죠. 24일. 위성 영상에서는 빙하가 녹은 물이 갈색으로 변했고 빙하 내부의 물 흐름도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조금 알려질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빙하 관련 조기 경보 시스템만 구축됐더라도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류 지역에서는 10분 이상의 경보 시간이 확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상당수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성과를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이 알래스카에서 연료와 석유를 공급받게 될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만큼 알래스카를 도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수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이제 알래스카로 가서 연료와 석유를 싣고 송유관을 건설하는 등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외신들은 이번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알래스카 개발 성과를 자신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또다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약속하긴 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전제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노스 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약 1,300km 길이의 송유관으로 남부까지 운송한 뒤에 액화를 해서 아시아로 수출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금빛 동전 한가운데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리버티,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요. 미국 건국 연도인 1776년 그리고 2026년 이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올리브 가지와 화살을 든 흰머리 독수리와 함께 건국 250주년을 의미하는 숫자 250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미국 조폐국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만든 1달러짜리 동전인데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구매 수량에 따라 개당 1달러 55센트에서 2달러 44센트까지입니다. 물론 수집용 성격이 강하지만 법정 통화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전 뒷면에 사람 얼굴을 새길 수 없도록 하는 기념주화법이 통과되면서 대신 동전 앞면에는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의 얼굴을 새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금 난센스 같은 얘기죠. 자, 문제가 된 법안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에 유통수집용 동전 재디자인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법안은 당시로서는 오는 2026년이 미 건국 250주년을 맞는 해고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쿼터 50센트짜리 그리고 1달러짜리 동전의 디자인을 새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회는 당시 살아있는 인물이 동전에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안에 이런 조항도 넣었습니다. 본 시리즈 동전의 뒷면 디자인에는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의 두상이나 상반신 초상도 포함할 수 없으며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도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이 조항에 따르면 명확하게 뒷면이라고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맹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 행정부와 재무부는 이 한정 문구를 규정 해석으로 활용을 한 것이죠. 뒷면에 살아있는 인물을 새기는 것만 금지했으니 앞면에 살아있는 사람을 새기는 것은 법적으로 괜찮다, 금지된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앞면에 새겨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회의 경우도? 네, 연방법으로 이 생존 인물 새기는 것은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념 동전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별도의 법안을 통과시켜서 제정하는 경우가 많고 지난 2020년 이러이러한 법안이 채택이 된 것인데 거기에 맹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파고 들은 것입니다. 네, 얼굴도 그렇고 이름 쓰는 것도 아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개명하자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곳을 미국의 통제하에 두게 됐으니 이 해협의 명칭을 트럼프 해협, 즉 트럼프 스트레이트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네,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통제하에 있다는 말은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란 정권이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또 자국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지정 항로를 우회하려는 선박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미국이 호의를 해주겠다면서 일부 유조선의 이동을 부추기고는 있지만 이 말을 믿고 이동했던 한국의 장금상선 소속 유조선 한 척도 얼마 전에 피격을 당했고요.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한 척 역시 이틀 전 정체불명 발사체에 피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란의 해커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본토에 사이버 공격을 시도해 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전기, 수도 그리고 통신 분야 공격을 위협했다라고 NBC가 전했습니다. 사이버 위협 관련 소식통 4명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요, 최근 몇 주 동안 이란 해커들이 미국의 상수도 시스템뿐만 아니라 통신, 에너지, 기타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아왔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화 시스템에 집중된 사이버 공격은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란이 중동 지역을 넘어서 미국 본토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언론들은 지적을 합니다. 이에 더해 이란의 사이버 작전을 대변한다는 한 그룹은 실제로 미국 본토에 대한 새로운 사이버 공격을 가하겠다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APT 이란이라는 이 그룹은 곧 미국은 전기, 수도, 그리고 통신 분야에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건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위협은 미군이 한 달간의 소강 상태를 깨고 며칠 전 이란 라라크 섬에 미사일 발사대 두 대를 타격한 날, 바로 그날에 곧바로 나왔습니다. 한편 이미 미국에서는 이란의 사이버 활동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FBI는 약 한 달 전 미국 내 7개 주에서 상수도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30곳 이상의 상수도 시설이 표적이 됐는데 다행히도 뭐 실제 수질 오염 등의 문제는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격은 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일어난다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핵무기 못지않은 무서운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교내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에 나섭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개학하는 다음 주부터 지역 내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AI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술 사용 규칙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60만 명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는 학교에서 AI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고등학생도 AI를 쓸 수는 있지만 제한적이고요. 정신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이른바 동반자 챗봇 사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에서 금지되게 됩니다. 네, 교사들은 AI를 수업 계획 작성이나 자료 번역 등의 목적으로 업무에 활용해도 되지만 과제 채점, 학생의 졸업 여부나 상담 방법 결정 등에는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네, 앞서서 LA를 비롯한 일부 교육구에서도 학교 내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시행에 나선 바 있습니다. 또 노르웨이가 지난달 새학기부터 초등학생들에게 생성형 AI 도구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이 AI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AI 붐 대응 위해 일본 메모리 공장 투자 저울질. 네, 최근에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기사의 제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마이뉴스의 한 기자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반박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잠시 후에 전하겠습니다.
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6: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7: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8: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7: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8: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7: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8: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좋아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9: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0: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3: 213-383-3838 213-383-3838.
1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7: 건강하세요.
15: 센터 메디컬 그룹.
18: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리포트.
1: 오세네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언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한일 상공회의소 회의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일본 내 메모리 펩 설립을 위해서 여러 지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을 블룸버그 통신이 SK하이닉스 AI 붐 대응 위해서 일본 메모리 공장 투자 저울질이라는 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메모리 생산기지는 그 어느 곳도 아닌 한국에만 둬야 된다라고 한국의 오마이뉴스의 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조금 길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일본 내 메모리 펩 설립 관련 이야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 회장이 일본 펩 건설을 구상하는 배경에는 한일 경제 공동체라는 오랜 지론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제조 경쟁력과 일본의 강력한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 인프라를 결합해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산업 블록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가 주요 주주로 있는 일본 낸드 플래시 기업 키오시아와의 시너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역시 바로 이 키오시아 공장과 인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일본 메모리 펩 건설은 기업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득보다는 실이 큰 패착이 될 우려가 큽니다. 과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궤적과 메모리 산업의 본질을 짚어보면 그 이유는 명확해집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최우선 생존 조건은 원가 경쟁력입니다.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등장으로 시장이 다변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규격화된 제품을 얼마나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느냐, 바로 이게 승부를 가릅니다. 지난 2006년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그리고 2012년에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펩을 건설한 것도 핵심 기술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막대한 인프라, 세제 혜택 등을 취해서 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 역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며 신규 펩을 지으면서도 싱가포르에 별도의 메모리 펩을 동시에 짓는 것, 바로 원가 경쟁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HBM을 필두로 한 AI 반도체 붐과 공급자 우위의 시장 환경은 사실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높은 이익률 덕분에 원가 구조가 비싸고 운영비가 많이 드는 일본의 펩을 지어도 당장은 그 부담이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뚜렷하고 또 잔혹합니다.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치열한 단가 경쟁이 재개되는 다운턴이 도래하면 이 일본의 펩 고비용 구조는 기업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거대한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손실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중국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년 전 한국 기업들이 이 중국에 지었던 메모리 펩이 결국 최근 중국 반도체 굴기에 마중물이 됐다는 것이죠. 강력한 경쟁사를 키워낸 뼈아픈 결과를 상기해야 됩니다. 자, 일본은 현재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반도체 왕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소부장 역량에 이 한국의 첨단 펩이 더해진다면 이는 곧 완벽한 일본 내 반도체 생태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경쟁국의 반도체 부활을 바로 한국인의 손으로 돕는다는 것,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국운을 훼손하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반도체 펩은 사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굳건한 지정학적 위상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글로벌 반도체의 심장인 TSMC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한국 역시 강대국들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당당하게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배경이 바로 한국에 위치한 첨단 메모리 펩이라는 방패인 것입니다. 이 핵심 안보 자산을 일본의 앞마당에 지어주겠다는 것,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기업이 짊어진 사회적 부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 등 수많은 국가 인프라의 집중적인 투입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특히 숱한 위기를 넘겨온 SK하이닉스의 역사는 한국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세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해외 정부의 보조금이나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인 신념을 이유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현 상황에서 메모리 생산기지는 한국에 두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1984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축적된 우수한 인재풀, 촘촘한 소부장 생태계, 또 압도적인 수율 관리 노하우를 갖춘 한국이야말로 메모리 생산에 있어 세계 최고의 종합 원가 경쟁력을 지닌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막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광주 반도체 산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생산 기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광주 반도체 산단의 일정과 로드맵을 내놓는 게 먼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태원 회장은 단순한 기업의 총수를 넘어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셈법과 개인의 지론이 반도체 산업의 본질을 거스르고 국가적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패착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조금 긴 내용이었지만 가감 없이 한국의 한 기사를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 단어들도 참 많은 기사긴 한데요. 현재는 AI 관련, 반도체 관련 뉴스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고 있고 또 접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큰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을 또 가지고 계실까요?
0: 미국 성인 4명 가운데 1명꼴로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대화를 위해서 AI를 사용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앨런 대학교 연구진은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가 개인적, 감정적 또는 사회적 질문을 위해서 AI 챗봇을 찾는다라고 답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주로 생산성 도구로 알려진 AI 에이전트가 수많은 미국인의 삶에 이미 스며들어서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털어놓는 도구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 질문을 위해서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챗봇을 사용하는 비율은 인종, 성별 그리고 학력 수준과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I 챗봇을 사용하는 응답자의 절반은 AI의 대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AI와의 관계를 설명해달라라는 요청에 일부 응답자들은 AI를 자신의 친구나 동반자라고 불렀습니다.

0: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러시아 군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와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이다라며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협상이 현재 사실상 동결된 상태다라고 진단하면서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사람의 참여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사람이 결국 앞서 언급한 그두 사람입니다. 위트코프 특사와 제러드 쿠슈너 특사는 러시아에 언제든 환영받는 손님이다라고 푸틴 대통령은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트코브 특사와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친러시아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를 극비 방문한 사람도 CIA 국장이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액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6, 7,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1: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먼저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인 3일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의 주범 장윤기와 관련한 논란, 그리고 제주 실종 은폐 사건 등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조직을 쇄신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또 소중한 가족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분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경찰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 국민이 과연 경찰을 믿어도 되는 거라고 묻고 있다라고 직접 밝힌 뒤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이 질문을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변화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라고 조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요, 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지갑을 여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하는 1,000원짜리 호신벨이 품절됐고요. 호신용품 전문점을 찾아서 호신용 스프레이나 전기 충격기 등을 찾는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모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인 지난달 25일 한 포털사이트에는요, 호신용품 검색 지수가 100까지 치솟았습니다. 해당 지표는 조회 기간 중 클릭 양이 가장 많았던 시점을 100으로 놓고 상대적인 추이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최근에 압도적으로 클리닝 양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 3개월로 이 범위를 넓혀보면 100을 기록한 날이 또 있습니다. 네, 바로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7월 5일이었습니다. 또 같은 날에 경기 성남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접근 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이 있었음에도 옛 연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또 엊그제는 30대 공무원이 역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자신의 아내를 딸이 보는 앞에서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하기도 그렇고 특히 아침 시간이라 조금 더 자제하곤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는 공권력의 보호 능력에 대한 불안, 의문이 커지고 있고 그만큼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통합이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230여 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연간 매출이 20조 원을 훌쩍 넘기는 글로벌 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만 외형 확대가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들어 대규모 영업 손실을 이어가고 있고 이 두 회사를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통합 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통합 대한항공의 핵심 과제는 아시아나항공의 수익성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중복 노선, 정비 IT 등 비용 구조를 얼마나 빠르게 통합하느냐가 될 전망입니다. 네, 두 항공사의 2분기 매출을 단순 합산해 보면 6조 5,669억 원에 달합니다. 합병 이후에는 내부 거래 제거와 노선 재편 등에 따라 실제 매출 구조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 합계를 보면 국내 항공업계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임엔 틀림없습니다. 글로벌 주요 항공그룹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3대 국유 항공사와 싱가포르 항공그룹 등에 이어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외형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숫자뿐만 아니라요, 여객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지난해 스카이트랙이 발표한 세계 100대 항공사 순위에서 7위에 오른 대한항공,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41위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 양사 간 서비스 경쟁력 격차를 통합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좁힐 수 있느냐도 통합 대한항공의 글로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850원대까지 밀려났습니다. 이러면서 일본 여행 수요가 또 가파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장중 854원대까지 떨어져서 23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연고점을 했었는데 이때와 비교해보면 12%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네, 과거 통상적으로 900원대 중후반에서 1000원대 이 안팎을 오갔던 것과 비교해봐도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실제 하락 체감폭이 상당한데요.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10만엔을 환전하려면 97만원가량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85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12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되면서 뭐 당초 나 홀로 일정을 계획했던 여행 자체도 가족여행으로 판을 키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최근 스카이스캐너 통계에서 일부 저비용 항공사가 일본행 편도 11만원대 특가를 내놓은 점을 감안하면 환전 과정에서 아낀 돈만으로도 이 비행기표 한 장 값이 고스란히 건져지는 셈입니다. 네, 원엔 환율 하락의 배경에는 원화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가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특히 엔화는 달러와 대비 다시 약세를 보이면서 원엔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엔화 약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엔화 강세로 이어질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참고로 현재 달러당 엔화 환율은 1달러당 약 158엔 수준입니다. 샤인 머스켓. 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처음 접했을 때 두 번 놀랐었습니다. 아주 맛있어서 그리고 너무 비싸서 이렇게 두 번 놀랐던 샤인머스캣. 그래서 프리미엄 선물용 과일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샤인머스캣. 당시 워낙 인기가 좋자 많은 농가들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이루어졌고요. 최근 몇 년 사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명절 전 상품 출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도 9월이나 10월 가격 폭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주산지는 경북도인데요. 경북 전체 포도 재배 면적은 7,826헥타르로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샤인머스켓이 무려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가락시장 기준 2kg당 평균 22,000원을 웃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달에는 8,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6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난 거고요. 이 같은 하락폭은 사실 최근 3년 사이에 크게 이루어져서 불과 3년 만에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또 생산비 부담은 커지면서 최대 포도 주산지인 경북 농가의 경영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한꺼번에 풀리지 않도록 저온 저장 등으로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것, 또 중장기 대책으로는 미국도 그렇고요, 대만이나 캐나다 등으로 수출 다변화도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사람의 심리도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귀하다고 하니까 또 비싸니까 더 먹고 싶고 막 그런데요. 좀 흔해지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맛있는 과일들 많잖아요. 그렇게 다른 쪽으로 자꾸 시선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얼마 전에 손톱의 변화로 자신의 몸에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발톱도 그렇습니다. 발톱에 어느 날 갑자기 검게 멍이 생겼다면 걱정이 되죠. 물론 단순히 어딘가에 부딪혀서 생긴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색이 변하거나 줄이 나타난다면 특정 질환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조깅 발톱이라고 해서요. 네, 조깅 발톱은 특정 부위에 반복적인 힘이 가해져서 발톱 아래로 출혈이나 착색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발톱에 멍이 생기죠. 조깅 발톱이란 말이 왜 붙었을까요? 네, 뛰는 사람에게 잘 나타나기 때문이죠. 특히 내리막길에서 발끝이 양쪽으로 쏠리면 발가락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나타납니다. 자, 이는 특별한 치료법은 없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색이 옅어지고 멍 크기도 작아집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발톱에 생긴 멍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질환을 의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혈관염이나 혈액응고장애입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붉거나 보라색 멍이 생긴다고 하고요. 또 혈액응고장애는 혈소판 기능이 이상하거나 혈소판이 부족해서 혈액이 제대로 응고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색깔의 멍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흑색종, 네, 피부 속 멜라닌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피부암을 일컫죠. 이 경우에는 멍이 점점 커져서 발톱뿐만 아니라 손톱도 검게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 손톱, 발톱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됐을 때도 발톱은 물론 손톱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변색이 될 수도 있고 모양이 조금 변화하는 경우 있다고 하네요. 혈액 내 노폐물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물질이 혈류에 축적돼 손발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은 곳곳에서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3: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3: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5: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6: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1: 밥 한 그릇 더요.
1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1: 웨스턴 도마칼국수.
13: 도마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1: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5: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7: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16: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7: 올림픽 골프니까.
1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9: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중동의 부유층이 고가 차량을 몰고 영국 런던을 찾으면서 교통질서 위반과 무단 주차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는 런던의 명품 백화점 해러즈 인근입니다. 이곳에서는 외국 번호판을 단 고급 차량이 주차 규정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도로에서 주차 규정을 어길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150에서 215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한 젊은 남성은 약 40만 달러짜리 페라리를 해러즈 출입구 바로 앞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세웠습니다. 카타르 번호판을 단 차량의 앞유리에는 방금 발급된 주차 위반 고지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벌금을 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성은 물론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차량에 올라탄 그는 엔진음을 크게 올리며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헤러즈 주변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운전사들도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마크 하트는 해외 번호판을 탄 고급 차량이 택시가 이용해야 할 차로까지 점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택시기사 벤 뉴틸 역시 외국에서 들어온 슈퍼카를 런던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빨간선이 표시된 곳까지 가리지 않고 차를 세우고 있다며 이런 차량 때문에 도로 흐름이 사실상 멈추기도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벌금이 실제로 납부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영국 내에서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는 웨스터민스터 자치구가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아랍에미리트 차량에 부과한 주차 위반 체납금 13,000여 건 가운데 실제 회수된 금액은 전체의 1%에 그쳤습니다. 런던 전체를 대상으로 외국 차량의 주차 위반 미납 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과거 런던의 여러 자치구가 외국 차량의 미납 주차 과태료와 기타 관련 채무로 매년 1,000만 파운드 이상의 재정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의해 피격됐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척은 한국 해운사인 장금상선이 운항하는 유조선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틀 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던 세네갈호와 시드르호가 잇따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네갈호는 한국의 해운사인 장금상선이 운항하는 유조선이고 시드르호는 사우디아라비아 해운사의 선박입니다. 당시 두 선박은 모두 사우디산 원유를 200만 배럴 싣고 있었습니다. 이들 선박은 모두 미국이 마련한 항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피격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오만 동쪽으로 약 17해리 떨어진 해역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았습니다. 선박은 크게 손상됐지만 다행히 선원들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량도 급감했습니다. 전쟁 발발 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하루 평균 99척, 거의 100척에 달했습니다만은 현재는 하루 평균 9척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전쟁 발발 당시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던 한국 선박은 26척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4척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직후 해협이 일시 개방됐었을 때 빠져나왔고 현재는 2척 남아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훙카우 해군 장관 대행을 정식 해군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훙카우의 해군 장관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상원에서의 신속한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1970년대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서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소위 보트피플인 훙카우 지명자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속에 버지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후 그는 해군 차관을 거쳐서 지난 4월부터 해군 장관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전임자인 존 펠런 전 해군 장관은 피트 해그세스 국방장관과 갈등 관계였습니다. 한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장기간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의 피로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를 없다라고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만은 훙카우 지명자는 링컨호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소수의 사례가 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과 완전히 일치하는 지휘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훙카우 지명자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지금 군부 내에서의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9월 3일 오늘은 카타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입니다. 네, 오랫동안 영국의 보호국으로 남아있던 이 작은 반도국이 비로소 주권국가라는 제 이름을 갖게 된 날, 오늘인데요. 이후에 천연가스 자원을 바탕으로 오늘날에는 중동을 대표하는 부유한 국가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로 중국에서는 전승절로, 대만에서는 군인절로, 네, 같은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두 나라는 다른 이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모닝리포트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코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언과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네, 목요일입니다. 지나온 길이 더 깁니다. 앞으로 남은 짧은 길 열심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수연이었습니다.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4: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AM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3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팔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하는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최소 1,25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측 사망자도 최소 21명이 늘어 전체 사망자는 1,273명이 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이 4,216명, 중국 541명 등 총 4,757명입니다. 중국 측 인명 피해 규모는 지난 며칠 동안 변화가 없었지만 중국 구조 당국이 지릉통상구의 핵심 피해 지역으로 이어지는 육상구조 통로가 확보되면서 구조대가 현장에 진입해 추가 피해가 확인돼 다시 늘어났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로 네팔 전체 국민의 약 5%에 이르는 16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3,700여 가구, 14,000여 명이 도로, 교량, 유실 등으로 인해 현재 고립된 상태입니다. 또 가옥 7,500여 채가 완전히 유실되거나 진흙에 파묻혔으며 남아있긴 하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 집을 더해 가옥 약 2만 채를 새로 지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대홍수로 의료체계가 무너진 가운데 라수와 누아코트를 비롯한 피해 지역에 있는 임산부 약 4,430명이 안전히 출산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고 UN기구 인구기금이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최소 2만 2천여 명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 위생용품 지원을 시급히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UN 아동기금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대홍수로 유실된 중국 국경 지역의 산사태,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다시 구축하기로 했다고 네팔 정부 소식통들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끌고
11: water or sludge it would have accumulated may not have gone all the way up top to the top.
12: 만약 사람들이 터널이나 발전소 내부 높은 공간으로 피했고 그곳에 공기가 남아 있다면 생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팔 전력청 당국자는 라스와가디 수력 발전소의 경우 터널 내에 방처럼 생긴 구조물에 46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곳엔 식량과 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어도 생존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퍼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도 내부에 마른 공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ABC 방송도 수력발전소 지하 구조상 대홍수의 직접적인 충격과 침수를 피해 공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부 공간이 존재한다며 이 생존 가능 구역,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어퍼트리슐리 3A 발전소는 무려 11층 규모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가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대피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구조당국은 이 같은 생존 가능 공간을 찾아내 실제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의 침수 정도와 산소, 식량 확보 여부가 생존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거대한 암석과 토사에 가로막힌 구조대가 이 생존 가능 공간에 얼마나 빨리 닿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0: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 구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한국의 해외 긴급 구호대가 네팔 군과 향후 수색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규호 구호대장은 베이스 캠프가 마련된 바타르 지역의 네팔 군사령관과 만나 수색 구역과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해외 긴급 구조대는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 도착한 뒤 바타르 지역의 베이스 캠프를 두고 수경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말 먼저 현지에 파견돼 수색활동을 벌여왔던 한국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정오부터 이 긴급구호대에 합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 긴급구호대를 중심으로 네팔 군과 공조의 수색, 구조활동을 이어간다는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전해드린 대로 중국 티베트 자치구 재난현장으로 통하는 길이 8일 만에 다시 뚫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도 사망자 수, 사상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비가 투입돼 구조 수색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최대 16m까지 쌓인 퇴적물 변수입니다. YTN입니다.
13: 헬기를 타고 도착한 구조대가 재난 현장에 발을 딛자마자 진흙에 허벅지까지 파묻혀 버립니다. 수색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동안엔 제한된 구조 인력이 손과 삽으로 진흙을 파거나 드론으로 정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누적 336명이 159만 제곱미터를 여러 차례 훑었다지만 사실상 얕은 지표면 수색에 가까웠습니다. 티베트 국경 관문으로 통하는 216번 국도 파손 구간 3km가 재난 발생 8일 만에 다시 뚫렸습니다. 비로소 중장비 수십 대가 투입돼 토사를 퍼내고 바위를 치우는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구조 인력도 증원되면서 사흘째 그대로였던 인명피해 집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균 4m, 최대 16m에 달하는 두꺼운 퇴적물 속에 갇힌 실종자를 찾는 건 여전히 난관입니다. 생존자 구조 또는 시신 훼손을 막기 위해 구조대가 중장비 곁에서 일일이 확인하며 파나가야 합니다. 실종자들이 국경 밖으로 휩쓸려갔을 가능성도 큰 만큼 중국 당국은 네팔에 3차 구호품을 전달하는 동시에 DNA 감식 전문가들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흐마디 바히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미군의 이란 남부 쿠에스타 결혼식장 공습을 테러로

0: 규정하고 강력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바이디 사령관은 희생자 유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성명에서 미국이 비인도적인 테러 행위로 사악하고 악마적인 민낯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호르무즈간주 쿠에스탁에서 발생한 민간인 공습에 대해서 이란 국민의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고 무고한 민간인들 사이에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들의 뿌리 깊은 적개심을 보여주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종교적 인사말을 빌려 희생자들을 애도한 뒤 순교자들의 고결한 피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며 이 범죄를 자행하고 명령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한 가운데 이란이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쿠웨이트군은 쿠웨이트 방공이 현재 극악무도한 이란의 침공에 따른 적대적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자국을 겨냥한 이란의 공습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란군도 쿠웨이트 공격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과 무인기를 동원해 쿠웨이트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의 위성통신망과 장비보관소, 전투기 격납고를 타격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30일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을 둘러싸고 또다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으며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공격 재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공격을 당했는데 오늘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발언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이란 남부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기뢰를 투하하는 로켓을 거의 완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 군사 공격 재개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든 이번처럼 또 다른 강력한 공격을 할 준비는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And we blew up much more than their radar last night. It was a very heavy attack last night. And we're prepared to do another one anytime we want.
1: 앞서 이란 국민을 향해 봉기를 촉구한 SNS 글을 쓴 건 이란 정권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을 무장시키기 위해 미 중앙정보국 CIA를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2: I'd love to tell you that, but it wouldn't be appropriate to say. But I mean, I understand their plight. They're being shot right now.
1: 이란은 미군의 결혼식장 폭격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란 남부지역 시리크의 결혼식장을 폭격해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을 숨지게 한 건 전쟁 범죄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전쟁 범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비난했습니다. 모우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새로운 전략으로 미국의 기반을 철저히 무너뜨릴 거라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볼 때 당분간 군사 충돌과 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무력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는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장기화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란은 공격에 대응한 군사적 타격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 이렇게 지금 막 밝혔습니다.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과 해운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 대상들을 계속해서 타격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최근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하면서 양측 간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제한적 수준의 군사 대응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까지 전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참모들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선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란과 전쟁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이뤄진 미군의 대이란 공격도 이란의 공격에 대응한 보복 성격으로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이디 베스 부통령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간선거까지 이란전 확대를 피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최근의 무력 충돌로 벌써 압박을 받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인 사망자가 없다라는 발언한 뒤에 논란을 빚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뒤늦게 수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에선 미군 장병 18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이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다고 말했던 것은 베네수엘라를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던 미군 작전에서 사망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약 9개월 만에 휴식과 정비를 위해 태국 남차방항에 입학한 미국의 항공모함 링컨함. 이란 전쟁에 투입됐다 9개월 만에 입항한 것인데요. 이 항공모함을 바라본 사람들, 링컨함은 지옥을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처참하다고 합니다. YTN입니다.
3: 지난해 11월 미국 샌디에이고의 모항을 떠나 이란전에 투입된 미 항모 링컨함. 286일간 연속으로 바다에 머물면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동안 함정에 생긴 녹, 장기간 작전에 따른 보급 불안정, 승조원의 사기, 정신건강관리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링컨함은 휴식과 정비를 위해 현지 시간 2일 태국 남차방항에 입항했습니다.
4: We're very, very happy to be here in Padia Beach. Thank you, Mr. Mayor, for welcoming us. It is a well-deserved break for all of the crew.
3: 선체를 살펴본 미국 언론들은 선체 양 측면은 물론 비행 갑판 가장자리와 돌출 갑판 주변까지 흘러내린 녹과 이끼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구 최강의 함정이자 미군 전력의 핵심 상징인 구람으로선 다소 놀랍고 동시에 수개월간 견딘 고초의 증거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다녀온 것처럼 보였다고 비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 9개월간 연속 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외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링컨함의 녹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약 한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 다른 항모 제럴드 포드호는 지난 5월 326일간의 초장기 배치를 마쳤고 시어드어 루스벨트호가 최소 8개월간의 연속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미 언론들은 항모 배치 기간이 연장되면 인력 관리는 물론 심층 정비와 업그레이드는 고사하고 정기 정비 주기에도 매우 우려스러운 파급 효과를 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6: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4: 건강하세요.
12: 센터 메디컬 그룹
1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6: We will fight for you.
1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0: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자, 이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매일매일 기상예보를 먼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니,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오늘 아침에 발표된 국립기상청의 날씨 예상을 보면 네, 비가 옵니다. 일요일에. 남서부 해양에서 이 멕시코 남서부 해상에서 발달한 열대성 폭풍 마리가 허리케인으로 어제 격상되면서 다가오는 노동절 연휴 기간 남가주 날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허리케인 마리가 멕시코 남서부와 바하캘리포니아 반도 해안가 해변에 너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주말에는 이 파도가 남가주 해안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 모델 예측에 따르면 태풍이 남가주 해안에 근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예보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며 대다수의 모델은 해안에서 멀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남서부 해상에서 발달한 태풍이 북쪽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을 것으로 모두 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경로가 그렇다고 합니다. 국립기상청은 허리케인이 남가주에 근접할 경우 노동절 연휴 주말 동안 남가주의 비와 돌풍, 높은 파도를 동반할 수 있으며 해수면 상승과 강한 이안류로 인해서 남향 해안가 침수 가능성과 함께 야외 행사에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릴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일요일 노동절이긴 합니다. 일요일 해안가 방문하기로 계획하셨던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현재 이 라구나 비치, 뉴포트 비치, 헌팅턴 비치 등등에는 해안가에 모래뚝을 쌓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래뚝이 도대체 얼마나 파도를 막아줄 것인가 라고 뭐 의아스럽긴 한데 잘 막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라구나 비치 절벽 위에 있는 집들 밑에 침식이 진행되고 있어서 라구나 비치도 현재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자, 날씨 소식 전해드리는 김에 오늘 날씨도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LA 카운티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64도, 오렌지 카운티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4도, 우드랜드 힐즈 등 밸리 지역 낮 최고 81도, 밤 최저 61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초에요. 또 깜짝 더위가 예보돼 있습니다. 아, 이 태풍인지 폭풍인지 마리가 이 폭염 좀 제발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노동절 연휴를 맞아 LA 경찰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음주운전, 약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LA 경찰국은 LA 전역에서 음주, 약물운전자를 대상으로 순찰과 음주운전 체크포인트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부터 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목요일 오후부터 지금 음주운전 그리고 약물운전 집중단속에 나설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주 전역에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노동절 특별 단속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방 국무부가 미성년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 부모가 자신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국무부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경우 자신의 미국 시민권이나 합법적 체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 과정에서 제출 서류 심사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민권 증명을 위해서는 미국 여권이나 출생 증명서 등을, 이민 신분 증명을 위해서는 I-94나 영주권 카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무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적용 대상인지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일 경우 그리고 아이는 미국인일 경우 그러면 여권 발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때 부모는 자녀와 관계를 증명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신청서에는 부모의 시민권 여부를 표시해야 하지만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원정 출산을 주요 대상으로 삼은 행정명령 때문에 일단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때 부모의 신분도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부모가 미국 내에서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거나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사기 또는 상업적 거래에 관여했거나 적성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자녀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국인이고 한국 국적자이고 그리고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일 때 모든 서류를 제출한 뒤에 따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아왔던 70대 영주권자가 시민권 인터뷰를 받으러 갔다가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돼 수개월째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남성은 현재 전립선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가족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인도적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적자로 알려졌는데 1995년 미국으로 이주한 뒤 30년 넘게 아내, 딸과 함께 미국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자바르라고 알려진 필리핀 국적의 영주권자가 시민권 인터뷰 도중에 체포된 이유는 약 50년 전 필리핀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범죄 전력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당국은 자바르가 1970년대에 필리핀에서 한 명이 숨진 다툼에 연루돼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얻기 위한 원정 출산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연방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제한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있는 건데 하지만 반이민 정책 강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1: 지난달 초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을 전면 제한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이민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2: What's happening now? People are building businesses around it. From wealthy people are building businesses around birthright citizenship. That'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work. It's a disgrace. They're buying their way in.
1: 하지만 메릴랜드주 연방 지방 법원이 이민자 지원 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수정 헌법 14조가 보장한 출생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연방 대법원이 무효화한 바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건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3: Birth tourism allows bad actors to prey on vulnerable mothers with the promise that by coming to America, their child will be guaranteed American citizenship. It

자, 화제가 됐었죠. 뉴욕시 공립학교가 새 학기부터 유아부터 초중학교 학생들의 AI 도구 사용을 1년간 금지하고 스크린 타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사무엘스 뉴욕시 교육감은 뉴욕은 오는 10일에 개학을 합니다. 10일 개학을 앞두고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내 AI 및 전자기기 사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K부터 8학년까지입니다. 뉴욕시는 이들 학생이 사용하는 학생 대상 생선형 AI 소프트웨어 사용을 1년간 전면 금지합니다. 그리고 학생용 챗봇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정책은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중 약 3분의 2, 60만 명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학생들의 스크린 타임도 제한됩니다. LA는 스크린 타임 제한 이미 시작했죠. 그리고 LA 통합교육부도 어제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요일에 열렸던 위원회 회의에서 학생들이 AI를 사용하는 것 역시 LA 통합교육부도 전면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위원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어제 회의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실 내 AI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5차례 회의 중 첫 번째 자리로 캘리고네즈 교육부 의장은 현재 학생들은 어떤 생성형 AI에도 접근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초 13세 이상의 학생들은 디지털 시민권 교육을 이수하면 승인된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새로운 스크린 타임 정책이 시행되면서 교육구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학생들의 AI 접근 잠정 차단됩니다. 교육구 측은 교육적 활용 방안과 안전장치를 검토하는 동안 학생들의 AI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현재 방침이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년 말까지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학부모들은 대부분 환영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학교가 지급한 기기에만 적용되며 학생들이 개인 기기를 통해 사용하는 것까지는 규제할 수 없다라고 교육부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스크린 타임 제한 정책 하고 있죠. 그리고 AI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집에서 활동은 학부모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학부모들의 책임감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의 주유비 부담 뭐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개솔린 가격을 감당하고 있어서 유가 상승의 충격이 다른 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는 들쑥날쑥합니다. 오를 때 확 오르고 내릴 때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만 안 그렇죠. 오를 때 확 오르고 내려갈 때 조금씩 내려가다가 브렌트유가 또 상승하면 또 오르고 정유사 담합 뭐 이런 거 조사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일반 개솔린 평균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무려 $1.6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은 전국 평균보다 약 39%가 개솔린 가격 비싼 상태에 개솔린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가격 상승세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개솔린 평균 가격은 1년 전에 $4.6보다 $1.12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생활고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상표를 도용한 부품, 차량용 액세서리 등 짝퉁, 위조 상품 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 기아 양사가 최근 연방법원에 대규모 상표권 침해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연방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현대기아는 지난 8월 28일 일리노이 북부 연방법원에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모조품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각각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재외동포청의 2027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21.4% 늘어난 1,36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023년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로 한글학교 지원 확대, 디지털 민원서비스 구축 등의 예산이 집중될 예정이어서 미주 한인 등 해외 한인 2세 뿌리 교육과 재외국민 디지털 민원서비스 개선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가

0: 생산될 것으로 제외 한국인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3: 밥 한 그릇 더요.
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3: 웨스턴 도마 칼국수.
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자.
3: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8: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7: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8: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8: 올림픽 골프니까.
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9: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0: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1: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9: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미 관세당국 공조로 지난 6월 한 달간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던 마약류 39건 7.1kg을 적발했다고 관세청이 밝혔습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2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한미 관세당국은 합동단속은 2024년을 시작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인천공항 특송센터와 미국 LA공항의 통제본부를 설치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화물, 우편 여행자 가운데 마약 은닉이 의심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현지 출발 단계부터 도착 단계까지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단속 결과 통상 마약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로폰, 대마초가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한 러쉬도 처음 적발됐습니다. 세 차례 걸친 단속작전의 누적 성과는 총 74건, 마약류 40.9kg에 달합니다. 한편 한국관세청은 미국 외에도 마약 주요 출발국들과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치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 유예한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김 후보자의 요청 이후 식약처가 보완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으며 당시 수사팀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지휘부가 기소 유예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가 김 후보자 등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2: 절차를 무시하고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했다는 점,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와 친분이 있던 영장 전담 판사까지 로비스트 양모 씨와 함께 술자리를 했고 결국 이 판사가 제약사 대표였던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내용.
1: 그러면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김 후보자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흠집내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3: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전달은 청탁금지법 제5조 2항 3호가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 행위입니다.
1: 김 후보자가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게 공정하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안에서도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여러 우려와 비판을 듣고 있고 용 후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네. 조금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것 같고 네. 근데 그에 대한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 이런 것은 그 자체로서 존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1: 용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무총장을 맡게 된 과정이나 배우자의 급여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0: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이전됩니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부터 차례로 이전되는데 공공기관은 특히 역대 최대 규모 109개를 감축하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5: 정부는 먼저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시 이전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두 부처를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에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도 잔류를 최소화하고 올 4분기에 이전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들 기관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돼 지역 거점 역할을 키우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와 항만 관련 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이르는 대대적 개편입니다.
7: 기능개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5: 한 총리는 이번 정책이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엔진 추진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과 주거지원 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근입니다.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1: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4: 카페보넨?
1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나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1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자택 근처 상공에 항공기 운항 제한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현재 임시로 시행 중인 항공기 운항 제한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해 10월 비밀 경호국의 문제 제기에 따라 마르라고 반경 1마일 고도 2000피트 이내에서 항공기 운항을 상시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마르라고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었습니다. 그는 과거 공항 측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항공기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공항 관계자들이 자신을 향한 보복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마르라고 상공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예전에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자택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텍사스 목장 주변에서도 퇴임 이후까지 비행 제한 조치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마르라고의 경우 인근에 공항이 있다는 점 때문에 비행 제한 조치를 둘러싸고 반발은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르라고 자택은 팜비치 공항 비행 경로와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 심사를 거친 일부 항공기는 지정된 항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인근 팜비치 공항을 오가는 일부 항공편은 항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마르라고 주변의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할 경우 인근 팜비치 공항의 주요 상업용 활주로 중 하나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PTXS 국방부 장관의 문화 전쟁에 펜타곤 내부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된 상태입니다. 이란전 장기화로 미군 부담이 증폭된 상황에서 워크 척결을 내세운 일종의 이념 전쟁에 몰두하면서 지휘체계와 미래전에 대한 전력 현대화 역량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워크, WOKE, 이것은 진보적 가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 척결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인데 CNN은 헤그세스 장관이 문화전쟁에 집중하고 자신의 비전에 부합하지 않는 군 수뇌부를 배제하면서 육군의 현대화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 사임을 계기로 더욱 불거졌습니다. 드리스콜 장관은 사임서에서 육군 변혁과 전투 준비 태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헤그세스 장관이 이를 주도하던 장성들을 해임해 관련 노력을 가로막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이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을 해임한 데 이어 드리스콜 장관까지 사의를 밝히면서 육군은 이란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장관과 참모총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입니다. 한 전직 육군 고위 관계자는 기술을 이해하고 산업계와 협력해 이를 군 조직에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핵심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들을 자의적인 이유로 해임하면 혼란과 공백만 생길 뿐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특히 헤그세스 장관의 인사 조치로 드론전 등 미래전에 대비한 육군 현대화를 주도해왔던 지휘관들이 잇따라 물러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헤그세스 장관이 국방부 장악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내부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같은 비판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숀 판의 국방부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이 현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날조된 것이라며 헤그세스 장관이 관료주의를 줄이고 혁신을 촉진해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 미군의 드론전 현대화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의회에서 제기된 상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기간에 미국 특사가 현지를 방문해 중앙아시아 국가 지도자들과 연쇄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렸던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과 셀지오 고르 중앙아시아 특사 겸 주인도대사가 현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 인사들은 키르기스스탄 사피르 자파로프 대통령, 타지키스탄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각각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앙아시아 3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측과 회담에서 미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협의체 C5 플러스 1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은 에너지, 핵심 광물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인스 의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며 양국 간의 무역, 투자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 항상 감사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르 특사 역시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과 대화했다며 양국 간의 상업 외교는 기록적 수준이고 계속 성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시간 시진핑 중국 주석이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정상과 각각 만났고 3국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 특사가 상하이 협력기구 개최지에서 연쇄회담을 했고 그리고 예정됐던 대로 시진핑 주석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연쇄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아이들이 나란히 서서 중국 국기, 이집트 국기 흔들었습니다. 중국의 위상이 달라졌죠.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하듯 대대적인 환영 행사로 시작한 시진핑 주석의 10년 만에 이집트 방문 마무리됐습니다. 중동전쟁이 다시 격화하는 와중에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미국의 오랜 안보 파트너 이집트에 중국이라는 선택지도 있음을 보여준 자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기습작전으로 축출돼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면책특권이 있다며 기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의 변호인 베리 폴락은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 기각 신청서에서 마두로 전 대통령이 기소된 행위는 공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국가 원수는 완전한 면책특권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전례 없는 기소는 국가 원수와 공무수행 중인 외국 공무원에게 수백 년 동안 부여된 형사 관할권 면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폴락 변호사는 마두로 전 대통령이 허위를 기소됐으며 그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조기 대선 요구에 대해서 베네수엘라가 준비를 마쳤을 때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발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절 연휴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보니까.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전통의술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좋은 약재들이 많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애용하는 약재는 대추만한 크기의 빨간 열매로 된 산사라는 약재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 한약을 드셔보신 분들은 한약이 새콤새콤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산사 때문입니다. 산사는 참으로 좋은 약재입니다. 대학 시절 학과 공부 외에도 저는 한약에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각종 한약 개발과 한약 성분 분석에도 참석하고 쥐를 이용한 약재의 실험도 하느라 학교 식당이 주어진 시간이 밥때를 놓치기가 과반수였습니다. 그러나 겨울이면 배고픔을 달래주는 이 산사가 있어서 잘 사먹곤 했는데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시간도 절약이 되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보통 늦은 가을이 시작하여 다음 해 초봄까지 대학교 기숙사 정문 앞에는 꽃챙이에 산사 대여섯 개를 꽂은 후 그 위에 엿을 발라서 파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있었는데 저는 한 바퀴 빙 둘러보고 꽃챙이에 꽂은 산사가 제일 커 보이는 것을 골라서 사먹곤 했습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 사먹기도 했는데 그때는 요즘처럼 더치페이가 없이 내가 한번 사면 내가 한번 사고 하던 시절이라 한 번에 산사 꽃챙이 대여섯 개를 사고 나면은 반찬을 줄이거나 며칠은 한 끼에 만두 두 개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 산사의 새콤한 맛과 달콤한 엿이 어우러져서 한 입 베어 먹으면 새콤 달콤한 과즙이 한 입 가득 차올라 베어 먹고 친구들과 서로 쳐다보며 눈빛으로 맛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웃음을 머금던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젊어서는 희망 속에서 살고 나이 들면 추억 속에서 산다고 책 속에만 묻혀 살던 그 앳된 대학생이 어느덧 추억을 주섬주섬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50대 후반이 여성이 되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3: 오, 진짜 통 크네요.
2: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3: 단체 주문도 되나요?
2: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 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4: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5: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4: 그럼 둘 다 워킹모니.
5: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4: 돈이 필요한 사람도
5: 투자하는 사람도
4: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5: 워킹모니.com 무료 1대1 예약 상담
4: 213-804-9555.
5: 다시 한번
4: 213-804-9555. 워킹모니.com.
6: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7: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6: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7: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가까운 내 핫플 화연
6: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구이 포차 화연
8: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9: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8: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9: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8: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피
1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3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동절 연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노동절 연휴 앞두고 여행 계획하시던 분들 날씨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남서부 해상에서 발달한 열대성 폭풍 마리가 어제 허리케인으로 격상되면서 노동절 연휴 기간 남가주 날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허리케인 마리가 멕시코 남서부와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 해안가에 너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주말 이 파도가 남가주 해안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폭염으로 바닷가 무조건 바닷가다 라고 노동절 연휴 계획하셨던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모델 예측에 따르면 남가주 해안에 근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예보는 불확실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허리케인 마리가 북동쪽으로 오면 남가주, 북서쪽으로 가면 남가주를 빗겨서 태평양 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지금 북서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북서쪽으로 빠져나가도 주말 동안 남가주의 비와 돌풍, 높은 파도를 동반할 수 있으며 해수면 상승과 강한 이안류로 인한 해안가 침수 가능성, 야외 행사에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릴 가능성 지금 경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노동절 연휴를 맞아 LA 경찰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음주운전, 약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LAPD는 LA 전역에서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자를 대상으로 순찰과 음주운전 체크포인트를 운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한인타운 중심부에도 체크포인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역시 노동절 연휴 기간 주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노동절 특별단속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무부가 미성년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 부모가 자신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앞으로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자녀 여권을 신청할 경우 자신의 시민권이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모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가 실제 시행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 과정에서 제출 서류, 심사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자녀만 미국인이고 부모가 한국인인 사례, 타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례 상당히 많죠. 심사 기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권 신청할 때 미리미리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원정 출산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정 출산을 금지한 행정명령, 이와 관련해서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출생 시민권 제한이 번번이 법원에 가로막히고 있는 건데,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강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해드립니다.
15: 지난달 초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을 전면 제한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이민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16: What's happening now is people are building businesses around it. From wealthy people are building businesses around birthright citizenship. That'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work. It's a disgrace. They're buying their way in.
15: 하지만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이 이민자 지원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출생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연방 대법원이 무효화한 바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건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7: Birth tourism allows bad actors to prey on vulnerable mothers with the promise that by coming to America their child will be guaranteed American citizenship. It devalues the meaning of American citizenship by bestowing it to the children of lawbreakers.
15: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범죄와 원정 출산을 이유로 취소된 비자만 17만 5천 건. 최근 전 세계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이유로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강경 반이민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14: 뉴욕에서 사용하는 모든 학생들의 AI 접근이 잠정 차단됩니다. 뭐 AI 많죠. 엔스로픽, 챗GPT, 제미나이 모두 쓸 수 없습니다. 교육부 측은 교육적 활용 방안과 안전장치를 검토하는 동안 학생들의 AI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현재 방침이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학년 말까지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학교가 지급한 기기에만 적용되며 학생들이 개인 기기를 통해 사용하는 것까지는 규제할 수 없다라고 교육부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학교에서는 학교 컴퓨터를 사용하는 스크린 타임도 제한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활용도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트북,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 이걸로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학부모들이 이제는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튼 어제 LA 통합교육부 위원회 회의에서 AI 활용 방안 논의 끝에 AI를 전면 금지한다라고 발표하자 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학부모들은 반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운홈, 차라리 타운홈이 안전하고 좋다. 타운하우스 안전하고 관리도 또 따로 해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부동산 집, 새로운 이사가는 집 알아볼 때 이런 거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샌클라멘테, 뭐 물론 LA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저 밑쪽이죠. 샌클라멘테 한 콘도 단지, 이 타운하우스에서 전체 지붕 교체 비용으로 가구당 $26,000씩 내라 라고 HOA가 통보됐습니다. 주민들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샌클라멘테 비아프레사에 위치한 벨라무도 단지의 주민들은 6주 안에 이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지붕 교체가 긴급

0: 상황이 아님에도 HAO H 측은 긴급 분담금으로 처리해 주민 투표권조차 박탈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구한 지붕공사 견적은 HOA가 책정한 금액보다 훨씬 낮았으며 HOA와 자산관리회사 측의 투명한 정보 공개, 입찰 과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이 2만 6천 달러 지붕 교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의 압류를 설정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가운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도 이 지진 보강 공사한다라고 그래서 HOA 비용이 갑자기 크게 늘어났던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는데 그때는 2만 6천 달러까지는 아니었어요. 뭐 몇백 달러 수준이었죠. 그래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2만 6천 달러는 너무 큰 비용이네요. 남가주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 새벽 엔화임의 5번 프리웨이에서 차량 단독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쳐 남행차로 일부가 통제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15분쯤 링컨 에비뉴 진출로 인근에서 사고가 접수되었으며 단독 차량 사고로 차량 밖으로 두 명이 튕겨나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메트로 시티즈 소방국은 부상자 두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밝혔으나 현재 정확한 부상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사고 현장 수습과 조사를 위해 프리웨이 남행 우측 차로 두 개와 진출로를 통제하고 있어 출근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웨스트 힐스 지역에서 어젯밤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30분 직후 웨스트 힐스 퀸서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운전자가 현장에 남아있었는지 혹은 경찰이 이번 사건을 뺑소니로 수사하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은 오늘 아침까지도 현장에 남아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운전자들에게 이 지역을 우회해줄 것이 당부되었습니다. 컬버시티의 한 쇼핑몰 인근 상가에서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유모차에 탄 아이들까지 쓰러뜨린 강도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일당 4명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컬버시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웨스트필드 컬버시티 쇼핑몰 근처의 한 매장에서 용의자 일당이 한 남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혔으며 그의 여자친구를 공격해 보석류를 빼앗고 경상을 입혔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남성의 유모차가 충격을 받아 아이 두 명이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부상 여부는 즉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방범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고 결국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용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미성년자 두 명 등 총 4명으로 강도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으며 추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건강관실은 이번 주 초 카슨의 도밍게스 채널에서 수습된 시신이 6세에서 13세 사이로 추정되는 여자 어린이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 수사관들은 지난 1일 정오가 지난 직후 델 아모 블러바드 교차로 인근 도밍게스 채널에 시신이 떠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셰리프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신이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제 수요일에는 이 소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 인근에서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소방당국과 셰리프국은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두 번째 시신은 남성으로 추정되나 당국은 성별이나 연령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당국은 아직 두 사건의 연관성이나 타살 혐의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바인 경찰은 지난주 골프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용의자인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저녁 샌 호아킨 골프장에서 한 골퍼가 코스를 가로질러 달리는 남성을 제지하며 항의하다가 쫓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골퍼가 카트를 타고 달아나려 했으나 용의자가 따라붙어 카트에 있던 골프채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친 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바인 경찰은 관련 정보가 있거나 공개된 사진 속 남성을 알아보는 이들은 경찰서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의류 회사에서 회계 관리자로 일하며 250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여성 전직 직원이 기소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올해 45세인 도나 페이 부인은 버넌에 본사를 둔 여성 의류 업체 카렌 케인에 재직하면서 2015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회사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전자 접근 권한을 독점하며 회사 청구서 지급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부위가 약 10년에 걸쳐 수백 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약 256만 2천 달러를 불법 이체했으며 소액 거래로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캘리포니아 세무당국에 탈취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범행은 2024년 2월 회사의 새 대표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자체 감사를 벌이면서 드러났으며 LA 카운티 검찰은 자금 세탁 89개 카운트, 대절도죄 10개 카운트, 허위세금 신고 5개 카운트 등 총 106개의 중범죄 혐의로 부위를 기소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이 USC 영화대학 캠퍼스 굉장히 유명하죠. 이 영화대학 캠퍼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빌딩 이름이 조지 루카스 빌딩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스틸버그 빌딩이 있죠. 예, 기부금 때문에 기부금을 많이 내서 그렇습니다. 이 USC 인근에 지금 뭔가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만한 정말 획기적인, 뭐 충격적인, 이색적인 이런 건물 디자인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예, 루카스 뮤지엄입니다. 어제 이 루카스 뮤지엄이 프리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프리뷰 행사에 조지 루카스가 직접 등장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조지 루카스는 전 남들도 가능하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에 매료된다. 특히 이번 뮤지엄 프로젝트는 내 의지를 거의 꺾을 뻔했고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매우 뜻깊다라고 어제 말했습니다. 조지 루카스는 언론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로 꼽힙니다. 인터뷰 내용도 찾아보려면 굉장히 오래 거 막 그런 것밖에 없어요. 잘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어제 프리뷰 행사에 참여한 것은 그만큼 이 루카스 뮤지엄에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직접 의지를 꺾을 뻔했다라는 그의 말처럼 루카스 뮤지엄 건립에는 정말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고향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근처에 박물관 설립을 추진했지만 규제 당국의 간섭,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부인의 추천으로 시카고를 설립부지로 발표했지만 이 역시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와 소송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LA로 방향을 틀었고 8년간의 공사 끝에 어제 프리뷰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루카스는 참 긴 여정이었다. 여러 도시에서 거절당했고 장소를 고르는 과정부터 무려 17년이나 걸렸다며 관료주의자나 우리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헤쳐왔다라고 돌이켰습니다. 루카스 뮤지엄, 네, USC 옆에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루카스가 대학 시절부터 모아왔던 만화 원고부터 프리다 칼로 자화상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 무려 4만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루카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죠. 스타워즈. 스타워즈 속 소품과 자료를 총망라한 전시관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스타워즈 속의 로봇부터 실물 크기의 레아 공주 모형 그리고 각종 우주선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색 유선형 외관의 정원이 어우러져 마치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할 법한 우주선을 이 박물관 건물은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일반에는 오는 22일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지난 3월 발표했던 1분기 은행 SMBC 메뉴뱅크의 상업용 뱅크 부분을 인수하는 계약에 대해서 은행 감독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의 지주사 호프뱅크업은 연방 감독국인 연방예금보험공사, 캘리포니아 감독국인 금융보호국으로부터 인수에 필요한 모든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은 인수 절차를 올해 4분기 중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뭐 올리브영 열풍이 대단하죠. 그리고 세포라 등 유명 화장품들을 모아서 파는 곳에서도 한국산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어디 거기뿐입니까? 한국산 화장품 전용 매장들이 로컬 매장에도 속속 들어서면서 K-뷰티의 인기가 실감되고 있습니다. 타겟, 마셜, 로스 뭐 등등등 대형 소매 매장에도 한국산 뷰티 상품만을 위한 이 같은 전용 진열대를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용 진열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두 한국 화장품인 코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가주에서 오랜 전통을 자랑해왔던 바베큐 전문점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전혀 모르실 텐데요. 바베큐점입니다. 크리스 앤 피치 바베큐라고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앤 피치 바베큐. 75년 만에 벨플라워 지점의 영업을 종료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알테시아 블루버드에 위치한 벨플라워 지점은 지난 75년간 이 75년을 4분의 3세기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동안 지지해준 수많은 단골과 헌신적인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아쉬운 폐업 소식을 전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벨플라워점 폐업이 브랜드 전체 끝은 아니다. 단골 손님들은 계속해서 데니엘 지점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디나에 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갈비, 스테이크, 샌드위치 등 전통적인 바베큐 메뉴로 사랑받아왔던 이 식당, 구체적인 폐업 이유 그리고 최종 영업일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가장 많이 본 기사 탑 50 이 가운데 상위 몇 가지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집안에 굴러다니는 1센트가 횡재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는데요. 1센트짜리 1969년에 제조된 1센트짜리가 60만 달러의 경매에서 거래됐다는 소식입니다. 다 그리고 수리비 시한폭탄 배관 문제 주택 구입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는 기사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연방 하원의원 또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한인 연방 하원의원 또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은 어제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죠. 댄 고 민주당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일상화된 자율주행 로봇택시 미 전역으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다라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자녀 여권 부모도 이민 신분을 증명해야 된다는 소식 역시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4인 가구가 편안한 생활을 하려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할까? 캘리포니아에서는 4인 가구 30만 달러 이상을 벌어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기사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5: 수영도?
6: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주정부는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부 법률고문실은 기존의 법률 의견을 대폭 수정해 모든 주정부는 빈곤 가구 임시지원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경우 불법 체류자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 빈곤 가구 임시지원과 이 저소득층 생활보조금은 각각 저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임시지원과 이 생활보조금을 관리하는 주정부 기관에만 불법 체류자 보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보고 의무를 주정부 모든 기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엘리엇 가이저 법무부 법률 고문실장은 주정부가 빈곤 가구 임시 지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불체자 신고 의무를 수용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미국인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세금이 불체자 입국을 부추기는 데 악용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수정된 법률 의견이 소급 적용되진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연방정부가 복지 혜택을 이용해 주정부 자료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상하원 다수당 수성을 위해 접전 지역을 직접 돌며 집중 지원 유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로즈가단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만찬을 하고 11월까지 100%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며 나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많은 연설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약 35개 선거구에 달려있다며 접전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또 공화당 지도부에 접전 중인 지역 후보들의 명단을 달라며 나는 그 35곳을 모두 방문할 것이며 모두를 당선시킬 수 있을지 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일찍 시작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며 11월 3일 선거일 전 마지막 30일 정도를 유세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중간선거 때마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고전해왔던 이른바 중간선거 저주도 이번에는 깨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든 위대한 대통령이든 중간선거에서는 패배하기 마련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뒤집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원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을 당선시켜야 하고 현직 의원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산주의자라고 거듭 공격하면서 공화당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남기는 걸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 네, 뭐 예고됐었죠? 본인의 얼굴을 새긴 1달러 동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너무 갔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0: 한개 우리 돈 2천 원 정도로 실제 금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통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얼굴과 이름을 남기는 트럼프가 이번에는 이란과 전쟁 중인 호르무즈 해협까지 트럼프 해협으로 부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호르무즈를 미국이 통제하고 있으니 이름을 트럼프로 바꾸는 게 어떠냐고 적었는데 기자들 앞에서도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1: We are for the most part doing it without trouble. Every once in a while they shoot a drone and we knock it down. But we have control of very strong control.
0: 앞서 백악관 관계자도 트럼프가 호르무즈를 트럼프 해협이나 아메리카 해협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시절부터 자신의 이름을 이른바 브랜드로 활용해 왔습니다.
2: If you like your steak, you'll absolutely love Trump steaks. At Trump University, we teach success.
0: 대통령이 된 뒤에는 공연장은 물론 여권과 정부가 만드는 은퇴 계좌에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붙였습니다.
1: I believe the Trump accounts will be remembered as one of the most transformative policy innovations of all time.
0: 단순히 성공을 과시하고 역사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은 욕구뿐 아니라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정치적인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주간 신규 실업상 창구 건수가 소폭 늘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상 창구 건수가 20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천 건 늘었다라고 밝혔는데 뭐 그래도 노동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상 창구 건수가 전주보다 증가하긴 했지만 지난 수년간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인 20만 명 언저리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노동시장은 고용 증가세가 둔화한 동시에 해고 역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른바 해고도 없고 고용도 없는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 발표되는 이 8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고용 상황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두고 지금 촉각을 투자자들은 곤두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라이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8월 들어 미국의 민간 부분 고용 증가폭이 둔화해 금리 인상론의 복병이 될지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힙니다. 분기 매출은 29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6% 늘었고 영업이익은 92% 증가한 201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예상치도 뛰어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3.32달러였고 잉여 현금 흐름은 137억 달러로 모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은 다음 분기 매출 전망으로 1년 전보다 93% 증가한 348억 달러를 제시했고 영업이익률은 66%를 전망했습니다. 구글과 메타 등 하이퍼스케일러와 맞춤형 AI 칩을 제작하고 있는 브로드컴의 호실적으로 AI 업계에 폭발적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경기가 양호한 상황에서 고용도 안정세를 보이자 연방준비은행이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5: The Fed, as we know, has a dual mandate of both employment and inflation, and right now is focused on inflation, and I suspect it will continue to be, regardless of how this labor report happens.
4: 연준은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이란 전쟁과 관세로 물가가 올라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이 다시 격화하면서 8월 들어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증가폭은 3만 8천 명으로 둔화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으로 전망치인 4만 7천 명도 밑돌았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 밖의 증가세 둔화를 맞이해 금리 인상론의 복병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시장은 4일 발표될 8월 미국 고용 보고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이 국채금리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4.8%대를 어제 기록하면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 재개로 국제유가가 뛰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다

0: 가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부각하면서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채금리 4.8%는 약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시장 예상을 믿던 8월 민간 고용지표, 국제유가 장중 하락에도 국채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국채금리 급등은 시장 기능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상임투표자인 윌리엄스 총재는 CNBC와 인터뷰에서 현재 통화정책만으로 향후 1~2년 안에 물가상승률을 목표치로 되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명확한 징후가 없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나온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고무적이지만 한두 달치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며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또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백악관에서 일본과 한국이 있다. 이 모든 사람이 연료를 싣고 석유를 싣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그 밖에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알래스카로 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댄 셜리번 공화당 후보를 돕기 위해 알래스카로 갈 것이라고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셜리번 의원은 최근 예비선거를 통과했고 이들은 선호 투표제 방식으로 치러지는 결선에서 맞붙는데 지금 참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댄 셜리번 훌륭한 상원의원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를 하면서 알래스카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가리키면서 한국과 일본을 거론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활동이 지난 7월 초 이후 완만하게 확장하고 물가도 대체로 적당한 수준으로 상승했다라고 연준이 평가했습니다. 데이터센터와 국방 관련 수요가 제조업 활동을 뒷받침한 가운데 높은 에너지 가격, 이란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커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이 어제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가운데 10곳은 소폭에서 완만한 수준의 성장을, 2곳은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달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긍정적이었지만 업종별 심리는 엇갈릴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정책, 국제 분쟁의 영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보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번 베이지북 자료는 오는 15일에서 16일 열리는 9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지난달 24일까지 수집됐던 정보들입니다. 산업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래스카에 한국과 일본이 간다 이래놓고 또 반대에서는 다른 얘기도 나왔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고강도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노트북이나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상당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YTN입니다.
1: G20 장관들이 미국에 모인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를 공식화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표적화되고 신중하게 설계된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새로 부과되는 관세는 고강도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와 미국 내 생산을 연계하는 정책이 이미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타이완 TSMC와 미국 마이크론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또 타이완이 다음 주 최대 30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2: Taiwan came in. They stole our chip business. Now all those companies in Taiwan are building factories in Arizona, Texas and various other places.
1: 반도체 관세가 공식화되면서 그 범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선 반도체 칩뿐 아니라 노트북이나 데이터 센터 서버, 게임 콘솔 등 완제품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국내 가전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G20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반도체 관세를 포함한 새로운 통상 압력이 도마 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우버가 전 세계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3,300명을 감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최대 규모의 감원입니다. 우버는 사내 관리자 인력을 20% 줄이고 일부 관리자는 실무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CEO로부터 7단계 이상의 복잡한 보고 단계를 거쳐야 하는 직원의 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식당 유통, 브랜드 위탁 배달을 담당하던 세 개 팀을 하나로 통합했고 재택근무 허용 인원을 전체 직원의 1%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우버의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생겨난 여러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직원부터 CEO까지 보고해야 되는 게 7단계를 거쳐야 한다. 구조조정해야죠. 네. 자, 오늘 장골부에서 또 많이 본 기사로 나왔던 것 이제야 소개해드릴 수 있네요. 1969년 샌프란시스코 조폐국에서 만들어진 1센트 동전 가운데 일부가 최고 60만 달러에 달한 가치를 지닌 희귀 동전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집안에 어딘가 방치해뒀던 1센트짜리가 어쩌면 뜻밖의 횡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제가 된 동전은 1969S 링컨 메모리얼 센트로 주조 과정에서 발생한 안면 이중 주조 오류가 있는 동전입니다. 희귀 동전 전문 경매 업체 스텍스 바워스 갤러리스에 따르면 더블드 다이아는 동전 제작 과정에서 주화의 디자인을 새기는 금형이 원형 틀로부터 두 번째 아빈을 받을 때 위치가 정확히 맞지 않아 디자인 일부가 겹쳐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센트짜리 찍을 때 잘못 찍었던 동전이 지금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8: 오, 진짜 통 크네요.
7: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8: 단체 주문도 되나요?
7: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9: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0: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9: 그럼 둘 다 워킹모니.
10: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9: 돈이 필요한 사람도
10: 투자하는 사람도
9: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10: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9: 213-804-9555.
10: 다시 한번
9: 213-804-9555. 워킹모니.com.
1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구이 포차 화연.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팔 소식입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최소 1,25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측 사망자도 최소 21명으로 늘어 전체 사망자는 1,273명이 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이 4,216명, 중국 541명 등 총 4,757명입니다. 중국 측 인명피해 규모는 지난 며칠 동안 변화가 없었지만 중국 구조당국이 티베트 자치구 지롱 통상구 핵심 지역으로 이어지는 육상 구조 통로를 확보하면서 구조대가 중장비와 함께 현장에 진입해 추가 피해가 확인돼 사상자 수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로 네팔 전체 국민의 약 5%에 이르는 160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3,700여 가구, 14,000여 명이 도로나 교량 유실 등으로 인해서 고립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옥 7,500여 채가 완전히 유실되거나 진흙 등에 파묻혔으며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 집을 더해서 가옥 약 2만 채 정도는 새로 지어야 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외에서 지금 의료계가 무너져서 환자와 임산부들, 아이들의 또 먹거리 문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유엔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는 노동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설계 구조상 물이 완전히 차지하는 발전소 지하 상부 구간, 생존 가능 공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이곳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적의 생환 소식 기대하는 전 세계인들이 많습니다. YTN입니다.
1: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상 지하의 높은 공간에 상당수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터널은 입구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구조여서 대홍수로 유입된 물과 진흙이 터널 가장 높은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2: Deep inside these tunnels, there could be air pockets. And the way these tunnels are designed is they go, especially on the mouth front, they go upwards. So any water or sludge it would have accumulated may not have gone all the way up top to the top.
1: 만약 사람들이 터널이나 발전소 내부 높은 공간으로 피했고 그곳에 공기가 남아 있다면 생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팔 전력청 당국자는 라스와가디 수력발전소의 경우 터널 내에 방처럼 생긴 구조물에 46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곳엔 식량과 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어도 생존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퍼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도 내부에 마른 공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ABC 방송도 수력발전소 지하 구조상 대홍수의 직접적인 충격과 침수를 피해 공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부 공간이 존재한다며 이 생존 가능 구역,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어퍼트리슐리 3A 발전소는 무려 11층 규모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가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대피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구조당국은 이 같은 생존 가능 공간을 찾아내 실제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의 침수 정도와 산소, 식량 확보 여부가 생존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거대한 암석과 토사에 가로막힌 구조대가 이 생존 가능 공간에 얼마나 빨리 닿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네팔의 한국 정부가 파견한 해외 긴급 구조대가 현지에서 네팔군의 헬기 두 대를 지원받아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공중수색을 시도했지만 날씨 탓에 회항했습니다. 시야가 1m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헬기를 타고 지역으로 가긴 갔지만 되돌아왔다. 다시 헬기 지원을 받아서 이 지역을 수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바타르 지역 군사령관은 한국인 실종자들이 머문 캠프에서 한국 측이 다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네팔군이 두 차례에 걸쳐서 수색을 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가족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다라면서 다시 한번 그 지역을 수색했는데 베타르 지역의 군사령관이 네팔군이 대여섯 차례나 정밀 수색을 했는데 한국은 우리를 못 믿는 거냐? 위험한 작전구역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마라! 라고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대여섯 번이나 간 곳을 니들이 헬기를 빌려서 왜 또 가느냐 이런 악천후 속에서 라면서 군사령관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번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 재개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며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달래기 위한 행보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다릅니다.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TN입니다.
3: 이란 남부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기뢰를 투하하는 로켓을 거의 완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 군사 공격 재개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든 이번처럼 또 다른 강력한 공격을 할 준비는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 And we blew up much more than their radar last night. It was a very heavy attack last night. And we're prepared to do another one anytime we want.
3: 앞서 이란 국민을 향해 봉기를 촉구한 SNS 글을 쓴 건 이란 정권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을 무장시키기 위해 미 중앙정보국 CIA를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4: I'd love to tell you that, but it wouldn't be appropriate to say. But I mean, I understand their plight. They're being shot right now.
3: 이란은 미군의 결혼식장 폭격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란 남부지역 시리크의 결혼식장을 폭격해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을 숨지게 한 건 전쟁 범죄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전쟁 범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비난했습니다. 모우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새로운 전략으로 미국의 기반을 철저히 무너뜨릴 거라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볼 때 당분간 군사 충돌과 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무력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는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5: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6: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5: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9: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8: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9: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8: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10: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11: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10: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11: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피츠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10: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11: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4: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5: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9: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5: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9: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스포츠. 자, 타이거 우즈 오래간만에 소식 들으시죠. 차량 전복 사고를 내서 기소됐던 타이거 우즈가 검찰과 형량 합의를 통해서 이 플리바겐이라고 하죠. 플리바겐에 합의를 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 법원 재판에 출석해서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보다 혐의가 낮은 난폭 운전 혐의를 적용받는데 동의했습니다. 우즈는 다만 유죄를 시인하지도 않지만 무죄라고 항변하지도 않으면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의미하는 불항쟁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타이거 우즈의 운전면허를 5년간 정지하고 $1,500의 벌금형을 명령했습니다. 2026년 9월 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아, 근데 타이거 우즈 기사 얘기가 계속 마음에 남네요. 부자는 끝까지 부자네요. 저희가 저렇게 플리바겐을 한다고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네, 타이거 우즈라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 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2: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3: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4: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녀의 여권 신청할 때 부모의 시민권 증명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가 여권 신청을 할때 부모의 시민권 또는 이민신분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국무부 지침 초안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원정 출산 제한 행정명령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이른바 원정 출산을 겨냥하는 한편 출생 시민권 제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낼수 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수호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라며 여권 심사 절차에 이러한 기준을 반영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트럼프 이 초기 행정명령은 부모 중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만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 지침에 따르면 모든 부모는 자녀의 여권 신청 시 유효한 미국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 등을, 즉 부모의 미국 여권이나 부모의 영주권 카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행정부는 이 정보를 토대로 자녀가 미국 시민권 자격을 갖추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경우에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인지를 표시하는 항목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시민권자라고 기재를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새로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부모가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상업적 거래에 관여한 경우 해당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상업적 거래에 관여한 경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쉽게 말해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해 주려고 원정 출산 조직과 연계돼서 미국 내에서 출산을 했다라면 자녀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편 이 같은 새 행정명령이 알려지자 그 시행을 막아달라라는 소송도 연방법원에 잇따라 제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주 고시의 연방 하원의원 탄생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제주의 전통적인 건국 신화에 따르면 한라산에서 세 사람이 땅에서 소화나 솟아났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제주도가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제주도가 아니라 제주시라고 하죠. 그 세 사람의 이름은 고을라, 양을라, 그리고 부을라입니다. 아, 이름은 을라로 다 똑같은데요. 성이 고씨와 양씨 그리고 부씨로 이제 세 가지 성씨죠. 그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 세 성씨는 이후에 모두 제주 토박이 성씨로 불립니다. 실제로 이 고씨는 제주 고씨, 양씨는 제주 양씨, 그리고 부씨는 역시 제주 부씨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제주에 가면 고씨와 양씨 그리고 부씨가 많이 있습니다. 아, 유명한 탤런트 고두심 씨가 대표적인 제주 고씨죠. 그런데요, 그 고두심 씨와 같은 제주 고씨를 가진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자, 이제 제주에서 미국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제6선거구 연방 하원 민주당 경선에서 한국계 댄 고, 한국 이름 고원영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1985년생으로 올해 41살인 댄 고 후보는 바이든 정부 백악관 출신으로 세 번째 도전 끝에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는 현역인 세스 몰튼이 상원 선거에 도전하면서 하원 자리가 비었는데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결선에 오른 댄 고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됩니다. 댄 고 후보는 한인 이민 1세인 아버지와 레바논계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약간 중동계 얼굴이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자, 댄 고 후보는 제주도 출신 부친을 따라서 제주 고씨를 성으로 씁니다. 앞서 제가 제주 고씨 얘기를 하면서 탤런트 고두심 씨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댄 고 후보의 집안을 보면 고두심 씨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고두심 씨도 정말 울고 갈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댄 고 후보의 아버지 고경주 씨는 하버드대학 공중보건대학 교수 출신으로 오바마 정부에서 보건부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댄 고 후보의 삼촌은 고홍주 전 예일대 로스쿨 학장입니다. 할아버지는 고 고광림 박사인데요. 고 박사는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공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전혜성 박사인데 예일대 교수 출신으로 이들 부부는 자녀 6명을 모두 예일대 또는 하버드 대학에 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댄 고 후보의 아버지와 삼촌들, 뭐 고모 이모들은 모두 예일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을 싹 다 나왔습니다. 댄 고 후보도 하버드대를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학부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고 이후 보스턴 시장 비서실장과 바이든 정부 백악관 대통령 부보좌관을 지냈습니다. 한편 댄 고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경쟁자를 압도하는 선거자금, 대대적인 큰 선거자금 모금 실적을 기록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댄 고가 바이든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앞세우는 캠페인을 구사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선거자금을 모금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대선 참패 이후 민주당 후보들은 저마다 이 바이든과 해리스와의 거리를 두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거꾸로 그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승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거 선거자금을 모금했다라는 점에 지금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번 중간선거에서 댄 고 후보의 본선 승리는 지역 특성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제주도 신화는 기원전 230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300년이니까 지금부터 무려 약 4300년 전에 기원한 이 제주 고씨가 이제 조만간 미국의 연방 하원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 형량 합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차량 전복 사고를 내고 기소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검찰과 플리바겐에 합의했습니다. 플리바겐은 검찰과의 합의에 의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더 낮은 형량을 적용받은 것이죠. 타이거 우즈는 어제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의 주 법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애초 DUI 혐의로 기소됐던 우즈는 이보다 혐의가 낮은 난폭 운전, 즉 reckless driving 혐의를 적용받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우즈의 운전면허를 5년간 정지하고 1,500달러의 벌금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우즈는 지난 3월 28일 자택 인근인 플로리다주 주피터 아일랜드의 이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소형 트레일러를 연결한 픽업트럭을 추월하려다가 충돌하면서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우즈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기 검사에 응해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소변 검사를 거부해서 체포된 뒤에 구금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음주 측정기에서는 음성이 나와서 음주는 아니지만 소변 검사를 거부한 걸 보니 무슨 약물 운전인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사고 현장에 있던 우주의 주머니에서 실제로 이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오피오이드 계열 흰색 알약 두 개를 발견했다라고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의 범주를 일컫습니다. 이 DUI라는 것은 음주만이 아니라 약물 복용 운전도 당연히 똑같이 음주운전과 처벌을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오피오이드, 이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운전을 했다면 뭐 음주운전과 똑같은 약물운전 혐의를 타이거 우즈는 받게 됩니다. 타이거 우즈는 DUI 및 합법적 검사 거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만은 이 DUI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 오다가 이 플리바겐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한편 타이거 우즈는 연인인 바네사 트럼프와 함께 법정에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바네사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아직 라스트 네임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바네사 트럼프입니다. 바네사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지난 2005년에 결혼을 해서 지난 2018년에 이혼을 했는데 아직 라스트 네임을 고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와 수명 연장의 비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비만과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세마글루티두 계열 약물을 투여했더니 생쥐의 노화가 늦춰지고 심지어 수명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GLP 계열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 세마글루티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비만 치료제 오젬픽과 위고비 등의 핵심 성분입니다. 유시 버클리의 데니카 첸 교수팀은 이 과학저널 네이처에서 늙은 암컷 생쥐에게 세마글루티드를 투여한 결과 생리 기능과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노화의 여러 특징이 완화됐으며 수명이 투여하지 않은 그룹보다도 92일이나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생쥐에게 있어서 92일이라는 시간은 전체적인 수명에서 약12% 넘는 수명 연장입니다. 연구팀은 20개월 된 암컷 생쥐를 세마글루티드 투여군과 투여하지 않은 그룹, 그리고 투여하지도 않고 음식을 그냥 줄인 그룹 등으로 나눠서 세마글루티드가 생쥐의 수명과 신체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세마글루티드 투여군은 생리 기능과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노화가 늦춰졌습니다. 실제로 세마글루티드를 지속해서 투여받은 생쥐는 수명이 834일로 투여 안한 그룹보다 92일이나 길었습니다. 기능 면에서도 세마글루티드 투여군은 공간을 기억하는 능력이나 무언가를 유심히 탐색하는 능력 등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마글루티드 투여군에서는 골수 조혈 줄기세포의 노화 완화, 또 세포의 재생 능력 향상, 뇌신경 세포 활동의 개선, 그리고 염증 감소 등 노화 관련 생물학적 변화도 상당히 늦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오젬픽과 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티드는 음식 섭취량을 줄여주고 제2형 당뇨병과 비만의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약물은 혈당을 낮추고 체중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체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효과가 왜 나타나는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비만 치료제가 단순히 식욕을 억제하고 살을 빼주는 효과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로는 이 결과론적인 사실은 밝혀졌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이유는 도대체 뭔지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더 쉽게 말한다면 무슨 말이냐? 그 약을 먹어서 음식을 덜 먹으니까 그게 수명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을 덜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살이 빠지니까 그게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약 성분 자체에 인간의 수명에 도움을 주는 어떤 숨겨진 효과가 또 있다라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하게 검증됐습니다.

0: 중동의 부유층이 고가 차량을 몰고 영국 런던을 찾으면서 교통질서 위반과 무단 주차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는 런던의 명품 백화점 해러즈 인근입니다. 이곳에서는 외국 번호판을 단 고급 차량이 주차 규정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도로에서 주차 규정을 어길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150에서 215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한 젊은 남성은 약 40만 달러짜리 페라리를 해러즈 출입구 바로 앞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세웠습니다. 카타르 번호판을 단 차량의 앞유리에는 방금 발급된 주차 위반 고지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벌금을 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성은 물론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차량에 올라탄 그는 엔진음을 크게 울리며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해러즈 주변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운전사들도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마크 하트는 해외 번호판을 탄 고급 차량이 택시가 이용해야 할 차로까지 점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택시기사 벤 뉴틸 역시 외국에서 들어온 슈퍼카를 런던 곳곳에서 쉽게 볼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선이 표시된 곳까지 가리지 않고 차를 세우고 있다며 이런 차량 때문에 도로 흐름이 사실상 멈추기도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벌금이 실제로 납부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영국 내에서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는 웨스터민스터 자치구가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아랍에미리트 차량에 부과한 주차 위반 체납금 13,000여 건 가운데 실제 회수된 금액은 전체의 1%에 그쳤습니다. 런던 전체를 대상으로 외국 차량의 주차 위반 미납 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과거 런던의 여러 자치구가 외국 차량의 미납 주차 과태료와 기타 관련 채무로 매년 1,000만 파운드 이상의 재정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1: 네, 드디어 나왔다. 트럼프 동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새긴 1달러짜리 금빛 동전 판매가 어제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1달러짜리 트럼프 동전의 판매 가격은 25개짜리 한 묶음에 6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당 2달러 44센트인 셈입니다. 100개짜리 묶음은 좀 쌉니다. 100개짜리는 154달러 50센트에 판매됩니다. 그러니까 100개짜리 묶음을 살 경우에는 한 개당 1달러 55센트 정도입니다. 이 동전은 앞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고 주변을 둘러서 자유라는 리버티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문구가 작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편 이 연방법은 1달러 동전에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을 새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트럼프 일기 때 동전 뒷면에 한해 사람 얼굴을 새길 수 없도록 하는 건국 250주년 기념 동전 발행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동전 뒷면에 한해 사람 얼굴을 새길 수 없도록 한다. 바꿔 말하면 동전 앞면에는 인물 초상을 넣어도 되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이번 동전은 수집용 성격이 짙습니다만은 법정 통화로도 실제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바보가 한 개당 2달러 44센트짜리 동전을 구입해서 1달러로 사용할 리는 물론 없습니다. 결국 100% 기념용인 셈입니다. 구리를 기본으로 해서 아연 6%, 망간 3.5%, 니켈 2%를 섞어서 주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금빛을 살짝 냈지만 실제 금은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연방주폐국은 어제부터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동전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판매 시작 전부터 조폐국 홈페이지에 접속이 한동안 질주해서 장애를 겪고 접속이 불가하는 상황을 여러 차례 겪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뉴스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미션비에오 남쪽의 고급 주거단지인 라데라 렌치 지역에서 희소 소아암 진단이 반복해서 발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에 주택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20여 년전한 경고 문서가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단지가 들어선 땅이 원래 석유를 뽑아 올리던 유전이었고 사용을 마친 뒤에 그대로 묻힌 폐유전이 지하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데라 렌치에서는 최근 10여 년 동안 유인 6종, 유인 사코마라는 희귀암 진단이 최소 6건이 나왔습니다. 유인 6종은 소아나 청소년의 뼈 또는 뼈를 둘러싼 연조직에 생기는 암으로 미국 전체에서도 한 해에 200여 명만 진단받는 희소 질환입니다. 그런데 인구 2만여 명 규모의 단지 한 곳에서 6명이 잇따라 발병을 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려동물도 암 진단을 받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제초제나 농약을 원인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확보된 캘리포니아주 자연보전국 이 문서에서는 다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2년 2월에 작성된 이 문서에는 해당 부지에 유전이 매립돼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고 작성자인 한 엔지니어는 추가 검토 없이 이 유전 위에 주택 건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손글씨로 써 넣은 것이 최근에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마켓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상표를 도용한 뒤 짝퉁 부품을 판매하는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양사가 최근 연방법원에 대규모 상표권 침해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일리노이 북부 연방법원에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모조품 판매 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마치 현대나 기아가 승인을 한 정품 도매점인 양 위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 기반을 두거나 동일한 공급망으로부터 위조품을 공급받아서 재판매하는 짝퉁 판매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재외동포청의 2027년도, 즉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21.4% 늘어난 1,36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1,127억 원보다 242억 원 증액한 1,369억 원으로 편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예산 증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한글학교 지원입니다. 차세대 동포들의 한국어와 정체성 교육을 담당하는 전 세계 1,472개 한글학교 지원 예산은 올해 195억 원에서 255억 원으로 60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평균 지원율도 현재 26%에서 30% 수준으로 높아지며 중장기적으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약 86만 명의 외국 국적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첫 실태조사에 7억 원이 배정됐고, 동포 청년들의 한국 기업 인턴십 사업에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아시아 출신 70대 영주권자가 시민권 인터뷰를 받으러 갔다가 ICE에 체포돼 수개월째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현재 4기 전립선 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가족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인도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적의 영주권자인 올해 76살의 로레토 자바르는 지난 6월 워싱턴주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받던 중 연방 이민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자바르는 1995년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 30년 넘게 아내와 딸과 함께 미국에서 살아왔습니다. 자바르가 체포된 이유는 약 50년 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 사건과 관련된 범죄 전력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당국은 자바르가 1970년대 필리핀에서 한 명이 숨진 다툼에 연루됐다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류 인기 확산으로 미국인들의 일상에 K컬처와 K 제품들이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주요 지역의 로컬 매장들에도 한국산 화장품 전용 매장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내 타겟을 비롯해 마샬스 그리고 로스 등 대형 소매 매장에서 한국산 뷰티 상품들만을 위한 이 같은 K 뷰티 전용 진열대를 쉽게 볼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부에나팍의 한 마샬스 매장에서는 고객들이 K 뷰티 전용 매장

웨스턴 에비뉴와 팔가 교차로에서도 체크포인트 단속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CHP도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주 전역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CHP의 노동절 특별 단속은 내일 오후 6시부터 노동절 당일인 월요일 자정까지 주 전역에 걸쳐서 주로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LA 지역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82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온도와 습도가 다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이 늘어난 가운데 낮 기온은 83도, 그리고 토요일에는 더 늘어난 구름으로 인해 비 내릴 확률 10%에 낮 기온이 8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87도의 낮 기온 속에 지역에 따라서 이슬비가 내릴 경우에 매우 끈적한 하루가 토요일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구름이 더 늘어나서 비 내릴 확률 35%에 낮 최고 기온 8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얼마 전에 손톱의 변화로 자신의 몸에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발톱도 그렇습니다. 발톱에 어느 날 갑자기 검게 멍이 생겼다면 걱정이 되지요. 물론 단순히 어딘가에 부딪혀서 생긴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색이 변하거나 줄이 나타난다면 특정 질환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조깅 발톱이라고 해서요. 네, 조깅 발톱은 특정 부위에 반복적인 힘이 가해져서 발톱 아래로 출혈이나 착색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발톱에 멍이 생기죠. 조깅 발톱이란 말이 왜 붙었을까요? 네, 뛰는 사람에게 잘 나타나기 때문이죠. 특히 내리막길에서 발끝이 양쪽으로 쏠리면 발가락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나타납니다. 자, 이는 특별한 치료법은 없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색이 옅어지고 멍 크기도 작아집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발톱에 생긴 멍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질환을 의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혈관염이나 혈액응고장애입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붉거나 보라색 멍이 생긴다고 하고요. 또 혈액응고장애는 혈소판 기능이 이상하거나 혈소판이 부족해서 혈액이 제대로 응고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색깔의 멍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흑색종. 네, 피부 속 멜라닌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피부암을 일컫죠. 이 경우에는 멍이 점점 커져서 발톱뿐만 아니라 손톱도 검게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 손톱, 발톱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됐을 때도 발톱은 물론 손톱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변색이 될 수도 있고 모양이 조금 변화하는 경우 있다고 하네요. 혈액 내 노폐물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물질이 혈류에 축적돼 손발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은 곳곳에서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0: 바로 3304
1: 부당침 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8: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이란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이 해커들을 동원해서 미국 본토에 사이버 공격을 시도해 왔으며 최근에는 전기, 수도 그리고 통신 분야 공격을 위협했다라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사이버 위협 관련 소식통 4명의 말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이란의 해커들은 미국의 상수도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통신, 에너지, 기타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화 시스템에 집중된 이 사이버 공격은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이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NBC는 이란이 중동 지역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미국 본토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란의 사이버 작전을 대변한다라는 한 그룹은 실제로 미국 본토에 대한 새로운 사이버 공격을 가하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APT 이란이라는 이 그룹은 곧 미국은 전기와 수도 그리고 통신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위협은 미군이 한 달간의 소강 상태를 깨고 며칠 전 이란 라라크 섬에 미사일 발사대 두 대를 타격한 그날에 곧바로 나온 경고입니다. 한편 이미 미국에서는 이란의 사이버 활동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몇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FBI는 약 한 달 전 미국 내 7개 주에서 상수도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해커들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으로 미네소타 주에서는 30곳 이상의 상수도 시설이 표적이 됐었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실제 수질 오염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란이 이런 공격을 했을 때 또다시 수질 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리라라는 보장은 앞으로는 없습니다. 언제든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현재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항공모함 에이브라함 링컨함이 이란 전쟁에 투입됐다가 무려 9개월 만에 드디어 휴식과 정비를 위해서 미국도 아니고 태국에 일단 입항을 했습니다. 5천여 명의 승무원들이 지금 다 태국에 있는 항구에 지금 쏟아져 내려와서 지금 며칠 동안 쉬고 있는데요. 별일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국 경찰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불미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또 성매매 특별 단속 같은 것을 지금 항구에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에이브라함 링컨함, 이 항공모함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링컨함이 태국에 입항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링컨함의 모습을 보니 마치 지옥을 다녀온 듯 보인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길래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YTN의 보도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1: 지난해 11월 미국 샌디에이고의 모항을 떠나 이란전에 투입된 미 항모 링컨함. 286일간 연속으로 바다에 머물면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동안 함정에 생긴 녹, 장기간 작전에 따른 보급 불안정, 승조원의 사기, 정신건강관리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링컨함은 휴식과 정비를 위해 현지 시간 2일 태국 람차방 항에 입항했습니다.
2: We're very, very happy to be here in Padia Beach. Thank you, Mr. Mayor, for welcoming us. It is a well-deserved break for all of the crew.
1: 선체를 살펴본 미국 언론들은 선체 양 측면은 물론 비행 갑판 가장자리와 돌출 갑판 주변까지 흘러내린 녹과 이끼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구 최강의 함정이자 미군 전력의 핵심 상징인 구람으로선 다소 놀랍고 동시에 수개월간 견딘 고초의 증거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다녀온 것처럼 보였다고 비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 9개월간 연속 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외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링컨함의 녹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약 한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 다른 항모 제럴드 포드호는 지난 5월 326일간의 초장기 배치를 마쳤고 시어드 루스벨트 호가 최소 8개월간의 연속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미 언론들은 항모 배치 기간이 연장되면 인력 관리는 물론 심층 정비와 업그레이드는 고사하고 전기 정비 주기에도 매우 우려스러운 파급 효과를 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0: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시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교내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에 나섭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개학하는 이제 다음 주부터 지역 내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AI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앞으로 뉴욕시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60만 명의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는 학교에서 AI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고등학생은 AI를 제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은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이른바 동반자 챗봇 사용은 초등고등학교 전학년에서 모두 금지됩니다. 교사들은 AI를 수업 계획 작성이나 자료 번역 등의 목적으로 업무에 활용해도 됩니다. 다만 과제 채점, 학생의 졸업 여부나 상당 방법 결정 등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LA를 비롯한 일부 교육구에서도 학교 내 디지털 기기 사용에 관한 규제 시행에 나선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르웨이의 경우는 지난달 새 학기부터 이 초등학생들에게 생성형 AI 도구 사용을 완전 금지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도 AI 사용을 제한적으로 사용을 규제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신임 CEO 존 터너스가 10월에 시작하는 2027 회계연도에 5,800만 달러의 보상 패키지를 받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난 팀 쿡은 4,700만 달러를 받습니다. 애플은 터너스 임기 첫날인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터너스는 기본급 300만 달러에 5,500만 달러의 주식 보상을 받습니다. 물러난 팀 쿡은 CEO 때보다 100만 달러만 줄어든 기본급 200만 달러에 4,500만 달러의 주식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팀 쿡은 지난해에도 보상 패키지로 무려 7,43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팀 쿡은 15년간 애플을 이끌면서 연간 매출을 5천억 달러 가까이 끌어올렸고 애플 주가를 2,200% 이상 상승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런던에서 일반 승객을 태우는 로보택시가 유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탑승하는 방식으로 영국 정부가 당초 올해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완전 무인 로보택시는 규제 절차가 늦어지면서 연내 상용화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버와 영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웨이브는 런던에서 안전요원 감독 아래 로보택시 상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승객이 우버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웨이브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AI 드라이버를 탑재한 포드 머스탱 15대 가운데 한 대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일반 우버 차량과 같으며 공항을 제외한 런던 전역을 운행합니다. 차량은 AI가 운전하지만 런던 교통공사의 영업용 운전면허를 가진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앉아 필요할 경우 개입하게 됩니다.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 서비스 대기 명단에는 10만 명이 넘는 런던 시민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와 복잡한 교통 환경을 가진 런던은 자율주행 기술의 시험대로 꼽힙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약 40분간 시험 탑승한 결과 차량은 정체 구간 합류와 차선 변경, 시위대와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 보행자 등에 스스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체 구간과 정차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는 두 차례 안전요원이 직접 운전했습니다. 한편 완전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여러 단계에 거친 심사와 허가 등이 필요한데 현재 첫 단계인 차량 인증청 차량 등록을 완료한 업체도 없으며 차량 표준청이나 런던 교통공사에 정식 신청서를 낸 사업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런던 로보택시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14개 도시에서 유료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구글 계열의 웨이모는 안전요원이 없는 완전 무인 서비스로 런던에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국 바이두의 아폴로도 지난달 런던에서 시험 운행을 시작하고 내년엔 일반 승객 대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7: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6: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7: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6: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7: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0: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개명하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곳을 미국의 통제하에 두게 됐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명칭을 트럼프 해협, 즉 트럼프 스트레이트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이름을 바꾸면 예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워질 것이다.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이란 정권이 통과하는 선박에 통항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자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항로를 우회하려는 선박은 공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호위를 해주겠다라면서 일부 유조선의 이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믿고 이동했던 한국의 장금상선 소속 유조선 한 척과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한 척이 이틀 전에 정체불명 발사체에 피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과학자단체가 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네팔 홍수 발생 며칠 전에 빙하에 붕괴 징후가 포착됐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산악지역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하이리스크 소속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내고 위성 영상 분석 결과 빙하 표면이 달라지는 등 산사태에 사전 징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수 발생 이틀 전이었던 24일, 위성 영상에서는 빙하가 녹은 물이 갈색으로 변했고, 빙하 내부의 물 흐름도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 빙하 관련 조기 경보 시스템이 구축됐었더라면, 하류 지역에서 10분 이상의 경보 시간이 확보될 수 있었고, 이는 상당수의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의해 피격됐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척은 한국 해운사인 장금상선이 운항하는 유조선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틀 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던 세네갈 호와 시드르 호가 잇따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네갈 호는 한국의 해운사인 장금상선이 운항하는 유조선이고 시드르 호는 사우디아라비아 해운사의 선박입니다. 당시 두 선박은 모두 사우디산 원유를 200만 배럴 싣고 있었습니다. 이들 선박은 모두 미국이 마련한 항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피격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오만 동쪽으로 약 17해리 떨어진 해역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았습니다. 선박은 크게 손상됐지만 다행히 선원들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량도 급감했습니다. 전쟁 발발 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하루 평균 99척, 거의 100척에 달했습니다만은 현재는 하루 평균 9척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전쟁 발발 당시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던 한국 선박은 26척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4척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직후 해협이 일시 개방됐었을 때 빠져나왔고 현재는 2척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카우 해군 장관 대행을 정식 해군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홍카우의 해군 장관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상원에서의 신속한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1970년대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서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소위 보트피플인 홍카우 지명자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속에 버지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후 그는 해군 차관을 거쳐서 지난 4월부터 해군 장관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전임자인 존 펠런 전 해군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갈등 관계였습니다. 한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장기간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의 피로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를 없다라고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마는 홍카우 지명자는 링컨호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소수의 사례가 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과 완전히 일치하는 지휘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홍카우 지명자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지금 군부 내에서의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5: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4: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5: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네, LA 지역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82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요, 온도와 습도가 모두 같이 다 올라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이 늘어난 가운데 낮 기온은 83도, 그리고 토요일에는 더 늘어난 구름으로 인해 비 내릴 확률 10%에 낮 기온은 8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87도의 낮 기온 속에 지역에 따라서 이슬비가 내릴 경우에는 아주 아주 끈적끈적한 하루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 주말은 끈적한 주말이 되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역 인사올립니다.
1: 아우 답답하다. 아우 왜 이렇게 근질어.
0: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신박한 직업이 다 생긴다 싶지만 최근 중국에 엄청난 대박을 친 이색 사업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등 긁어주기 전문점인데요. 특수 제작한 뾰족한 손톱을 끼고 누워있는 손님의 등을 사각사각 긁어주는 서비스래요. 가격이 무려 1시간에 42달러.
1: 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0: 한 달 매출이 14,000불 찍고 2호점까지 냈다는데요. 잠깐 그런 걸까요? 안 보이면 뭐 쭉 갈까요?
1: 아유, 누가 돈 주고 등을 맡겨. 효자손도 있는데.
0: 피곤함과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들이 마사지보다 더 시원해하면서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효자손으로 사각사각 긁어주면 나도 모르게 잠들던 그 아늑한 맛을 직업으로 승화시킨 거죠. 요즘 세상은요, 누가 나 가려운데 좀 긁어주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 오늘 굿모닝 차차차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싹싹 긁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뾰족한 손톱을 하나 끼고. 근데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평안해집니다. 우리 한인타운에 많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30년 넘게 이벤트, 응? 이런 엔터테인먼을 해오신 이광진 씨가 작사를 하시고요. 에이콤의 이광진 씨, 그리고 LA 탑밴드의 기타리스트 박강성 씨가 만드신 곡이에요. 젊은 날의 초상으로 출발해보죠.

0: 젊은 날의 초상 이광진 씨 많은 공연들을 했죠. 저는 그분이 만드신 것 중에 이별 극장에서 공연을 봤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우, 오늘 왠지 쌀쌀해가지고요. 에어컨을 껐더니 금세 또 덥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침에 오히려 어머 왜 이렇게 쌀쌀해? 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이 태평양의 그 엘니뇨 형상으로 뜨거워진 바닷물이 공중에 올라가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또 구름으로 엮여서 굉장한 크기로 형성이 돼서 올겨울에 굉장한 뭐 메가 엘니뇨가 아니라 고질라 괴물 같은 그런 엘니뇨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이번 주말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시면서 등 긁어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보니까요. 이 손톱도 아주 그냥 이렇게 빼쭉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장식했는데 그거를 끼고서 이렇게 긁는다는 겁니다. 야, 근데 뭔가 이 아이디어가 마사지가 좋지 않아요? 근데 마사지하면서 여기다가 등을 긁어주는 서비스까지 같이 첨부하면 혹시 낫지 않을까? 마사지 업소에서는 좀 참고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집안에 굴러다니는 1센트가 횡재가 될 수도 있다. 69년도에 제작된 희귀 오류 동전이 최고 가치가 60만 달러 가치까지 올라간다라는데요. 이게 뭐가 이렇게 원형 틀로부터 뭔가 위치가 맞지 않아서 디자인 일부가 겹쳐 보이는 그런 1센트라고 합니다. 69년. 야, 이게 과연 지금 현재 뭐 5,60개 있다고 하니까 69년도 된 오류 동전. 그러니까요. 너무 완벽한 것보다 이렇게 약간 삐꾸라 그러죠. 잘못된 게 좋은 거야. 우리 사람도 뭔가 이렇게 쟤는 조금 오류야. 이런 사람이 더 이렇게 가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면요. 별거 아닌데 엄청난 가치를 보이는 것들이 있죠. 영화 주라기 공원 속에 이 호박 모기. 그러니까 이게 화석인데 어머 이 모기가 이렇게 있네 라고 해서 이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촬영용 모형 소품이죠. 실제 화석이 아니라. 근데 이걸 경매를 했더니요. 세상에 40만 3,200달러의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수집가들이 이런 거 모으는 사람들은요. 이런 돈을 주고도 이렇게 모으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영화 소품 속에서 나온 것들은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9월 22일로 알고 있어요. 루카스 뮤지엄이라고 영화랑 관련된 그런 아주 그 모형도 너무 멋지던걸요. 언젠가 한번 가봐야겠어요. 다운타운에 가면 익스포지션이 있는 그쪽에 루카스 뮤지엄이 있어서 그 안에 영화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뭐든 모으는 게 참 취미야. 이렇게 여자분들도 보면요. 어디 가나 아우 어쩜 그렇게 그냥 남은 거로 그냥 아우 이렇게 잘 수집을 해가지고 알뜰하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정말 희귀한 것들을 너무 많이 모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시는 데는 정말 그 아파트 한쪽 구석에 아주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된 아파트 원베드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갖고 계신 그 뭐야 닌텐도 카드인가 막 희한한 카드도 있고요. 그 카드 한 장만 사도 이블락에 아파트를 몇 채를 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안 파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랬죠. 얼른 이거 팔아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러시라고 했는데 조만간에 한번 뵙고서 이거 싹 팔아서 우리 한인타운에 모두가 쉴 수 있는 쉼터와 댄스홀을 만들고 그리고 공원도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노동절 시작해서 벌써 오늘부터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상관없이 그냥 주말에도 그리고 BTS 위기잖아요. 우리 한인 상가가 조금 북적북적 많은 그런 열기가 생기가 돌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이 기회에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바쁘시겠습니다. 그래도 9월이 어김없이 찾아오면서 오늘 벌써 9월 3일이네요. 아우 빠르다. 아우 날도 너무 이렇게 포근해졌고 기분이 좋습니다. 구름도 모처럼 꼈어요. LA에 구름 끼기가 참 쉽지 않은데 뭉게뭉게 잔뜩 껴있는 구름 감상도 하시면서 구름 보면서 그리운 사람도 생각해보시면서 전화도 한 통 하시면서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하고요.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위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아의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과 팔각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마침 이 권도환 만두 박사님께서 나오시는 날이네요. 잠시 후에 모시고 너무너무 유익한 우리 법 얘기, 그리고 우리 재산을 상속을 할 때 문제점, 그리고 리빙 트러스트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곧 찾아뵐게요.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어,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11: 흑염소 블루투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투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투 한방 미스터 방을 찾아가.
12: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블루투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1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6: 오늘은 좋은 날
0: 탱자님 가을 환절기 특징 일교차가 20도 이상이 나고요. 새벽에는 화씨 60도, 낮에는 80도라서 신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감기가 많이 유행하는 시즌이니까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우리 아이비님이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애취하고 재취기가 나더라고요.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라 제 의상도 바뀌었나요? 오늘 하늘하늘 가을 분위기가 나요. 9월 가을 하늘을 닮았다고 하는데 제가 늘 싸구려만 있다가 얼마 전에 모처럼 응? 하나 사자고 동생하고 나갔더니 언니 나이에는 제대로 된 거 하나 있어야지 이래서 제대로 된 이 니트는요 좀 줬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입으려고. 나중에 사이즈 안 맞으면 정말 사랑하는 동생한테 주고 싶은 그런 겁니다. 밥통님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밥통 풀이라는 분이 이참에 BTS들이 한인타운에 한번 와서 털어주면 정말 좋을 텐데 아, 꿈같은 소리만은 아니잖아요. 혹시 누가 알아요? 정국이가 차차차 초대손님으로 오지 말란 법 없어요 하셨는데 언젠가 그런 꿈을 갖고 차차차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저는 여러분이요. 정국이가 안 와도 여러분과 이렇게 또 이런 좋은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운이 팍팍 나요. 빼먹었네요. 우리 럭키비키님 한국에는 산 하이킹 할 때 소나무에 등을 부딪히며 등 마사지 한대요. 근데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나무를 괴롭히는 게 아닌지 소나무도 좋지만 우리 서로 어렸을 때 등을 마주대면서 이렇게 업어주는 거 했잖아요. 그거 하면 허리가 쫙 펴지면서 너무 시원해요. 서로가 기대는 사람 인자 사람 냄새 나는 굿모닝 차차차 이분이 계셔서 너무도 든든합니다.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과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7: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굉장히 늘 바쁘시죠.
17: 네.
0: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의존하고 많이 물어보시고 무료 상담도 해주시고
17: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권도한 박사님 전화번호
17: 213-995-7080입니다.
0: 네, 995-7080입니다. 우리가 아포스티유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공증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머스트인 리빙 트러스트도 해야 됩니다. 그죠?
17: 네네.
0: 네, 그리고 결혼 서비스까지.
17: 네.
0: A부터 G까지.
17: 네.
0: 라스베가스 갈 필요 없어요.
17: 네, 갈 필요 없습니다.
0: 주례 라이센스도 있으셔. 아니, 제가 딜러리 하겠다고 무료로
17: 네.
0: 했는데 왜 안 불러주세요?
17: 뭐 그 제가 주례할 때는
0: 네.
17: 그 증인이 없어도 되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0: 네.
17: 증인 필요 없어요.
0: 아 그래요?
17: 네. 사진 찍을 때는 좀 네. 필요할 수 있겠죠?
0: 네.
17: 딜러리들 증인 겸.
0: 그럼요. 진심으로 네.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네. 가지신 분들이 함께 모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 살다 보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여러 사정으로 한국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자녀나 손주가 의외로 많다고 해요.
17: 그렇습니다.
0: 네, 오늘 사례 좀 말씀해 주세요.
17: 네네. 얼마 전에 그 브라질에서 이제 그 결혼한 분들이 오셨어요.
0: 네.
17: 근데 이제 그 거기에 브라질에 서로 이민 와서
0: 네.
17: 뭐 결혼을 했는데. 뭐 아는 건 이름 석자밖에 없어요.
0: 서로가.
17: 네. 그래도 뭐 이제 옆에 있어서 사는 동안은
0: 네.
17: 뭐 이름 석자만 알면 되는 거지 족보를 알 필요는 없었거든요.
0: 아니 출생 연도는 뭐.
17: 아니 뭐 그 연도는 몇 년생인가는 알아도
0: 네.
17: 주민등록 번호도 모르고.
0: 아.
17: 그 이게 그 한국에서는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까지 하지만은
0: 네.
17: 뭐 여기 그 저기 해외에서는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0: 네.
17: 그냥 생년월일만 하는데
0: 네.
17: 우리 같이 그 저기 100927이고 200010 뭐 이런 식으로
0: 그쵸 그쵸.
17: 네 뒤에 일곱 자리가 붙지를 않아요.
0: 네.
17: 우리는 이게 항상 뭐 이게 1960년에 태어난 사람 1월 1일에 태어났으면 600101 그리고 남자라면 1. 그다음에 여자는 2. 이렇게 시작하고 쭉 나가서
0: 네.
17: 거기 이제 맨 끝에 가면은 그 두 자리 한 자리가 틀려요.
0: 예.
17: 그거는 이제 지문이에요.
0: 아,
17: 그리고 그 앞에 세 자리에 있는 건 그건 고향이에요.
0: 아 그래요.
17: 그게 그 식별 번호가 우리는 모르게 그 나는데 그 번호 속에
0: 그러네요.
17: 지문이 다 있어. 옛날에 이제 네. 그 기소 중지자들 이제 네. 수배자들이 도망가다가 불신 검문에 걸려요.
0: 네.
17: 그럼 경찰이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안 갖고 왔다 이거야.
0: 네.
17: 그러면 그 이름하고 주민등록증 되세요.
0: 네.
17: 그러면 이게 뭐 자기가 수배자니까 자기 건 안 부르고 동생 건 부른단 말이에요.
0: 네, 네, 네.
17: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깐 네. 이게 손가락 좀 잠가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네.
17: 그때 이거 당신 거 아니잖아. 손가락 지문의 와형에서 틀려요.
0: 그게 번호에 나타나요?
17: 그게 이제 그 교육 받은 사람들은 이 엄지의 지문을 보면 파형이 와 이렇게 우로 도는 거, 좌로 도는 거, 네. 좌로 쓸리 요거에 따라 번호가 다 틀립니다.
0: 진짜?
17: 그러면
0: 그 옛날에도요?
17: 옛날에도.
0: 어머.
17: 그래서 네. 검문소에 앉아 있거나
0: 네.
17: 이게 그 저기 불법 이게 검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0: 네.
17: 하나는 옆에는 보조고
0: 네.
17: 하나는 그 선수가 붙어 있습니다.
0: 와.
17: 그다음에 교육받은 거예요.
0: 아 그래요?
17: 그래서 네. 이게 고향이 어디냐고부터 딱 묻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 고향하고 성금하고 전부 틀리거든요.
0: 네.
17: 당신 이리 와 그냥. 그래서 네. 닭장차에 네. 그냥 타는
0: 아,
17: 겁니다.
0: 닭장차에.
17: 그런데 네. 외국에서는 주민등록 뒷번호가 없어요.
0: 아니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있지만 예를 네. 들어서 그 한 가족이 이렇게 호적제도 이런 게 없죠?
17: 없죠.
0: 아, 다 없어요?
17: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프로베이트 코트가 있다는 게
0: 네.
17: 여기는 호적이 있으면 프로베이트 코트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0: 네.
17: 상속자가 있기 때문에.
0: 네.
17: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출생 증명서밖에 없단 말이죠.
0: 네.
17: 그러니까 출생 증명서를 몇 장을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0: 네.
17: 본인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0: 네.
17: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 찾아야 되겠다는 게 2년간 땅도 넓고
0: 네.
17: 그걸 찾는 거예요.
0: 그게 2년이에요. 프로베이트 네, 피리오드가. 네, 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먼 친척 응? 상속자가 없어서 나한테도 재산이 오는
17: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대박이 나오더라고요.
17: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순위가
0: 네.
17: 이제 그 우리가 저기 할 때 직계 존속
0: 네.
17: 직계 비속
0: 네.
17: 반계 그 혈족이 있어요.
0: 네.
17: 직계 존속이라는 건 나로부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로 쭉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걸 존속이라고 그러고
0: 네.
17: 비속은 나로부터 내 아들 손자로 내려가는 거를 비속이라고 그래요.
0: 네.
17: 그리고 반계 혈족은 이 삼촌 고모.
0: 네.
17: 그리고 그 형제는 이촌이고 어째 사촌은 사촌이고 육촌은 육촌 거기까지가 반계 혈족이에요.
0: 네.
17: 그래서 예. 이 상속을 할 때 1순위로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은 상속 네. 1순위는 내 아들이나 딸이 돼요.
0: 네.
17: 근데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아들 딸이 없는 경우는
0: 네.
17: 형제로 넘어가요.
0: 어.
17: 그 형제가 없는 경우는 사촌으로 응. 넘어가요.
0: 어.
17: 사촌이 없는 거는 응. 그 육촌으로 가고요.
0: 네.
17: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7: 어느 날 그렇게 오는 것들이
0: 네.
17: 그런 거예요. 그분들 여기에 저희한테 리빙 트러스를 하고 유언장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0: 네.
17: 자식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0: 많아요.
17: 네.
0: 형제들이 잘해줘야 돼, 진짜.
17: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많은 재산을 누굴 줄 건가요?
0: 네.
17: 고민이다 이거야.
0: 네.
17: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 이쁜 조카. 근데 그 조카한테 주고 싶다 이거야.
0: 네.
17: 거기 왜 남동생은 싫대.
0: 싫대. 네.
17: 이상하게 그 저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동생한테 준다고 하는데 형제한테 주는 사람 별로 없죠.
0: 아.
17: 조카들한테 주더라.
0: 네.
17: 나는 그렇죠. 쟤한테 줘야 되겠다고.
0: 자식같이 네, 이뻐하는
17: 네.
0: 조카.
17: 네, 이뻐하는.
0: 네.
17: 그 조카가 이제 그 미성년자면은
0: 네.
17: 혹시 이제 그 미성년자 있을 때 상속을 받으면은 좀 행동 이게 그거 재산 관리가 어렵잖아요.
0: 네.
17: 그럴 때 관리인으로는 동생을 넣어. 네가 얘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0: 네.
17: 이렇게 매달 학비를 어떻게 지불하고
0: 네.
17: 뭐 한 25이 되면은 몇 프로를 주고 나중에 30이 넘어가면 50%를 주고 어느 정도 넘어가면 다 줘라 순차적으로 왜? 젊은 사람들은 낭비가 심할 수 있잖아요.
0: 네.
17: 그게 자산 관리에 대한 거를 좀 그 못할 수 있고 왁 하는 순간 람보기니 뽑고 막 이렇게 라스베가스 돌고 이게 여자 네, 예. 이렇게 되면 한 번에 재산을 탕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0: 네.
17: 그러기 때문에 그때 관리자를 넣고 그 이게 방지 조항을
0: 네.
17: 넣는 거예요. 그게 리빙 트러스트인데
0: 네.
17: 아까 이제 오늘은 이제 아포스티오.
0: 네.
17: 아까 이제 브라질에서 두 분이 만나 결혼을 했어요.
0: 한국 분들이시죠? 네,
17: 한국 분들이에요. 그런데 네.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편의 아버님은 살아 계셨었어요.
0: 네.
17: 근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됐어요.
0: 네.
17: 근데 그 아들, 어. 이 그 아들한테 상속이 돼야 되는데,
0: 네.
17: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그 이 그 저기 그 이 아들이라고는 있지만 아버지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0: 어, 원래 할아버지 손주 맞는데
17: 손주는 맞는데 호적이 없으니까
0: 호적이, 없어.
17: 호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사관에 가서 이제 그 아버지 그 저 호적 등본을 띄려고 그랬더니
0: 네.
17: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0: 그렇죠.
17: 그리고 고향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게 네. 뛸 수가 없어요.
0: 네.
17: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게 막 1년씩 그 저기 그 묻고 묻고 예, 헤매고 돌아다니셨나 봐요.
0: 아.
17: 그랬더니 누가 이제 저한테 가라고 그래서 이제 오신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네. 제가 뭐 그건 간단합니다 그랬더니 어머 난 자기는 1년 동안 돌아다녔다 이게.
0: 뭐 어떻게 간단해요?
17: 자, 아버지 형제분들 계신가요?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0: 네.
17: 그랬더니 다 돌아가셨대. 그러면 고모 살아계시니까 고모도 돌아가셨대.
0: 네.
17: 그렇다면 고모부가 혹시 살아계시냐?
0: 네.
17: 고모부가 한 분 살아계시다 이게.
0: 어.
17: 오케이. 그러면은 왜 아무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띄워주질 않잖아요. 개인 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모부가 내 아내니까 내 그 저기 그 집사람이니까 자기 와이프 거는 서류를 띌 수 있단 말이에요.
0: 오.
17: 그래서 와이프 그 호적을 띄웠어요.
0: 돌아가신 고모 호적을
17: 고모,
0: 띄웠어요.
17: 그,
0: 어.
17: 고모의 호적을 띄니까 거기에 형제들이 나오잖아요. 아버지하고.
0: 어.
17: 그래서 그걸 뽑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0: 네.
17: 영사관에 가서 아버지의 그 이제 주민등록등본
0: 아.
17: 호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아들이 있으니까 이 출생증명서만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7: 이 사람을 엄마 마더 앤 파더 해서 그 애 나온 거를
0: 네.
17: 연결해서
0: 네.
17: 출생신고를 한국에다 하고
0: 네.
17: 영사관에다
0: 네.
17: 호적에 올리고
0: 네.
17: 그래서 상속을 받아준 사례가 많습니다.
0: 와,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17: 네.
0: 야.
17: 그거 할 때
0: 네.
17: 자 그렇다면 서류 이렇게 해서 우리 애가 맞아요 하고 이렇게 그 보낼 때
0: 네.
17: 모든 신분증이나 출생증명서는 여기 그 외국 거잖아요.
0: 네.
17: 그럼 한국에 갖고 가서 이거가 우리 애고 하는 거를 어떻게 믿냐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7: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1차로 공증을 합니다.
0: 네.
17: 공증을 하는데 공증만 해서 보내면 아웃 오브 컨트리에서 이 공증이 맞아 틀려.
0: 이게 뭐 브라질 말로 그냥 응? 포르투

0: 우리가 국제 협약을 하자.
1: 네.
0: 그래서 이게 1961년도에 헤이그에서
1: 네.
0: 우리가 아포시라는 걸 만들어서
1: 네.
0: 상호 인증을 하게 되면
1: 네.
0: 이거를 태클 없이 받아주기로 하자.
1: 아,
0: 이렇게 이 협약을 맺어 국제 협약이에요.
1: 네.
0: 그래서 공증 받은 것을
1: 네.
0: 이게 그 스테이트 오브 캘리포니아 국무부에 가서
1: 네.
0: 인증을 받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서류를 받으면
1: 네.
0: 한국에 받는 기관에서는 그 아포스틸 서류를 받아서 거기에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대로 또 네. 이게 그 저 이게 서치를 해봐요 서류를. 그러면 이 사람이 권두환이 공증을 해서 아포스틸을 몇 년 몇 월에 번호 몇 번호로 받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 출생증명서가 외국 거니까. 공증해서 번역해서 브라질 말로 돼 있으니까
1: 네.
0: 이걸 또 한국어로 또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네.
0: 이게 뭐 전부 번역을 해서 하고 그 사람 또 신분증 가진 게 전부 여권이나 이게 외국에 브라질 미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모든 걸 다 해서 또 가서
1: 네.
0: 내가 못 가니까 위임장을 누굴 대신 삼촌이나 네. 누구한테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 근데 거기는 고모부가 이제 생전에 계신가 고모부한테 그 위임을 했어요.
1: 네.
0: 해서 법무사를 갖다 줘서
1: 네.
0: 이 상속을 마쳤다.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네. 게 아포스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학교에서 미국에서 이제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게 네. 엘리멘터리 스쿨을 나왔어요.
1: 네.
0: 이제 한국에 그 어느 학교로 트랜스퍼를 하려고 그러는데
1: 네.
0: 성적이나 이런 재학 증명서들, 졸업 네. 증명서들을 인증을 해 갖고 가야 되거든요.
1: 네.
0: 그것도 그냥 갖고 가서 카피해서 나 여기 그 저기 뭐야 어디 고등학교 나와서 하고 제출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와서 또 한국 사람은 또 번역.
1: 네.
0: 번역을 해서 공증을 해서 아포스티를 해서 제출을 해야
1: 아.
0: 당신이 졸업한 거를 인정하오. 그 성적도 인정하오.
1: 네.
0: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저 이 학교 가는 거를
1: 네.
0: 이제 그 심리를 하게 되죠.
1: 아 그렇군요.
0: 예.
1: 아니 그 브라질 어? 그 고모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보냈어.
0: 그러니까. 그래서
1: 타이밍,
0: 그 지금 현재 미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호적 안 올리고 이제 군대 때문에 호적 안 올리고 한데
1: 아,
0: 지금의 네. 군대 때문에 이제 아들 같은 경우 호적에 안 올린 경우는
1: 네.
0: 혹시 부모님이 또 갑자기 무슨 일로 변고가 생겨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이 여기서 태어난 현지에서 1.2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시간 날 때 영사관에서 호적 등본 하나 띄어다가
1: 네.
0: 그냥 그 저기 그 안방에 서류철에
1: 네.
0: 철해 놓으면
1: 아.
0: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1: 네.
0: 이거 그거를 가지고 그 베이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한국 사람들은 두 국가를 섬기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1: 네.
0: 그 미국과
1: 네.
0: 여기에서 태어났더라도 원 뿌리 루츠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1: 네.
0: 분명히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이 그 내 뿌리
1: 네.
0: 어서부터 파생돼서 난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이 정도는 알아야 자 이제 요즘에 앞으로 한반도가 이게 그 좀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통일 논의가 되고 있어요.
1: 어 그래요?
0: 네. 아 통일 논의라는 건 뭐야? 이게 그 북미 간의 그 종전 협상을 하면 그게 바로 통일이에요.
1: 네.
0: 종전 협상을 하면 이제 전쟁을 지금 남한은 이 주한 미군 미군이 들어가서 주둔군이
1: 네.
0: 사실은 통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둔군 지휘 협정이라고 해서 소파 협정인데 그 너무 불평등한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은 우리가 서해에서 총독부가 나가서 우리나라를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주체를 가지고 있는 국가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약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 아니 그래서 북미 해가지고 종전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0: 그래서 이번에 그 뭐 우리에게는 뭐 좋은 찬스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저렇게 날뛰니까
1: 네.
0: 뭔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1: 평화 노벨 평화상
0: 큰 선물을 그 네. 줄 거니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뿌리를 알고 왜
1: 네.
0: 미국에서 좀 많은 좋은 교육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1: 네.
0: 나중에 한반도 통일이 되면 이 조국에 가서 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럴 때 너는 누구냐고 물을 때 샬라로 내가 누구라고 그러면은 써주겠냐고요.
1: 네.
0: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신문명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이게 조선 한반도에 그 사람의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1: 네.
0: 이게 중요한 자리에 기용도 할 수 있겠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것쯤은 알아야 되는 거야.
1: 네.
0: 한국말은 몰라도 배우면 되거든요.
1: 네.
0: 근데 뿌리는 지워지면 어서 찾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지금 부모님들이 이민 와서 사느냐고
1: 네.
0: 바쁘고 좀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하나하나 이제 1세대 70년대 80년대 이민 온 분들이
1: 네.
0: 1세대 이제 상속기에 접어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한국에 남겨두고 오신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공중 아포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영사관 같으면 예약하고 가서 하는데 미시민권자는 또 이게 그 영사관 서류는 안 되고요.
1: 네.
0: 그 여기에 영주권자들도 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야.
1: 네.
0: 그럴 때는 그분들도 다 그냥 아포스를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이게 거기에 이 인증 서류는
1: 네.
0: 영사관 인증이나 영주권자라면 영사관 인증이나 또는
1: 네.
0: 아포스 인증을 해서 보내시오.
1: 네.
0: 이렇게 돼 있어요.
1: 네.
0: 미국 시민권자는 아포스를 해서 보내시오.
1: 네.
0: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영사관에서 해서 보냈다가 이 서류 안 된답니다
1: 네.
0: 해서 도로 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서류 유형에 따라서
1: 네.
0: 아포스티를 하고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할 것들이 좀 그 분리돼 있으니까
1: 네.
0: 미리 그거를 한국하고 그 서류를 받는 기관과
1: 네.
0: 이거를 좀 긴밀하게 정확하게 알아보고 일처리를 하시는 것이
1: 네.
0: 시간 절약, 돈 절약입니다.
1: 네. 근데요.
0: 네.
1: 만약에 다른 유족들이 상속 네. 재산을
0: 네.
1: 다 나눠 가졌어요.
0: 네.
1: 근데 뒤늦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이 손주가.
0: 네.
1: 그런 경우 본인의 상속분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0: 자, 당연히 받죠.
1: 네.
0: 그게 이제 그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1: 네.
0: 자기가 받을 그 목보다도
1: 네.
0: 작게 25%를 받습니다.
1: 아, 25%밖에 네. 못 받아요.
0: 원래 보통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는 어머니가 1.5고 나머지가 1, 1, 1 이렇게 가거든요.
1: 네.
0: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그 상속자가 있는데
1: 네.
0: 이분이 연락이 안 되므로 연락
1: 네.
0: 두절된 상태이므로
1: 네.
0: 법원에 그 요청을 해요. 이 사람을
1: 네.
0: 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찾는 이런 그 방도로 했지만은 이 사람이 연락이 없기 때문에
1: 네.
0: 상속을 해 주십시오.
1: 네.
0: 만약에 이 상속자가 나타난다면 그에 해당하는 지분은 우리가 돌려주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 저 해서 왜 이거를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1: 네, 일단 뭐, 나눠가죠 이제.
0: 예, 실종자들.
1: 네.
0: 북한으로 갔는지 어디 그 산속에 묻혔는지 매장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
1: 네.
0: 그런 경우에 또 재산권을 너무 침해될 수 있다
1: 네.
0: 하기 때문에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1: 네.
0: 그 사람이 나가서 나도 상속자요 이렇게
1: 네.
0: 나오면
1: 네.
0: 25%를
1: 25%
0: 줘야 됩니다.
1: 아, 미리미리 미리미리 해야지. 늦으면 그냥 손해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상속보다 우선하는 건 유언이고요.
1: 네.
0: 그래서 왜냐하면은 내가 이게 내가 이대로 그냥 눈을 감는다면 꼴 보기 싫은 누가 있는데
1: 네.
0: 쟤까지 상속을 그 하는 건 싫다 이거야.
1: 그런 경우 실제로
0: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저기 이 재산은 큰아들 빼고 둘째 셋째한테 나눠줘라.
1: 아.
0: 그런 경우 유언했어요. 그러면
1: 네.
0: 이제 상속보다 그 유언장이 우선하거든요.
1: 네.
0: 근데 큰아들이
1: 불합리해. 싸우겠죠, 법적으로.
0: 그러면 그 사람은 25% 줘야 돼요.
1: 아.
0: 왜? 나도 핏줄이라는 거야.
1: 그러기
0: 그 때문에
1: 그 사람 상속분의 25%.
0: 25%.
1: 많이 줄어드네요.
0: 네,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사람도 그냥 나는 안 준다 그랬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1: 네.
0: 가정법원에
1: 네.
0: 내 지분 유류 지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뭐 떼늦은 건 없다.
1: 네.
0: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
1: 네.
0: 그러니까 평소에
1: 네.
0: 옆에 계신 분이 최고입니다.
1: 예.
0: 효자.
1: 그래서
0: 그 저 한국의 부모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그 그냥 혼자 독거.
1: 네.
0: 독거 노인이라는 게 혼자 생활을 하는 분이 독거 노인이잖아요.
1: 네.
0: 그분들에게 이게 그분을 도와주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1: 네.
0: 나중에 상속할 네.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1: 아, 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0: 네, 그대로입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1: 아, 네. 실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셨기
0: 때문에 그 굉장히 많습니다.
1: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0: 그래서
1: 거예요.
0: 그래서 예. 많이 그 하기 때문에
1: 네.
0: 일단 그 아무리 바쁘더라도
1: 네.
0: 전화도 해보시고
1: 네.
0: 시간 내서 한국도 방문 네.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상속 있을 때.
1: 그러네요. 우리 밥통님이 한국이 세계 최고의 디지털화된 행정이 가능한 이유가 주민등록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은 더 심각한 게 아예 주민등록 제도 같은 게 없어서 디지털화가 안 되죠.
0: 그렇죠.
1: 두통거리라고 그러는데 행정이든 세상이건 어떻게든 돌아는 가지만 효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국은 여러모로 매우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라고 말씀 주셨어요.
0: 맞습니다. 기반시설은 잘 돼서 이젠 잘
1: 아니 그 옛날에 주민등록제도 그 호적제도를 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0: 그러기도 말아요. 거기에다가 지문 고향까지 넣어서
1: 24058 이로 잊혀지지도 네, 네. 않아.
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보통 그 식구들 보면은 뭐 우리 같은 경우는 9710 이렇게 나가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97 많아요.
1: 근데 이제 택스 문제 때문에 아니, 아주
0: 그래서 거소증을 또 많이 내고 거소증을 낸 경우 이제 내국인 대우를 받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판매했을 때 일단 자기 이름으로 들어가야 돼 은행에.
1: 네.
0: 그래서 반출을 할 때면은 금융광대업원에 신고를 하고 한국은행에서 또 무슨 번호를 받아요.
1: 네.
0: 그다음에 은행에 갖고 가야 이제 드디어 미국으로 송금이 절차가 되거든요.
1: 네.
0: 그때 내 통장이 없잖아요.
1: 네.
0: 근데 내가 통장 만들러 또 뛰어가야 되나? 네. 아포스티오를 이용하면 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통장 개설용.
1: 아 네.
0: 야,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을 알면은 그 너무 바쁘게
1: 네.
0: 이게 그 저기 그 뭐 이 움직이지 않아도
1: 네.
0: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1: 네.
0: 이리저리 물어보고 많이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요새는 이리저리 물어볼 필요도 없고
1: 네.
0: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 물어보면 그걸 알고 오면은 그걸 안다고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1: 네.
0: 우리 같은 사람이 인증을 또 해줘야 되니까.
1: 네.
0: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같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쉬워요.
1: 네.
0: 이 사람들이 알고 와서 이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1: 네.
0: 쉬운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일일이 그래도 이게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1: 네.
0: 이렇게 어디 어디 가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네. 인공지능이 아주 이게 잘 친절히 가르쳐주기 때문에
1: 네.
0: 우리 같은 사람이 불필요하다.
1: 좀 미리 좀 검색 좀 하시고
0: 아, 네.
1: 또 자세한 거는 우리 권도환 박사님과 상담을 하시면
0: 네.
1: 되겠습니다. 리빙 트러스트 강조 뭐 몇 번을 해도 부족함이 없죠?
0: 네. 그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은 사고 대비해서 보험은 드는데
1: 네.
0: 내가 집을 사고 내 재산에 대해서는
1: 네.
0: 보험을 들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1: 네.
0: 그 보험이 리빙 트러스트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1: 네.
0: 자, 사고 나면은 보험에선 고쳐줘. 이거
1: 네.
0: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이 리빙 트러스트는 뭐예요? 혹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애 줘. 내가
1: 네.
0: 그 저기 정해놓은 사람 애들한테 비율로 줘.
1: 네.
0: 그리고 이제 유언장에 내가 이렇게 60대 40, 50대 50으로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
1: 네.
0: 그 중에 큰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 내가 더 받아야 됐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하는 그 사람은 지분이 없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1: 아, 그 너무 좋은 또 방법이네요.
0: 방법이죠.
1: 상속 때문에 막 싸우게.
0: 상속 때문에 싸우잖아요.
1: 네.
0: 싸우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다 이거예요.
1: 네.
0: 뭐 항구로 잡아갖고 오면 뭐해?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변호사 비용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속해서 이 리빙 트러스하고 유언장에서 네 지분은 없어.
1: 네.
0: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은
1: 네.
0: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다.
1: 그러니까요. 그래 네가 하나 더 먹어. 나는 49로만 응?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동업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서로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0: 네. 그래서 이제 그 60대 40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가 그랬더니 둘째 애 40 주는 이미 까먹을 걸 다 까먹어서
1: 네.
0: 큰 애가 그 저기 그렇게 해서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언페어하다 이거야.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벌써 집 두 채를 날렸으니까
1: 네.
0: 얘 일단 손실분은 까고
1: 까고
0: 그냥 네. 얌전히 있은 애는
1: 네.
0: 20은 더 줘야 된다는 거야. 그건 합당한 이유죠.
1: 네.
0: 그렇지 않아요.
1: 그렇게도 나눠 먹을 게 있으면 참 부럽다.
0: 그렇죠. 아니
1: 그래도 뭐 우리가 우리 부모님은요 너무 좋은 유산을 주셨어요.
0: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유산을 많이
1: 네.
0: 갖고 계셨던 분들은
1: 네.
0: 미리 이제 전부 탕진한 분들이 많잖아요.
1: 예.
0: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남는 게 없을까요?
1: 네.
0: 탕진한 사람들은 탕진한 만큼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버

0: 아버지가 주신 돈은 네. 거스란히 해서 유산으로 상속하는 게 아니고요. 네. 내 인생에서 내 도화지에 네. 충분히 물감으로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1: 이야 진짜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0: 네. 내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네. 아버지 유산을 아낌없이 색칠하십시오.
1: 네.
0: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유산의 네. 매력입니다.
1: 우리 부모님이 주신 응? 이 좋은 유전자 우리 진짜 멀쩡하게 건강하잖아요.
0: 그렇죠.
1: 최고인 거야.
0: 경험.
1: 응? 좋은 성격. 응? 경험.
0: 그럼요.
1: 아무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0: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네. 아퍼스튜 네. 리빙트러스 중요하다.
1: 네.
0: 이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리빙트러스 공증 아퍼스튜 원스텝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과 팔과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단 박사님을 만나보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전화번호 213-995-7080 995-708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0: 주는 특별한 혜택
1: 놓치지 마세요.
2: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8: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213-388-7979 213-388-7979
11: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4: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3: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4: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3: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4: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1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6: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17: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16: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17: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0: 타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2: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3: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제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 오브 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2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5: 안녕하세요.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복인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이며 후코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코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연락 주시면 위와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24: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C19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AM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왜요?
1: 지난번에 제가 왜 그 미스테리 귀신 얘기했대. 네. 그 옆에서 여자분이 노래 불렀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걸 차고 있는데 차고 있는데 부르신 줄 모르고 지금 딴 거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자 목소리 또 울려. 아, 또 누가 내 옆에서 부르는구나.
0: 나 귀신으로 봤어?
1: 아, 근데 목이 깜짝 놀랐어. 부르시는 거.
0: 아, 야. 그때 우리 그 에피소드 때문에 너무너무 시원하게 보냈어요.
1: 아, 그다음부터 날씨가 확 풀리더라고요.
0: 어, 너무 시원해. 그쵸? 네. 진짜.
1: 제가 다음번에 한번 다른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해 드리면 아마 겨울이 올 겁니다.
0: 한번 해주세요. 겨울 가지 뭐.
1: 아, 안 돼요.
0: 왜요?
1: 진짜로요?
0: 응.
1: 오늘?
0: 응.
1: 갑자기?
0: 어. 그냥 갑자기 가볼까? 겨울로 가보자. 어, 나 눈 노래 좀비 할게요. 이왕 가는 김에. 으스스한데.
1: 눈 노래.
0: 확 가버려. 아니, 겨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1: 네.
0: 남극은 원래 지금 겨울이잖아요.
1: 그렇죠. 남반구니까.
0: 어. 네. 그리고 남극은 아주 더 그래서 평상 여름보다 훨씬 깜깜해요. 그 남극 대륙에 모여 있는 애들이 누구게요?
1: 애들이요?
0: 네. 너무 누구? 귀여운 애들.
1: 아, 펭귄.
0: 펭귄.
1: 어, 펭귄.
0: 그 펭귄을 껌에서 뭐 어두워서 찍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뚫는 레이더 위성을 남극으로 쏘았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 펭귄들이 허들링이라고 그 추운 영하 40도래요. 거기서
1: 지금은 플랫하다. 지금은
0: 둥근
1: 게 아니다.
0: 우리 둥근 게 지금 찍히는데 왜?
1: 어디서 찍혀요?
0: 아니 위성에서 보면
1: 자,
0: 지구가
1: 그 위성의 사진이 진실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0: 에이 어? 설마.
1: 아, 진짜 그러니까 이 모든 음모론은 그 시작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가 줬다? 나사가 뭐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 나사가 그래? 그러면 왜 1960년대에 인류가 달에다가 첫 발을 디뎠는데 지금 왜 못 가?
0: 그치.
1: 나사의 핑계 뭔지 아세요?
0: 달에 안 갔다 이런 음모론이 있잖아요.
1: 나사가
0: 달에 갔다고 믿으세요?
1: 저는 방송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안 갔을 확률이 51%. 50도 50인데 51%로 생각해요. 저는 갔다가도 생각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다시를 못 갔는데 나사의 여러 가지 그 핑계? 뭐랄까 이유 중에 사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그 자료가 분실됐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가 있어요.
0: 아, 그렇지. 그 옛날에 갔으면 루이 암스트롱.
1: 그때 컴퓨터는요.
0: 그러면 여러 번 갔어야지.
1: 그때의 컴퓨터 슈퍼컴퓨터라도 했던 그 모든 게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못해요. 용량도 작고 스피드도 그렇고 산출 자체가 안 돼. 지금 AI도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다를 못 가, 안 간다고 그래. 왜? 그게 안, 기회가 그 코스트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들었을 때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지. 그 정도 기술이었으면 지금쯤 50년이 지났는데 지금쯤 거기서 뭐라도 했어야지.
0: 아니 중국이 뭐 달에 그 남극 그 사우스폴에 거기에 뭐 물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 개발하러 이제 쏜다고 그러는데 지금 늦춰졌어요. 그리고 내년 초에는 미국이 쏜다고 그러고 달로.
1: 아, 그러니까 뭐 쏜다는 말만 있을 뿐.
0: 아 그래서 남극 얘기해봐요.
1: 아, 그 남극 그래서 남극의 그 끝자락 가면은 홀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0: 홀이?
1: 홀. 구멍. 그 밑으로 내려가면 끝도 없이 밑에 깊은 골짜기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신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와 다른 또 다른 문명이 지구의 중간 안에 핵이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지구과 시간에 땅이 있고 밑에 쭉쭉 내려가면 중간에 콜 핵이 있고 막 그렇게 마그마가 있고 막 그게 다 가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음모론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 주장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우리가 UFO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 UFO가 말 그대로 undefined flying object, 그러니까 미확인
0: unidentified.
1: 비행 unidentified flying object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지 그게 외계인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0: 그죠 그죠.
1: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비행하는 물체야. 어디서 왔는지 몰라.
0: 자, UFO 믿으세요?
1: 저는 봤다니까 두 번.
0: 아, 어디서 봤어?
1: 전 평생 두 번 봤어요.
0: UFO를?
1: UFO를 제 눈으로 똑똑하게.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0: 언제? 어디서?
1: 한 번은 완전 아기 때 한 5살 막 이럴 때 서울에서 한번 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너무 어릴 때라 사람들이 아이 네가 얘기가 뭐라 그러는데 그날의 장면이 너무나 똑똑히 기억이 나고
0: 휙 지나가요?
1: 아니요. 이렇게 헬리 행성 같이 행성을 위에서 슉 떨어지잖아요. 꼬리를 갈고 그건 줄 알았어요. 슉, 노란 게 슉 떨어지길래 어릴 때 창밖을 딱 봤는데 슉 떨어지길래 서울에서 어 해성 떨어진다 소음 빌어야지 라고 하는데 얘가 슉 바꿔서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접시 모양이었고 그날 확실히 기억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날의 스토리가 그냥 일반

0: 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1: 어떤 날이었어요?
0: 그날 허참 씨라고 아시죠?
1: 어.
0: 허참 선생님 예전에 한참 정말 피크로 전성기 시절 때요.
1: 네, 사회 너무 짧으시죠.
0: 그 가족오락관도 엄청
1: 어,
0: 뜨고.
1: 가족오락관.
0: 그 옛날 각그랜저 시대 때 그분이 흰색 각그랜저 타셨거든요.
1: 근데 그분이 그랜저?
0: 각그랜저. 야.
1: 각그랜저?
0: 각그랜저. 옛날 그랜저. 오, 초창기 각진 그랜저.
1: 각진 그랜저.
0: 그걸 우리 각그랜저라 표현을 합니다.
1: 그래요?
0: 나중에 둥글둥글한 그랜저 XG 이런 거 말고 그 전 모델. 근데 이분이 전성기 때 저희 가족분들은 좀 잘 아셔요. 그래갖고 이모님 댁에 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희 이모랑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모부가 계셨나? 하여튼 그리고 허참 선생님이랑 거실에서 어른들은 이제 술 지금 얘기하고 노셨고.
1: 잠깐만, 그게 다섯 네. 살인데 기억이 나요?
0: 그래서 제가 웃기 그날이 기억이 난다니까.
1: 기가 막히네.
0: 아니 다섯 살인지 정확히
1: 안 신동이네 신동.
0: 이게 네 살인지 다섯 여섯 잘 모르겠는데 어마. 하여튼 되게 어릴 때 초등학교 바로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날만 기억나. 왜냐면 그날 전 허참 씨라는 걸 TV에서 보다가 그 각그랜저 기억나는 이유가 흰 각그랜저 저희 뒷차에서 태우고 낮에 어디 갔어요. 근데 저희가 창문 열고 있는데 그 오토바이 경찰분들이 막 가다가 또 옆을 봤는데 허참 씨가 운전하고 계시니까 딱 운전하다 경례를 하시면서 저희가 창문 열고 인사하니까 저희한테 쇼를 보여줬어요. 운전하면서 막
1: 오토바이로?
0: 오토바이에서 막 두 발로 타고 이런 쇼를 거기서
1: 야.
0: 그래서 그날 낮부터 기억이 나. 그때 허참 씨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또 기억나는 이유가 그렇게 먹고 자라고 애들 들어가자. 그리고 저랑 형이랑 사촌 형이랑 한 방에 밀어넣고 어른들은 밖에서 이제 술 드시면서 막 말씀 나누시는데 형이 그날 체했어요.
1: 야.
0: 그래서 그러니까 그날이 기억이 안
1: 기억하네.
0: 아니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날이라니까.
1: 아니 네 다섯 살짜리가 뭐 그런 걸 기억해.
0: 너무 많은 일이 있으니까 비슷 그날 하루에. 그러니까 형이 막 토하고 어리니까 저랑 두 살 차이거든요. 막 토하고 어른들이 와서 손 따주고 양 먹이고 막 호들갑 떨고 다시 자 그리고 불을 꺼버려서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이 너무나 막 난리 났는데 그래서 창문을 열고 멍하니 보다가 UFO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1: 혼자 봤어요?
0: 저 혼자 봤죠. 형들은 누워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아침부터 밤에 그게 너무 완벽하게 기억이 나니까
1: 네.
0: 그날 UFO 본 게 너무 뚜렷하게 기억나는 거죠.
1: 이야.
0: 그래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전 대학 때도 봤습니다.
1: 대학교 때 어디 어디서
0: 나이 다 들어서
1: 어.
0: 베가스에서 캘리포니아 돌아오는 15번 사우스길에서 낮 약 4시 30분 5시 해가 뉘역뉘역 저가는 그때쯤 우리는 서쪽으로 촥 우리가 어때요? 해가 지고 있잖아요.
1: 네.
0: 이글이글 타오르는 해. 옆에는 누가 타?
1: 햇볕 받으면서.
0: 그렇죠. 옆에 누가
1: 덥지.
0: 타? 여자친구가 탔습니다.
1: 아, 근데 또 오늘 집에서 안 듣고 있을까 몰라.
0: 근데 저 혼자 봤으면 사람들이 안 믿겠죠. 여자친구 같이 봤어요. 야, 둘이서 막 얘기하고 즐겁게 오다가 순간 정적이 될 때 있잖아요. 대화가 네. 딱 끊기는 순간.
1: 네, 네.
0: 순간 대화가 딱 끊겼어.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마가 떴다고 해서 맞던 3초 이상 마가 뜬 거야. 근데 순간 왠지 모르게 하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1: 네, 네.
0: 그래서 하늘을 쓱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창 밖으로. 근데 뭐가 또 휙휙 떨어져. 그래서 해성 떨어지는 건데 아직도 환한 하늘이었어요.
1: 네.
0: 어둡진 않았어요. 해성이다. 소원 빌까라는 순간 또 얘가 휙 올라가 버린 거예요.
1: 어머나.
0: 근데 그 순간 여자친구 딱 봐도 여자친구가 깜짝 놀리면서
1: 어머.
0: 저게 뭐야? 이 친구 처음 봤으니까. 봤니? 봤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옛날이라 막 인터넷 이제 전화가 없었어요.
1: 네.
0: 전화 걸어갖고 캘리포니아 형들이나 이런 친구들 전화해갖고 지금 빨리 인터넷 그 집에선 되니까 AOL 같이 접속해서
1: AOL
0: 뭐 그 접속 모델
1: 이러면서 야 진짜 옛날이다.
0: 그거 하면 전화 못 받잖아.
1: 아 그렇지 그렇지. 네.
0: 그거 빨리 찾아서 캘리포니아 UFO 목격담을 찾아봐라 아마.
1: 없어.
0: 아니 근데 그때는 찾는 게 쉽지가 않죠. 실시간으로 그쵸, 지금처럼 그쵸. 빨리 안 되니까. 근데 뭐 없대요. 근데 저는 분명히 여자친구랑 봤어요 그때.
1: 야, 그게 휙 지나가요. 이제 속도가.
0: 아니 근데 정말 이게 내려오다가 하늘에 내려오다가 방향 바꿔서 위로 샥 올라간다니까요. 유턴에서.
1: 야, 네.
0: 얼마나 웃겨.
1: 저도 다 믿어요.
0: 보신 적 없죠?
1: 없죠.
0: 근데 만약에 내 눈앞에서 봤다.
1: 저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0: 네.
1: 크로스 브롱스 하이웨이라고 제가 그.
0: 알죠?
1: 네, 뉴욕에
0: 네.
1: 거기에 옆에 그 롤러블레이드를 매일 5마일을 탔어요.
0: 뭐, 옛날 한참 타셨다면서. 네.
1: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미어가 누가 막 이래.
0: 네.
1: 그럼 그 맛에도 타고 이러는데 저쪽 보니까 있는 거야.
0: 뭐가요?
1: 우주선이 커다란 게. 아이 들어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0: 드디어
1: 옆이 지나가는 그 외국 남자를 저 자꾸 UFO! UFO! 막 이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저거 그 비행기인데 왜 그 광고하는 비행기 있죠?
0: 아, 그 동그라 위에 타이어 이런 거?
1: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뭐 선전하는 건데 이렇게 불이 밝혀져 있는데 그게 착시 현상으로 저는 그게 UFO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0: 우와.
1: 야, 근데 그 순간에 그 뭐랄까 드디어 이 지구랑
0: 드디어 아니 이 받아들이기 바르네.
1: 한판 잘 왔구나. 돼야 될 텐데 평화적으로. 뭔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어, 그때의 그 감격은 그 뭔가
0: 감격했어요,
1: 그,
0: 어,
1: 충격과 이거는 와. 진짜 잊을 수가 없는 순간인데 나중에 비 잘못 본 걸로 알고 그 남자한테 얼마나 민망하든지
0: 아,
1: 내가 무여졌고 막 안았거든. 어, 이게
0: 아니
1: 그 남자 얼마나 웃겼을까. 왜 미친 여자가 나 붙잡고 막 그랬다고.
0: 냉동이가 너 그걸 못 알아보고.
1: 아, 세상에.
0: 아 근데 그 비행기가 이 토레스카 쪽에 그 착륙하는 네. 데가 있어요 공간이.
1: 네.
0: 가끔 프리에 지나다 보면 보이는 크게 보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거 보고 정말 착각하시면 되게 많다고 해요.
1: 네.
0: 근데 저는 UFO를 진짜로 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제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UFO를 만약에라도 청취자분들 보신 분이 있다면
1: 네.
0: 제가 하는 말을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그냥 그거랑 착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네. 인간의 촉이라는 게 딱 어 이거는 뭔가 다른 거구나 이걸 정확하게 압니다.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이 비행기가 현존하는 기술로서 그 턴할 수 있는 없는 각도가 나와요.
1: 아, 저쪽 조슈아 파괴 가서 그냥 별이나 보고 싶다.
0: 거기서 또 하면 뭐가 나올지 알아.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신 만약에 진짜로 UFO가 와서 외계인이 나와도 되게 설레하실 것 같다.
1: 안 졸리고 가서 헬로 안 되면 바디랭귀지
0: 막 춤추면서 막 탱고
1: 우리
0: 추면서
1: 지구를, 어, 우리 인류를 구하러 오지 않을까.
0: 그 마스 어택이라는 혹시 옛날 영화 보셨어요?
1: 본 것 같아요.
0: 그 약간 애니메이션 같이 생긴 외국인들 그래서 커밍 피스 노래 때 확 싸 죽여버리는 대통령이 다 싸 죽여버리잖아.
1: 진짜 나 총 맞아서 순국하는 거야 이제.
0: 야, 그것도 순국이라고 표현하시네. 야, 아 근데 근데 그 뭐지? 네. UFO를 안 믿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더 많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미국 국방부에서
1: 발표했잖아.
0: 그 막 보여준 거 물론 그것도 100% 뭐 그냥
1: 네.
0: 미스터리인 것뿐인데
1: 네.
0: 한간에서는 뭐 서로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개발하는 뭐 네. 신일 뭐 비행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보신 분들은
1: 여기 네바다 가면 뭐 있잖아요.
0: 에어리어 51. 거기가 또 그렇게 에얼리언이랑 귀신 얘기가 많잖아요.
1: 근데 거기에.
0: 거기는 에얼리언 제가 아는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1: 네.
0: 외계인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1: 예.
0: 들으셨어요?
1: 아니 뭐 차고 넘치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군대 있던 사람
0: 네.
1: 또 뭐 과학자가 자기
0: 나중에
1: 고백하는 거죠. 사실은
0: 양심 선언같이.
1: 이게
0: 믿으시는 거예요?
1: 저는 예.
0: 오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1: 믿어요.
0: 오
1: 뭔가가 어떤
0: 그러면은
1: 존재가.
0: 제가 질문 요 하나만 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실 날 예를 들게요. 죄송합니다. 만약 50년을 산다고 칠게요. 우리가
1: 네.
0: 다
1: 우리 50년이나 살아?
0: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 안에 요 외계인과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1: 만나고 싶다.
0: 진짜요?
1: 네. 왜요?
0: 와,
1: 저 만나고 싶어요.
0: 그럼 뭐 하실 건데요?
1: 얘기해야지.
0: 그럼 만약에 맨 인 블랙 영화 아시죠?
1: 네.
0: 그런 것처럼 외계인과 섞여 살 수 있어요?
1: 뭐 살려면 살아야지.
0: 진짜?
1: 어때?
0: 그게 안 이상해요?
1: 안 이상해요. 서로 익숙해지면 되지 금방.
0: 익숙해지기는 익숙해짐이 할 것 같은데.
1: 아니,
0: 저는 싫어요.
1: 싫어요?
0: 저는 제가 제 인생까지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냥 인간끼리만 살았으면 좋겠어.
1: 아니 난 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어요.
0: 근데 외계인이 안 잘생겼으면
1: 어?
0: 외계인 종족이 여러 가지인 거 아시죠?
1: 네.
0: 그것도 음모론 중에 하나인데 그레이라는 게 가장 유명한 외계인. 우리가 평소에 아는 엘리언이라고 하는 동그랗고 하얗고 눈 큰 거 그게 그레이
1: 족이에요. ET처럼 생긴 거?
0: ET랑은 좀 다르죠. ET는 쪼글쪼글한 찐빠같이 생긴 거고
1: 약간 이렇게 모양이
0: 동그래갖고 눈 크고 팔다리 긴데 왜 키는 작고 하얀 네. 오징어 치는 애들 있잖아요.
1: 오징어랑 안 살래 그럼.
0: 그게 약간 그레이족이라고 하는 종족이고.
1: 잘생긴 외계인.
0: 잘생긴 외계족 있어요.
1: 있어요?
0: 이름은 까먹었는데 무슨 족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약간 우리가 전설에서 엘프라고 하는 귀가 좀 크지만 조각같이 생긴 사람들 있죠. 키고 머리 금발이 회색 흰 머리 쫙 길고 그런 종족이 있어요. 그분들은 내가 웰컴하게.
1: 아 그럼 좋다. 야 일단은 오래 살고 보자.
0: 근데 약간 그레이족이라든가 또 다른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별로.
1: 50년 후를 얘기하다니.
0: 아, 저 옛날에 하나만 더 그 뭐지? 인디펜던스 영화 기억나세요?
1: 너무 재밌게 봤죠.
0: 너무 재밌었죠.
1: 그거 옛날에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0: 그거 1편이 되게 옛날에 나온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진짜 졸다가 TV를 탁 틀었는데 그때 이제 케이블 TV잖아요. 틀었는데
1: 영화관에서 봤어.
0: 아,
1: 뉴욕에서.
0: 탁 틀었는데 그 헬리콥터에서 그 영화 장면 중에 초창기에 UFO가 나오니까 헬리콥터에서 양쪽에 날개에다가 큰 전구판 달아갖고 팡팡팡팡 전구를 쏘면서 빛으로 시그널 보내는 장면 기억나세요? 초창기 때?
1: 별걸 다 기억하네.
0: 팡팡팡.
1: 아, 기억 안 나.
0: 그게 어마어마한 장면인데 제가 잠들었다가 낮잠 자다가 TV를 딱 쳤는데 그게 나오면서 밑에 브레이킹 뉴스가 뜨니까 난 그게 실제 뉴스인 줄 알았어요.
1: 아~
0: 잠결에. 왜냐면 TV에 브레이킹 뉴스였고 헬기가 뜨면서 막 카메라 말을 찍는데 막 바람이 불어서 UFO에서 막 팡팡팡 치게 깜짝 놀랐고 친한 형한테 전화했고 형 지금 난리 났어 빨리 TV 봐요. 지금 뉴스 난리 났어 그랬더니 뭔 소리야? 그래서 그게 TV 영화 광고였던 거야.
1: 세상에.
0: 영화 트레일러인데 어머나. 광고 자다가 일어나고 보니까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 미옥 씨가 보고 UFO 했던 거 비슷한 느낌인 거죠.
1: 아,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요. 옛날에 서울에서 일이 생각이 나네. 왜 그 갑자기 사이렌 울고 네. 왜 북한에서 어떤 비행기가 넘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0: 그 옛날 그 역사적인 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1: 그러면서 제가 네. 배낭에다가 막 싸는데 코드라이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0: 그때도
1: 막.
0: 도망가려고 짐 쌌어요?
1: 네. 짐 쌌어요. 진짜.
0: 야 진짜.
1: 아니.
0: 아니 어디로 가시려고.
1: 경보 올리고 대전으로 가야지. 서울이었었는데. 일단, 일단 고향으로 서울을 가야지. 떠나서. 아버지 있는데. 그 생각이 나요.
0: 아,
1: 그러니까
0: 진짜 웃긴다.
1: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들 네. 내가 뭐뭐가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가 생활에 필요한가 이런
0: 뭐가
1: 것들은
0: 있겠어요?
1: 좀 챙겨놔야
0: 아니, 그럴 때 가져갈 게 뭐 있어요. 없지.
1: 헤어드라이기 챙겨놨다.
0: 아니 헤어드라이가 아니라 솔직히 캐시도 의미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뭐가 필요하겠어. UFO가 글쎄? 그 영화처럼 인디펜던스 이 어마어마하게 큰 UFO가 하늘을 쫙 덮었어. 어디 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제일 낫지.
1: 아, 그렇다.
0: 그냥 죽더라도 손 꼭 잡고.
1: 아니 왜 죽는다고 생각해?
0: 아, 그러니까 죽더라도. 아, 그럼 어디 왜 도망가요 그러면?
1: 아니 그래도
0: 얘네들이 뭐 짓다고 도망가?
1: 아니 거기는 북한 비행기.
0: 아, 북한 비행기 이거.
1: 예, 예.
0: 나 그 사건을 지금 사고 도망가는 게 너무 웃긴다.
1: 아니 진짜.
0: 그때 젊으셨잖아 되게.
1: 아니 그때 경보가 나왔으니까. 네.
0: 아니 지금 사 도망가라 경보를 아니었잖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1: 싸라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래서.
0: 아, 너무 웃긴다 진짜. 진짜. 하여튼 도망가는 거 1위야. 언제든 네. 도망갈 수 있는.
1: 언제든 준비돼 있는.
0: 후리한.
1: 지금도 얼른 빨리 백팩을 챙겨놔야 되겠어.
0: 그러니까. 아. 네. 자. 아 근데 잠깐만 럭키비키님. 저보고 어제 라면 먹고 아침에 일어나 허참 닮았다고.
1: 아.
0: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럭키비키님.
1: 오,
0: 네.
1: 세상에.
0: 어제
1: 달라,
0: 라면 먹고 아침에 일어나 허참. 저 어젯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자 안꼬님 확인 한우님 활기찬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영님하고 네. 두 분의 진행 하루를 웃으며 시작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다정님 반갑고요. 홈쇼핑월드님 아 오늘 어떡하지? 홈쇼핑월드
1: 목요일에 그냥
0: 목요일에 그냥 보고 싶은데 오늘 안 나오시는데
1: 어떡하지?
0: 어떡하지? 다른 분 나오세요.
1: 바로 이 수일이 오빠가 우리 한우 씨의 선배님이라고 합니다.
0: 네 선배님 황홀한 고백.

0: 윤수일 형님을 선배로 두신 우리 환우 씨. 학교 교과가 아파트였어요?
1: 네, 교과 제창 그러면 무조건 아파트가 네. 선배들이 빠빠빠 하고 짰겠죠. 빠라빠빠빠.
0: 어디 학교야?
1: 학성고등학교라고.
0: 학성고등학교?
1: 한국의 불굴의 최고 우수 네. 학교가 있습니다.
0: 아,
1: 들으시면 또 동문에 계시면 네. 소리 질러주세요.
0: 아파트. 굿모닝 차차차 2부.
1: 엘레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접시 치료합니다. 성민사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죄송합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 낮을 수 있음.
0: 굿모닝 차차차 2부 오늘 초대 손님 모십니다. 경산한의과 병원의 류재구 원장님
1: 오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십시오.
8: 네 반갑습니다.
0: 네.
1: 일단 우리 원장 류 원장님께서는 류재규 네. 원장님께서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주시면 네. 잘 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게 좀 아주 짧게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드리자면 전 경산한의과 대학 교수님이시자 학장님이셨고요.
0: 네.
1: 현재 올림픽가든의 VIP 플라자의 2층에 있는 우리 경산한의과 LA에 저는 허준 선생님보다 더 하신다. 저희 건강을 네. 항상 책임지셨던 우리 원장님.
0: 네. 네. 발효한약으로 너무
1: 발효의 최고봉이시죠. 그리고 또 침.
0: 우리 하늘 씨가 신봉하고 있어.
1: 네.
0: 제가 주변에 야, 뭐 침 맞을 때 이러면 하늘 씨가
1: 제 2의 종교처럼 원장님께 제가 너무 많은 걸 받아왔기 때문에 진짜로.
0: 지금 하늘 씨 참 다 나왔네요. 풍 왔던 거
1: 아,
0: 지팡이 짚고 다니는 나야죠, 것도.
1: 그럼요.
0: 야.
1: 근데 그 전에 저 허리 아팠을 때가 진짜 최고였어요. 우리 원장님께 제 허리 아팠고 뭐 진짜 허리가 남자
0: 네.
1: 빡 해갖고 아예 허리를 못 피고 이거는 저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사람이 미칠 것 같아.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막.
0: 네.
1: 그래갖고 또 원장님께 제가 바쁘시지만
0: 네.
1: 너무 힘드니까 제발 좀 부탁드렸더니 네. 흔쾌히 누워봐라 그러고
0: 네.
1: 제가 아마 침을 한 시간인가 아마 네. 치료해 주신 것 같은데
8: 맞습니다.
1: 침에다가 뜸도 놔주시고
8: 네, 네.
0: 아, 뜸이 그렇게 좋대요.
8: 네.
1: 그날 바로 전 걸어 나갔습니다.
0: 와. 워낙 그 스케줄이
1: 네.
0: 미리
1: 바쁘시지만.
0: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1: 네.
0: 13-335-8855 335-8855 경산 한의원입니다.
1: 그리고 또 원장님 보험 다 가능하시죠?
8: 네, 보험으로 모든 치료가 가능한데요.
1: 네.
8: 요즘 그 어깨가 아프시다든가,
1: 네.
8: 허리가 아프시다든가, 무릎이 아프시다든가. 네. 예,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0: 네. 네.
8: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보면은 허리 아프신 분이
0: 네.
8: 너무 혼자 걷기가 힘드셔가지고 옆에 누군가 부축하고 오셨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8: 그래도 딱 치료 후에 나가실 때는
0: 네.
8: 혼자 걸어서 나갈 수 있게끔까지
0: 네.
8: 치료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0: 아, 얼마나 진짜 뿌듯하실까.
1: 그 원장님 치료하실 때 그 대기하는 네. 데 있잖아요 앞에 네, 거기서 네. 가끔 기다리다 보면
0: 네.
1: 막 박수 소리 들리고 막
0: 그래. 진짜요?
1: 진짜로 어머니 모시고 분이 막 박수 주고 하고 아주 앉아 있다가 환자분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래요.
8: 네. 이제 기다리시는 네. 분들이 네. 나중에 이제 그분이 정말 네. 부축 없이 혼자 나가시고 할 때 어머나 하면서 박수 치소리가 막 나오고
0: 아, 진짜요?
8: 거기서 저 역시 네. 많은 에너지를 얻어가면서
0: 네.
8: 환자분들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0: 아, 침치료뿐만 아니라 부항 네. 침대료 또 온침, 온침은 이게
8: 온침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무릎에 통증이 있다
1: 네.
8: 했을 때 제가 이제 침구학 교수로 오래 했지만은
1: 네.
8: 그 침만 가지고서 그 무릎의 통증을 바로 없앤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0: 네.
8: 그런 분들한테 침 위에다가 뜸 이건 이제 불침이라든가 일반 뜸보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열 그 쑥 네. 열의 전달 효과가 있는데요.
1: 네.
8: 그 무릎 같은 통증 같은 경우에 온침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날 물 발을 디디면서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한 허리 아프신 분들, 어깨 아프신 뭐 좌골신경 또 무릎 통증 그리고
0: 네.
1: 교통사고 당하신 환자분들까지
0: 네.
1: 우리 또 원장님께서 모든 저기 보험도 가능하시고 OTC 카드도 받으십니까?
8: 네 맞습니다.
1: 네, 네. 많은 네. 또 침 관련해서는
8: 그래서 모든 치료를
1: 네.
8: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으로 가능합니다.
1: 네.
0: 아, 요즘은 왜 이렇게 무릎이랑 이 허벅지 다리가 시린지 모르겠어요.
8: 네.
0: 이게 냉방병인가요?
8: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0: 네.
8: 이제 예를 들어서 무릎 같은 경우에
0: 네.
8: 저희가 이제 그 침 치료와 온침 치료를 같이 해드렸을 경우에는
1: 네.
8: 정말 좋은데요. 바로 그런
0: 진짜요?
8: 좋은 반응이 나옵니다.
0: 네. 빨리 가봐야 되겠다. 경산 한의원.
1: 네. 전화번호 213-335-8855. 이거 뜻이 아주 훌륭한 뜻이 있어요.
0: 네.
1: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8: 335 모여서 팔팔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1: 그렇죠. 팔팔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335-8855.
0: 네,
1: 좋습니다. 근데 뭐 침으로도 워낙에 우리 교수님 학장님 하시고
0: 네.
1: 유명하시지만
0: 네.
1: 아까도 우리 미옥씨 말씀 발효. 이거는 또 거의 최고신데
0: 정말 정성이 담겨 있는.
8: 네 맞습니다. 현재 그 한약을
1: 네.
8: 발효를 했을 때는 효과가 한 다섯 배가 높았습니다.
1: 차이가 많네요.
8: 그리고
1: 네.
8: 요즘 그 우리가 이제 날씨가 지난 주에 굉장히 무더웠죠.
0: 그쵸.
8: 그래서 기력이 떨어지고.
0: 네.

0: 이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소개드릴 게 침향 산삼 발효 공진단입니다.
1: 와, 침향
0: 침향이 들어가 있고 산삼이 들어가 있고 공진단 하면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1: 너무 좋은 거죠.
0: 네, 공진단 하면은 굉장히 좋다 하는 걸 알고 계실 건데, 근데 이번에는 제가 드린 게 이제 세 번을 발효해 봤어요.
2: 와,
0: 세 번을 발효해 봤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고 면역력이 툭 떨어지고 했었던 분들이 며칠만 드셔봐도 본인이 살아나는 것을 스스로 직접 느끼십니다.
2: 네.
0: 그래서 이 발효산삼공진단 한 박스 1200불짜리를요 오늘 490불에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1: 지금 한 박스가 20알이 들어있잖아요.
0: 네,
1: 원장님. 20알을 1200불인데 오늘 선착순 다섯 분께만 490불에 만나실 수가
0: 근데
1: 있습니다.
0: 오늘 또 구입한 다섯 분께는요 제가 이제 그 어르신들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추가로 10개를 더 드릴게요.
1: 열화를 더
0: 네, 추가로 10개를 드린 이유는 그 너무 에너지가 없고 힘드신 분들은 하루에 아침 저녁 아침 오전 오후 두 알씩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뭐 5일도 좋습니다. 5일 내지 일주일 드시고서 내가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이렇게 항상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된다 그럼 제가 가져오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250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원장님 어느 때 먹으면 제일 좋은가요? 예를 들어서 식사 후에?
0: 저는 이제 발효라서요. 이게 이제 빨리 몸에 흡수율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빨리 퍼지거든요. 그래서 식간,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 사이. 네. 근데 오후에는 점심과 저녁 사이. 네. 그렇게 드시러 갑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응급 관으로 들고 다니는데요. 차에도 있고. 정말 밤에 운전할 때 정말 피곤할 때 있잖아요. 막 피로가 겹쳐 있을 때 하나를 딱 드시면 이건 제가 그냥 간증이 아닌 간증인데 눈이 탁 떠져요. 한 5분도 안 되죠.
2: 그러니까
1: 저는 운전하시는 분 진짜 필요합니다. 확실히 달라요.
2: 피곤할 때.
1: 드시고 안 드시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거는 저는 경험했으니까 아는데 20알을 오늘 490불에 구매하시면 10알을 더 드리고 그걸 드셨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2: 갖고 오래
1: 갖고 없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2: 축하면 맨날 갖고 오셔요.
1: 너무 너무 어마어마한 또 자신감 자부심 자긍심이십니다.
2: 경산한의원
1: 13-335-8855 지금 벌써 댓글 또 우리 원장님 팬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공진당 드시고 친구분한테 동료한테 주셨다가 동료가 너무 고맙다 점심까지 사주셨다는 표현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 드시면 고마우니까 그리고 또 오빠께서 트럭 운전하시는데 내리다 허리 다치셔가지고 원장님께 방문해서 허리 침 한 번 마셨는데 바로 나셔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고 지금 여러 또 발효산삼 공진당에 대해 효과 좋다고 필요가 없어진다는 또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2: 모찌님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출근하려면 와야 되는데 졸려서 노래도 부르고 허벅지도 꼬집고 했는데 공진단 먹고 졸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집까지
1: 운전하실
2: 퇴근했대요.
1: 운전하실 때 진짜 좋아요.
2: 아 그렇군요. 정말 차에다가 비상상비약으로 놓으시고 또 피곤하신 분들 여름에 지쳤던 분들 이거 드시고 좀 원기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1: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위장 건강을 위한
0: 네 위장환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한방 소화제냐 그 얘기도 많습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위장이 안 좋다 하면은 자주 체한다. 소화가 안 된다. 복부 팽만감이 있다. 속이 쓰리다.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위장 건강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드실수록 그 위장이 건강해지십니다. 그럼 예를 들어 체했다. 근데 위장 건강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한 30분 뒤에 속이 편해지는 걸 바로 느끼세요. 왜? 발효 한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위장 문제, 그 위장환을 제가 2개월분 두통을 오늘 다섯 분께 120불에 드릴 거예요. 120불에 드리는데,
1: 이것도 설마
0: 그렇죠. 갖고 한 통 드시고 나는
2: 별로 안 났는데 갖고 오세요.
0: 이제 위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먹었는데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심들 가져오세요. 그럼 100%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2: 근데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또 속이 쓰리신 분들
0: 자주 체하시는 분들
2: 유산 역류도
0: 유산 역류는 좀 약간 장기간 드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좀 편해지십니다.
1: 2개월분 200불을 오늘 120불에 다섯 분께 선착 다섯 분께 전해드리고요. 만약에 두통 중에서 드셔보실 수가 없다고 하시면

0: 갖고 오시랍니다.
1: 결혼식 가져가시면 됩니다.
2: 저녁 들려드리겠습니다.
0: 어머나. 와. 213-335-8855 경사난의원입니다. 네.
1: 요 다음 보관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0: 네. 아, 그래요? 네.
1: 뭐 약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네. 이거 없으면 술을 못 드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0: 아, 진짜.
1: 간보의 최고죠. 어.
2: 네, 맞습니다. 이 보관은 우리는 술 드신 분들이 이제 가끔 일주일에 뭐 주말이라든가 한두 번 회식 정도는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면서 간에 대한 걱정은 다 하십니다.
0: 네.
2: 근데 이 보관하는요. 네. 그 주독 제거라든가 그다음에 알코올 이거 분해 작용 그리고 간을 보호하는 작용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헛개나무라든가 갈근이라든가 인진 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1: 네.
2: 근데 그건 드시는 날 바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0: 네.
2: 왜 예를 들어서 오늘 휴식이 있다.
0: 네.
2: 그래서 그냥 딱 드시고 나면은 그 다음 날 숙취가 없습니다. 그리고
0: 아.
2: 그날 바로 술이 이게 확실히 이게 해독이 되는데 그런 걸 당일부로 느낄 수 있는 보관환인데요.
0: 네.
2: 1개월분은 제가 70불에 드리겠습니다.
1: 네.
2: 아니 이 1개월을 더 드시죠.
1: 아 원판 2개월분?
2: 예, 2개월 정도예요. 그러면은. 네. 저 몇 번 드시고서 효과 없으면 이거 역시 그냥 가져오세요. 그 전에 돌려드릴게요.
1: 뭘 다 가져오시다 그러세요.
0: 엿장수 같으세요. 다 가져와.
1: 아니 드시고 효과 없으면 다 가져오시랍니다. 아니 뭐 그러신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좋습니다.
0: 아, 보관환 간보 알코올 해독 주독 제거에 좋습니다. 2개월분 한 통이 70불에
1: 오늘 70불에 발효하게요. 그 다음에 또 하늘이 뭐 심장을 구한다 구심 청혈단이 있습니다.
2: 네, 우리가 이제 살면서 가장 걱정이 큰 게 뭐예요?
1: 심장
2: 걱정, 중풍 걱정, 그다음에 혈압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방에 보면은 천왕 보심다 이런 처방이 있어요. 하늘철자 임금왕자거든요. 그런 처방인데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처방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이 구심이란 약이 있어서 구심을 참 많이 사러 약국에 다 했던
1: 구심,
2: 기억이 있는데
1: 저희 어머니가 항상
2: 이 구심 청혈단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0: 네.
2: 그 처방에다가 우리 혈액을 맑게 하는 것 그 약재들 있잖아요.
1: 네. 뭐
2: 강황이라든가 단삼이라든가 그다음에 강황 같은 경우는 우리 저 카레 재료
0: 이게
2: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을 녹인다 하는 효능이 있는 그런 제 한약재입니다.
0: 네.
2: 그런데 이런 그 혈액을 맑게 하는 그런 약재에다가 콜레스테롤 이것을 좀 지방질 이런 거 없애는 이런 약재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심장이 걱정이라든가 중풍 걱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혈압 조절 잘 안 드시는 분들 그 효과 참 좋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0: 맞아.
2: 이걸 쭉 드시다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걱정하시는 분들 혈액 이 구심 청혈단 역시 2개월분 두 통을 180불에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구심청혈단 2개월분 오늘 180불에 만나실 수 있고 댓글에 오늘 또 원장님께 우연히 또 예약되어 계신 분이 계시네요.
0: 어,
1: 네. 이따가 예약되어 있다고 이따 뵙겠습니다. 원장님.
2: 아, 네.
0: 올케온이랑 같이 가신대요.
1: 야.
0: 올케온이랑 이렇게 박수 다니가
1: 가지고. 나오시겠네.
0: 아, 거기서 박수 서로 해주면서 얼마나 좋아. 건강이 최고예요.
1: 네. 그리고 원장님 이번에 연골환이 있네요?
2: 네, 있습니다.
1: 이게
2: 연골환이 지금까지 이제 이게 연골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무릎이 아프다든가 관절염이 있다든가 손에 이제 관절이 있어서 아프다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연골환인데요.
0: 네.
2: 닭발 나시잖아요. 닭발 9시간 동안 고농축 탕약으로 달입니다. 뼈도 녹아요. 닭뼈도요. 그럼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화씨라든가 보수열리야 그다음에 골세보 뭐 부처 그 뼈에 좋은 약재는 다 들어가는데 특히 보수열리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뼈 통증 및 연골의 재생을 돕는다는 약재예요. 연골은 이 닭발 때문에 그 기름기 이런 성분 때문에 발효가 잘 안 되는데요.
0: 네.
2: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1: 아~
2: 그 연골환 드릴 수 있고요.
1: 이거 기다리신 분 많으시거든요.
2: 네, 맞습니다.
1: 힘들고 오래 걸리죠.
2: 그래서 무릎 통증이라든가 뼈 관련 통증 있으신 분들, 근데 관절염을 아프신 분들이 통증 진통제 안 먹어서 너무 좋아요. 그 얘기를 딱 썼습니다. 진통제 오래 드시면은 위도 좀 안 좋아지시고.
1: 맞아.
2: 부작용이 많거든요.
0: 네.
2: 근데 진통제 안 먹어서 너무 좋아요. 그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이 연골환 2개월분 두 통을 250불에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영골한 2개월분 오늘 250불에 선착순 5분께 오늘 전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213-335-8855번입니다.
0: 아우 우리 원장님 진짜 이렇게 다 발효하느라고 얼마나 일을 쓰셨을까. 이번에는 방광안이네요.
2: 네, 방광안인데요. 우리가 연세가 드셔가면서 소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가 너무 자주 간다든가 또 여성분들 방광염이 잘 걸린다든가 요실금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장에 좋은 약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팔메트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1: 그렇죠.
2: 이것을 들어가서 발효한 방광환인데요.
0: 네.
2: 이거 역시 2개월분 두 통을 250불에 다섯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이 천연 한방 연고 이게 또 벌레 물린 데 아주 특효라고.
2: 아 이제 벌레 이제 모기 물렸다든가
1: 네.
2: 벌레 물리면 막 그렇게 되잖아요.
1: 네.
2: 거기에는 저 손님도 하신 말씀이 즉방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0: 아 즉방이에요. 네.
2: 즉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0: 그리고 천연이라 얼마나 좋아.
1: 그러네요. 그러네.
2: 이 자운고 일반 구글에서 검색해 보셔도 그 효능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0: 자운고.
2: 네네. 그래서 이 연고는 그 몸에 뭐 네. 가려움증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1: 예.
2: 피부에 모든 문제 있을 때 상처가 있다든가
1: 네네.
2: 새살을 돋게 하는 효능도 있고요.
0: 네.
2: 그래서 이 자운고 역시 30불에
1: 네. 네.
2: 저렴한 가격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지금 말씀하세요.
0: 아니 요즘 한인타운에 모기가 네. 많이 생겼어요.
1: 맞아, 맞아,
2: 맞습니다.
1: 맞아.
2: 예.
0: 벌레도 많이 생겼어요.
2: 요즘 발견했습니다.
0: 따다다다 그냥 한 방에 그냥 여러 방을 물렸어요. 다리를 네. 다 물렸어요.
1: 개미도 더우니까 막 올라오더라고요.
0: 그래요?
1: 개미들도. 엄청 많이 물렸어요.
2: 그런 경우는 네. 딱 바르면 막 가렵잖아요.
1: 네.
2: 넓게 되는데 이 자원고 딱 바르면은 실제로 더 이상 가렵지가 않아요. 벌레 물렸을 때.
0: 천연 한방이에요.
1: 네. 네. 요런 게 다 OTC 카드로 구매 가능하신 거죠?
2: OTC 카드로 가능하십니다.
1: 네.
0: 네.
1: 좋습니다.
0: 아, 모든 보험으로 요통 그리고 좌골신경통 무릎 통증
1: 네.
0: 그리고 통증이 있으신 모든 분들 한방 치료를 해드립니다. 침 치료 그리고 부항 뜸 치료 자세한 내용은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경산 한의원 검색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1: 한글로 경산 한의원 치시면 다 나오니까요.
0: 네.
1: 검색해 보시고 전화 네.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213-335-8855번 213-335-8855번입니다.
0: 올림픽과 아드모어 VIP 플라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네.
0: 경산 한의원의 우리 류재규 원장님 발효 한약에 진짜 이렇게 좋은 거를 이거 세 번이나 발효하고 곱고 닭발을 어떻게 다 그렇게 고아가지고 일일이 그렇게 만드세요?
1: 제가 기억이 맞으면 우리 원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죠. 이게 발효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 네.
1: 원장님?
2: 맞습니다.
1: 네. 네. 네. 그러니까는 항상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우리 원장님 오늘도
0: 네.
1: 감사드리고요. 또 예약되신 분도 있다니까 이따가 잘 지내주시면 되게
0: 네.
1: 바쁘신데고 하셔가지고
0: 네.
1: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0: 네 원장님 끝으로 우리 아프신 분들께 한 말씀 주세요.
2: 네 우리가 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시다든가 내 에너지가 너무 떨어졌을 때는 뭔가 보충해 줘가면서
1: 네.
2: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건강한 네. 일인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0: 안 들면 다 갖고 와.
1: 감사합니다 원장님.
0: 고맙습니다.

0: 김신우의 귀걸이사. 네. 귀걸이사 무슨 뜻인지 아니십니까?
1: 고향으로 가는.
0: 어, 귀거. 네. 어. 다 버리고 아유 집이 최고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굿모닝 차차차 여러분의 그런 고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1: 어, 고향이. 아, 좋아요.
0: 2부 이 시간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치료합니다. 선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 제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5: 놓치지 마세요.
6: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213-388-7979 213-388-친구친구
11: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금강안경 검안과 유한건강생활, 성민산삼 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주 이용자, 정인수 코치,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죠?
1: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저희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더 많으면 안 되는데.
1: 아니 근데 우리 김님이 네. 오늘 누리아이를 안 했더니 눈이 어찌 됐나 봐요. 네. 지금 다시 보니 주윤발 형님 닮았어요라고. 아~ 아까는 뭐 라면 먹고 잤던 허천 선님 닮았다고 하더니 네. 이제는 주윤발 닮았다고.
0: 나 주윤발 제일 좋아.
1: 차윤패.
0: 아, 네. 와 아니.
1: 진짜 멋있잖아요. 짜증. 남자가 봐도 멋있어.
0: 진짜. 아니 그리고 성품이 너무 좋잖아.
1: 그러니까요.
0: 다 기부하고.
1: 그래서 더 멋있는 거예요. 사실.
0: 그러니까 나도 그거 왕, 싶어.
1: 시머싱.
0: 시미망싱. 시미망싱.
1: 시미망싱.
0: 아니 우리 네. 우리 건강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네. 꿀이.
1: 꿀?
0: 꿀. 네, 네. 여러분 혹시 모르는 그 비상식량에는 꿀을 비축해 두는 게 좋아요. 이건 네. 상할 일.
1: 안 상하니까.
0: 몇 년이 지나도 네. 안 상하니까. 근데 보통 그 호주의 마누카 꿀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국의 헛개나무 꿀을 눈에 네. 보이면 좀 사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1: 눈에 보이면서요?
0: 네. 아카시아 나무가 없어져 가지고.
1: 그래요?
0: 그래서 꿀벌 그 몇 년 전에 70 아가씨. 8억 마리가
1: 어찌 그리 예쁜가요? 저는 BGM이에요.
0: 그래. 내가 읽을게 그냥. 78억 마리가 사라졌는데 네. 그래서 한국의 연구진이 15년 동안 공들여서 만든 게 네. 풍성호라는 헛개나무예요.
1: 헛개나무는 다른 건데?
0: 이거 그러니까 간에 되게 헛개나무. 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보다 무려 8배나 되는 꿀 생산량을 보여주는 게 이 헛개나무인데 이게 또 항산화랑 해독 성분에 그렇게 좋아서
1: 그렇죠, 해독 좋죠.
0: 그 뉴질랜드 마누카보다 훨씬 좋은 품질을 자랑한대요.
1: 마누카보다요?
0: 응. 그래서 헛개나무 꿀이 어디 헛개 보이면
1: 어디
0: 나는
1: 있나, 진짜?
0: 얼른 사야 되겠다.
1: 그
0: 근데 왜 우리 헛개 보인다 그래?
1: 그거는 헛것이 보이고
0: 헛개나무.
1: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가 없다라는 게 예. 옛날에 기억나세요? 우리 어릴 때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뒤에 쪽쪽 빨면 꿀만 났잖아요.
0: 너무 향기 너무 좋았어. 아카시아 껌.
1: 그러니까 그 노래 부른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아까 씹던 껌.
0: 나 라일락 향기가 그렇게 그리워요.
1: 라일락 향기.
0: 라일락 오카.
1: 나무 아래 그.
0: 그만하자. 이거 모두가 섞였어.
1: 근데 네. 너무 슬프래. 그러면 그 아까 다시 말해서 헛개나무 꿀 요거 보이시면 네. 마누카보다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효능이 네. 좋다고 하니까 네. 구매를 하면 좋겠네요.
0: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1: 이렇게 먹고 싶네요.
0: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하고 네. 만들어내고 이런 데는 진짜 우리가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고 뛰어나.
1: 근데 꿀벌이 없으면 인류가 망한대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꿀 우리 벌 정말 지켜줘야 됩니다.
0: 네. 벌이 이렇게 시름시름 이렇게 누워있으면
1: 죄와 벌
0: 꿀물을 좀 꿀물을 따서 내려 그래요.
1: 아니 꿀물이 아니고 설탕물에서 주면은 살아난대요 진짜.
0: 진짜 그게 살더라고요.
1: 해보셨어요?
0: 아니 그리고 누가 그런 거 봤어. 그리고 요즘은 이제 새들이 많이 그 마이그레이션 이제 내려오거든요.
1: 네.
0: 더워가지고 피서 갔던 애들이 이제 내려오는데 예? 그런 애들을 위해서 새가 안 빠지게 그 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그릇인데 물그릇인데 얘네들이 먹기 좋게 아니 벌이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매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 먹기 안전하게. 그리고 새들을 위한 물도 놔주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 상품이 또 있더라고요. 자연을 위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1: 근데 그 친구들이 놔두면 와서 먹긴 먹나?
0: 그럼요. 가다가 그래요? 쉬어 먹는 거지 물 찾고 있는데
1: 그걸 어떻게 물... 알고 와서 먹지?
0: 물이 있는 거는 가다가
1: 그래요?
0: 물이 눈에
1: 날다가 쑥 보면서 먹어요?
0: 응. 저는 쉬어가기도 하고.
1: 벌새 아시죠? 벌새.
0: 허밍버드.
1: 허밍버드. 그게 밖에서 보면 귀엽잖아요. 네. 집안에 들어오보세요. 네. 집안 난리 납니다.
0: 왜요?
1: 한번 들어왔거든요. 이 소리가 네. 프로펠러 소리가 나요. 집안에서.
0: 진짜.
1: 웅 이러고 다녔는데 너무 무서워갖고.
0: 진짜. 그래서 어떻게 나갔어요?
1: 그 옆집 아저씨 불러가지고.
0: 옆집 아저씨 불러야 되네.
1: 막 이렇게 막 나무 이렇게 막 쳐내서 결국 내쫓았는데 한 두 시간 아무것도 못했어요. 막 우우 날아다니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0: 그런 소리 너무 잘 내. 다시 해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그 벌새 편으로 해보세요. 감사하대요 여러분.
1: 네 감사합니다.
0: 내일 뵙죠.
1: 안녕.
0: 사랑한대요. 네. 지금까지 후니탱자 미혹탱자였고요. 네. 저희는
1: 금요일날 즐거운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끝곡은 BTS의 Butter.
1: 안녕히 계세요. 아, 왜 저한테 미친을 주세요?

0: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1: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0: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1: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9: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어요.
13: 1650 K-Fox,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7: 매사추세츠주에서 한국계 연방하원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매사추세츠 제6지구 연방하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한국계 후보 댄 고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댄 고 후보는 41세로 한국명은 고원영이며 한국계와 레바논계 혼혈입니다. 하버드대 학부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보스턴 시장 비서실장과 백악관 대통령 부보좌관을 지낸 정치 경력자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으로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낙선 끝에 마침내 경선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지역구는 현역 세스 몰튼 의원이 연방상원 도전을 위해 물러나면서 공석이 됐고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된 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된 고 후보의 부친 하워드 고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연방보건부 차관보를 지냈고 삼촌 해롤드 고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법률 고문과 예일대 로스쿨 학장을 역임한 법조계 원로입니다. 당선이 확정되면 현영영 김 의원과 미셸 박스틸 의원에 이어 또 한 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이 워싱턴에 입성하게 됩니다.
13: 미국 국무부가 미성년 자녀의 여권 신청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국무부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때 자신의 미국 시민권이나 합법적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 증명에는 미국 여권이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 이민 신분 증명에는 출입국 기록이나 영주권 카드 등이 요구됩니다. 국무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자녀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적용 대상인지를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여권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시민권 증빙 서류를 반드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후속 집행 절차입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6대3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적용 범위를 좁힌 새 행정명령을 내놨으며 원정 출산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새 행정명령 역시 법원에서 효력이 저지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앨런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 4명 중 1명꼴로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대화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응답자의 27%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챗봇에 사적인 감정과 생각을 털어놓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비율은 인종과 성별 학력 수준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생산성 도구로 알려진 AI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일상 속 감정창구로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식으로 AI를 사용하는 응답자의 절반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 AI와의 대화가 기분을 나아지게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응답자는 AI를 친구나 동반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적 교류 대상이 사람에서 기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입니다.
16: 네팔에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오늘부터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긴급구조대는 어제 사고 현장에서 약 20km 떨어진 바타르에 베이스캠프를 꾸리고 숙박한 뒤 오늘 네팔군과 수색구역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방청 대원 6명이 네팔군과 함께 둔체와 람체 구간을 도보로 수색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헬기와 드론을 동원한 공중수색도 아직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국에서 공수한 전문 장비와 구조견까지 투입되며 네팔 당국에는 실종자들의 홍수 당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정보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8: 바타르는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긴 사고 현장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요. 헬기 이착륙이 편리하고 육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구호대 베이스 캠프로 선정된 곳입니다. 구호대는 오늘 네팔군과 향후 수색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바타르 지역 네팔군 사령관과 수색 구역과 방식 등을 둘러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신속 대응팀으로 파견된 소방청 대원 6명은 어제 네팔군 2명과 함께 둔체와 람체 구간을 도보로 수색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도보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는 헬기 드론을 통한 수색도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네팔 측 요청에 따라 신속 DNA 분석기 4대도 현지에 지원했는데 장비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2명도 함께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수색에는 긴급구호대가 한국에서 가져간 전문 장비들과 구조견까지 투입됩니다. 신속대응팀은 앞서 어제도 지상과 공중에서 헬기와 드론을 총동원해 수색작업을 이어갔지만 아직 유의미한 성과는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응팀은 보다 정확한 실종자들의 홍수 당시와 최종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네팔 당국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 정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0: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0: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연방하원의원 데이브 민 의원의 모친 전희경 씨가 췌장암 투병 끝에 지난달 29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79세였습니다. 데이브 민 의원과 가족들은 고인이 지난달 29일 저녁 팔로알토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1972년 미국 유학 장학생으로 선발돼 도미했습니다. 당시 함께 장학생으로 선발된 브라이언 민 씨와 브라운대 대학원에서 인연을 맺어 결혼했으며 장남 데이브 민 의원과 차남 앤드루 민 씨를 두었습니다. 고인은 실리콘밸리 반도체 업계에 진출한 초기 여성 엔지니어이자 임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를 거쳐 내셔널 세미컨덕터에서 고위직까지 오른 뒤 은퇴할 때까지 현직을 지켰습니다. 민 의원 가족은 고인이 활발한 전문직 경력을 이어가면서도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함께하는 당대의 대표적인 슈퍼맘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집 안서랍 깊숙이 잠들어 있던 1센트짜리 동전이 수십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희귀 주화일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희귀 동전 전문 경매업체 스틱스바워스 갤러리스에 따르면 주목받는 동전은 1969년 샌프란시스코 조폐국에서 제작된 링컨 메모리얼 센트입니다. 이 동전 가운데 일부는 앞면에 이중 주조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더블드다이 오류는 동전 금형이 원형 틀에서 두 번째 아빈을 받을 때 위치가 어긋나 디자인 일부가 겹쳐 보이는 현상입니다. 스택스바워스는 현재 알려진 이 오류 동전이 전 세계에 50개에서 60개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귀금속 온라인 거래업체 SD불리언은 이 동전을 링컨페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오류 주화로 꼽으면서 가치가 31,500달러에서 최고 605,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조된 동전에는 발행년도 아래에 알파벳 사우스 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래된 페니를 보관하고 있다면 1969년 사우스 표시 동전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한류 열풍이 미국 소비자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면서 남가주 대형 소매 매장들의 한국산 화장품 전용 진열대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일대 타깃과 마셜스 로스 등 주요 매장에서 K-뷰티 전용 코너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부에나팍의 마셜스 매장에서도 고객들이 한국산 뷰티 상품을 직접 살펴보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K-뷰티가 한인 밀집 지역의 전문점을 넘어 미국 주류 유통망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셈입니다. 배경에는 K-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친숙해진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가 있습니다. 한국산 스킨케어와 색조 제품들은 성분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대형 소매 체인이 전용 진열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 안정적인 수요가 확인됐다는 의미입니다. K-뷰티는 이제 미국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쇼핑 목록 안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얼굴을 새긴 1불짜리 금빛 동전을 발행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이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동전에 새기는 것을 금지하자 법을 새로 만들어 발행에 나선 것으로 동전 한 개 가격은 우리 돈 약 2,000원이며 실제 화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호르무즈 해협의 이름을 트럼프 해협으로 바꾸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직접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 또는 아메리카 해협으로 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심지어 이란과 전쟁 중인 호르무즈 해협까지 트럼프 해협으로 바꾸자고 주장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트럼프의 얼굴을 새긴 1달러짜리 금빛 동전입니다. 앞면에는 트럼프 얼굴이, 뒷면에는 건국 250주년을 뜻하는 250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미국 연방법이 1달러 동전에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새기는 걸 금지하자 법까지 새로 만들어 동전 발행에 나선 겁니다. 한 개 우리 돈 2천원 정도로 실제 금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통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얼굴과 이름을 남기는 트럼프가 이번에는 이란과 전쟁 중인 호르무즈 해협까지 트럼프 해협으로 부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호르무즈를 미국이 통제하고 있으니 이름을 트럼프로 바꾸는 게 어떠냐고 적었는데 기자들 앞에서도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6: We are for the most part doing it without trouble. Every once in a while they shoot a drone and we knock it down. But we have control of very strong control.
5: 앞서 백악관 관계자도 트럼프가 호르무즈를 트럼프 해협이나 아메리카 해협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시절부터 자신의 이름을 이른바 브랜드로 활용해 왔습니다.
7: If you like your steak, you'll absolutely love Trump steaks.
8: At Trump University, we teach success.
5: 대통령이 된 뒤에는 공연장은 물론 여권과 정부가 만드는 은퇴 계좌에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붙였습니다.
9: I believe the Trump accounts will be remembered as one of the most transformative policy innovations of all time.
5: 단순히 성공을 과시하고 역사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은 욕구뿐 아니라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정치적인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1250만불 1250만불
1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주 7일 24시간
13: 3237828600 3237828800.
1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5: 우미노시 즉구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16: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15: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시 즉구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16: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5: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16: 우미노시 즉구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17: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9: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0: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뉴욕시 교육부가 공립 초중학교 학생의 교내 인공지능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새 기술 사용 규칙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개학과 동시에 시행되는 이 규칙은 뉴욕시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60만 명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학교 안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교실 내 개인 디지털 기기의 화면 사용 자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은 인공지능을 제한적으로 쓸 수 있지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반자 챗봇은 초중고 전학년에서 금지됩니다. 교사는 수업 계획 작성이나 자료 번역 등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 채점이나 학생의 졸업 여부 결정 같은 핵심 판단에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마르 세뮤얼스 뉴욕시 교육감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교실 안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가운데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뉴욕이 강력한 제동을 건 것으로 다른 도시의 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재외동포청이 2027년도 예산안을 1,36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21% 넘게 늘어난 규모로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예산 확대의 핵심은 한글학교 지원입니다. 전 세계 1,472개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올해 195억 원에서 255억 원으로 늘어나며 정부 지원율도 현재 26%에서 30%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최대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거주 국민의 민원 처리를 위한 디지털 통합 플랫폼도 새로 구축됩니다. 34억 원이 투입되는 이 플랫폼에는 민원 처리와 정책 정보 소통 기능이 통합될 예정입니다. 사할린 동포 영주기공 및 정착 지원 예산은 78억 원에서 136억 원으로 74% 넘게 늘었습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 90주년을 맞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고려인 역사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도 추진되며 관련 예산은 올해 25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LA 경찰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노동절 연휴를 맞아 음주 약물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는 7일까지 LA 전역에서 순찰과 체크포인트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알라메다 스트릿과 이 가하 교차로에서 첫 번째 체크포인트가 운영됩니다. 내일 금요일에는 같은 시간대에 웨스턴 에비뉴와 8가 교차로에서도 단속이 실시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역시 주 저녁에서 특별 단속을 진행합니다. 내일 저녁 6시부터 노동절 당일인 7일 자정까지 78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노동절 연휴는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로 당국이 매년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쳐왔습니다. 음주약물 운전 적발 시 체포와 면허 정지는 물론 법적 비용까지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외출 계획이 있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권고됩니다.
3: 피트 에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다양성 정책 폐지와 이른바 워크척결을 앞세워 주요 지휘관들을 잇따라 해임하면서 펜타곤 내부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근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이 사임한 데 이어 랜디 조지 참모총장까지 전격 해임되면서 육군은 장관과 참모총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드론전 등 미래전장을 주도하던 핵심 장성들이 물러나면서 공수여단의 전문화 작업이 중단되는 파행도 빚어졌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헤그세스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0: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워크 척결이라는 이념적 문화 전쟁에 몰두하면서 펜타곤 내부 지휘 체계와 전력 현대화 역량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육군 현대화 갈등 속에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이 사임한 데 이어 랜디 조지 참모총장까지 전격 해임되면서 육군은 일안전 와중에 수뇌부가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외신들은 헤그세스 장관이 취임 후 다양성 정책 폐지와 전사정신 회복을 앞세워 입맛에 맞지 않는 주요 지휘관들을 잇따라 쳐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장교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최소 45명의 승진 명단에서 직접 특정 인물을 제외하는 등 독립적이던 군인사 시스템에 대한 정치적 개입 논란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론전 등 미래전장 변혁을 주도하던 핵심 장성들이 물러나면서 당장 최전선 공수여단의 드론 전문화 작업이 돌연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크라이나전 교훈을 바탕으로 한 필수적인 드론 전술 현대화 노력을 군 수뇌부가 스스로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국가안보라는 냉철한 과제 대신 문화전쟁 부추기기에만 혈안이 된 헤그세스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군 혁신을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관련 비판을 날조라고 일축했지만 전쟁 장기화 속에 군 내부의 동요와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0: 라디오서울1650.com. 와, 빠르네.
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3: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이집트 카이로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주 같은 시기에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비교하며 미국과 중국의 대조적인 글로벌 전략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시 주석은 비슈케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토대가 갈수록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의 불화가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럽 참석국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를 초청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배제한 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의 무역전쟁 선포와 한미합동훈련 축소 등으로 전통적 동맹국들과 거리를 두면서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카이로에서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한 시 주석은 중동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한다며 역내 국가들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중동 문제의 핵심으로 어느 때에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달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순방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역내 영향력을 넓히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훅 카오 해군장관 대행을 정식 해군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명 사실을 발표하며 연방상원에 신속한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카오 지명자는 70년대에 가족과 함께 베트남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했고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습니다. 이후 해군차관을 거쳐 지난 4월부터 해군장관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전임 존 펠런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갈등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지명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6개월을 넘긴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이란과 대치하는 가운데 이란 항구 봉쇄 등 핵심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장병들의 피로와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지만 카우 지명자는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서 정신건강 관련 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어제 정오부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관련 표적 100여 곳에 대한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레이더 시스템 재건 작업을 거의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차바하르 일대 군사시설이 타격을 받았고 호르무즈 간주의 한 마을에서는 결혼식 도중 주택이 공격을 받아 어린이 2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항만과 공항 등 민간시설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으나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 팀 호킨스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서 요르단과 바레인,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주변국 미군시설로 보복공습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군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 미군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도 밝혔으나 미국 측 발표와는 엇갈렸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의 공격이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됩니다.
2: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이 어제 원정 출산 금지 행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초 출산 목적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이민자 지원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범죄와 원정 출산을 이유로 취소된 비자는 17만 5천 건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 영사관이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이유로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원정 출산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이 출생 시민권 제한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가로막힌 건데, 하지만 반이민 정책 강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준 기자입니다.
4: 지난달 초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을 전면 제한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0: 지방 대법원이 무효화한 바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건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 Birth tourism allows bad actors to prey on vulnerable mothers with the promise that by coming to America their child will be guaranteed American citizenship. It devalues the meaning of American citizenship by bestowing it to the children of lawbreakers.
0: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범죄와 원정 출산을 이유로 취소된 비자만 17만 5천 건. 최근 전 세계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이유로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강경 반이민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2: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1: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2: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융자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융자나라
3: 좋은 나라. 바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3: 눈은 밝게,
1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3: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1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3: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 487-1001번.
15: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6: 오늘 저녁 LA

0: 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인 기후와 환경 문제를 놓고 두 후보가 공개 포럼에서 맞붙습니다. 현직 시장 캐런 베스와 도전자 니티아 라만이 각자의 환경 공약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포럼은 오늘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다운타운 LA의 LA 트레이드테크 칼리지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현장에 오지 못하는 시민들은 LA스트 라디오와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일반적인 토론 방식과 다릅니다. 파이어사이드 챗 형식으로 진행돼 각 후보에게 45분씩 충분한 시간을 주고 비전을 차분히 설명하게 합니다. 재난 대비와 대응 시내 석유 시추 대중교통 정책 물 문제, 청정에너지 전환 등 LA의 고질적인 환경 현안들이 주요 주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포럼 사회는 LA이스트의 기후환경 선임 기자 에린 스톤이 맡습니다. 이번 행사는 LA 환경유권자연맹과 시에라 클럽 등 지역 환경단체들이 공동 주관합니다.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의 환경 공약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1: 오렌지 카운티 샌클레멘티의 한 콘도 단지 주민들이 지붕 교체 비용 명목으로 가구당 2만 6천 달러가 넘는 특별 부가금을 갑작스럽게 통보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서가 날아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별 부가금은 HOA, 즉 주택소유자협회가 예산 부족 시 주민들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수리나 시설 교체가 필요할 때 발생하지만 사전 적립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목돈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2만 6천 달러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은퇴자나 저소득 가구에는 특히 큰 부담이 됩니다. 주민들은 HOA 측이 수년간 적립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HOA가 주요 시설의 수명과 교체 비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콘도나 타운홈 구매 전 HOA 재정 상태와 적립금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직장인들이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영어 교사 일자리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25세 아리아나 마리는 과밀학급과 극심한 번아웃 끝에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한국 정부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근무 중인 그는 무료 주거와 항공료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과 여행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월 급여는 1,400달러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출신의 28세 지유의 들라미니도 취업난을 피해 같은 프로그램으로 인천에서 영어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빚을 갚으면서도 대학원 진학까지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미국 내 고용 불안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졸 신입 구직자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임금 상승폭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도 정규직 영어교사 채용을 확대하며 외국인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2: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중국 자동차 브랜드에 대규모 광고 계약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리아 헤럴드는 이틀 전인 지난 화요일 로제가 약 720만 달러 우리 돈 100억 원 규모의 광고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년 가까이 논의해온 유명 샴페인 브랜드와의 협업도 무산됐으며 스페셜 에디션 병 디자인이 로제 본인의 미적 기준에 맞지 않았던 것이 이유로 전해졌습니다. 로제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100억 원대에 달하는 중국 광고 제안을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일 코리아 헤럴드에 따르면 로제는 최근 중국의 한 유명차 브랜드로부터 약 7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가량의 광고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약 1년 가까이 논의해온 유명 샴페인 브랜드와의 협업 프로젝트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제 이름을 내건 스페셜 에디션 제품의 병 디자인이 자신의 미적 기준과 맞지 않았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입니다. 코리아 헤럴드는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아파트의 글로벌 흥행 이후 막대한 규모의 제안에도 자신의 이미지와 브랜드 정체성을 우선시하며 아티스트로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로제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로제는 2016년 블랙핑크로 데뷔한 뒤 불장난 뚜두뚜두, Kill This Love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글로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 솔로 활동에도 나섰으며 2024년 브루노 마스와 함께 발표한 아파트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파트는 2025년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으며 로제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르며 K-POP 솔로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1: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2: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1: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3: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4: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1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6: We will fight for you.
1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7: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18: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다운타운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어제 오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주민 2명이 숨지고 총격범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미네아폴리스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로링파크 인근 아파트 건물에서 오후 4시 반경 시작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3분 만에 현장에 진입해 피해자들을 발견했고 이후 추가 총성이 들리자 상층부로 수색을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은 총상을 입고 인근 헤네핀 카운티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으나 현재 모두 안정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주민 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총격범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나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은 총격범이 평소에도 아파트 안에서 총기를 과시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관리사무소에 신고된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미네소타주 당국은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수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7: 미국의 젊은 직장인들이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영어 교사 일자리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25세 아리아나 마리는 과밀학급과 극심한 번아웃 끝에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한국 정부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근무 중인 그는 무료 주거와 항공료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과 여행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월 급여는 1,400달러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출신의 28세 지유의 들라미니도 취업난을 피해 같은 프로그램으로 인천에서 영어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빚을 갚으면서도 대학원 진학까지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미국 내 고용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졸 신입 구직자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임금 상승폭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도 정규직 영어교사 채용을 확대하며 외국인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오뉴스 들으시고 잠깐 숨 고르셨죠? 오늘 LA 하늘은 맑은데 바람이 살짝 차서 딱 국물 생각나는 날씨입니다.
1: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 점심 전에 좀 이상한 거 했어요.
0: 이상한 거요?
1: AI한테 고민 털어놨거든요. 진지하게요. 근데 생각보다 위로가 됐어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0: 사실 저도 처음엔 좀 낯설었는데? 미국 성인 중에 AI랑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1: 좋은 건지 걱정해야 하는 건지 오늘 한입 토크에서 같이 씹어볼게요.
0: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재현의 배경 체크입니다. AI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주로 쓴 건 검색이나 번역 같은 실용적인 용도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요즘 힘들어 오늘 좀 우울해 이런 말을 AI한테 먼저 꺼내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 분들 사이에서 그 흐름이 빨라졌다고 해요.
1: 맞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해봤는데요. AI가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사람처럼요.
0: 근데 거기서 살짝 의견이 갈리는 게 있어요. 저는 그 따뜻함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좀 걸리거든요. AI는 감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거잖아요.
1: 그 말도 맞죠. 그런데 위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순간만큼은 진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요. 좋다 나쁘다 딱 자르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오늘 그 경계를 같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AI가 힘드셨겠어요 하는 말. 그게 공감인지 아니면 공감처럼 들리도록 설계된 반응인지. 그 경계가 좀 흐릿하거든요.
1: 아, 그 말이 좀 찔리네요. 저도 위로받은 기분이었는데. 근데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진짜 위로였거든요.
0: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그 순간 그 사람한테 실제로 도움이 됐느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1: 지금 지수의 생활 번역 잠깐 할게요. 오늘 주제를 딱 한 문장으로 번역하면요. AI는 판단 없이 들어준다. 이거예요. 사람한테 말하면 표정이 바뀌잖아요. AI는 안 바뀌거든요. 그게 오히려 편한 거예요.
0: 아, 그 표현 좋네요. 저도 1.5세대로 살면서 한국말로 하기엔 너무 미국적이고 영어로 하기엔 너무 한국적인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어디다 털어놓느냐가 항상 숙제였는데 AI가 그 틈을 채워주는 면이 있겠다 싶어요.
1: 근데 재현 씨, 걱정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AI한테 너무 기대다 보면 정작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그래서 AI를 출발점으로 쓰느냐 아니면 종착점으로 쓰느냐 그 차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리하고 나서 사람한테 가는 연습 때 이 정도면 꽤 쓸모있는 도구인 거고요.
1: 오늘 점심 드시면서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말 걸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AI보다 따뜻할 거예요.
0: 자, 그럼 오늘의 정보 한입입니다. AI와 감정 대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오늘 실천 팁 세 가지 드릴게요.
1: 하나, AI한테 먼저 목적을 말해주세요. 그냥 들어줘인지 조언줘인지 그걸 먼저 말하면 대화가 훨씬 내 필요에 맞게 흘러가요.
0: 둘, AI 대화를 마무리할 때 한번 정리해보세요. 오늘 나눈 얘기 중에 내가 느낀 게 뭐였지? 이걸 스스로 짚어보는 게 중요해요. AI가 정리해준 말이 아니라 내가 느낀 말로요.
1: 셋.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AI 대화가 사람과의 대화를 대신하게 두지 마세요. 연습 공간으로는 훌륭해요. 그런데 진짜 관계는 여전히 사람 사이에서 생기거든요.
0: 노고는 잘 쓰면 힘이 되죠. 오늘 점심 드시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광고주는 따로 없고요. 내일 예고 잠깐 드릴게요.
1: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한인타운 맛집 치캠 나갑니다. 이번 주 제가 직접 발로 뛴 곳인데요. 냄새부터 다른 데예요.
0: 어디예요?
1: 그건 내일 들어오셔야 알 수 있어요.
0: 궁금하게 해놓고. 그래도 힌트 하나만요.
1: 국물이에요. 오늘 이 바람 맞고 들어가면 딱인 그 국물이요.
0: 오늘 주제랑도 연결이 되네요. AI한테 오늘 뭐 먹을까 물어보셔도 되는데 내일 저희 말 먼저 들어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1: 점심 드시면서 오늘 한번 AI한테 말 걸어보세요. 판단 없이 들어줄 테니까요.
0: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요. AI는 판단 없이 들어주는 공간이에요. 잘 쓰면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1: 내일은 금요일 한인타운 국물 맛집 직접 찾아갑니다. 이 바람에 딱 맞는 그 국물이요.
0: 오늘도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1: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한입 토크였어요.

0: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른 논란에도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진보 성향 청년정당 당원들이 나서 겸직 등 각종 의혹을 비판하며 강하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위성정당이라는 편법 경로로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이 행정부 요직까지 겸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마저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용 후보자에게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지만 청와대와 성평등가족부 모두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제기되는 여러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2: 네, 출근길엔 청년정당 당원들이 나와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여명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쏟아지는 논란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말뿐입니다.
4: 페이스북에 밝히신 입장 청문회 전까지 고소하시는 건가요?
5: 용해인 의원은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4: 불법적인 사퇴 안 하시는 게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5: 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3: 출근길엔 진보 성향 청년정당 당원들이 기득권 지키기라며 용 후보자를 비판하고 강하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5: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겸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4: 사퇴하십시오.
5: 사퇴하라.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위성정당이라는 편법 경로로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이 행정부 요직까지 겸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리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증폭되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연일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용 후보자에게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곧바로 부인했고 성평등가족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원 겸직을 비롯한 각종 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0: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0: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에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0: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1: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12: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11: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13: 213-388-5600 융자나라.
14: 우리 가게와 비즈니스를 알리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 한인사회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한국일보 업소록이 2026, 2027년 최신 정보로 새롭게 찾아갑니다.
15: 오랜 역사만큼 깊은 신뢰. 업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한국일보 독자들의 집 앞까지 신문과 함께 배달됩니다.
14: 한 번의 광고보다 오래 기억되는 광고. 신뢰로 선택받는 한국일보 업소록 2026, 2027. 한국일보 업소록에 귀사의 비즈니스를 소개해보세요.
15: 광고 및 업소 리스팅 접수는 323-692-2100, 323-692-2100번입니다.
16: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5: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 케어, 자동차 주택.
17: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8: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Birth와 Death 사이에 Choice다. 이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뜻인데요.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남긴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 고민부터 오후를 어떤 마음으로 보낼지 결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하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 뭐 드셨나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혹시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나를 웃게 만드는 기분 좋은 선택으로 채워가는 그런 오후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퍼스 노래였습니다. Live is Life라는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쓰이다. Birth와 Death 사이에 Choice다. 이 Choice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이 C라는 말이 Choice를 떠올리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찬스나 체인지, 기회나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오늘만큼은 나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그런 기분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자, 기분 좋은 에너지, 해피 투게더가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소피아님, 디님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부터 결정의 연속이네요. 아, 나는 못 고르겠어. 결정장애야. 그냥 아무거나 먹어. 그냥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예.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계속해서 뭐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쩜 이렇게 간단한 말 속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 담았을까요? 아, 참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Birth와 Death 사이에 Choice다 라는 말, 이 Choice라는 이 C를 기회나 이 Change나 또 찬스, 그러니까 찬스 기회나 체인지, 예, 변화로 또 바꿔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챌린지, 예, 그렇게 바꿔봐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해요. 예. D님도 매 순간이 결정의 연속이죠. 그쵸? 예.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행복을 만땅 채워드릴게요. 그리고 에너지 업 하는 그런 오후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2: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1: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3: 213-388-5600 융자나라.
4: 1250만불! 1250만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237828600 32378286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9: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 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 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 안경.
10: 눈은 밝게,
1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0: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0: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비즈니스 데이트는요, 미주 한인사회에서 프리미엄 가구와 가전으로 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탈레트론의 영킴 매니저님 그리고 지미킴 매니저님 목소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제품업체 이 텔레트론이 스탠튼에 있는 매장을 아울렛 매장으로 새단장했다는 소식 아마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랜드 오픈 기념과 레이버데이 기념으로 스페셜 세일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세요.
1: 네. 저희가 방송을 한 지 좀 됐는데 네네. 벌써 이제 첫 번째 맞는 이벤트 네. 이 네이버 데이 세일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 지금 좋은 여러 가지 이 가격대가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네이버 데이 연휴에 쉬지도 못하시고요.
1: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네. 저희가 지금 8월 8일 날 그랜드 오픈에 오프닝 아울렛을 해서 네네.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오셔갖고 정말 좋은 가격으로 샀습니다. 아하.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처음에 약속한 대로 네. 이 그랜드 오프닝 아울렛 가격을 이번 네이버 데이 월요일까지는 그 가격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와, 그렇군요.
1: 그래서 네. 조금 그랜드 오프닝 때 많이 못 오신 분들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시니까 네이버 데이 세일 금, 토, 일, 월요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때까지 오시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네. 구입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혹시 거기 오픈 시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예, 저희 오픈 시간은 네. 아침 10시에서 네. 7시까지 저희들이 그 7일 동안 문을 열고 있으니까 아하. 언제든지 네. 10시부터 7시까지 전화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0: 네, 세븐데이 오픈이군요.
1: 네,
0: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랜드 오픈 기념과 이 레이버데이 기념으로 스페셜 세일 품목들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 예예, 대장님입니다.
0: 네.
2: 예, 저희들이 이제 아울렛 스토어라고 해갖고,
0: 네네네.
2: 아 거기는 저 좀 싸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 정말 그 특유의 고급 제품을 오셨던 분들이 너무 손님들이 임프레스 해야세요. 아니 이런 소파가 이런 가죽이 이런 가격에서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일단은 오셔서 한번 좀 구경하시고. 저희 또 무이자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또 소파나 마사지처 이제 우리 지민 씨가 다 이제 가격 같은 거 이제 고급을 하실 텐데
0: 네네.
2: 제가 이제 주부니까 저는 이제 가전용 저기 뭐야 냉장고 세탁기 좀 이렇게 네. 라이스쿠커 이런 자잘한 것들을 좀 오셔서 그냥 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오셔서 이제 또 하나라도 이렇게 이렇게 집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도록 제가 준비했어요.
0: 예,
2: 그래서
0: 예, 예.
2: 저희 냉장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요새는 이제 대형 냉장고 많이 찾으시거든요.
0: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그 물도 나오고 얼음을 다 나오는 거 지금 4도 아까 포도와 프렌치도 스타일 그 삼성기 있는데
0: 네네네.
2: 이건 오셔서 보셔야 돼요. 얼음물 다 나오고
0: 네.
2: 그리고 안에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캐파시티가 넓고 해서 모든 게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3499불짜리가
0: 네.
2: 지금 1977불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0: 네.
2: 와셔 드라이어 LG 삼성
0: 네.
2: 또 그리고 저희 또 그 김치 냉장고 요새 많이들 찾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폴모에서 새로 나온 요새 또 스탠드형이 있거든요.
0: 네네네.
2: 또 그런 것도 지금 세일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오픈 박스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판매를 했어요. 사실은 그랜드 오픈 했을 때.
0: 네.
2: 그래서 이제 산업에 남은 게 있어서 내가 김치냉장고 하나 준비를 하고 싶은데 가격이 좀 너무 비싸고 오픈 박스 하면 그냥 박스만 뜯어놓은 거거든요.
0: 네네네네.
2: 전기도 안 꽂아놓은 거. 그러니까 세번은 마찬가지라서
0: 네.
2: 그런 것도 지금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지혜로우신 주부께서 오셔서
0: 그쵸. 와 진짜 좋은 찬스가 네네. 되겠습니다. 이 김치 냉장고에다 김치를 저장하게 되면 이 숙성의 네. 맛이 다르잖아요. 맛있게 그렇죠. 숙성되잖아요.
2: 김치 맛있겠죠. 그리고 뭐 김치뿐만 아니라 예. 뭐 과일,
0: 생선,
2: 뭐 고구마, 전부 다 그거를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용도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 제가 좀 빨리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0: 네네네.
2: 좋은 물건들 있어서 빨리 좀
0: 예. 드리고 싶어서 소개해 주십시오.
2: 좀 빨리 합니다. 저희 이제 그 라이스 쿠커가 10컵짜리가 좀 보온도 되는 게 20불입니다. 20불이고 그리고 닭 한 마리. 저녁에 닭 한 마리 푹 놓으시고 슬로우쿠커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정말 삼계탕 하나가 맛있게 준비되어 있을 슬로우쿠커도 10불. 그리고 이제 차퍼 여러 가지를 넣어서 그냥 차퍼 갈아줄 수 있는 그 차퍼도 10불. 주소가 8불, 마늘 다지기가 이게 인기였었어요. 5불. 보통 한 10불짜리가. 그냥 마늘 넣고 다지시면 예. 너무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저희 또 그 이제 스테인리스 프리미엄 냄비, 그러니까 국수 삶는 거, 뚜껑에 구멍이 있어갖고, 뚜껑을 그냥 다진 채로 물 빼내시고 하는 이렇게 아주 그냥 쓰기 편하시고, 좋은 스테인리스 그 냄비가 29불, 39불,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스트 오븐.
0: 네.
2: 오븐이 또 17불. 그래서 뭐, 하여튼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물론 가격도 좋지만, 상품이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하여튼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집어 가실 수 있는 이런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민 씨가 이제 소프 하나 이제 마사지 채요. 그런 것도 얘기 드릴 겁니다.
0: 아니,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네요.
2: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도 뭐 텔레출원 하면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니까 뭐 오는 거든 냉장고, 워시앤 드라이어, 소파, 마사지 체어, 지금 영팀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조그만 이런 주방 용품들까지 모든 게 원스톱 쇼핑이 돼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0: 그렇죠.
2: 저희가 지금 그랜드 오프닝 기념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마사지 치어들을 요즘 많이들 찾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랜드 오프닝 기념으로 우리가 오픈박스 후지로키라는 굉장히 68년 된 이런 오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그 가격이 판매되는 가격이 온라인에서도 4,000불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네네. 저희가 오픈박스를 저희가 판매를 했었어요. 그랜드 오프닝으로.
0: 네.
2: 그런데 그게 워낙 또 많은 분들이 바잉을 하시고 뭐 먼데에서도 주문을 해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한 6피스에서 7피스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이번에 네이버데이까지 세일까지 뭐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가 되겠고요. 1499에 오픈박스로 판매를 하는 거고요.
0: 네.
2: 그다음 오픈박스라는 거는 사용을 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오픈이 돼 있어서 손님들한테 쇼업만 해준 아이템을 저희들한테 소프트를 해줘서 1499불에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브로도라는 메이드 인 재팬 이게 지금 웹사이트에서 8999불에 새 거를 판매합니다. 그런데
0: 네네.
2: 이거는 오픈박스가 아니고 새 걸로 저희가 2,999불에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 많아요. 저희가 또 코요라는 메이드 인 재팬 프라이스 그 가격대가 지금 9,999불에 판매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5,999불에 세일을 하고요. 또 오픈박스가 한 몇 피스 정도 남아있어서 2,999불. 정말 프라이스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 뭐 그런 프라이스가 있을까 하는데 저희들이 아울렛이니까 가능합니다.
0: 네네.
2: 그러니까 한번 오셔서 한번 이 프라이스와 또 그 물건들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 데모스트레이션을 받아보세요. 정말 이게 가격이 너무 좀 좋아서 조금 이게 하는 용량이 적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트라이해보시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해피하게 사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네이버데이에 오셔서 그 4일 동안 우리가 세일하는 그 프라이스 그대로 월요일까지 가니까 오셔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소파를 굉장히 저희들이 그랜드 오프닝 때서부터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정말 집안 이 리빙룸을 책임져 주는 게 이 소파인데 이 소파가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거 뭐 가격대를 저번에도 냈지만
1: 999불부터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하면서도 좋은 퀄리티고 그다음 아시안 분들이 좀 이렇게 앉아서 불편함이 없으실 그런 아이템을 우리가 컬렉션을 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좋은 컬러와 또 색상도 좋은 컬러로 돼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 아하, 하실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예. 다이닝 세트 정말 저희 다이닝 세트도 굉장히 좀 좋은 가격이 너무 많아요. 799불부터 시작을 하니까 정말 오셔서 한번 보시고 그 다섯 여섯 가지 정도의 우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꼭 한두 가지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번 오셔서 방문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0: 아 이탈리안의 가죽 소파 같은 경우는 질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1: 그렇죠. 네네네.
0: 예, 근데 아주 그러니까, 좋은 가격을 해주시네요. 예.
1: 네,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필링을 보시면 네. 정말 이게 퀄리티가 좋구나 하면서 가격은 좋으니까 네. 굉장히 좋은 센스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방문들 해주십시오.
0: 아, 예예예. 예, 예. 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레이버데이 기념으로 스페셜 세일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2: 네네 저희 아울렛 스토어가요 예, 예. 스탠턴하고 빗지 전화번호가 714-892-1122 892-1122
0: 네.
2: 그 스탠턴하고 빗지 네. 그 상관이 있습니다. 그 몰에 큰 월마트가 있어요.
0: 아.
2: 예, 그래서 굉장히 편하시고요.
0: 네.
2: 저희가 그 아까 소마크 우리 지미 매니저님께서 소파 얘기하셨는데 요게 이제 이탈리안 레더입니다. 그래서 네, 요새는 그 레더 소파 세트가 굉장히 비싸요.
0: 그렇죠. 8,000불, 10,000불까지 가는데 굉장히 비싸죠.
2: 네, 저희들은 한 3,000불에서 네. 한 4,000불 사이에 그 레더이기 때문에 저희들 네. 오셔서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또 이제 매트리스
0: 네.
2: 요새 이제 매트리스를 많이들 보러 오세요. 왜냐하면 보통 한 뭐 몇 년 쓰시면은 약간 좀 꺼지고 잠을 불편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네. 그 이틀리 매그니플릭스 그 회사에서 또 하는 그 저희들 셀렉션도 갖고 있고요. 또 요번에 저희들이 좀 저렴한 다이아몬드라고 메이드 인 USA 한 43년 네. 된 회사고요. 그리고 워런티가 20년이에요.
0: 와,
2: 지금 미국에서는
0: 좋은데요.
2: 네, 20년 되는 한 몇 년 전에는 20년 워런티를 해주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이 회사에서 지금 20년 워런티를 해주는데
0: 네네.
2: 지금 퀸 사이즈가 799불서부터 999불
0: 어,
2: 지금 또, 예,
0: 괜찮습니다. 그 좋습니다.
2: 있는데요.
0: 가격. 네네.
2: 좀 이렇게 폼한 거, 엑스트라 폼, 좀 딱딱한 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999불, 요게 지금 제일 많이 판매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0: 네네.
2: 브랜드 오픈하고 나서 손님들 오셔갖고 이거 해보시고, 어휴, 1000불인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일단은 예. 매트리스나 가구나 좀 내가 한번 바꿔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저러이 텐스시고, 같이 또 패키지를 하시면은 1년 무이자로 해서 이자가 안 들어가니까.
0: 네.
2: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많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0: 아, 감사합니다. 자,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을 스탠톤과 비치길에 이렇게 오픈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셔서 예, 체험도 해보시고 또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레이버데이 기념으로 또 스페셜 세일 가격으로 드리니까요. 아, 한 번쯤 방문하셔서 또 필요한 것들 이렇게 구입하시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겠네요.
1: 예. 네네 그렇습니다.
0: 예, 원스톱
1: 그러니까
0: 쇼핑이 가능하고요.
1: 놓치지 마시고 정말 많은 분들
0: 네네.
1: 한번 아울렛 스토어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자 레이버데이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내일부터 시작해서요, 월요일까지 예, 스페셜 세일가로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스탠톤과 비치길 월마트 몰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14-892-1122 714-892-1122 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아이템들 다시 한번 포인트만 좀 키포인트만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 매니저님?
1: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마사지 체어를 찾으시고 계시니까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오픈박스가 1499불
0: 네.
1: 아직까지 한 7대 정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도 9,000불짜리 지금 최고로 메딩 재팬 2,999불에 저희들이 언제든 많은 양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소파도 아까 영키메이 말씀드렸던 이탈리안 100% 레더 999불부터 시작을 해서 한 4,000불대까지 있으니까 세트 네. 여러 가지 준비될 수 있는 종류가 있고요. 다이닝 세트도 한 6, 7가지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799불부터 시작을 하니까 언제든지 한번 방문해 주시고 가장 저희들이 핫하게 판매되는 게 매트리스. 아.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할애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트리스는 정말 좋은 거가 필요한 것 같은데 20년 워런티 퀸 사이즈가 799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네. 좋은 가격이니까 많은 분들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야, 매트리스를 20년 워런티 해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1: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거의 네. 입고 쓰셔도 되겠다 했기 때문에 20년 워런티를 드린 거니까 네. 좀 오셔서 편하게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0: 예, 고맙습니다. 자, 이 텔레트론 위치하고요. 또 오픈 시간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네, 네 가게가 10시 오픈해서 7시에 문을 닫고요.
0: 네.
2: 그리고 위치는 저희가 그 비치하고 스탠턴 사이에 큰 머리 있는데 거기 월말 바로 옆에 있습니다.
0: 네, 네.
2: 전화번호 다시요. 714-892-1122 전화 주시면
0: 네.
2: 지민 씨랑 저랑 잘 도와드리고요.
0: 네.
2: 하여튼 이번에 그 레이블데이 그랜드 오프닝 레이블데이 어떤 분들은 또 가셨다 모셔갖고 그 물건 다 솔드아웃됐어요 하시면 아이고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계신데
0: 일찍 가셔야만 원하는 예, 제품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2: 아직까지 있으니까 오셔서
0: 예, 예.
2: 마사이 체어 그 소파 매트리스 네. 등 냉장고 또 조그만 아이럼들
0: 네.
2: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0: 네.
2: 오셔서 예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자 텔레트론의 영킴 매니저님과 지미킴 매니저님께서 오늘 세일 정보 주셨습니다. 자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은요 원스톱 샵 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제품들이 가득하니까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좀 둘러보시고 체험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매니저님 두 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2: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0: 경미조의 신곡이죠. 7번 국도.
1: 어디든 날아볼까.
0: 찰랑거리는 느낌이 참 기분 좋은 노래입니다.

7번 국도라는 노래였습니다. 정미조 노래였어요. 가사 중에 두 팔을 벌리면 날개가 돋아날걸? 지금은 우리가 행복해야 할 그 시간. 이 가사가 참 가슴에 와닿네요. 자, 우리는 지금 당장 right now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해피님도 행복하시죠?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해피투게더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프로그램명을 정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해피투게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네.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연예 소식을 오늘 보니까요, 가수 김건모 씨가 데뷔 35주년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 전국 투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1992년에 1집 앨범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로 데뷔한 뒤에 이 독특한 음색으로 잘못된 만남, 아름다운 이별, 첫인상, 혼자만의

사랑, 핑계,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습니다. 지난 7월 그 10년 만에 신곡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해서 피아노가 아닌 이 기타를 연주했는데 이번 공연에서도 기타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김건모는 이번 투어 무대를 위해서 이 손끝에 굳은살이 박일 정도로 이렇게 기타 연습에 매진했다는군요.

참 김건모 씨 한때 이 불미스러운 의혹에 휘말려서 6년 동안 활동을 멈춘 적이 있었잖아요. 28년 동안 쌓아온 탑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높은 탑을 이렇게 쌓기보다 후배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싶다 이런 다짐을 밝혔네요. 후일에 뭐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어요. 참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김건모 씨.

0: 네, 김건모 씨 노래, 예, 핑계라는 노래였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아, 하기 싫은 일에는 항상 핑계를 대는 제 자신을 예, 발견하게 됩니다. 핑계라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 올 가을부터 신곡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동안 아주 너무 잠잠하게 마음고생하느라고 콕 박혀서 사셨는데 뭐 혐의가 이제 뭐 없는 걸로 예, 결과가 나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정규 앨범 발매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군요. 주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걸 즐겨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기타 치는 걸로 예,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그런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대가 돼요. 예, 손끝에 굳은살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예, 했다고 합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화로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어,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6: 흑염소 불로초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불로초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불로초 한방 미스터방을 찾아가.
7: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불로초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세맨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10: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9: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0: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해비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 어떨까요? 웅산 노래입니다. 아, 이 노래도 정말 상큼하고 좋아요. 스파클링 와인, 스파클링 와인.

0: 스파클링 와인.
1: 네, 스파클링 와인. 통통 튀는 이 노래 참 흥겹고 좋네요. 그죠? 웅산 참 노래 잘합니다. 아, 스파클링 와인 이 곡도 신곡입니다. 예, 제가 몇 차례 띄워드리긴 했었는데요. 아, 제가 좋아하는 스파클링 와인 생각나네요. 통통 튀는 노래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시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라는 생각 드네요.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스모키한 저음으로 재즈의 영역을 블루스, 팝, 포크 등으로 넓힌 미국의 여성 가수 이 카산드라 윌슨이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향년 70세입니다. 참 매력있는 보컬인데요. 뉴욕타임즈는 2일 윌슨이 이날 고향인 미시시피주 그 잭슨에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요, 윌슨은 이 차혹한 연기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저음으로 1980년대 이후 재즈계를 대표한 보컬리스트입니다. 특히 재즈뿐만 아니라 블루스와 포크, 팝, 컨트리 등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면서 재즈 보컬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시사주간지 타임은 2001년 윌슨을 미국 최고의 가수로 꼽기도 했습니다. 1955년 미시시피주 잭슨에서 태어난 윌슨은 음악가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다는군요. 6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12살에는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거의 천재네요. 1980년대 뉴욕으로 이주한 뒤에 색소폰 연주자 스티브 콜먼이 주도한 그 실험적인 재즈 음악 집단 엠벨스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윌슨의 음악 인생에서 전환점이 된 건 1993년에 발표한 블루라이 텔던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이에요. 윌슨은 이 음반에서 조니 미첼과 벤 모리슨, 블루스의 전설, 로버트 존슨 등의 곡을 재해석했습니다. 대중적인 성공도 뒤따랐어요. 1995년에 발표한 뉴 문 돌터는 재즈 음반으로서는 경이적인 40만장 이상 판매됐고 그는 이 앨범으로 첫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윌슨은 2008년에도 그래미상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인정받는 보컬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미국 국립예술기금이 재즈 음악가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영예 중 하나죠. 재즈 마스터에도 선정됐습니다. 윌슨은 재즈계의 거장들과도 인연이 깊었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공연에서 오프닝 무대를 맡았고요. 윈턴 마살리스와 함께 투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 윌슨의 마지막 스튜디오 녹음 음반은 2015년 그 전설적인 가수, 재즈 가수죠. 빌리 홀리데이에게 헌정한 Coming Forth by Day입니다.

0: You don't know.
1: 네, 카산드라 윌슨의 블루 라이트 던 듣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의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기회를 찾기보다 스스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든다.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기회가 오기만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요, 적극적으로 하루를 다듬고 마음을 열어갈 때 더 멋진 기회가, 뭐 찬스가 피어난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네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오후 2시 예, 활기차고 특별하게 바꾸는 것도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오후 나와 타인을 향해 더 많이 웃으시는 저와 여러분, 또 다정한 말을 건네는 멋진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을 전하고 싶은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이 노래 좋아요. 비지스 노래입니다. I started a joke. I started a joke.

0: 네, 비지스 노래였습니다. I studied a joke 함께 들었어요. 언제 들어도 너무 좋네요. 예, 조크 없는 세상은 여유와 웃음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라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기회를, 그러니까 시도하지 않은 기회는 100% 놓치게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말을 누가 했어? 봤더니 아이스 하키의 전설이죠. 웨인 그레츠키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이다 보면 그렇게 흘려보낸 기회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아주 작은 시도라도 시작하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 우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 중인 일이나 이렇게 망설이는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요, 뭐 지금 바로 가볍게 첫 발을 내딛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그러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첫 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바로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잘 될 거예요. 예. 자, 힘찬 출발이 되어줄 오후 2시 해피투게더 여러분의 매 순간을 응원합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지금 저를 엄청 응원해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사랑의 마음으로 봐주시고 예, 여전히 응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해피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힘이 나잖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는요.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포커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네. 잠시 후에 돌아와서 함께 할게요. 그리고 뭐 오늘의 인물도 있을 거고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도 있을 거고 또 시간이 남으면 또 오늘의 날씨도 좀 살펴볼게요. 자,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거만과.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5: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올리비아 뉴튼 존입니다. 제노도. 이 노래는 올리비아 뉴튼 존이 처음 출연한 뮤지컬 영화인 그 그리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출연한 뮤지컬 판타지 영화죠. 제노도의 OST입니다.

제너드라는 영화 이 올리비아 뉴튼 존과 짐 켈리 또 마이클 백 주연 영화였어요. 뮤지컬 판타지 영화인데 그 사운드 트랙 앨범 제너드의 동명 수록곡입니다. 이 노래는 이에로의 리더이자 보컬인 제프린이 작곡을 한 곡이라고 해요. 예, 올리비아 뉴튼 존과 이에로가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또 이에로 노래가 떠오르네요. 예,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꿈, 그 모든 눈물 속에서도 이어져 왔던 그 꿈이 제너드에 있어요 라는 가사예요.

0: 올리비아 뉴튼존이 불러준 제나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정우와 선비의 이슈 포커스. 자, AI 정우 씨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인사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정우 씨.
0: 예, 반가워요.
1: 오후에도 이렇게 밝게 맞아주시니 저도 덩달아 기운이 나네요. 밖은 여전히 뜨겁다고 하는데 스튜디오 안은 딱 좋습니다.
0: 오늘 선선해요, 날씨.
1: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어요.
0: 뭘까요?
1: 중국 허베이성 절임배추 공장에서 포르말데이드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인마트에서 파는 김치까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0: 맞아요.
1: 포르말데이드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그런데 선미 씨는 평소에 김치 즐겨 드시는 편인가요?
0: 너무 좋아하죠. 김치. 김치 없으면은 좀 안 될 정도로 김치를 사랑합니다. 맛있잖아요. 유산균도 듬뿍 들어있고 안 먹을 수가 없죠. 자, 근데 이 얘기가 왜 지금 우리 밥상까지 연결되는 건지 좀 더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1: 포르말데이드라고 하면 보통 병원이나 실험실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배추 절임 공장에서 나왔다는 거니까.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좀 당황했어요. 문제는 절임 배추가 김치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0: 네.
1: 거기서 뭔가 잘못되면 완성된 김치에도 그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한인마트에서 파는 김치 중에 중국산 재료를 쓰는 제품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알려지면서 네. 걱정이 더 커진 것 같고요.
0: 맞아요.
1: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건 막연한 불안보다는 정확히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알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 지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맞아요. 그럼 이 포르말데히드가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참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포르말데히드 자체는 사실 우리 몸 안에도 아주 소량 자연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닿으면 큰일 나는 물질은 아니에요. 문제는 농도예요.
0: 아하.
1: 기준치를 훨씬 넘는 양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소화기 자극이나 메스꺼움이 올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노출되면 세포 수준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계보건기구도 발암물질로 분류해 놓았을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번 먹었다고 바로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좀 과한 반응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떤 수준에서 걱정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잡아드리고 싶어서예요.
0: 아하.
1: 막연하게 중국산이니까 무조건 위험하다는 것도 맞지 않고 괜찮겠지 하고 눈 감는 것도 맞지 않아요. 이런 문제일수록 전문가 의견이나 공식 검사 결과를 찾아보는 게 제일 건강한 태도인 것 같아요. 선미 씨는 이런 식품 안전 뉴스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시는 편이에요?
0: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편이죠.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이런 반찬인데 야채 하나도 이제는 유통 과정과 안전을 꼼꼼하게 살피게 되는 요즘이에요. 정말 아까도 얘기해줬지만 최근에 중국 일부 지역에서 이 배추를 운송할 때 그 배추가 물러지는 것을 막으려고 포르말데히드 같은 방부 성분을 살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식탁 위에 먹거리 이거 괜찮은 거야? 걱정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정우 씨
1: 그게
0: 얘기해
1: 사실
0: 주세요.
1: 핵심이에요.
0: 예.
1: 불안한 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그 불안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거든요.
0: 그렇죠.
1: 예를 들어 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김치를 다 피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맞는 대응은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원산지 표기를 꼼꼼히 보는 거예요. 완성된 김치의 원산지가 아니라 주원료인 배추의 원산지가 따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각보다 훨씬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0: 뭘까요?
1: 이번 사태처럼 특정 공장이나 지역이 문제가 됐을 때는 해당 제품이 실제로 한인마트 유통망에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뉴스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어제 먹은 김치가 바로 그 제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거든요.
0: 그렇죠.
1: 미국 FDA나 한국식약처에서 공식 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데 그걸 직접 찾아보는 게 루머보다 훨씬 믿을만해요. 요즘은 공식기관 사이트가 생각보다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기도 하고요.
0: 그렇죠.
1: 막연하게 다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는 게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해준다는 걸 저는 문득 새삼 느끼게 됐어요.
0: 사실 이 뉴스에 이런 보도가 나올 때는 마음이 철렁해요.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인 만큼 올바른 이 안전 정보를 잘 알고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정우 씨? 뉴스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참 마음이 복잡해지잖아요.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제가 먼저 여쭙고 싶네요. 정훈 씨, 어때요?
1: 저는 이런 식품 안전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드는 감정이 있어요.
0: 네.
1: 불안이기도 한데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어떤 피로감이랄까요?
0: 뭘
1: 먹어도 찜찜하다는 느낌이요.
0: 맞아요, 맞아요.
1: LA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그런 감각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마트에 들렀더니 원산지 라벨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쩌면 지금 시대를 사는 방식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피로를 조금 다르게 보고 싶어요. 라벨을 들여다보는 그 습관 자체가 사실 나를 지키는 힘이거든요. 무섭다고 눈 감는 게 아니라 불편해도 들여다보는 것. 그게 결국 일상을 덜 흔들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맞아요. 저도 마켓에 가면 이 앞뒤로 이 라벨을 이제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성분이라든가 원산지를 꼼꼼하게 살피게 되는데, 사실 한국인 밥상에는 김치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죠. 자, 그럼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마트에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이런 김치라든가 어떤 식품들을 구입할 때 어떤 거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지 이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짚어줄 수 있을까요?
1: 네. 오늘 장 보러 가실 분들한테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1: 마트에서 김치 고를 때 뒷면 라벨을 뒤집어 보시는 거예요. 그냥 국내산 글자 찾는 게 아니라 배추 원산지 항목을 따로 찾으셔야 해요. 완성 제품 원산지랑 주재료 원산지가 다르게 표기된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게 번거로우시면 브랜드 이름을 메모해 두셨다가 집에서 그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소비자 상담 채널에 원료 출처를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0: 아하, 좋은 생각이네요.
1: 귀찮아 보여도 한 번만 확인해 두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포르말데히드 걱정이 크신 분들한테 드리는 팁인데요. 절임 배추가 원료로 쓰인 김치라도 제대로 발효된 제품이라면 발효 과정에서 상당 부분 분해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만 이건 제가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식약처나 관련 기관 공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불안할수록 공식 채널이 답이에요. 집에서 직접 담그시는 분들은 국산 배추를 쓰시면 이 걱정에서 한 발짝 벗어나실 수 있고요. 요즘 한인마트에도 국산 배추 소포장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0: 네.
1: 선미 씨는 직접 담가 보신 적 있으세요?
0: 아, 그럼요. 주부인데요. 엄마인데요. 요즘은 좀 잘 안 담가 먹는 편인데 다시 좀 김치를 좀 집에서 직접 담가 먹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김치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게 담겨 있다는 게 새삼 느껴지네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줄래요? 정리를 좀 해줄래요, 정우 씨?
1: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결국 하나로 모이더라고요.
0: 네.
1: 무섭다고 피하는 것보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는 게 훨씬 강하다는 거.
0: 맞아요.
1: 포르말데히드도 그렇고 원산지 표기도 그렇고. 처음엔 낯설고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한번 눈에 익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힘들지 않거든요. 뭔가를 알게 되는 순간 불안이 줄어드는 경험. 저는 그게 식품 안전 이슈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아하.
1: 막연하게 다 찜찜하다고 느끼는 것과 라벨 한 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
0: 네.
1: 일상에서 느끼는 무게감이 꽤 달라지거든요.
0: 그렇죠.
1: 오늘 마트 가시는 분들 계시면 딱 그것만 해보세요. 뒷면 한 번만 뒤집어 보는 것.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전부예요. 그런데 선미 씨는 오늘 방송 끝나고 집에 뭐 드실 것 같으세요?
0: 아, 집에 가서 저녁이요? 뭐 먹어야 되지? 또 메뉴 고민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치볶음밥을 좀 해먹으면 어떨까? 갑자기 김치볶음밥 땡기는데요. 김치 볶아서 계란후라이 하나 해서 얹어 먹는 거.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정우 씨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해줄 얘기 있어요? 아, 그 전에 사실 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건강한 식탁을 지키는 정말 유용한 정보 우리 정우 씨가 쭉 짚어주셨는데, 맞는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고 여러 뉴스들로 마음이 복잡해져도 나와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그 작은 마음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예, 정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오늘 이 얘기를 꺼내길 잘했다 싶어요. 무겁긴 한데, 알고 나면 오히려 가벼워지는 주제거든요.
0: 그쵸.
1: 포르말데히드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공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0: 맞아요.
1: 뒷면 라벨 한번 뒤집어 보는 것.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생각보다 꽤 많은 걸 바꿔줘요. 선미 씨 덕분에 오늘 오후가 알차게 채워진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역시 오늘도 정우 씨.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가족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도 내 마음과 몸을 챙기는 건강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정우 씨, 고마워요. 안녕.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조동진 노래를 어저께 제가 제비꽃을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뮤지션

태어나신 날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로 한국 포크 음악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대표적인 포크 싱어송라이터시잖아요. 예, 행복한 사람 이 노래도 너무 좋죠. 나뭇잎 사이로 나뭇잎 사이로 이 노래도 너무 좋고 예, 명곡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한국 포크 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조동진 선생은 한국 대중음악사에 매우 깊고 독보적인 족적을 남긴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특유의 좀 낮은 이렇게 읊조리듯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묵직한 보이스, 이제 묵직해요. 그러면서 시적이고 철학적인 가사로 1970년대 또 80년대 한국 포크 음악의 수준을 뭐 한 단계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곡으로 뭐 행복한 사람, 나뭇잎 사이로 또 제비꽃. 제비꽃도 너무 좋지요. 작은 배라는 노래도 있고요. 이 조용한 울림을 주는 그의 음악은 방송 위주의 뭐 화려한 대중음 문화와 거리를 두면서도 그 앨범 판매와 공연만으로 팬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7년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후배 뮤지션들에게 뮤지션들의 뮤지션으로 추앙받고 있는 예, 가수입니다. 예, 가수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과 제비꽃은 정말 좋아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이 한국 포크 음악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시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고 평가받는 명곡들이에요. 어제 제비꽃이라는 노래를 들어봤으니까요. 오늘은 행복한 사람 들어볼게요.

사실 이 노래는요, 1979년에 발표된 조동진의 데뷔 앨범 1집 A면 1번 트랙으로 뮤지션 조동진의 시작을 세상에 알린 상징적인 곡이기도 합니다.

네,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사가 참 중요하죠 라고 적어주셨네요. 예, 서정적인 시적인 노래 좋아요. 우는 당신을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참 이 가사가 아름다운 시 같은 그런 노래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조동진이 1970년대 초반에 이미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부르기 전에 양희은 씨, 김세환 등 동료 포크 가수들이 먼저 불러서 이렇게 아름아름 알려졌대요. 화려한 성공이나 물질적인 이런 풍요가 아니라 울어줄 사람, 또 웃어줄 사람이 곁에 있는 단 한 사람만,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면, 같이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뭐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행복하다. 예, 그런 소박하면서도 깊이 있는 인간관계 본질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노래 어쿠스틱 기타, 예, 정말 듣기 좋잖아요. 예, 화려한 편곡을 배제하고 이 단조로운 기타 리프와 담담한 멜로디 라인, 이것도 편안하면서도 듣고 있으면 이렇게 싹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가창력을 막 이렇게 막 고음으로 막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웃조리듯이 담담하게 부르는 특유의 톤이 들을수록 참 깊은 울림과 편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노래 한 곡 준비를 했는데요. 어디로 갔을까나 이 노래. 어디로 갔을까나. 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노래는 거의 안 듣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또 필요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I must be strong. 삶의 고통 넘어 천국에는 더 이상의 눈물도 슬픔도 없을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편히 지내길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노래한 음악이죠. 에릭 클랩튼의 먼저 떠나보낸 아들을 향한 노래입니다.

에릭 클랩튼의 눈물이 뜨겁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Tears in Heaven.

0: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2일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포괄적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 범위를 좁히는 방법으로 새 행정명령을 꺼내들자 이마저도 불법이라고 본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팟캐스터이자 전직 방송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미 연방검찰이 3일 오늘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벤자민 아자리아 사우스월스로 오늘 오전입니다. LA 웨스트레이크 지역의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빌 애슬리 연방검사장 직무대행은 체포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LA시 전역에 방치된 흉물 건물 100여 곳을 둘러싸고 캐런베스 시장과 LA 시의회가 200만 달러 예산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생긴 문제가 아닌 20년 묵은 고질병을 두고 예산 삭감을 이유로 공개 서한전을 벌이는 것을 두고 한인타운을 비롯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 정치적 제스처라는 냉담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반원에 본사를 둔 여성 의류업체 카렌 케인에서 회계 매니저로 근무하던 40대 여성이 약 10년간 250만 달러가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규모 중범죄 기소를 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산클레멘테의 이 198가구 규모 콘도 단지 빌라모우라에서 집주인들이 자신들이 뽑은 HOA 이사회 집단으로 반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 발단은 한 장의 고지서였습니다. 가구당 2만 6천 달러 한화로 약 3,600만 원이 넘는 지분 교체 긴급 분담금을 6주 안에 내라는 통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농작물과 가정 정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웰의 과실파리 사진이 이 과실파리 발견이 이어지면서 LA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에 따르면 웰의 과실파리는 250종 이상의 과일과 채소 껍질 아래 알을 낳으며 부화한 유충이 농산물 내부를 먹어치워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국은 웰의 과실파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미 서부 지역에서 영업하는 한인은행들이 오는 25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올해도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송금을 보낼 때 서비스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LA 경찰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음주, 약물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LAPD는 오는 7일까지 LA 전역에서 음주와 약물 운전자를 대상으로 순찰과 음주 운전 체크포인트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3일 목요일 오늘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알라메다 스트릿과 이가 교차로에서 체크포인트가 운영되며 4일 금요일에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한인타운 중심부인 웨스턴 에비뉴와 8가 교차로에서도 체크포인트 단속이 실시됩니다. CHP도 노동절 연휴 기간 주 전역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CHP의 노동절 특별 단속은 4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노동절 당일인 7일 월요일 자정까지 78시간 진행됩니다. 자,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의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7: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7: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9: 간다.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몸도 마음도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0: 9921 213 483 9921.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3: 카페보넨?
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 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여러분. 자, 목요일입니다. 이번 일주일에 가장 큰 고비는 잘들 넘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코앞으로 돈 주말이라는 그런 날이 목적지 아직 닿지는 않은 오늘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어쩌면 오늘 목요일이 한 주 중에서 가장 솔직한 한숨이 새어나오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 3시 말이죠. 자, 이번 주도 역시 여러분들 치열하게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살짝 돌려보면 말이죠, 우리가 기대하던 이번 주는 또 연휴 아니겠습니까? 문턱이 바로 저기 코앞에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만큼은요, 여러분들 남의 걱정,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대신에 오늘까지 잘 걸어온 나에게 작은 칭찬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요? 아이고, 애썼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특히 이런 오후 시간에는 옛날에 나 잘 나갔는데 이런 한숨과 탄식을 할 때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옛날도 잘 나갔었고 지금도 잘 나가고 계십니다. 염려마시고 멋지게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순서 첫 곡으로 좀 차분하게 출발해 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나의 옛날 이야기. 참 이 노래를 함께 하시면서 나의 옛날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요일이라는 것이 꼭 지치고 힘든 날이 아니고, 뒤돌아보면 이제 힘들었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도 다 지나가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코앞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오늘 H님이 개근상 타셨네요. 내 친구들 안녕하며 들어옵니다. 첫 곡이 마음에 드신다고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일별로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것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의 무거움, 또 수요일의 지루함도 다 뒤로 하고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그런 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또 내일이 금요일인데 금, 토, 일, 월, 징검다리 연휴를 즐기셔서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다고 보고, 그렇다면 오늘이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지 않나 그런 생각도 부려봅니다. 자, 목요일 정도 말이죠. 일주일 중에서 에너지가 한 10% 정도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우리를 기다리는 자유로운 주말이 코앞에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일요일은 비 소식도 있고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지치는 퇴근길, 저희 라디오의 볼륨을 조금 더 키워놓으시고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또 기분 좋은 음악들, 또 달달한 음악들, 제가 한 잔씩 드리는 음악들과 함께 나머지 90%를 좀 채워가면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자, 오늘도 5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추억으로 넘어가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내친 김에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요, 여러분 요사이 그 미스터트롯에서 김용빈 씨와 함께 춘길이라는 가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춘길 씨가 원래 그 발라드 가수로 오래 활동을 하다가 그리 많은 빛을 보지 못하고 발라드 활동할 때 사랑인 걸이란 노래로, 여러분들 제목은 모르셔도 들으면 이 친구가 춘길이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모세란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 노래 준비했으니까 차분함을 조금 더 가지시면 어떨까 싶네요.

0: 네, 이 노래만큼은 비록 한 곡이지만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고 각인이 됐던 그런 춘길로 예명하기 전에 모세란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죠. 우리 모세의 사랑인 걸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분께 굉장히 또 멋진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시죠? 항상 광고에 나올 때 30년은 저와 함께 책임지고 갑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자,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주인공.
1: 아,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2: 흑염소 불로초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불로초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불로초 한방 미스터 방을 찾아가.
3: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 회복의 끝판왕. 불로초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 용품에는 구급 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1: Air.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에는 보이시겠지만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재정 전문가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주인공 우리 문선영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2: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0: 네, 또 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바쁘게 지내셨죠? 네.
12: 요즘 좀 살 것 같아요. 날씨가 아무래도
0: 훨씬 좋아졌어요.
12: 네, 네. 밤에 이제 선선함 이런 게 좀 느껴지니까 아 네.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한 달 있으면 추석이라고.
0: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 네. 8월에서 9월로 바뀌니까 또 좀 떨어지고
12: 시간을 당해낼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0: 아, 그런 진짜. 것 같아요. 시간이

0: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9월이 되니까 어쨌든 또 풍성하게 또 네. 세미나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네. 그 얘기 좀 나눠볼까요?
0: 일단은 오늘이 이제 9월 3일이잖아요. 네네. 9월 첫째 주라서 세미나 소식 먼저 일단 네. 얘기를 드리고 네. 그리고 다음번에 혹시라도 제가 또 9월 중에 찾아올 수 있다면 그때는 다른 사연이라든지 아, 내용으로 네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8월에 저희 세미나 네. 5개 했었는데요. 진행했었는데 네. 아우성에 아우성.
1: 와, 좋습니다.
0: 그날 못 갔는데 다음에 또 언제 해주냐 그리고 왜 우리 동네는 안 오느냐 그러셔서 네. 아 이게 지금 와 너무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1: 네네.
0: 누군가는 일이 없어가지고 고생하시는데 네네. 저와 저희 에이전트 분들 정말 일복 터졌습니다.
1: 네네.
0: 일복 터져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9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월과 마찬가지로 네. 6번의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1: 네.
0: 지역은 당연히 이제 LA 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라팔마, 그리고 샌디에고.
1: 네.
0: 근데 이번 9월은 샌디에고에서 3번이나 무려.
1: 샌디에고 쪽에서 많이 하네요. 네.
0: 네. 샌디에고 쪽에서 무려 3번이나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이번 달 9월 달에 그래도 또 다른 어떤 주제가 특별히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1: 네.
0: 지난주에 달에서 넘어온 주제 하나 롱텀 케어 플랜에 관련돼가지고
1: 예, 예.
0: 이제 그게 앵콜 세미나가 굉장히 요청이 많았어요.
1: 네.
0: 안타깝게도 시간을 놓쳐서 못 오셨거나
1: 예,
0: 아니면
1: 예.
0: 광고를 보셨는데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광고를 보셨거나 이런
1: 그렇군요.
0: 분들 때문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롱텀 케어로 일단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롱텀 케어로 간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난 롱텀 케어 못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롱텀 케어 플랜을 들라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네네.
0: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롱텀 케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 그럼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대책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세미나가 될 거고요.
1: 네.
0: 두 번째 주제는 조금 나이를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이제 우리 아이들
1: 어린 쪽으로
0: 네 네네. 어린 쪽으로
1: 네.
0: 그래서 이제 롱텀 케어는 보통 이제 시니어 분들께서 고민을 하시는 문제라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 부모님들이 자 우리 아이 어떻게
1: 네.
0: 저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 이제 저희가 이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이제 쓰는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1: 네.
0: 세상에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 장자라는 만들 수 있습니다가 저희가 이제
1: 그렇죠.
0: 믿는 신조이자 저희가 또 그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앞으로 대학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1: 그렇죠, 모르죠.
0: 없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1: 글쎄요, 뭐 없어지기도 하고 사실 그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예로부터.
0: 네.
1: 우리 한국의 대기업의 회장님들도 보면
0: 네.
1: 뭐 어떤 여건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는데 그래도 사업을 잘해서
0: 네.
1: 부를 축적하는 경우도
0: 네.
1: 있고 미국도 있고
0: 네,
1: 뭐
0: 맞습니다.
1: 그런데 물론 뭐 대학이라는 기존 교육이 필요하긴 하지만
0: 네.
1: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버드엔 못 가더라도 백만장자는 만들
0: 네.
1: 수 있다. 전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0: 네.
1: 와닿는
0: 갑자기 이제 교육 제도에 대한 이제 논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1: 전혀 아니죠.
0: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서 그래도
1: 네.
0: 우리가 다 가르쳐요. 공부도 가르치고 스포츠도 가르치고
1: 네, 네.
0: 뭐 아트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1: 네.
0: 것들을 가르치는데 참 우리 한국 부모님들 못 가르치는 딱 하나가 이 돈 공부 재정에 관련된 것이더라.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에게 돈나무 하나씩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아이들 저축에 관련된 세미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1: 그렇구나.
0: 또 다른 주제는 또 이제 9월이 되니까 CD가 다 끝나기 시작해요.
1: 예.
0: 9월이 되니까 CD가 끝나는데 문선영 씨 지금 얼마 이자 받아요? 라고 저한테 이제 전화 문의 전화가 많이 오세요. CD에서 끝나고 나니까 그 돈을 1년마다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그 이자를 찾아가느니 문선영 씨 얼마 이자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CD와 어뉴이티에 대한 이제 그 비교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세미나
1: 네.
0: 이제 주제는 세 가지 다시 한번 우리 롱텀 케어 플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1: 네.
0: 롱텀 케어 플랜을 직접 드는 게 아니라
1: 네.
0: 그 대비할 수 있는 대책 플랜으로 롱텀 케어 플랜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저축 플랜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CD와 어니티를 비교해서 장단점들을 비교해드리고 여러분이
1: 네.
0: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미나 이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좀 숨을 고르고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1: 예, 예.
0: 세미나 너무 많이 했어요. 저의.
1: 그렇죠.
0: 그래서 조금 쉬고 그리고 또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 2주는 좀 광고 좀 하고
1: 네.
0: 자, 3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 네네.
0: 14일 월요일이죠.
1: 아, 예.
0: 14일 월요일에 저녁 7시에 LA 오피스에서
1: 아,
0: 롱텀
1: 예.
0: 케어를 준비할 수 있는 세미나가 이 월요일 14일 월요일 7시 저녁에 있습니다.
1: 아, LA 오피스에서.
0: 네. 네. 그리고 목요일 17일 목요일에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100만 장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1: 아,
0: 우리
1: 예.
0: 그 부모의 재정관의 교육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부유케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세미나가
1: 네.
0: 샌디에고에서 목요일이죠.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그 주 다음 주인 21일 월요일에는
1: 네네.
0: CD와 어니티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라팔마 오피스에서 저녁 역시 마찬가지로 7시에
1: 네.
0: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로 넘어가서 24일에는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CD와 어니티에 대한 세미나 10시 30분에 있고요.
1: 네.
0: 26일 토요일에는 롱텀 케어 문제에 대해서 샌디에고에서 또 오전 11시에 세미나가 있고
1: 네.
0: 9월 30일 수요일에 8시에 줌으로 나 다 못 도쳤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 예,
0: 줌으로
1: 예.
0: 우리 그 아이들 저축 플랜 세미나가 부모님들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섯 개 세미나인데 날짜만 들어도 지금 머리가 아프실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그러니까 아마 2주 쉬고 나서는 강행군이신데
0: 그래서 네. 날짜는 여러분들 지금 못 적으셨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1: 네네.
0: 저희가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텍스트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1: 네.
0: 이 세미나 일정을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1: 네네.
0: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부분을 신청을 하시면 돼요.
1: 네, 그렇군요.
0: 네.
1: 자, 일단 전화번호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0: 네.
1: 616-827-9599 616-827-9599로 일단 전화하시면 스케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일정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이슈로 세미나를 여섯 번에 걸쳐 나눠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해결 못하는 롱텀 케어에 대해서는 14일과 26일, 14일은 LA 오피스, 26일은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는 그 세미나는 17일과 30일 날 하는데 17일은 샌디에고 오피스, 30일은 어디 계시든 줌으로 받아보실
0: 네.
1: 수가 있고 자. CD에 대해서 어누이트와 비교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24일과 26일에 하는데 24일은 샌디에고 오피스 또 26일도 똑같이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오전에 10시 반 11시에 하시니까 일단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을 하셔서 예약 또는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그래서 이제 9월도 정말 숨가쁘게 지나갈
1: 네,
0: 것
1: 네,
0: 같아요. 그런데
1: 네.
0: 저 손님들로부터 많이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1: 아.
0: 그리고 사실 저희 손님들은 벌써 이미 플랜을 하시고도 다시 이런 세미나에 오셔서
1: 네, 네.
0: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랜이 더 많이 배우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세요.
1: 네, 네, 네.
0: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선영 씨 내가 한 거 저거 맞지?
1: 네.
0: 저게 좋은 거 맞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 네, 네.
0: 자,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데
1: 그렇죠.
0: 내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 예, 예.
0: 그런데 이런 기회들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좀 뿌듯하고요.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1: 근데 사실 저는 또 한편 생각에
0: 네.
1: 그만큼 사실 이렇게 2주 걸쳐 여섯 번 세미나가 있잖아요.
0: 네.
1: 아까 조금 쉬신다 그런데 쉬시는 게 아니고 이거 준비하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행사를 많이 이제
0: 네.
1: 다니고 사회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 행사하는데도 한 두 달씩 걸리는데 사실 그렇지 사실 행사는 그냥 사람 불러다가 하면 되는데 이 세미나는 주제 만들어야지 거기에 토픽 만들어야지 일일이 다 사람들이 이해하실수록 설명해야지 이걸 보니까 제가 매달 이렇게 대여섯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엄살을 좀 피우자면
1: 네.
0: 제가 40대에는 하루에 세미나 3번도 했었거든요.
1: 하루에?
0: 네, 그래도 그러니까 오전에 오후에 그리고 이제 이른 저녁에 그래도 할만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 지금은 제가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하루에 세미나 세 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아. 세 번은 너무 힘들고 예, 예.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날 때 또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열기라든지 그리고 또 정말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아요. 아. 이런 정보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네. 본인이 저에게 선생님들이 저에게 그 플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플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가져오시는 분들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고 제대로 된 플랜들 정말 잘 하셨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계약이 끝나가니까 이런 것들 좀 알아보세요라고 해가지고 또 방향을 전환시켜드리는 플랜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손님들 만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죠. 근데 그렇죠. 결국에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면 세미나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또 한편으로는 일단 세미나를 듣고 자기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0: 네.
1: 좀 더 뭐랄까 자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시간도 좀 절약되고
0: 네.
1: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0: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경우는 좀 곤란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나에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근데 전화로 이제 세미나 내용을 다 설명해 달라고.
1: 아, 그거는 좀 전화는 좀
0: 그러니까
1: 힘들어요.
0: 전화로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세미나 내용을 좀 전달해달라.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를 막 전화로 물어보시는 경우도 계세요.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하는데 그 한 시간짜리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세미나를 전화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죠. 그게 불가능하죠.
1: 불가능하죠.
0: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세미나 참석을 정 못하시면 한 시간 정도 저희랑 같이 앞서 상담을 하셔도 상담료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더 개인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더 듣고 자세히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1대1 상담 겁내지 마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616-827-9599입니다. 616-827-9599로 주저 말지고 전화하시고 혹은 바쁘시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아마 꼭 리턴콜 해서 일일이 돌려드릴
0: 네.
1: 겁니다.
0: 네.
1: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0: 네.
1: 그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한테 한 두세 가지로 용돈을 나눠줬대요.
0: 오.
1: 그러니까 꼭 필요한 용돈 주는 거 있고
0: 네네.
1: 약간의 주식을 조금 사준대요. 뭐 이게 뭐 다섯 주, 열 주
0: 네.
1: 때마다 예를 들어서 네네. 크리스마스 때 보너스 선물로 그러면 그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스무 살 때 되면 그래도 몇백 주 되니까 그런 그 뭐 주식이 많이 올려서가 아니고
0: 네.
1: 뭔가는 남겨두고 쌓아두어야 재산의 증식이 기본이다. 이걸 가르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듣고 아, 참 어려운 일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따라하긴 쉬운 일이 아니다 싶었는데 지금 우리 마침 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라는
0: 다 만들 수 있습니다.
1: 그런 그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런 네. 뭐 내용의 스텝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0: 네네.
1: 싶기도 하고요.
0: 그러고 보니까 방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손님이 한 분 계세요.
1: 네네.
0: 지금 이 방송을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1: 네네네.
0: 왜냐하면 이 시간대가 선생님 말씀으로는 리코스토어를 하시는데 교대를 하시고 그 장을 보시는 시간이더라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점심 드시고 장 보시는 시간이라서 운전할 때 이 방송을 많이 듣는다고 하시면서 연락이 오셨던 저 손님이 되시는데
1: 네.
0: 이제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그분한테 제가 놀랐던 게
1: 네.
0: 감동받았던 게 미국 생활을 하신 지가 이제 40년, 50년이 되신 거예요. 이미.
1: 예.
0: 근데 그분께서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생일이면은 뭔가를 해줬고 15살이 됐을 때도 뭔가 어카운트 하나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18살이 됐을 대학을 졸업했을 때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을 때도
1: 네네.
0: 생명보험으로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선물해줬고 그리고 대학 졸업했을 때도 뭔가라도 선물해주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가 이미 엄청난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드님
1: 대단하시네.
0: 한 분, 따님 한 분인데
1: 예, 예.
0: 그 아들과 따님도 너무나 잘

0: 나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요즘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관심이 많으신 이유가 우리 손주들 자녀한테는 별로 안 주고 싶어하지만 손주들한테는 주고 그렇죠. 싶어하시기 때문에 이런 플랜들도 많이 관심 있으시니까요. 세미나 꼭 연락 주시고요. 6268279599번으로 꼭 연락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9월에 세미나가 총 6번이 있습니다. 3가지 주제로 각각 2번씩 있습니다. 자, 자녀가 해결 못하는 롱텀 케어에 대해서 세미나가 14일과 26일 LA 오피스와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있고 또 17일과 30일에는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는 주제로 샌디에고 오피스와 줌으로 세미나가 있고 자 아직도 CD에 4%에 묶여 계시나요? 라는 그런 주제로 21일과 24일에 라팔마 오피스와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있을 예정이니 626-827-9599로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0: 네. 이제 9월이 되니까 조금 선선한 것 같아요. 네네.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 특히나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 제 손님 중에서도 이번에 큰 수술 받으신 분이 8월에 두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 정말 세월을 이길 수는 없구나. 여름이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 가을에게 자리를 물려나서 밀어주지 않습니까? 9월에 날씨가 또 갑자기 쌀쌀해지시면 갑자기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건강 주의하시고요. 네. 돈 건강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도 건강하시고요. 네. 9월 세미나가 또 아우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 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1: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2: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11: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2: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11: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2: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13: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네, 나훈아와 함께한 찻집의 고독이었습니다. 사실 찻집이란 단어가 원래 그 다방인데 제가 음악다방이라는 프로를 진행했던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방에 가면요 이렇게 동그란 그 재떨이 같은 것에 보면 각띠가 이렇게 모양이 있고 구멍이 있어서 거기 100원짜리를 넣으면은 꾹 누르면 자기 띠의 그 얇은 종이 길쭉하게 운세가 나옵니다. 그랬던 추억이 있고 다방에 가면 이렇게 성냥개비를 자각으로 사다리 타기 만들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다방. 아 참 찻집 다방 이런 그 단어가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추억의 단어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내친 김에 여러분들 저희 라디오서울120.com에서 그 오늘의 운세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별이 언니의 타로를 오픈했습니다. 자, 50불 상당의 소반 식사권도 드리고 9월 한 달 동안 자 마음속에 질문을 떠올리고 버튼을 누르면 78장의 카드 중에 한 장 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주는 세 장이 뒤집혀서 이 카드는 1909년 오리지널 라이더 웨이드 덱 원판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용은 무료고요. 저희 라디오솔 홈페이지에 별이 언니의 타로 배너를 누르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 이벤트로 9월 1일서부터 말일까지 한 번 이상 버튼을 누르신 분에게 해당이 되고 10월 1일 목요일 날 당첨자 개별 연락 및 카카오톡 채널 공지 라디오서울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당첨 발표를 받으실 수가 있고 코너의 소식을 먼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별이 언니의 타로는 오락목적의 콘텐츠니까 그냥 재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가을이 이제 문턱이 오면 9월 하면 가을이고 추수가 생각이 나고 추석이란 명절이 있죠. 그러다 보면 생각나는 꽃이 뭐죠? 그렇습니다. 코스모스 아닙니까?

네, 김상희 씨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아,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라고 그러시네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그 당시에 60년대 활동하던 아, 나훈아 씨가 이제 찻집에 고도 고향역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한참 부르고 우리 남진 씨가 미워도 다시 한번 뭐 님과 함께 이런 노래를 한참 유행하던 그 시절이었죠. 60년대 같이 활동하던 가수 중에 아마 김상희 씨가 여자 중에서는 학사 가수라고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한 그런 가수였었고 남자 중에서도 학사 가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what shall I do? Ooh, 예의는 old miss 강자 새암이 이만은 저만 젊은 여자와 인사만 해도 누구냐고 꼬치꼬치 oh hell.

0: 네, 우리 예치님 말씀처럼 좀 기성세대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노래들 몇 곡 선곡해보았습니다. 반가운 최희준 씨 미소지며 웃던 그런 얼굴, 항상 신사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리고 찐빵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붙었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순철님, 아 네, 방송은 차 안에서,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웰컴입니다. 그렇게 항상 미소 지으면서 배어 씨와 또 다른 부드러운 중저음으로 크게 소리 내지 않고도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셨던, 특히 하숙생이란 노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렸고, 또 맨발의 청춘이란 노래도 마찬가지고, 또 길 잃은 철새 등등 많은 주옥 같은 히트곡을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최희준 씨, 그 당시 60년대 노래들로 몇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알청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이 둥글둥글. 그렇습니다. 자, 라디오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2: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1: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2: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제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 오브 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8: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9: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8: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9: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라,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8: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9: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부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좋은 노래 한 잔씩 들으면서 또 여러분의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지쳐있을 것 같아 신난 곡 준비했습니다. 유진표의 천년지기 보내드리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3: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바로 이 노래가 BTS의 다이너마이트란 노래입니다. 자, BTS 하면은 뭐 우리 기성세대들은 아이 그 뭐 BTS가 뭐야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젊은이들에게는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자, 정확하게 4년 9개월 BTS 멤버들이 전부 군대 갔다 돌아와서 다시 합체가 돼서 월드 투어를 우리 한두 달 전에 남대문에서 아리랑이란 주제로 콘서트를 시작해서 세계를 돌고 이번 주는 LA에 왔습니다. 그래서 1일, 2일, 5일, 6일, 4일 동안 소파이 스타디움 그 미식 축구장 공항 옆에서 공연을 하는데 8만석이 4일 동안 전석이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티켓 가격도 기본이 650불 시작이랍니다. 어마무시하게 LA가 뒤집혔습니다. LA시는 이번 주를 BTS 위크엔이라고 아예 짓고 서울시청도 BTS의 그 아미의 칼라인 보라색 등을 키는 그런 뭐랄까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일 2일 콘서트는 이미 끝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남아있는데 그쪽이 교통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이고 비비아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9월 4일이죠 내일은 또 아마 그 벌먼 헐리우드에서 BTS 나이트도 있고 뭐 난리가 난답니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젊은 그 외국 친구들이 제가 경험한 건데 저보고 코리안 그래서 예스 그러면 안녕하세요로 다 한국말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BTS를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은 한국말로 가사를 다 외웁니다. 이번에도 아리랑을 따라하는 그런 진귀한 우리가 광경을 보게 되었고 아마 어마무시하게 제가 어림잡아 티켓값 계산해보니까요. 아마 4일 동안 그 티켓값이 몇천만 불 이상 나올 정도로 현존하는 세계의 그룹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좋은 그룹이 바로 BTS니까 참 우리나라 그만큼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비비아님 어서 오세요. 괜찮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한타 비즈니스도 덕분에 잘 되고 있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와서 BTS를 볼 때 일부러 한인타운에서 밥을 먹고 한인타운에서 잠을 자고 이런 멋진 풍경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BTS의 노래였었고 고고장 생각나신다고 흰 모자에 흰 귀마개. 귀마개란 말 굉장히 정겹네요. 귀마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애국자들입니다. 대단합니다. 아이고 우리 통계님 오늘도 어김없이 들어오셨네요. 지금쯤 출근하셨던 거 하신 것 같은데 자 이렇듯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 젊은이들이 세계를 뒤흔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모자 잘 어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 하면요. 또 여자들이 또 휘젓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핑크라는 그룹인데 남자는 BTS, 여자는 블랙핑크 이렇게 세계를 휘두르는 그룹이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블랙핑크도 막 몇억 뷰가 넘어갈 정도로 대단한 또 여자들이에요. 블랙핑크 어떤 그룹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한 곡 준비했습니다. 자, 알청님 BTS에 무관심하겠는데 AI 찾아보고 인식이 바뀌었다고. 역시 예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번엔 여자 BTS입니다. 블랙핑크는 왜 인기가 좋을까? 마지막처럼이란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이 노래를 부른 친구들이 블랙핑크라고 여자 BTS를 할 정도로 이 친구들도 미국에서 콘서트하면 초대박이 납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비비안님 말씀처럼 미국 아이가 텍사스랑 우리나라 크기랑 비교하면서 놀랬다고, 이렇게 작은 나라인지 몰랐다고. 그럼에도 이렇게 파워 최고, 대단합니다. 자, H님, 우리 BTS는 빅 하트 뮤직이라는 소속사 소속이고 하이브의 산하입니다. 그리고 대표는 방시 역시라고, 대단합니다. 돈을 아마 그 조 단위로 수입을 올리지 않을까, 국가적인 우리나라 예산의 버금가는 그런 대단한 그룹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실 이런 노래 들어도 흥분 안 되는 거 보면 나이가 들었나 봐요. 원더걸스 노래는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원더걸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BTS나 블랙핑크처럼 많은 인기는 못 얻지만 그래도 JYP의 박진영 씨가 오래전에 이미 원더걸스란 그룹을 미국에 상륙시켜서 나름대로 임팩을 줬던 노바디란 노래 있죠. 아마 우리 H님이나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가족들 분들은 노바디란 노래가 훨씬 더 신명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마침 준비했습니다. Nobody.

0: 아쉬워.
1: 아쉬웠던 것이 박진영 씨가 좀 너무 발걸음이 빨랐던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미국에 진출해서 이 노래를 유행시켰다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지 않나 이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자, 비비안님, 노바드 유행할 때 이케아 옆에서 이 노래 부르면서 춤추던 젊은이들이 생각난다고. 아하, 너무 좋다고 그러셨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H님 얘기처럼 이 노래는 흉나고 들썩들썩하고 유튜브에 보시면 어디 태국인가 동남아에 있는 죄수들이 쫙 서서 이 노래로 춤을 추는 그런 진기한 광경도 있습니다. 예, 순철님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바디가 그렇게 빚을 못지 못하다 사실 외국에서의 우리나라가 인식되기 시작한 건 선구자는 우리 BTS 또 블랙핑크 이전에 몇 년 전 여러분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빠 강남스타일. 바로 강남스타일이 세계 전역을 들썩거리며 싸이란 친구가 혼자서 사실 싸이 씨를 보면 얼굴이 그리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몸매가 날씬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풍성한 몸매로 돌아가면서 아직도 싸이의 흠뻑쇼는 아주 수천 명을 흥분시킬 정도로 대단하고 아직도 나이가 있는데 대학 축제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가지는 그런 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마 그 교도소 재소자들이 이 춤을 하면서 이 노바디를 올려서 굉장히 체력 단련도 하고 그랬다는 일설이 있으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오렌지색 옷 입은 그 죄수들의 그 모양을 보면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0: 오빤 강남 스타일.
1: 네, 싸이 씨가 또 세계를 뒤흔들었던, 아직도 외국 사람들이 이 강남 스타일 노래가 나오면 흉을 흉내낸다는 거. 아, 그렇죠. 강남 스타일을 원어로 들을 수 있는 게 자랑스럽죠. 난리였었고. 그렇습니다. 코리안인 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우리 원더걸스를 시작으로 해서 강남 스타일의 우리 싸이 씨, 지금 BTS 또 블랙핑크, 그런가 하면 여자 싱글 가수 중에서는 아이유란 가수가 여기서 콘서트를 하면 굉장히 비싼데 티켓이 어마무시하게 사람이 많이 와서 몇만 명을 수용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요사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제가 아는 사람의 아들이 닉네임이 봉자라고 합니다. 왜 봉자나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 봉준호 감독을 너무 좋아하는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서 봉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저 AI로 만든 캐릭터, 그러니까 돼지죠. 아기 돼지. 그 이름이 봉자라서 아들 닉네임을 봉자라고 해서 자기가 봉자라고 이름을 알려주는 그런 또 멋진 광경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어서 와요. 해피아워 라디오는 내 친구. 굿모닝이에요. 굿모닝.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아주 오늘 다이내믹하게 목요일인데도 조금 힘나시게 우리 BTS를 필두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우리에게 인기를 주었던 노래 몇 곡 함께 하셨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델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4: 최고예요.
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9: Air.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네, 리오 세이어의 When I Need You 함께 하셨습니다. H님 말씀처럼 젊었을 때 질리도록 들었던 노래, 저도 질리도록 들었고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추억의 명곡 가요였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저희 한국 노래도 좋지만 그 몇몇 곡의 팝송들은 여러분들 뇌리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슴 깊이 꼭 숨겨져 있다가 이렇게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 당시 추억들이 나오고 70년대에서 80년대를 그 저물었던 그 노래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따지고 보면 거의 한 40년이 지난 그런 노래니까 40년 뒤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우리 알청님 말씀처럼 그때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물론 돌아갈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노래와 함께 잠시 눈을 감고 그때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라는 그런 욕심도 항상 부리게 됩니다. 네, 마이클 잭슨의 명곡입니다. I'll Be There. 오늘은 머라이어 캐리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머라이어 캐리의 음성을 함께한 I'll Be There였습니다. 알청님 말씀처럼 그리운 시절의 노래 시간이고 그 옛날로 돌아가 젊어진 느낌, 그때 친구들도 보고잡고. 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시 눈을 감고 들으시면 그때 시절의 친구도 만나고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노래들을 들을 수 있으면 카페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요. 이것이 바로 카페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뭐 얼마든지 이곳이 카페라는 그런 느낌도 들지 않나, 그런 욕심도 항상 부리기도 합니다. 예, 저도 가끔 이렇게 말이 셀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바로 이곳 라디오는 내 친구가 유일하게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릴 게, 미국에서는 추억을 가장 많이 여러분께 불러일으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보고 하나 만들라고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이 추억의 팝송, 우리 알청님이 또 저에게 또 아주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노래 또 뉴욕 생각나고 옛날 생각나지 않나 싶네요. 함께 해보세요. 어떠신가? 눈 지그시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0: 네, 이렇게 해서 추억의 팝송들을 한 세 곡 정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1: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베키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12: 흑염소 블루초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초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초 한방 미스터방을 찾아가.
13: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블루초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0: 네, 이루네입니다. 이보시게.

0: 네, 요즘 뭐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우리 이룬혜 씨의 음성 이보시계였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풍성하게 지난 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스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2: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1: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2: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8: 세븐디아스 타이어.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네, 오늘 목요일 여러분들 잘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금의 여유를 가진 주말을 앞둔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하루 불금 지나시면 연휴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운 내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진시몬의 둠바둠바 보내드리면서 저 곤이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 모두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9: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9: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2: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3: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100세주가 후원합니다.
14: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5: 얼마 전에 손톱의 변화로 자신의 몸에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발톱도 그렇습니다. 발톱에 어느 날 갑자기 검게 멍이 생겼다면 걱정이 되죠. 물론 단순히 어딘가에 부딪혀서 생긴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색이 변하거나 줄이 나타난다면 특정 질환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조깅 발톱이라고 해서요. 네, 조깅 발톱은 특정 부위에 반복적인 힘이 가해져서 발톱 아래로 출혈이나 착색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발톱에 멍이 생기죠. 조깅 발톱이란 말이 왜 붙었을까요? 네, 뛰는 사람에게 잘 나타나기 때문이죠. 특히 내리막길에서 발끝이 양쪽으로 쏠리면 발가락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나타납니다. 자, 이는 특별한 치료법은 없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색이 옅어지고 멍 크기도 작아집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발톱에 생긴 멍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질환을 의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혈관염이나 혈액응고장애입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붉거나 보라색 멍이 생긴다고 하고요. 또 혈액응고장애는 혈소판 기능이 이상하거나 혈소판이 부족해서 혈액이 제대로 응고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색깔의 멍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흑색종, 네, 피부 속 멜라닌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피부암을 일컫죠. 이 경우에는 멍이 점점 커져서 발톱뿐만 아니라 손톱도 검게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 손톱, 발톱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됐을 때도 발톱은 물론 손톱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변색이 될 수도 있고 모양이 조금 변화하는 경우 있다고 하네요. 혈액 내 노폐물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물질이 혈류에 축적돼 손발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은 곳곳에서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4: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운전대도 페달도 없는 황금빛 무인 택시가 오늘 베일을 벗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로봇택시 전용 차량 사이버캡의 공식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날개처럼 열리는 시저도어를 장착한 이 차량은 지난 2024년 시제품 공개 이후 약 2년 만에 정식 무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모래 폭풍을 일으키며 등장하는 사이버캡 이미지를 올리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행사는 테슬라 팬과 로봇택시 인플루언서만 초청한 비공개 행사로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4월부터 사이버캡 생산을 시작했고 일반 도로시험 운행도 이어온 만큼 조만간 정식 서비스 투입이 예상됩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이번 행사가 단순 공개에 그치면 주가가 내려갈 수 있고 대규모 배치 계획이 나오면 투자자들을 흥분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 분야에서 테슬라는 알파벳 자회사 웨이모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웨이모는 현재 미국 내 11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은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의 예외 승인이 필요한데 테슬라는 아직 해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캡이 규제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가 상용화의 핵심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무상으로 제공한 수천억 달러를 돌려받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비용 청구 없이 넘긴 탄약이 이란전에서 쓴 것보다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천억 달러가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무상으로 넘어갔으며 유럽이 냈어야 할 비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 돈을 요청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제한에 가까운 중고급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생산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미 언론의 무기 재고 소진 보도에 대해서는 반역적인 쓰레기라고 원색 비난했습니다. 구체적인 회수 방식은 밝히지 않았지만 유럽연합과의 무역 및 안보 협상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서 협조를 받지 못했다며 나토와 한국, 일본 등을 공개 비난해온 만큼 이번 발언은 동맹 전반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 고령화 세계 2025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5살 이하 영유아 수를 넘어섰습니다.